0: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비.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조심조심 아기 안기.
1: 페파와 조지가 아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갓난아기 이비를 돌보고 있고요.
0: 우리 곰돌이 분유 먹을 시간이네.
2: 라라라라.
3: 조지가 불러주는 공룡자 장가 너무 좋다.
4: 내가 안을 게 이리 줘봐요. 우주주주주.
3: 오, 안경 까꿍놀이 해봐요.
4: 오, 맞다.
3: 항상 통한다니까.
0: 아빠, 저도 아기 이비 안아봐도 될까요?
4: 물론 되지, 페파. 이리 와서 엄마 옆에 앉아볼래?
0: 됐어요.
3: 아기는 조심히 안아야 해, 페파. 아직 약하니까.
0: 아기가 많이 약해.

0: 미안해 곰돌아. 한 번 더 해볼게요. 아기처럼 약한 게 뭘까? 달걀 같다고 했지? 엄마 아빠 보세요. 저 이런 것도 엄청 잘 들어요. 아주 약한. 약한 것도.
1: 괜찮아 우리 딸. 엄마랑 같이 치우자.
0: 아빠 전 아무것도 들면 안 될 것 같아요.
2: 괜찮아 페파. 달걀 깨진 것 같군 뭘.
0: 이비를 안았다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됐어요 아빠. 이제 아무것도 안 들 거예요.
1: 속상할 땐 배부르면 낫던데 와서 점심 먹을래? 토마토를 왜 그렇게 먹어? 새로 개발한 거야?
0: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3: 페퍼 어머니 안녕하세요.
1: 어서 오세요 레베카 이모.
3: 갓난아기랑 산모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이비가 잠은 잘 자는 편인가요?
1: 네, 통나무 인형인가 싶게요.
3: 그럼 산모는 잠이 부족하진 않나요?
1: 밤에 좀 깨기는 하는데요. 가능하면 낮잠을 많이 자요. 페퍼가 많이 도와주고요. 우리 조지.
0: 조지도 아기예요.
1: 차차 적응하겠죠?
3: 그럼요. 이비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재볼까요? 미안 이비. 딱딱하고 불편해서 우나 보네요.
0: 이비 달래는 방법 하나 아는데.
3: 역시 언니가 최고네. 엄마 말대로 네가 많이 돕는구나.
0: 많이 도와요.
3: 아기 앉는 방법도 배워볼래?
0: 아니요 됐어요. 이비는 너무 약해서 안 돼요.
3: 아기를 안전하게 안는 방법도 있는데 아주 부드러운 곳에서 안아주면 된단다 페파.
2: 이비 준다고 만든 조각 이불이 딱이네.
0: 맞다. 지금 가져올게요. 보세요. 이비 주려고 만든 거예요. 추억이 잔뜩 담긴 이불이에요.
3: 와 정말 멋지다. 딱 하나뿐인 이불이네. 게다가 이불도 잘 들고 있는데.
0: 진짜?
3: 이 정도면 이비를 안아줘도 되겠어, 페파.
0: 네!
3: 갓난아기를 안을 때 좋은 방법은 어른들이 봐주실 때 안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안 다치게 쿠션이나 조각 이불을 받치고 말이야.
0: 알았어요.
2: 푹신하게 받쳐줄게.
1: 여기 아기.
0: 세상에, 너무 작다.
1: 봐, 페파도 갓난아기 잘 안을 수 있지?
0: 이비가 그러는데 제가 아빠보다 낫대요.
2: 우리 이비가 정말 그랬어? 벌써부터 아빠를 배신하네.
4: 페파는 갓난아기 이비를 안는 게 좋았어요. 갓난아기 이비를 안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냐.
0: 귀 검사하는 날.
4: 페파 가족은 이비가 소리를 잘 듣는지 첫 번째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갑니다.
0: 이비, 네 이름 뭔지 말할 수 있어?
1: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0: 방금 말했어! 야호!
1: 와우, 발음도 정말 비슷했어.
0: 조지, 너도 해볼래? 이비라고 불러봐. 안녕. 아니야, 조지. 이비. 안녕. 알았어. 내 이름부터 한번 해봐. 페파. 뭐해? 내 이름 말해야지. 페파. 페파.
1: 여보, 병원 아직 멀었어요?
2: 아니요, 다 와가요.
4: 조금만 더 늦었으면 힘들었을 텐데 딱 맞게 병원에 왔군요.
5: 안녕, 페파, 조지. 오늘 병원에 어떻게 왔니?
0: 차 타고요.
5: 오늘 병원엔 왜 온 거니?
1: 이비가 소리를 잘 듣는지 검사 받으러 왔어요.
5: 그러니까 오늘은 잘 들리나 보려고 들르셨네요.
1: 네.
5: 좋아요.
0: 선생님, 조지가 내 이름 안 불러줘요.
5: 조지가 안 불러줬어?
0: 그냥.
5: 이름 어떨까? 온 김에 세탁 귀 검사를 해보자꾸나.
0: 네! 네!
5: 좋아, 그럼 이쪽으로.
4: 여기는 청각검사실입니다. 소리를 잘 듣게 도와주는 곳이죠. 이분은 귀 검사 선생님이에요.
5: 이비랑 페파 조지가 소리를 잘 듣는지 검사 좀 해주실래요?
6: 네, 맡겨만 주세요. 제가 늘 하는 말인데 귀를 잘 챙겨야

0: 맑은 소리가 들려요. 자, 검사는 이비부터 해볼까요? 이걸 이비 귀에 하나씩 넣을 거예요. 그럼 재미있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에 반응하는지 보는 거예요.
1: 네, 선생님.
0: 단, 검사할 때는 방해 안 되게 모두 조용.
1: 어?
0: 이비 언니랑 오빠 고마워. 됐다. 아기 귀는 다 정상이에요.
2: 어, 감사합니다.
0: 좋아, 다음 페파랑 조지 저기 앉아서 머리에 헤드폰을 써볼래? 좋아, 페파랑 조지. 지금부터 삐 소리가 들리면 앞에 있는 블록을 바구니에 넣는 거다. 알았지?
1: 알았어요. 네.
0: 아주 좋아. 시작한다. 좋아, 잘했어. 이제 삐 소리가 더 작게 날 거야.
1: 날다!
0: 수고했다. 헤드폰 벗고 나와도 돼.
3: 검사는 잘들 받았나요?
0: 네, 말을 워낙 잘 따라서요. 근데요, 조지가 작은 소리는 듣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3: 진짜요? 아기 때 청력 검사 받았을 땐 괜찮다고 하던데.
0: 그게요.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2: 그렇군요.
0: 근데 걱정할 정도까진 아니에요. 조지, 검사를 해봤는데 어떤 소리는 듣기에 어려울 수도 있거든. 하지만 이걸 쓰면 소리가 더 잘 들릴 거야. 보청기인데 써볼래?
1: 나네.
0: 말랑말랑한 반죽을 귀에 쏙 넣어서 네 귀에 맞는 보청기를 만들 거야. 이걸로 너만의 특별한 보청기를 만들어줄게. 오! 다 됐다. 처음엔 좀 낯설어도 쓰다 보면 익숙해져. 미리 말하는데 조지, 소리가 크게 들려도 놀라지 마.
1: 오!
4: 조지는 자기 웃음소리를 이렇게 크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2: 조지, 지금 네 웃음소리를 듣고 웃는 거니?
1: 네!
4: 조지는 자기 웃음소리가 좋았어요. 조지 웃음소리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1: 좋아하는 소리.
4: 페파 가족이 욕실에 다 모여 있습니다. 엄마는 조지가 사로 맞춘 보청기에 넣는 걸 도와주네요.
2: 조지, 보청기는 귀에 쏙 집어넣는 거야.
1: 코에 쏙 넣는 게 아니라 코에 끼면 냄새를 더 잘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3: 간단하게 옆에서 냄새 잘 맡으면 손해지. 오늘만 벌써 세 번째 가는데.
1: 좋아, 켰어.
2: 조지는 누나가 있어서 좋겠네. 잘했어, 페파.
1: 잘했다, 공룡. 조지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날이 올까요?
2: 우리 딸,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잖아. 조지가 말을 더 많이 알아듣는 게 어디야. 안 그래, 조지?
1: 네! 오, 맞다. 조지한테 제가 좋아하는 소리 들려줘도 돼요?
2: 정말 좋은 생각이야, 페파.
1: 만세! 너도 좋아하는 소리가 생길지도 몰라. 이야!
2: 좋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1: 하나 있어요.
4: 페파랑 조지가 엄마랑 공원에 도착했어요.
1: 가만히 잘 들어봐, 조지. 저 소리 들려, 조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 중 하나인데. 아이스크림! 어디?
2: 보청기 선생님이 그러는데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헷갈릴 수도 있대.
1: 어디에 있다? 걱정 마, 조지. 누나가 찾게 해줄게. 이쪽으로 쭉 가. 알았다, 조지. 점점 가까워지지.
2: 우리 탐험가들은 어떤 보물을 찾아냈나요?
1: 아이스크림 주세요.
2: 우리 보물은 아이스크림이었구나. 엄마도 하나 먹을까?
1: 만세! 아이스크림 3개만 주실래요?
5: 그래 페퍼 잠깐만.
4: 페퍼랑 조지가 엄마랑 집에 오자마자 비가 주룩주룩 내리네요.
1: 좋아 조지, 지금까지는 아주 잘했어. 이번엔 세상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소리를 들으러 가자. 안녕 이비, 안녕 아빠.
3: 에이, 페퍼랑 조지 왔니?
1: 아빠 부탁 있는데 지금 주무시면 안 돼요?
3: 아니 왜?
1: 주무셔야 코를 고우니까요. 조지한테 세상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소리 들려주기로 했거든요.
3: 굳이 앉아도 돼. 바로 나와. 코골이는 내가 최고지.
1: 조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진짜 좋은 소리 들려줄게. 오!
4: 비가 그치자 여기저기 생긴 진흙탕이 어서 뛰어들라고 손짓하는 것만 같습니다.
1: 좋아 조지, 준비됐지? 진흙탕 풍덩! 이 소리 진짜 좋지?
6: 아, 나비!
2: 표정이 왜 그래 페파?
1: 조지한테 제가 좋아하는 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는데요. 조지가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2: 귀엽네 페파. 조지가 보청기를 낀 지 얼마나 됐다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많이 듣게 될 거야. 어떤 소리는 아예 못 알아들을 수도 있대.
1: 저도 알아요.
2: 조지도 너처럼 좋아하는 소리가 생길 거야.
6: 아, 페파. 왜?
1: 방금 내 이름 불렀어!
6: 아, 맞아! 페퍼! 페퍼! 페퍼! 페퍼!
1: 맞아!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야!
6: 나도 페퍼!
4: 조지는 페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좋았어요. 페퍼가 좋아하는 소리가 또 하나 생겼네요.
6: 페퍼!
1: 병원에서 하룻밤 자기.
4: 페퍼랑 데니는 오늘 할아버지들을 도와서 배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7: 옳지, 깨끗이 닦으렴.
8: 알겠습니다, 선장님.
9: 이제야 진짜 배답네, 배다워.
1: 배답다는 게 뭔데요?
8: 지저분한 걸 치우면 원래 모습이 잘 보인다는 뜻이지.
9: 맞아, 청소는 그래서 하는 거란다. 여기 이 닷도 치워야겠지.
7: 잠깐, 그 닷은 자네 혼자 들기에 많이 무거울 텐데 나랑 같이 들자고.
9: 이 정도쯤이야. 혼자서도 충분히 들지. 와!
7: 어떻게 된 거야?
1: 밭을 놓쳐서요. 발등을 찌우셨어요.
7: 그러게 조심 좀 하지.
9: 내가 뭐 일부러 그런 건가? 이제 못 걷는데 어쩌지?
7: 불곰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는 게 좋겠어.
10: 뭐라고요? 발을 다치셨다고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환자는 어디 있나요?
9: 야, 바로 저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10: 그건 직접 봐야 알죠. 어쩌다 이렇게 되셨나요?
8: 닻을 놓쳐서 발등에 떨어졌어요.
10: 아유, 조심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9: 내가 뭐 다치고 싶어서 다쳤나요?
10: 그건 그렇습니다만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는지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오!
7: 페퍼 할머니한테 연락할게.
4: 페퍼 할머니는 집에 계십니다.
11: 여보세요? 페퍼 할머니입니다.
7: 여보세요? 페퍼 할머니? 큰일은 아니고 일이 있어서요. 아이고, 미안 미안. 페퍼 할아버지가 다쳐서 지금 병원에 가고 있어요.
11: 아니 어쩌다가요?
7: 닻을 놓쳐서 발등을 찧었어요.
11: 어쩌다 그렇게 무리하셨대요?
9: 내가 다치고 싶어서 다쳤나요?
11: 어쨌든 병원에 있는 게 제일 나을 테니까 제가 갈게요.
7: 어떻게 오셨나요?
10: 닻을 놓쳐서 발등을 찧으셨답니다.
7: 아이고, 조심 좀 하시지 왜 그러셨대요?
1: 이제 절대로 안 그러실 거예요. 그쵸, 할아버지?
9: 암.
11: 안녕하세요, 페퍼 할아버지.
12: 어쩐 일로 오셨어요?
9: 닻을 옮기다 발등에 떨어뜨렸어요. 다치고 싶어서 다친 거 아니고 사고였어요. 두 번 다시 안 그럴 거예요. 이제 됐나요?
8: 됐어요. 어디를 다치셨다고요?
9: 제 발등이요.
8: 어디 한번 볼게요.

0: 저런 발등에 아주 큰 멍이 들겠어요.
1: 움직일 순 있어요?
2: 아파서 그건 좀.
0: 엑스레이로 뼈에 이상은 없는지 한번 볼게요.
1: 그게 뭐예요? 몸속에 있는 뼈를 보여주는 신기한 마법의 장치야. 신기하다.
0: 정말 다행이네요. 발등뼈가 부러지진 않은 것 같아요.
2: 이제 집에 가도 될까요?
1: 걸을 수 있으세요?
2: 아니요.
1: 오늘은 여기서 꼼짝 못 하시죠?
2: 네?
1: 그냥 농담한 거예요. 몇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0: 최근에 머리를 부딪힌 적이 있나요?
2: 아니요. 아니, 있어요. 아마도요.
0: 기억이 좀 헷갈리시나요?
3: 저희는 늘 저래요.
4: 할머니가 왔습니다.
0: 오늘은 병원에 하룻밤 계시는 게 좋겠어요. 선생님도 그렇죠?
4: 예, 아무래도 그게 안전하고 좋죠.
2: 집 놔두고 내가 왜 여기서 자요?
1: 저녁 왔습니다. 오늘 메뉴는 토마토 수프에 구운 감자, 끈적 시럽 푸딩이에요.
2: 오, 잠깐. 그렇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4: 여기는 저희한테 맡기세요.
3: 정말 여기서 자도 괜찮겠어요?
2: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가요.
0: 저희가 잘 돌볼게요.
5: 그럼 할아버지 병원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오는 거네?
2: 그래, 아무래도 그럴 것 같구나.
4: 집에 갔다가 내일 오세요.
3: 내일은 발이 좀 나았으면 좋겠네요.
2: 네, 알았어요. 아침에 봅시다.
5: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4: 할파할아버지는 오늘 병원에서 하룻밤 자기로 했어요. 할파는 할머니랑 내일 아침에 다시 올 거예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 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갈색으로 변하는 이유.
1: 사과 맛있다. 너무 맛있어.
2: 백설공주님!
3: 아이, 왕자님, 이쪽입니다.
4: 아, 그래.
3: 빨리 오세요, 빨리.
4: 가고 있어.
2: 와! 왜? 왕자님, 백설공주님이 쓰러지셨어요! 아무래도 백설공주님이 이 사과를 먹고,
4: 어?
2: 아이, 사과 색깔이 왜 이래? 갈색이잖아. 혹시, 도도도도도, 독사과 아닐까요? 도도도도, 독사과? 응? 안 돼. 저도 뒤따라가겠습니다.
3: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대신.
2: 아니 어쩌자고? 네가 독사과를 먹어.
3: 아!
2: 뱉어.
4: 아! 맛있어.
2: 맛있어?
4: 응.
2: 아니 그럼 이 사과 독사과 아니야?
3: 꿀사과.
2: 아 꿀사과.
3: 응.
2: 근데 백설공주님은 왜 쓰러지신 거지? 아 그리고 이 사과는 왜 갈색으로 변한 거지? 왜 갈색으로 변했냐고?
0: 부르고 있어. 웬 딱지야? 내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날 데려다.

0: 여기가 어디지? 혹시 저를 부르셨나요?
1: 누구?
2: 아, 뭐든지 호기심을 해결해준다는 호빵이?
0: 네, 맞아요. 뭐가 궁금하신가요?
1: 아, 이 사과가 왜 갈색으로 변한 것이오?
0: 혹시 독사과! 백설공주님도 이 사과를 먹고 쓰러지신 거예요? 백설공주님!
3: 깜짝이야!
0: 어머.
3: 잘 잤다.
4: 아, 주무셨구나.
3: 어머, 사과 색깔이 왜 그런 거죠? 내가 먹을 땐 속살이 뽀얀 게 맛있어 보였는데.
2: 아, 주무실 때 갈색으로 변했나 봐요.
3: 어? 왜 갈색으로 변한 걸까요? 왜?
2: 왜? 왜?
0: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사과가 왜 갈색으로 변했는지 제가 알아보고 올게요.
3: 어떻게?
0: 다 방법이 있죠. 지금 필요한 딱지는 바로바로!

0: 아닌가? 베어먹은 자국도 있고. 근데 넌 누구야?
1: 누구긴. 너랑 같은 사과세포지.
0: 어? 나랑 너랑 사과세포라고? 근데 넌 왜 갈색이야?
2: 이 사과세포도 원래는 뽀얀 사과세포였잖아.
3: 방금 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지.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0: 나여서 돌리팬을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과가 되도록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1: 난 비상사태에만 나온다. 그럼 이만. 응?
2: 아삭아삭아삭한 사과,
3: 새콤달콤 맛있는 사과.
4: 비상! 비상! 사과 마을로 정체모를 물체가 다가오고 있다. 충돌 10초 전!
5: 뭐라고?
6: 10초 전!
7: 10초 전이라고!
8: 뭔데? 뭔데? 뭐가 다가오는데?
4: 백설공주가 사과를 베어먹으려고 다가오고 있다! 충돌 5초 전!
8: 어서 숨어! 과점을 지켜!
9: 알았어!
4: 5, 4, 3, 2, 1, 출동!
10: 맛있다!
4: 비상! 비상! 백설공주의 치아가 윗마을 사과세포들을 데리고 갔다!
11: 사과세포들이 사라지면서 빨간 껍질도 사라졌어!
8: 껍질이 사라졌으니 뽀얀 속살이 드러났을 거야.
11: 사과세포! 왜 그래?
10: 나 방금 당했어.
4: 이 사과세포는 세포벽이 깨졌어. 그럼 고크인의 석이 올 거야.
12: 나 말인가? 그래, 나 산소가 왔다.
4: 야! 산소가 났어! 이거 어떻게! 폴리페놀! 당장 나와, 당장!
1: 폴리페놀!
13: 출동!
1: 산소, 당장 사과세포한테서 떨어져!
12: 아이, 깜짝이야. 아이, 나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고!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4: 폴리페놀, 사과 껍질이 사라져서 산소한테 사과 마을이 노출됐어. 이제 곧 세균들이 몰려올 거야.
1: 그럼 이 사과 마을이 상하고 말 거야. 사나요소, 아, 뭐 하고 있어? 어서 당장 내 색깔을 바꿔서 사과 세포를 보호해.
4: 아니, 그럼 네가 사라질 텐데.
1: 괜찮아. 난 사과를 지키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 사나요소, 아, 뭐해? 어서 당장!
4: 미안해, 폴리페놀!
10: 폴리페놀, 안 돼!
1: 괜찮아, 사과세포. 널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야.
8: 폴리페놀이 갈색으로 변했어.
1: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11: 사과세포도 갈색으로 변했어!
12: 아! 소문 듣고 왔수다. 사과세포가 다쳤다면서. 이 세균이 상하게 해줄.
8: 아! 갈색이다! 무서워! 도망가자!
4: 속았다. 세균이 도망갔어.
8: 갈색으로 변한 폴리페놀이 보호막 역할을 해줬어. 덕분에 살았다.
11: 그러니까 다친 사과세포를 지키기 위해

0: 갈색으로 만들었고
1: 볼리펜을 덕분에 나도 갈색으로 변해서 세균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던 거야.
0: 근데 난 왜 멀쩡한 거야?
2: 그거야. 사과를 베어 먹거나 칼로 깎으면 사과 세포의 세포벽이 깨지는데
3: 넌 안쪽에 있어서 무사할 수 있었잖아.
0: 아, 그렇구나. 근데 갈색으로 변하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1: 갈색으로 변해도 난 여전히 아삭아삭한 맛있는 사과 세포야. 그러니까 안심해도 좋아.
2: 아, 물론 갈색으로 변한 지 오래돼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절대 먹으면 안 돼. 상했을지도 모른다고.
0: 아, 그렇구나. 근데 말이야, 사과 세포가 갈색으로 변하는 건 막을 수 없는 거야?
3: 물론 방법이 있긴 하지. 산화효소가 산소를 만나지 않게 하면 돼. 어떻게?
2: 예를 들면 레몬을 만나게 해줘. 으아! 사과 껍질이 사라졌으니 이제 곧 산소가 올 거야.
4: 어떻게 알았지? 산소역이 왔다.
0: 산소가 산화효소 몸에 닿으면
3: 산화효소가 폴리페놀을 부르겠지?
1: 그럼 난 갈색으로 변하겠지?
4: 빙고!
5: 산소야! 산소야! 산소야! 산소야! 나랑 놀자! 나 레몬이야!
4: 뭐? 내가 좋아하는 비타민C가 많은 레몬? 그래 그래! 나랑 놀자!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3: 다행이다!
2: 사과에 레몬즙을 뿌리면 레몬즙 안에 있는 비타민C가 산화효소보다 산소를 먼저 만나니까
6: 내가 갈색으로 변할 일은 없지.
0: 새콤달콤한 사과와
3: 레몬이 만나서
5: 더 새콤해지겠다.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2: 까르르. 사과 껍질이 사라졌으니 이제 곧 산소가 올 거야.
4: 어떻게 알았지? 산소역이 왔다.
2: 도와줘! 소금물, 설탕물!
7: 소금물입니다. 아시죠? 소금물 있는 쪽으로 산소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1: 설탕물입니다. 아시죠? 설탕물 있는 쪽으로도 산소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7: 지금부터 여기는 우리가 접수합니다.
1: 산소는 나가주세요.
4: 뭐야, 뭐야. 괜히 왔네.
2: 사과 세포벽이 깨져서 걱정했는데 소금물과 설탕물이 산소가 가까이 오는 걸 막아주니까
6: 폴리페놀 안 불러?
2: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 있어.
0: 아하! 그러니까 사과를 깎아도 레몬즙이 뿌리거나
3: 소금물, 설탕물에 담궈두면
0: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구나.
2: 그래, 맞아.
0: 오! 얼른 가서 백설공주님과 왕자님께 왜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지 어떻게 하면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는지 알려드려야겠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진,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거울아, 거울아.
1: 네, 왕비님, 말씀하세요.
0: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물론 물어보나마나
1: 나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건 백설공주님이십니다.
0: 왜야? 백설공주가 아직도 살아있어? 그리고 왜 내가 아니라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1: 백설공주님은 잘 먹고,
0: 나도 잘 먹어.
1: 잘 자고,
0: 나도 잘 자거든.
1: 무엇보다 백설공주님은 화장실에도 잘 가.
0: 나도 화장실 잘 가지 못해. 나 변비야. 미안해. 똥 있다.
1: 백설공주님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똥을 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도 맑고 아름다운 피부를
0: 왜야? 백설공주는 왜 똥도 자르는 거야? 그 비결이 뭐래?
1: 그건 저도 모르는데요.
0: 뭐라고? 아니 넌 요술 거울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몰라?
1: 다만 궁금한 게 있으시면 호빵이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0: 그래, 걔 아무도 없느냐? 가서 호빵이를 당장 잡아오거라.
1: 잡아올 순 없고 호빵이를 부르는 주문은 압니다. 를 외치세요.
0: 호빵아, 나도 변비 탈출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걸까? 왜 안 되는 거냐고?
2: 호기심 딱지 수첩에서 또 소리가 들려.
3: 헛, 이번엔 또

0: 왜?를 외쳤는데 왜 호빵이 안 오는 거야?
1: 어? 누구세요?
0: 응? 나를 몰라? 아니 왜 몰라?
1: 그게...
2: 제가 대신 소개하겠습니다. 백설공주님의 새 엄마이자 새 왕비님이신
0: 어쩐지 예쁘다고? 나도 알아. 근데 나 더 예뻐지고 싶으니까 백설공주처럼 똥 잘 눌 수 있게 해줘. 응? 변비 탈출 할 수 있게 해달란 말이야.
1: 그럼 이 사과를 드세요.
0: 어? 너 이거 독사과지?
1: 네?
0: 내가 백설공주를 속여서 독사과를 먹인 것처럼 나를 속여서 독사과를 먹이려고? 아니, 난 절대 속지 않아.
1: 이거 독사과 아니거든요. 변비 탈출 하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럼 사과 드세요.
0: 진짜?
1: 네.
0: 아니야. 어? 난 못 믿어. 내가 믿을 수 있게 사과를 먹으면 왜, 어떻게 변비 탈출 할 수 있는지 증명해봐.
1: 네?
0: 증명을 못할 시엔 너도 백설공주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1: 좋아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딱지는?

0: 곰팡이가 어디로 간 거지?
1: 어? 사과 마을이다! 잘 됐다! 사과 마을 친구들에게 물어봐야겠어! 이야! 어? 사나유소다! 근데 졸고 있네. 저기 사나유소!
2: 아! 아! 손 나왔어! 손 나왔어! 산소! 산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펄! 펄! 펄! 펄! 펄! 펄!
3: 나? 아, 불렀어. 아, 나가 마라.
1: 아, 진정해 사나유소. 난 산소가 아니라 호빵이라니까. 아, 아니 그 난 사과 세포라고.
2: 진짜 사과 세포네.
1: 응.
2: 아,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안 나와도 돼.
3: 아, 또 난 갈색으로 변해서 사라지는 줄 알았네.
2: 아, 사과 세포. 근데 무슨 일이야?
1: 아, 그게 궁금한 게 있는데, 사과를 먹으면 변비 탈출 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거야?
2: 아, 그건
1: 응.

0: 나도 잘 모르겠는데.
1: 뭐?
0: 아! 모를 땐 사과마을 친구들의 지혜를 모으면 되지! 사과마을 친구들아! 모두 모여봐!
2: 우리는 사과의 아삭아삭틴.
3: 난 사과세포!
4: 나도 사과세포!
5: 나는 섬유질, 이름은 팩틴이라고 하오.
6: 다 함께 손잡고 사과를 아삭아삭하게 만들지!
0: 그리고 또 과즙팀을 소개합니다.

0: 경비팀을 소개합니다.
1: 나와라 폴리페놀.
2: 산화여서 폴리페놀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과가 되도록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3: 난 기상사태만 나온다. 그럼 이만.
4: 아삭아삭 아삭한 사과, 새콤달콤 맛있는 사과.
1: 잠깐. 사과세포가 궁금한 게 있대.
5: 얘들아, 사과를 먹으면 변비 탈출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거야?
0: 그거야?
6: 당연히 아삭아삭 캠!
0: 백틴 때문이지.
7: 아니 그냥 백틴이 아니라 백틴 용사라니까.
5: 넌 사과를 아삭아삭하게 만든다면서 어떻게 변비 탈출하게 한다는 거야?
7: 내가 위산탕에 들어가면 아주 멋지게 변신을 하거든.
5: 어떻게?
7: 이렇게.
8: 리님! 사과가 왔습니다!
3: 그래. 어서 들어오거라. 자, 위산탕으로 들어가렴.
8: 네, 리님!
3: 자, 위산을 쏴주마. 쏴!
5: 동기다, 동가!
7: 위님의 위산을 맞으면 사과세포들은 영양분 흡수가 잘 되도록 녹아버릴 거야. 하지만 나는...
3: 너는 그대로네?
7: 위님, 백팀 용사는 단단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위산을 더 쏴주세요!
3: 뭐냐? 위산을 쏴주마. 쏴!
7: 이야호! 나는 야, 백틴 용사!
5: 쏴! 백틴 젤리 젤리?
3: 어? 이 단단하던 백틴 용사가 이 위산을 맞더니 이 커졌어! 그리고, 이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졌잖아.
5: 위님의 위산에도 물이 들어있잖아요. 제가 바로 물이 닿으면 젤리처럼 변하는 섬유질이랍니다.
3: 이 사과의 팩틴 덕분에 최고의 똥이 만들어지겠는걸. 자, 어서 가거라. 대장마을로.
5: 네. 팩틴 젤리 젤리. 백틴 젤리 젤리.
9: 나 대장 세포, 오늘은 기필코 최고의 똥을 빚고야 말겠어.
0: 대장 세포님, 그럼 이 관략근 문지기도 최선을 다해 항문을 열겠습니다.
9: 우와, 음식 찌꺼기 들어오기만 해봐.
5: 나 백틴 젤리 젤리. 백틴 젤리 젤리.
9: 세상에, 이렇게 큰 섬유질은 처음이야. 깜꼬다.
1: 대장세포님! 대장세포님! 이 정신 좀 차려보세요, 대장세포님! 일어나시면 제가 다 먹을 거예요! 아, 대장세포님!
9: 아파! 아우, 정신 차렸어! 세상에, 이렇게 크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섬유질은 처음이야!
5: 백틴 젤리 젤리!
1: 대장세포님, 말랑말랑 젤리로 변한 사과 팩틴이에요!
9: 뭐야! 나 말리지 마! 최고의 똥을 만들 거니까!
1: 유익균, 저도 돕겠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9: 사과 팩틴이 젤리처럼 말랑말랑하니까 어떤 음식 찌꺼기도 촥촥!

0: 잘 달라붙잖아.
1: 최고의 똥 문제 없겠는데요?
0: 그치. 이제 사과 펴핀이 있으니 변비가 생길 일은 없겠어. 나 너무 신나.
1: 저도 신나요.
2: 펴핀도 신나 젤리 최고의 똥을 만들어 젤리.
0: 에라디아.
3: 대장 세포님 그렇게 신나게 똥 만드는 모습 처음 봐.
4: 또동 최고의 똥 완성요.
3: 또동 최선을 다해 항문을 열겠습니다. 시연 똥 배출하십시오.
0: 또동 똥 나갑니다.
4: 이야!
5: 그냥 펩틴이 아니라니까.
2: 아, 그 펩틴 형사. 네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는 거야.
5: 그러니까 변비 탈출 나한테 맡겨. 특히 난 사과 껍질에 많으니까.
2: 사과는 껍질째로 먹는 게 좋겠네.
5: 당연하지.
2: 오, 사과 펩틴 최고 딱지다.
5: 이게 다 내 덕분에 생긴
2: 아이. 얼른 가야겠다. 백설공주님이 위험해질지도 몰라. 얼른 가서 새 왕비님께 말해줘야겠어.
5: 아쉽지만 새 왕비님의 변비 탈출 내가 해낸다. 기필코 백핀 용사.
2: 그러니까 이 사과 껍질에는 팩틴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팩틴이 위산탕에 들어가면
6: 펩틴의 몸집이 커지고
2: 펩틴이 위산에 닿으면
6: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지고
2: 그래서 똥이 말랑말랑하게 잘 만들어지면
6: 똥이 말랑말랑하니까
2: 똥 잘 둘 수 있다는 말씀.
7: 뭐야 둘이 언제부터 그렇게 잘 통했던 거야? 그나저나 난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사과는 죄다 독사가인 줄 알고 지금까지 평생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6: 그래서 변비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굴색도 그 모양이지 않습니까?
7: 왜야? 지금 나 놀리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사과가 그렇게 좋은 줄 알면서도 나한테 비밀로 했었던 거야? 거울 너 정말 내가
2: 이 사과 제가 먹습니다.
7: 안 돼! 나도 변비 탈출 하고 싶단 말이야.
2: 그럼 사과부터 하세요.
7: 그럴까?
2: 잠깐! 사과를 먹기 전에 백설 공주님을 괴롭힌 일부터 사과하세요.
7: 백설 공주, 미안하다. 됐지? 이제 사과 줘!
2: 여기요?

0: 최고!
1: 자, 팩트인 용사.
2: 꼭 갖고 말 거야.
3: 아, 불이 났어요.
4: 그랬대.
5: 무슨 소리지?
3: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5: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3: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5: 어디로 가야 하지?
6: 어? 저기야!
3: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6: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5: 안 돼!
3: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5: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3: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6: 도와주세요!
3: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0: 이리 좀 와볼래, 블루이? 아빠가 체스 게임 가르쳐줄게.
1: 체스트가 뭐예요?
0: 아니, 체스트 아니야. 체스.
1: 네, 체스트.
0: 그래, 뭐. 알았어. 체스 게임 하는 법 알려줄게.
1: 어? 체커 게임 같네요.
0: 근데 체커보다는 어려운 거야.
2: 그리고 그걸 하기엔 블루이가 아직 어리지 않아?
0: 블루이 너 몇 살이지?
1: 아빠 설마 딸 나이를 모르시는 거 아니죠?
0: 모를 리가 있나? 근데 몇 살이야?
1: 6살이요.
0: 아직도 6살이야? 와우.
1: 7살 다 돼가요.
0: 그럼 내 생각엔 충분한데.
2: 블루이에게 체스 가르쳐주고 싶은 이유라도 있어?
0: 왜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하니까.
1: 빙고도 해요? 5살이에요.
0: 아직 체스를 하기엔 어려요, 빙고. 그치만 우리가 하는 걸 구경하면 되지?
1: 괜찮아, 빙고. 옆에서 도와주면 돼.
2: 블루이.
1: 고마워, 언니. 주성이는 어딨어요?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체스 게임.
0: 좋았어. 체스 말들을 알려줄게.
1: 여기 작고 둥근 말들은 뭐예요?
0: 그것들은 폰이라고 해.
1: 프론이요?
0: 아니, 프론이 아니라 폰.
1: 안녕, 작은 프론아.
0: 알았어. 폰은 한 칸씩 앞으로 갈 수 있어. 근데 처음 움직일 때만 두 칸씩 갈 수 있어. 대각선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건 걱정하지 마. 이제 여기 이 말은 잠깐만. 얘는 누구야?
1: 여긴 찰리빌. 여긴 보니봄봄이에요.
0: 알았어. 찰리빌이랑 보니봄봄은 여기 오면 안 돼.
1: 이건 말이다. 여기 나도 하나 있어.
0: 알았어. 그건 나이트라고 해.
1: 아니요, 이건 말이에요.
0: 그래, 나이트가 기사야.
1: 그런데 기사는 말을 타고 다니잖아요.
0: 맞아. 그러네.
1: 누구나 아는 거.
2: 똑똑한 사람이 체스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0: 그래, 뭐라고 부르던지 간에.
1: 빙고 말은 델라홉, 블루이의 말은 델라홉의 딸.
0: 점프를 하면서 움직여.
1: 맞아요. 말은 점프를 좋아해요. 이 성 같은 건 뭐예요?
0: 그건 룩이야.
1: 빙고는 성머리라고 부를래요.
0: 그래, 성머리는 이렇게 앞으로 쭉 움직여.
1: 성은 못 움직여요. 이 게임 진짜 이상해요.
0: 맞아, 그러네, 빙고. 그냥 색칠놀이를 하는 건 어떨까?
1: 아니요. 빙고는 같은 팀.
0: 그래, 그럼 시작할까? 자, 네 차례야, 블루이.
1: 빙고도 체스트 팀 필요해.
0: 게임에는 두 팀만 있어, 빙고. 그러니까 옆에서 구경하면 돼.
1: 걱정 마, 빙고. 봐, 말이 두 개야, 그치? 그리고 성머리도 두 개야. 여기 방울요정이 두 개네.
0: 비숍.
1: 그리고 프론도 많아.
0: 폰이야.
1: 그래서 이렇게는 빙고 팀이고, 그리고 이건 언니 팀.
3: 고마워, 블루이 언니.
2: 잘했어, 블루이.
0: 이거 봐.
2: 내버려둬, 체스왕.
1: 잠깐만요. 왕관에 쓴 건 이거 하나예요.
3: 그리고 결혼 케이크도 하나.
0: 빙고, 그건 킹이야. 이거는 퀸이고.
1: 킹이랑 퀸!
3: 여왕 퀸, 내가 해도 돼?
1: 그래. 고마워.
0: 그걸 그렇게 하면, 그래, 뭐 어쨌든.
3: 킹이 왕인데 가져가도 괜찮아?
1: 그래, 괜찮아.
0: 걱정하지 마, 블루이. 킹이 게임판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야.
2: 오호, 정말 그럴까? 몇 칸이나 움직일 수 있는데?
0: 그냥 한 칸.
2: 겨우 한 칸이야? 그럼 엄청나게 큰 한 칸이겠지? 난 아무래도 좀 쉬어야 하겠어. 너무 피곤하니까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퀸은 어느 방향이든 몇 칸이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엄청 좋은 거지. 많은 걸 할 수 있으니까.
0: 이제 다 했어?
2: 어.
0: 아무튼. 근데 빙고 어딨어?
3: 소풍 가기 아름다운 날이야.
0: 빙고?
1: 퀸은 어디든 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0: 블루이, 이번엔 네 차례.
1: 뭘 할까요?
0: 프론을 움직여봐. 폰! 아니, 앞으로만 움직여. 잘했어. 내 차례.
1: 아빠!
0: 그래. 빙고 차례.
1: 갤럭 달려가요.
0: 안 돼. 그렇게 멀리 갈 수 없어, 빙고. 두 개를 한꺼번에 움직일 수도 없고.
3: 그치만 동글머리가 반짝머리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해요. 친구거든요.
0: 안 돼. 얘네들 사실은 적이야.
1: 아니요, 친구들이에요.
3: 두 프론의 아이들이 유치원에 같이 가거든요.
0: 그래, 친구들이니까. 자, 이거 봐. 이렇게 말을 쓰러뜨리는 거야. 툭! 봤지?
1: 갤럭! 괜찮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3: 휴.
0: 아니, 그거 죽었어.
3: 갤럭이 죽었다고요?
2: 아니, 갤라홉은 안 죽었어.
0: 그래, 안 죽었어. 게임에서 나간 것뿐이야. 아빠가 체스는 아직 하기 어려울 거라고 했지, 빙고?
1: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아빠. 블루이 차례, 그럼. 어디로 보낼까요?
0: 여기 아님 여기.
1: 딱 여기.
0: 그래, 이제 알겠어? 말들을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이렇게 내가 쓰러뜨릴 수 있어.
3: 갤라홉의 딸이야.
0: 이렇게 쓰러뜨리면 돼.
1: 그럼 여기는요?
0: 그래, 또 쓰러뜨려.
1: 멈춰요.
0: 아빠는 그냥 규칙을 알려주는 거야.
2: 퀸을 출동시켜, 블루이.
1: 네, 또 소풍 갈 시간이야. 짠! 이렇게 할 수 있어.

0: 그럼 근데 난 이렇게 보호하지 퉁.
1: 빙고킹
2: 안 돼.
3: 여보 그만해.
0: 결국에는 킹이 쓰러뜨리는 걸 했네.
1: 엄마 어떻게 하면 아빠 이겨요?
3: 그거 쉬워 블루이.
0: 드디어 오셨네.
3: 엄마가 네 번 만에 끝낼 수 있어. 첫째 이마를 여기로 움직여.
0: 그거 제법인데. 또잉.
3: 다음번에는 아빠에게 물을 거야. 아이들에게 왜 체스를 가르쳐주고 싶은 건데? 아빠가 대답할 거야. 왜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체스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똑똑해지라고. 그 다음 엄마 질문은 아이들이 왜 똑똑했으면 좋겠어?
0: 그건 잘못한 거야.
3: 그리고 아빠는 이러겠지. 지금은 너희들이 작은 프론이지만 언젠가는 퀸이 되겠지. 그리고 아빠가 항상 지켜주지는 않을 테니 너희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거란다.
0: 체크메이트.
3: 왜냐면 아빠는 좋은 퀸이니까.
0: 그리고 엄마도 좋은 퀸이야.
3: 하지만 체스는 잘 못하지.
0: 그래도 꽤 잘했는데.
3: 머리 쓰는 건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그냥 마음대로 놀자고.
1: 여기 빙고.
2: 오, 어서 와. 먼저 알려줄 게 있어. 넌 안 죽었어. 알았지? 여긴 수영장 파티장이야. 예!
1: 떡떡.
3: 블루이,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은데?
1: 죄송해요. 떡떡.
3: 거기 누구세요?
1: 감자예요.
3: 블루이, 소리 좀 낮춰. 감자라고요?
1: 감자는 차를 타고 감자 가게로 가요. 거기에서 감자를 사요.
3: 그래, 빙고. 정말 재밌구나. 블루이.
1: 죄송해요. 떡떡.
0: 안녕, 얘들아. 아빠 머리하고 왔어요.
1: 아빠!
3: 좋아. 저녁은 준비됐고 아이들은 간식 먹었어. 20분 동안만 나 혼자 좀 있게 내버려둬.
1: 정말요?
0: 그래. 알았어. 이리 와, 얘들아. 아빠랑 노는 시간.
1: 만세!
3: 헤어스타일 특이하네.
0: 요즘 이게 유행이래.
1: 엄마 괜찮아요? 혹시 저희가 무슨 잘못했어요?
2: 무슨 헤어스타일?
0: 니들 잘못 없어. 그리고 이 헤어스타일은 멋쟁이들이 다시 유행시키는 거야.
1: 혹시 우리가 태어난 게 문제일까요?
0: 아니야. 당연히 아니지. 엄마는 그냥 20분이 필요해.
4: 헤어스타일이 좋은데?
1: 엄마 괜찮은지 보러 갈래요?
0: 잠깐 안 돼. 그러지 마. 여기 있어 블루이. 그냥 여기서 아빠 캉캉 좀 구경해. 짠!
1: 그냥 엄마 보러 갈래요.
0: 안 돼. 잠깐 그거 있잖아. 아빠가 힘들어하는 게임. 블루이가 항상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1: 네?
0: 그래. 그 게임 할까?
1: 아 정말이야?
0: 잠깐만. 그게 뭐였더라?
1: 양강아지.
0: 그래 맞아.
1: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양강아지. 이리 와 양강아지야. 이리 와. 풀 좀 먹어봐 양강아지야.
5: 냠냠냠.
1: 아니 진짜로 풀을 먹어야 하는 거야.
5: 냠.
1: 와, 여기 푹신푹신한 털 좀 봐. 머리 위에 리본을 달아줄까?
2: 좋아. 리본은 어디에 있어?
1: 나도 몰라. 엄마한테 물어볼게.

0: 어디 계세요?
1: 블루이 언니 도와줘.
0: 무슨 일이야 빙고? 아빠가 저 안에서 안 나오고 있어. 양은 틀에 걸린 뛰는 거 아니야? 여기 봐 양강아지야. 여기 먹을 풀을 가져왔어.
1: 양강아지 풀 안 좋아해.
0: 그럼 어떻게 꺼내줄 수 있을까?
1: 오, 누가 우리 집에 왔나?
0: 걱정하지 마, 엄마가 나갈 거야. 양강아지는 두 발로 못 가라.
2: 안녕하세요. 1년 전기요금을 200달러 줄일 수 있는데 어떠세요? 뭐라고요? 혹시 다른 분이랑 얘기할 수 있을까요?
1: 제가 엄마 부를게요.
0: 이거다! 리폰!
2: 그냥 다음에 또 올게요.
0: 왜 그러는지 다 알아. 내가 엄마 보러 가는데 싫은 거지.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1: 됐어. 어디 가는 거니 양강아지야?
0: 엄마, 방 안에 계세요?
3: 블루이 엄마 안에 있어.
0: 엄마 화나게 만든 게 있었다면 죄송해요.
4: 엄마 화나게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딸.
0: 근데 왜 저희를 안 보려고 하세요?
4: 엄마도 너희들 보고 싶어. 근데 너희들을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가끔은 엄마도 20분 동안 쉬는 게 필요해.
0: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4: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우리 딸. 무슨 일이 있는 거야?
0: 아빠가 엄마 방에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4: 그렇구나.
0: 근데 잘 안 되나 봐요.
5: 이게 무슨 일이야?
4: 어떡해? 빨리 가!
5: 그만해! 말썽꾸러기 양!
0: 양강아지 안 돼!
5: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아주 말썽꾸러기 양강아지구나!
0: 죄송해요, 인디 아줌마.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해서 그래요.
5: 그만둬! 진리를 불러야겠어.
0: 양강아지 안 돼!
5: 진리!
1: 이런.
5: 두 번 다시는 이러면 안 된다. 진리!
0: 그냥 엄마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5: 엄마가 왜?
1: 엄마가 20분 동안만 나 혼자 좀 있게 내버려둬 그러셨거든요.
0: 그리고 엄마 방으로 가셨고 문을 닫았어요.
5: 그랬구나. 그래서 이 양강아지가 아무도 방해 못하게 막는 거였구나.
0: 엄마는 저희들이 없었으면 하시는 것 같아요.
5: 그런 건 아니야, 블루이. 위층에 올라가서 두더랑 같이 노는 건 어떠니? 내가 양강아지를 돌봐줄게.
0: 정말이에요? 진짜 그래도 돼요?
5: 그럼! 양강아지를 놔둬라. 우리 할아버지가 양털깎기 전문가셨어.
1: 양털깎기 전문가?
5: 양털깎기 전문가는 양의 털을 잘 깎아줄 수 있어. 아마 지금 필요한 일이겠지?
0: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 양강아지야. 우린 널 사랑해. 그냥 널 돌보는 게 힘들 때가 있어서 그래.
5: 맞아, 20분이 필요할 뿐이야.
0: 안녕.
5: 털깎이 가지고 올게. 얘들아.
0: 여기 엄마.
5: 안녕 얘들아.
0: 20분 동안 잘 쉬셨어요?
5: 고마워.
0: 저도요.
4: 아빠는 어디 계시니?
5: 고개 숙여 이 겁쟁아.
4: 안녕 웬디.
5: 안녕 칠리. 지금은 기분이 좀 어때?
4: 기분 좋아. 고마워.
5: 가만히 있어. 가만히.
4: 거기 별 문제 없는 거지?
5: 여기 문제 없어. 헤어스타일 좀 고치면 돼.
4: 고마워.
5: 편히 쉬고 있어. 다 끝나고 나면 돌려보낼 테니까.
4: 그래. 고마워 웬디.
0: 이따 봐요 엄마.
5: 그래.
4: 또야. 난 정말 집안일은 별로더라.
6: 빨리 끝내버리고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 빨리라도 빨리.
0: 집안일 여기서 도망쳐야겠어.
4: 꼼짝마. 다음으로 올 곳은 여기니까 이불 요새를 깨끗이 치우도록 한다.
0: 더 놀고 싶어요.
4: 놀 수 있어. 근데 정리하는 게 먼저야.

0: 이제 거의 다 끝난 거 맞지?
1: 저거 좀 봐.
0: 보라니 뭘?
1: 애들이 이상하게 걸어 다니고 있잖아.
0: 뭐라고?
1: 잘 봐. 봤지?
0: 당신 속셈 다 알아.
1: 저기 또 시작했네.
0: 어서 할 일 먼저 끝내자고.
2: 어, 안 돼. 둘 중 하나라도 이상하게 걷는 걸 그만할 때까지 여기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볼 거야.
0: 여보.
1: 저기 저거 좀 봐. 진짜 못 말리겠네.
0: 응? 애들이 왜 저러는지 알겠네.
3: 블레이 입안 이야기는 집안일.
0: 진짜 꼭 이렇게 해야 돼?
2: 이건 꼭 해야 돼.
0: 아, 알았어. 규칙을 먼저 정하고 어떻게 하면 집안일 다시 시작할 거야?
2: 당신도 알다시피 한 발씩 앞으로 가는 거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0: 알았어. 어? 봤어? 잘 걷는데? 끝! 가자!
2: 아니, 팔을 잘 보라고. 다리랑 같은 쪽이잖아.
0: 그래?
2: 팔이 앞으로 가면 다리는 뒤로 가. 반대로 흔들어야 해.
0: 어, 맞네. 대단하다.
2: 그러니까 내 말이.
3: 이불! 아, 이불!
0: 알았어. 저건 평소에 걸음걸이랑 완전히 다르네.
2: 어, 잠깐만, 잠깐만. 저기 걸어간다.
0: 다리 좋고 팔도 좋아. 제대로 걷는데?
3: 반대로!
2: 그럴 줄 알았어.
0: 쉽지가 않네.
2: 저기서 저기까지 똑같은 걸음으로 가도 만족할 텐데. 저기 봐. 하나, 둘, 세 가지 다른 걸음으로 3미터를 가네.
0: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2: 그냥 못 말리니까.
3: 노노노저 가고 있어요.
2: 저건 걷는 것도 아니잖아.
0: 차라도 마셔야겠다. 시간 좀 걸릴 것 같네.
2: 코끼리?
3: 호, 강, 호, 강, 호, 강.
2: 캥거루?
0: 지금은 뭐해?
2: 꼬꼬다. 지금은 동물의 왕국 시간이야. 저건 에뮤세야.
0: 아니면 혹시 타조? 아니면 큰 오리?
2: 그리고 저건 그러니까... 당나귀!
0: 몇 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2: 그러게, 지치지도 않나 봐. 우와, 최고가 왔네.
0: 어머, 이럴 수가. 정말 대단한데?
2: 어떻게 저런 걸 할 수가 있지? 두 발을 오리처럼 밖으로도 벌리고 있는데 아우, 안으로도 오므려.
0: 돌아가는 동안.
2: 어, 맞아. 돌아가는 동안. 아우, 아우 내 다리. 이게 그렇게 우스워 보여?
0: 어, 조금.
2: 그럼 당신이 한번 해봐.
0: 알았어. 이렇게 두 발을 벌리고.
2: 어, 근데 안쪽으로 오므리는 거 반복이야.
0: 이렇게. 그리고 나서 돌기. 오, 오.
2: 너봐, 쉽지 않다니까.
0: 할 수 있겠어.
2: 그래, 그렇게 해야지 여보, 잘했어.
0: 내 발 어때?
2: 응, 어, 어, 잘하고 있어. 좋아, 나도 간다. 빙글. 와, 어우, 이런 어지러워.
0: 오예, 잠깐만, 어떻게 할지 알겠어.
2: 소리도 내야지. 삐욕, 삐욕. 움직이는 동안
0: 삐욕, 삐욕.
2: 안 돌아가고 있잖아. 빙글빙글 해야 해.
0: 아, 그래.
3: 언니, 저기 봐.
0: 삐욕, 삐욕,
2: 삐욕, 삐욕.
3: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집안일하는 것 같지는 않아.
2: 삐욕, 삐욕.
3: 뭐 하시는 거예요?
4: 안녕, 얘들아.
0: 어, 이불 정리하는 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3: 다 끝냈어요. 근데 집안일 하셔야 하지 않아요?
2: 아직 시작도 안 했어.
3: 왜요?
2: 너희들 걷는 거 따라하고 있었지.
3: 왜요?
0: 우리도 모르겠어.
2: 그러게.
3: 좋아요.
2: 혹시 삐옵삐옵 하면서 걷는 법 알려줄 수 있어?
3: 네. 먼저 발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4: 이렇게, 이렇게.
3: 발바닥을 이렇게, 밖으로 좀 닿아요. 네, 그러게요.
5: 밖으로, 아빠, 우리 발바닥 터져야 해요.
2: 어, 그래, 그래서
0: 참. 안으로.
3: 그리고 소리를 내요. 삐옵,
4: 삐옵, 삐옵.
2: 난 잘하고 있어.
3: 그렇게요.
0: 아, 집 청소 하나도 안 했네. 청소기도 안 돌렸고. 그치만 이제 우리 비옷 걷기를 할 수가 있어.
2: 내 생각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0: 나도 그래.
3: 저희는 할 일을 끝냈으니까 다시 가서 놀래요.
0: 그러렴 딸들. 잘했어요.
3: 갈게요.
6: 여보, 여보. 저거 봐.
2: 에? 뭘?
6: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어.
2: 발은 흔들면서 한 발씩 앞으로 걷고 있어.
6: 이제 된 거지? 이제 된 거지?
2: 아, 그런 것 같네.
0: 좋아! 그래! 멋지!
7: 어른들은 못 말려.
0: 규칙 적은 거 기억나지?
2: 알아. 집안일로 돌아가야지.
0: 그래.
2: 빨리 끝내버리자.
0: 그리고 쉬면 되지.

0: 아, 진짜 배가 너무 고파. 뭐라도 좀 먹어야겠어.
1: 어, 여보, 안 돼.
0: 뭐? 나는 배고파도 먹을 수 없다는 말이야? 무슨 그런 이상한 법이 있어?
1: 계속해.
0: 치킨 한 마리 사러 갈까? 아, 차 타고 나가고 싶진 않아. 너무 막히니까 너무 오래 걸릴 거야. 지금 배고프단 말이야. 아이들을 먹어버려야겠어. 야!
1: 어! 아이들 먹으면 별로 안 좋은 거 알 텐데.
0: 아, 괜찮을 거야. 다 먹고 페퍼민트 차 마실래? 소금을 먼저 조금 뿌리고 꿀꺽. 오우, 제법 맛있는데? 배부르게 먹은 것 같네. 괜찮은 거 아니야, 엄마?
1: 걱정돼서 그러는데 저번엔 먹고 나서 잠을 설쳤잖아.
0: 에, 괜찮을 거야. 아, 잠깐만. 어? 아우, 이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1: 봐봐.
0: 어, 빙고. 아빠 속이 별로 안 좋아. 조금 전에 먹은 것 때문에 그런가 봐.
1: 그런 것 같은데?
0: 어, 안 돼.

0: 속이 안 좋아. 아우, 미안해, 빙고. 빙고한테 토할 생각은 없었어.
1: 괜찮아요.
2: 이제 끝났어?
0: 그럼.
2: 좋아. 뭔가 배운 게 있길 바랄게.
0: 이런, 아직도 배고픈데? 냄새 괜찮은데?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지구에서 첫 보급품이 오기로 한 날이죠. 화성의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는 지구의 보급품은 정말 필요해요.
1: 어떤 물건이 올지 너무 기대되는데. 빨리 보고 싶어. 저 보급품으로 온 뭐가 올까?
2: 팬케이크가 올 것 같다던데.
1: 팬케이크요? 어? 중요한 행사가 되겠는데요. 촬영해야겠어요. 뭐? 화성에 온 뒤론 팬케이크는 한 번도 못 먹었어. 빨리 팬케이크를 먹고 싶어. 팬케이크, 팬케이크. 난 팬케이크가 제일 좋아. 10개 먹어야지.
3: 응? 혼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은 어쩌라고. 걱정 마. 우주선 크기로 보면 이 우주선에 실을 수 있는 팬케이크의 양은 2,000개나 돼. 우와! 그럼 나도 팬케이크 10개 먹을래.
1: 그럼 난 50개.
3: 뭐야, 욕심쟁이.
4: 어쨌든 덕분에 우리 모두가 맛있는 팬케이크를 실컷 먹을 수 있겠네.
1: 그럼 다 같이 팬케이크 파티하자.
3: 좋은 생각이야.
0: 다들 내 얘기 못 들었니? 보급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5: 여기는 우주 보급선 PF. 현재 화성 대기에 접근 중. 착륙 허가 바란다. 오버.
0: 테라시티 착륙장에 나와 있는 K시장입니다. 착륙을 허락합니다. 오버.
6: 야!
7: 너무 기대돼.
6: 팬케이크.
3: 저게 우주선이야? 저건 유성이잖아! 우주선이 아니야!
1: 모두 괜찮아요?
4: 난 괜찮아. 나도
3: 괜찮아.
0: 이런 유성이 참...

0: 막장을 다 부숴버렸잖아.
1: 그럼 우주선이 착륙 못하지 않나요? 어... 그럼 보급도 팬케이크도 없는 거예요?
2: 안 돼!
1: 내 팬케이크!
2: 괜찮아, 포키.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으면 돼. 실망하지 마세요. 화성엔 기가빌더가 있어요.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어드릴게요.
0: 그게 가능해?
2: 그럼요. 기가빌더, 다신 망가지지 않는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3: 그럼 착륙장을 어떻게 만들어?
2: 우리 다 같이 설계해보자.
4: 착륙장에 지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5: 그러면 우주선이 착륙할 때마다 지붕을 열 수 있게 하는 거야.
6: 또 착륙장 주변에 커다란 로봇팔을 설치하자. 착륙장에 떨어지는 건 다 잡을 수 있게.
2: 좋은 생각이야, 포키. 네 말대로 로봇팔이 착륙장을 보호하는 지붕 역할도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우주에서 가장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기가빌더 출동!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7: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2: 눈부신 아티스트 리!
8: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2: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8: 자, 싹 폭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을 나는

0: 이모 원수!
1: 아, 아, 우주 보급선 PF, 내 말 들리나요? 착륙장 어?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어? 오버.
2: 여긴 PF, 바로 착륙을 시도하겠다, 오버.
3: 기대하시라. 내 스릴러 드릴러의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마. 우리는 오버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가장 먼저 내 발명품을 구경할 기회를 주마. 이런 천재적인 발명품을 꼬마 두더지들에게 실험할 수는 없지. 뭔가 훨씬 더 큰 게 필요해. 에? 오, 좋았어.
4: 곧 보급선이 도착할 거예요.
5: 우주선이 말을 안 듣잖아.
6: 왜 착륙을 안 하지?
7: 어? 저게 뭐야?
8: 누군가 우주선을 납치했어.
4: 세상에! 팬케이크 하나 맛보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빨리 보급 우주선을 되찾아야 해. 자, 가자! 기나빌덕!
0: 그래!
3: 하하! 역시 내 중력 제어 광선은 커다란 물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4: 보보잖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7: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던 우주 보급선인데!
3: 아무렴 어때? 내가 발명한 이 광선을 보라고. 정말 엄청나지 않아?
7: 말이 안 통한다니까.
4: 루루, 레이, 포부를 막아줘!
3: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6: 우주선 좀 그만 흔들라고.
4: 나한테 맡겨!
5: 이건 나!
4: 그만 약올려! 기가빌다 변신!
3: 어리석긴. 과학의 맛이 어떠냐?
4: 스키가 중력 강철에 붙잡혔어. 기가 빌다 모두 변신.
9: 포키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레이몬 변신 완료.
3: 실험이 끝날 때까지는 어림도 없지.
6: 아, 뭐야? 광선을 여러 번이나 쏠 수 있었잖아.
3: 내 엄청난 발명품을 잘 보았느냐?
4: 레이, 루루!
3: 너희를 다 잡아주마.

0: 자신을 반사시켜서 도구를 거기에 가두는 거야. 어이, 팬케이크 도구야! 맞춰봐!
1: 에? 한심한 레서 판다 같으니 위대한 과학의 힘을 보여주겠어!

0: 우주선이 위험해! 팬케이크와 보급품들이 떨어지고 있어!
1: 하나도 빠짐없이 착륙장에 안전하게 떨어지게 하자!
2: 우리한테 맡겨!
1: 루루, 맞춘다!

0: 우주 보급선 착륙 성공!
1: 자, 그럼 팬케이크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2: 이렇게 맛있는 팬케이크는 처음이야.
3: 맛있죠?
4: 예. 맛있다.
1: 난 저런 팬케이크 따윈 하나도 관심 없어.
5: 우주선을 고쳐라.
6: 안녕, 화성TV의 제이예요. 오늘은 얼마 전에 테라시티에 처음 온 우주보급선이 다시 지구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잠시 후 여기서 출발해요.
7: 여기는 우주보급선 PF. 엔진, 연료, 궤도 모두 이상무. 시장님, 테라시티 첫 탐사 임무를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륙허가 부탁드립니다. 뭐가?
1: 테라시티 K 시장입니다. 이륙을 허락합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카운트다운 3,
8: 2, 1, 발사! 이륙! 우와!
7: 안 돼! 긴급 상황! 여긴 PF 우주선! 예상치 못한 드라이아이스 바람을 만났습니다!
9: 안 돼! 우주선이 추락하고 있어!
10: 여러분! 모두 뛰어요! 기다빌더 출동 준비!
8: 기다본 준비 완료!

0: 좋아! 우주선 긴급 착륙 준비 끝!
1: 그럼 내가 우주선을 받아줄게.
2: 뭐? 스키 잠깐만.

0: 괜찮아요?
1: 전 괜찮은데 우주선은요?
2: 가까스로 착륙하긴 했는데
3: 내가 해냈어! 진짜 영웅처럼 우주선을 멈춰서 왔지!
2: 무사히 착륙시킨 건가?
1: 아, 안 돼! 내 우주선이!
3: 피해가 좀 크긴 한데 그래도 99.9%는 수리할 수 있어요!
0: 아, 근데 여긴 우주선을 고칠 만한 사람도 고칠 장소도 없어요.
1: 네? 그럼 전 지구에 못 돌아가나요?
3: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일러요. 우리 기가빌더가 있잖아요.
0: 그럼 되겠군요. 기가빌더가 우주선을 고칠 동안 부상당한 다리를 치료하는 건 어떨까요?
1: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죠.
4: 하지만 아빈, 우린 우주선을 고칠 줄 몰라.
3: 걱정 마, 내가 엄청난 전문가를 아니까.
5: 누구?
3: 한기 할머니!
6: 아, 오랜만이구나, 아빈. 저번에 봤을 때보다 훌쩍 컸는걸?
3: 네, 여긴 기가빌더, 건설 팀원들이에요. 기가빌더, 이분은 한기 할머니셔. 지구 우주센터에서 내 스승님이셨어.
7: 안녕하세요.
4: 반가워요.
6: 나야말로 반갑구나, 기가빌더. 그래서 무슨 일이지?
3: 좀 도와주세요, 핸디 할머니. 우주선을 고쳐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6: 어디 보자. 우주선 상태를 보니 수리할 게 많겠는데? 그러려면 장비가 잘 갖춰진 우주수리센터가 필요해.
3: 걱정 마세요. 우리가 우주수리센터를 지을게요. 준비됐지?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8: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기다리다 출동! 자, 이번엔 우주수리센터를 만들어야 해. 건물은 양쪽으로 갈라지며 열려서 우주선이 수리를 끝내고 바로 이륙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또 어떻게 지어야 핸디 할머니가 직접 우주선을 고치실 수 있을까?
4: 핸디 할머니랑 연락하면 고칠 수 있게 커다란 모니터를 달면 어때?
9: 아, 할머니가 직접 조종하실 수 있게 로봇팔을 설치하면 어떨까?
3: 좋았어. 자, 건설 시작!

0: 메인 엔진이 너무 망가져서 수리할 수가 없어. 아빈, 혹시 메인 엔진 남는 거 있니? 엔진을 교체해야겠어.
1: 아, 어떡하죠? 메인 엔진은 남는 게 없는데.
2: 미안해. 전부 내 잘못이야.
3: 미안할 거 없어, 스키. 다음 보급선이 올 때 받으면 되잖아. 루루, 내 말 맞지? 다음 보급선이 곧 오는 거지?
4: 정확히 말하면 24일 8시간 21분 남았어.
5: 우와! 안 돼!
2: 아주 강력한 메인 엔진을 가진 사람이 있긴 하지.
6: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차량이 고장나서 그냥 시간만 버리고 있잖아. 에? 뭐야? 너희가 왜 날 찾지, 기가빌더?
7: 포부, 우리 좀 도와줘. 메인 엔진 좀 빌려줄 수 있어?
6: 에?

0: 내 차량도 망가져서 속상해 죽겠는데 너일 도와주기 위해 내 메인 엔진까지 빌려달라는 거야?
1: 차량이 고장났다고? 그럼 차량을 고쳐줄 테니까 우리 센터로 가져오는 건 어때?
2: 그래! 하지만 대신 남는 엔진을 우리한테 줘야 해!
0: 차량을 고쳐주겠다고? 좋아! 하지만 약속 꼭 지켜! 아니면 중력광선으로 너희를 다시 둥둥 떠다니게 해주마! 지난번처럼 말이야! 알겠어?
1: 당연하지! 우린 약속은 꼭 지켜! 이따가 봐!
0: 방금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이 강력한 메인 엔진만 떼어내서 두더지 차량에 달면 고장난 차량을 순식간에 끌고 정비소까지 도착할 수 있겠지. 그럼 새롭게 개발한 엔진도 시험해보겠군. 그럼 출발! 바로 이거야! 우후! 조종이 안 되잖아. 어? 포보살이야!
2: 대체 포보는 어디 있는 거야? 어? 저기 온다!
3: 포보랑 두더지들 맞지? 안 올 줄 알았는데.
0: 제발 나 좀 세워줘!
4: 모두 조심해! 포보를 구해! 자, 기가빌더 출동!
5: 변신 완료!
6: 마이티보 변신 완료!
5: 레이보 변신 완료!

흙을 쌓아서 차량을 세워볼게.

이상은 절대 실수 안 해. 이번엔 내가 꼭 멈춰 세울 거야.

0: 호구와 두더지를 무술해전 성공!
1: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수리했어요. 이젠 지구로 돌아가는데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2: 게다가 메인 엔진은 자칭 화성 최고의 과학자님이 만든 작품이니까 가장 빠르게 도착하실 거예요.
3: 고맙구나, 기가밀다. 덕분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됐어. 화성에서 가져가는 물건들은 잘 전해주마. 기가빌드의 활약 이야기도 잘 전해줄게.
4: 감사합니다. 테라시티에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1: 호보! 네 덕분에 우주 고속선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갔어. 고마워.
5: 그건 그냥 거래한 거야. 또 도와줄 거라곤 꿈도 꾸지 말라고. 빨리 내 스릴러 드릴러나 고쳐내.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초리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0: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1: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2: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2: 로봇카풀이랑 로봇 약속!

0: 돌아왔어.
1: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0: 왜?
1: TV에 네가 나왔어.
0: 별거 아니야.
1: 피곤해 보이는데 좀 쉬어.
0: 고마워.
2: 잘 다녀왔어?
3: 선계에서 온 말썽쟁이는 만났어?
4: 만나긴 했는데 놓쳐버렸어. 피곤해서 방에서 좀 쉴게.
5: 나도 들어갈게. 아침에 봐.
3: 무슨 일이야?
6: 여보.
7: 어?
6: 이것 좀 봐봐요.
7: 뭔데요?
6: 아까 밖에서 찍은 건데 윤호 방에 있는 인형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 않아요?
7: 인형?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윤호야? 윤호야? 윤호 자니?
1: 아니요.
7: 잠깐 들어가도 될까?
1: 네? 네. 왜요?
7: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인형이... 여기 있네.

0: 골레리오!
1: 골레리오!
0: 이 녀석들을 그냥... 뭐냐? 에? 뭐냐? 너 왜 그러냐?
2: 배고파.
0: 배고팡?
2: 배고파. 그래요.
0: 뭐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네.
1: 야, 너!
0: 응?
1: 배고픈 오리를 봤으면 뭐라도 좀 줘야지. 그냥 가면 어떡해?
0: 저건 또 뭐냐?
3: 왜 이리 말이 많아?
0: 응?
3: 혼나기 전에 가진 거 다 내놓는 게 좋을걸?
0: 나원 까불지 말고 가!
1: 말이 안 통하는군. 그럼
0: 귀찮게.
1: 내 공격을 피하다니 제법인데.
0: 얼씨구 릴리리야. 이 오리 녀석.
3: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0: 오리 구이를 해먹어버릴까 보다.
3: 살려주세요.
1: 야? 너 개 발끝 하나라도 건드리기만 해봐.
3: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좀 봐주세요. 이래야지.
1: 아, 그런가?
0: 참, 가지가지하네. 불쌍하니까 한번 봐준다.
1: 아이고, 아이고, 오씨, 괜찮아.
3: 다행이다.
1: 두목님, 우리 나오심 특공대 두목이 되어주십시오.
3: 뭐? 갑자기 왜?
1: 걷어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0: 부하가 되겠다고? 니들 이름은 뭐냐?
1: 나비였나? 오씨의 어우!
3: 심심해심!
4: 나오심 특공대입니다!
0: 그건 또 뭐냐? 어쨌든 알았어.
4: 감사합니다! 충성!
0: 아우 시끄럽고 밤이 깊었으니까 잠 좀 자자.
4: 네! 네.

0: 가라디오.
1: 벌써 나가는 거야?
0: 응, 다녀올게.
1: 아, 우린 조금만 더 자자.
2: 얘들 어디 있는 거야? 오씨, 심심이 기상! 기상! 왜? 집합! 아침 일찍 왜 불러?
3: 왜 이렇게 시끄럽냐?
2: 아, 두목님! 아침거리를 준비하려고요.
3: 아침? 좋지?
2: 출발!
4: 우와, 늦었다! 다녀오겠습니다!
5: 아, 윤호야, 간식 가져가야지. 아, 이거 잘 다녀오거라.
4: 네. 아저저,
2: 저기 온다. 출동, 출동.
4: 어? 갑자기 웬 고양이야? 고양아, 뭐 하는 거야?
6: 이따 수업 끝나고 공원에 갈래?
4: 공원? 아니야?
6: 조윤호! 윤호야, 이따 공원에 갈래?
4: 공원? 얼굴은 왜 그래? 누가 그랬어?
7: 고양이가. 어?
4: 고양이?
2: 어디야?
1: 조금만 더 가면 돼.
8: 기침하면 안 되는데. 나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게.

0: 앉아서 기다리자.
1: 오. 오씨, 출동!
0: 어? 오리다!
1: 꽈!
0: 귀여워.
2: 아까 고양이도 이랬는데.
1: 꽈! 지금이다!
0: 어? 야!

0: 예비하고 심심이가 없어졌어요.
1: 방금 나도 선기 기운을 느꼈어. 저쪽이다. 닐리리야. 이봐.
2: 두목님 구해주세요.
1: 나 선기에서 왔구나.
3: 어? 나타났어.
4: 녀석이야.
2: 가자.
4: 응, 가라리오.
2: 선계에서 넘어온 그 말썽꾸러기로군. 너희는 놓아주지. 무서워라. 쟤 좀 혼내주세요.
0: 얘들아.
5: 오시다.
0: 괜찮아?
1: 감히 내 부하를 건드려? 닐리리야. 피했다 이거지.
4: 또 말썽이군.
1: 넌 해치? 딱 잘 만났다, 닐리리야!
4: 아라리오!
1: 저것도 뭐냐? 변해봤자 얼마 못 버틸걸? 닐리리야!
4: 아, 뜨거! 어서 피해!
2: 삐역삐역! 삐역삐역!
1: 닐리리야!
2: 삐요삐요.
1: 치사하게 둘이 덤비냐?
0: 두모님 화이팅!
6: 우리 편 이겨라! 우리 편 이겨라!
1: 둘 다 혼내주마!
0: 두모님 화이팅!
1: 뭐? 뭐래냐?
7: 일하잖아.
2: 안녕.
7: 고무장갑을 꼈으니 감전될 일은 없다.
3: 뭐야? 순간이동도 하잖아.
0: 도망가!
4: 아라리오!
5: 미아가 왜 안 오지?
8: 어? 미아가!
2: 아, 미안, 좀 늦었지?
8: 네가 없을 때 오리가 날아와서 보고 있는데
2: 갑자기 고양이들이 공격해왔어.
5: 고양이?
2: 아, 고양이들이 어딨어?
5: 갑자기 사라졌어.
8: 정말 어디 갔지? 신기하네.
2: 어서 가자.

0: 어병이 구급대.
1: 감사합니다.
2: 잘 가렴.
0: 이거는 이렇게 비뚤난다.
3: 내 자동차는 소리도 나. 빵빵.
0: 내 인형이 제일 귀여워.
4: 새로 산 장난감 다

0: 다들 마음에 드니?
1: 네!
2: 저는 새 인형의 이름도 지어줬어요. 토토요.
0: 토토? 잘 어울리는 이름이네.
2: 토토야, 오늘부터 나랑 같이 자자.
3: 나도 자동차랑 자야지.
4: 어? 무슨 소리지?
1: 어? 구급차다!
3: 엄청 빠른데.
2: 그러게. 엄마, 구급차가 어디 가는 거예요?
0: 아픈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러 가는 거야.
4: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0: 빨리 치료를 해야 하니까 길을 비켜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야.
1: 그렇구나.
2: 누가 많이 아픈가 봐. 토토는 아프면 내가 꼭 지켜줄게.
3: 우와, 얼른 집에 가서 자동차랑 놀고 싶다.
2: 나도 요술봉 갖고 놀아야지.
0: 자, 이제 집 다 왔다.
1: 와!
3: 새 자동차 나갔다.
0: 얘들아, 엄마는 분리수거하고 올게.
3: 마지영, 나랑 자동차 경주하자.
4: 좋아.
2: 내가 실천할게. 준비, 출발!
5: 토토야, 내 방 구경시켜줄게.
3: 어? 더 빨리!
1: 빨리!
2: 고마워, 셋째 형. 토토야, 혹시 다친 곳은 없니? 어? 안 돼! 어떡해, 토토가 다쳤어.
3: 미안.
2: 얼른 엄마한테 가보자.
3: 그래.
2: 엄마, 큰일 났어요. 토토가 다쳤어요.
4: 어디 가셨지?
2: 어떡해,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데.
3: 아, 우리가 토토를 병원에 데려가자. 구급차처럼 빠르게!
1: 좋아!
2: 빨리 가자!

0: 정원으로 출발! 꺼병이 구급차 나가신다! 삐뽀 삐뽀 삐뽀
1: 무럭무럭 자라서 커다란 대왕 도토리 나무가 돼야 해. 어? 무슨 소리지?
0: 삐뽀 삐뽀 삐뽀 삐뽀 삐뽀 삐뽀
1: 어? 꺼병이들아!
0: 삐뽀 삐뽀 삐뽀
1: 무슨 일이지? 병원 놀이 하는 건가?
0: 삐뽀 삐뽀 삐뽀 삐뽀 삐뽀 삐뽀
2: 어? 아니 얘들이 어디 갔지? 얘들아! 어딨니? 얘들이 대체 어디 간 거야? 마지야! 둘이야! 셋지야! 공지야! 다람쥐야, 혹시 우리 꼬병이들 못 봤니?
1: 봤어요! 삐뽀 삐뽀 하면서 저쪽으로 가던데요?
2: 뭐? 길도 잘 모르는데 어딜 간 거야? 안 되겠다. 자전거 좀 빌릴게.
1: 무슨 일이지? 술래잡기 하는 건가?
2: 얘들아!
0: 삐뽀 삐뽀 삐뽀
3: 조금만 참아, 토토. 빨리 병원에 데려다 줄게. 비켜주세요. 급한 환자가 지나가요.

0: 비켜주세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1: 깜짝이야. 응? 누가 다쳤나?

0: 조심해 얘들아.
1: 죄송합니다.
2: 마지야, 둘이야, 셋째야, 공지야. 빨리 애들을 찾아야 할 텐데.
1: 삐뽀 삐뽀 삐뽀.
3: 저기가 바로 병원이야. 다 왔어. 또야 조금만 참아. 어제도. 아야. 괜찮아? 도와주세요. 토토가 다쳤어요.
0: 응? 누가 다쳤다고?
2: 꼬병이들아.
4: 병원으로 갔어요.
2: 병원이요? 고맙습니다.
0: 토토가 누구니?
3: 얘가 토토예요. 팔을 다쳤어요. 빨리 고쳐주세요.
0: 이건 인형이잖아. 여긴 인형을 고치는 곳이 아닌데 어쩌지?
3: 네? 그럼 우리 토토 치료 못하는 거예요?
0: 고쳐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3: 아까워.
5: 어머, 상처가 났네.
3: 아까 넘어질 때 다쳤나 봐.
6: 토토보다 네가 먼저 치료를 받아야겠는데.
0: 다친 인형은 우리가 못 고쳐주지만 상처를 고치는 건 우리 전문이거든.
3: 제 상처요?
6: 자, 거즈랑 밴드랑 소독제랑. 우와.
0: 어디 보자. 소독을 해야겠는걸. 소독약 준비해 주세요.
6: 네. 소독약 준비됐습니다.
0: 자, 살짝 따끔합니다.

0: 자, 다 됐다. 울지도 않고 씩씩하네.
1: 꽁지야, 아팠어?
2: 아니, 하나도 안 아팠어.
3: 꽁지, 너 진짜 용감하다.
4: 병원이라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얘들아! 어, 꽁지야!
5: 어? 엄마!
4: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어디 다쳤어?
0: 아이, 걱정 마세요. 팔이 살짝 긁혔을 뿐이에요.
2: 이젠 하나도 안 아파요.
4: 어쩌다 말도 없이 집 밖으로 나간 거야. 얼마나 걱정했다고.
2: 토토가 다쳐서 구급차처럼 빨리 병원에 데려다 주려고 그랬어요.
0: 친구를 돕는 건 용감한 일이지만 다음엔 꼭 엄마나 어른들께 도와달라고 하렴.
4: 너희끼리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멀리 나오면 안 돼.
5: 네.
2: 엄마, 근데 토토는 여기서 못 고친대요.
4: 토토를 치료하는 의사는 따로 있지?
2: 그게 누군데요?
5: 우와!
4: 자, 치료 끝났습니다.
2: 우와! 우리 토토가 다 나왔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띠용띠용 포지캐치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다이너스터가 된 오즈.
1: 더 스파이크! 너무 느려! 매야매야 덩 스파이크! 어? 우와! 고! 우와! 고! 말도 안 돼. 내가 진 거야?
2: 이런 실력으로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겠다고?
3: 한심하긴. 앞으로는 나랑 아는 척도 하지 마.
1: 이제 알겠어, 루시오?
4: 넌 내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어. 절대로!

0: 있어요. 자자, 여러분, 다들 조용히 하도록. 루시오, 자리에 앉으렴.
1: 네.
2: 솔직히 말해, 너 설마 백스헌터야? 또 멀티버스를 지배할 속셈이냐고?
1: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백스 누구?
2: 정체를 밝혀!
0: 스티븐, 루시오, 너희 둘 다 수업 끝나고 남아!
3: 네? 네?
1: 내가 왜 너 때문에 같이 벌을 받아야 하는 건데? 대체

0: 내 잘못이야. 양동이가 날아가는 바람에.
1: 괜찮아. 나도 영상을 보느라 앞을 잘 못 보고 걸었거든.
2: 고마워.
3: 오지? 어? 넌 다이노스터 루시오잖아. 루시오 맞지? 뭐?
0: 너 날 알아?
3: 그럼 당연히 알지. 네가 임무 수행할 때마다 현장에 있었어. 봐, 친구로 사진도 찍어놨다고. 난 네 팬이야.
0: 아, 팬이구나. 그래, 고마워, 오즈.
3: 아니, 오히려 내가 더 고맙지. 다이노스터가 내 이름을 알다니. 사실 난 지금 유치원에 여동생을 데리러 가던 길이야. 내 동생도 네 열성 팬이거든.
0: 어, 그래?
3: 같이 가줄 수 있어?
0: 뭐? 유치원에 같이 가자고? 그래, 좋아. 그러지 뭐.
3: 야호! 동생이 정말 좋아하겠다. 안녕, 도티! 내가 누굴 데려갈게!
4: 어, 오빠! 잠깐, 저 사람은 다이너스터 루시오잖아!
0: 어...
4: 진짜 루시오 오빠 맞지?
0: 그럼! 진짜 루시오 맞아! 안녕, 도티!
4: 나 오빠 영상은 전부 다 봤어! 최근에 새로 익힌 랩터 드라이브 스킬도 무지무지 멋있던데? 오빠는 최고야!
0: 정말 내 팬이 맞구나? 고마워!
5: 진짜 다이노스터가 확실해. 난 저런 다이노스터는 처음 보는데.
4: 무슨 소리야! 루시오 오빠는 진짜 다이노스터라고!
5: 그럼 변신하는 걸 보여주든지.
4: 그걸 꼭 봐야 알겠어?
6: 루시오, 우리 실력을 보여주자.
0: 좋아,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 다이노슛! 변신!

0: 다이노스터가 맞잖아.
1: 이런 것도 보여줄까? 랩터 스파이크, 랩터 클로, 랩터 킥.
2: 우와,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굉장하다.
3: 루시오 오빠, 랩터 드라이브도 보여줄 수 있어?
1: 물론이지. 랩터.
4: 어? 루시오, 뭔가 이상해. 지금 근처에서 엄청난 퀀텀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어.
2: 뭐?
1: 상황이 안 좋아, 얘들아. 어서 피해.
5: 랩터 킥! 랩터 클로우!

0: 진짜 멋있다.
1: 안녕.
2: 나도 오늘부터 루시오 형 팬 할 거야.
0: 거봐, 내가 뭐랬어.
3: 역시 루시오는 정말 대단해. 나도 다이노스타가 되면 좋을 텐데.
2: 이제 경험치를 흡수할 수 있겠다.
4: 이제 괜찮아. 응? 좋아. 이제 포획만 하면
5: 자리 픽처의 승리.
0: 루시오!
4: 또 너희들이야?
5: 네가 보고 싶어 할까봐 왔지. 공룡을 잡아 지금 당장.

0: 당장 스테고를 풀어줘!
1: 쟤, 하여간 성가시다니까! 볼라! 집게 출력을 최대로 올려!
2: 알았어요!
0: 왜 저러는 거지?
3: 퀀텀 에너지가 폭주하고 있어!
2: 갑자기 왜 저렇게 강해진 거죠?
1: 절대 놓치면 안 돼! 뭐라도 해봐!
2: 이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
0: 도티, 응? 친구들이랑 여기 있어?
2: 오빠, 가지 마!
0: 우리 애들 유치원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어떻게 된 거지? 어? 공룡이 아기 공룡으로 변했잖아? 저건... 이럴 수가!
2: 우등, 난 네가 좋아!
0: 얘는 퀀텀 다이노잖아? 우즈! 네가 다이노스토로 선택받은 거야!
4: 뭐? 내가?
2: 야호! 우리 오빠도 이제 다이노스토다!
4: 설마 내가 꿈꾸는 건 아니겠지?
0: 당연히 아니지! 반가워! 앞으로 잘 부탁해, 다이노스토!
4: 그건 내가 할 말이지, 루시오. 물어볼 게
1: 저런 눈앞에서 놓쳤어요.
0: 새 퀀텀 다이노를 놓쳐? 대체 일을 어떻게 한 거야?
5: 죄송해요, 에단님.
0: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절대 놓칠 수 없어. 퀀텀 다이노, 스테기의 선택.
6: 다이노스터가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즈. 이거 받으렴. 앞으로 잘 부탁해.
4: 이게 정말 제 거라고요?
0: 어서 잡아, 오즈!
4: 믿어지질 않아. 내가 퀀텀 다이노의 선택을 받다니.
6: 자, 어서 변신해보렴.
4: 워치를 작동한 다음 어디 보자.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슈트 변신! 우와! 이게 진짜 나야?
0: 오지? 슈트 정말 잘 어울리는데?
4: 어서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다! 소장님, 이 모습 그대로 집에 가도 돼요?
6: 그럼
4: 정말 고맙습니다.
0: 잘 가. 내일 같이 임무 수행하러 가자.

0: 나는 다이노스타다! 조심하세요! 순식간에 도착했네! 이 슈트 정말 굉장한데?
1: 그렇게 해서 아기 공룡은 마침내 양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어요.
0: 다녀왔습니다!
1: 오즈, 늦었구나. 누구시죠?
0: 제가 누구일까요?
1: 가까이 오지 마.
2: 엄마, 오빠가 다이노스타가 됐어요.
1: 어?
2: 제가 그럴 거라고 했죠?
1: 뭐?
0: 오늘 도티 유치원 앞에 거대한 스테고사우루스가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 그게 퀀텀 다이노였어요. 정말 굉장하죠?
1: 굉장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누가 너한테 다이노스터 같은 거 되라고 했어? 그 이상한 슈트 지금 당장 벗어.
0: 알았어요, 엄마.
2: 안녕, 친구. 우리 벌써 두 번째 만나는 거네? 근데 넌 이름이 뭐야?
3: 난 세기야.
1: 공룡 말을 할 줄 알잖아.
2: 잡았다. 이제 네 차례야. 잡아봐, 스택이!
1: 너 청소는 할 줄 알아? 가게 일은 도울 수 있고?
3: 아니요. 오즈?
0: 스택이는 퀀텀 다이노예요. 제가 다이노스터로 변신할 수 있게 도와주죠.
1: 다이노스터라고? 절대로 안 돼! 네 방에 들어가서 숙제나 해. 지금 당장!
0: 엄마.
1: 이 다이노 워치는 다른 사람한테 보내도록 해. 중고거래 앱에 올리는 게 좋겠구나. 그럼 워치를 가져갈 사람이 나오겠지.
0: 하지만 스테기는
3: 안 돼.
0: 그렇게 꿈꾸던 다이노스터가 됐는데 엄마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없고.
3: 오즈.
0: 스테기.
3: 정말 날 다른 사람한테 보낼 생각이야? 난 싫어, 오즈.
0: 어쩌지? 나도 못하겠어. 난 다이노스터가 되고 싶어.
2: 바로 그거야, 오즈. 넌 멋진 다이노스터가 될 수 있어.
0: 좋아. 엄마를 다시 설득해보자. 퀀텀 다이노 파워!
4: 이봐, 다이노워치를 판다는 사람이 너야?
0: 그게... 다시 생각해봤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거래는 없던 일로 할게. 어?
4: 안 돼. 넌 다이노워치를 가질 자격이 없어.
0: 뭐?
4: 다이노워치는 네가 내키는 대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그리고 나한테 더 필요해. 전설의 다이노스터인 우리 형이 퀀텀 터널 속으로 사라졌거든.
0: 세상에, 네가 사라진 전설의 다이노스터의 동생이라고? 맞아. 난 다이노스타가 될 자격이 없어. 꼭 형을 찾기를 바랄게.
4: 걱정하지 마.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
0: 스테기를 잘 부탁해!
5: 안녕, 오즈. 어디 갔다 이제 와. 오늘 같이 임무 수행하기로 했잖아.
0: 루시오.
5: 무슨 일이 있어?
0: 그게 오늘 약속은 못 지킬 것 같아. 미안해. 실은 다이노워치를 에단한테 줬어.
5: 뭐라고? 에단한테 줬다고? 대체 무슨 생각이야?
6: 중앙교차로에 카르노 타우루스가 나타났어. 에단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5: 뭐? 서둘러. 어서 가야 해. 퀀텀 다이노 파워! 오지? 다이노워치를 되찾으러 가자.
0: 내 다이노워치를?
5: 스테기의 파트너는 너야. 에단이 아니라. 가자!
0: 알았어.
4: 드디어 나도 다이노스터가 될 수 있어. 우리 형처럼. 다이노슈트. 변신!
7: 싫어!

0: 어디가? 어? 안 돼! 스택이! 멈춰!
1: 도전!
0: 오즈 그만 찾아! 걔널 포기했어! 이제 네 파트너는 나야!
2: 해담! 다이너시트 변신! 스택이!
1: 도전!
2: 레벨 더 스파이크! 해담, 피해! 거기 있으면 안 돼!
0: 어서 일어나! 제발, 부탁이야, 스택이!
3: 안 돼! 지금 이럴 시간 없어!
2: 레벨터 스파이크!
0: 어디로 갔지?
4: 퀀텀 다이노 파워! 왜 작동을 안 하는 거야?
0: 에단, 내 워치를 돌려줘! 부탁이야! 내가 다이노스터로 변신해야 해!
4: 다이노스터가 되지 않겠다고 했잖아! 워치를 넘긴 건 너라고!
0: 그건 정말 후회하고 있어!
2: 오즈, 서둘러!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0: 에단! 제발 돌려줘! 루시오를 구해야 해! 시간이 없어!
4: 맘대로 해.
0: 고마워, 에단! 퀀텀 다이노 파워!
3: 다이노 셔틀!

0: 같이 싸울게.
1: 좋았어, 해보자고.
0: 가자.
1: 오진, 꼬리를 잡아. 겨우 이 정도 속도는 날 못 잡지.
0: 오리 잡았어. 끝내버려, 루쇼.
1: 나만 믿어, 오지. 내 배첫 드라이브. 두 번은 안 놓쳐.
0: 루쇼? 스테고 쉴드. 좋았어!
1: 우린 제법 호흡이 잘 맞는데?
0: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1: 머리가 더 생겼을 뿐이야.
0: 스테고! 테라! 쉴드! 절대로 지지 않아!
1: 이런.
0: 우진, 괜찮아?
2: 루시오, 이대로 쓰러지면 안 돼! 일어나, 제발! 루시오한테서 떨어져!
0: 이건 블레이즈 볼트?
2: 준비해!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야, 루시오!
1: 좋아, 해보자고!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2: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관심이 돋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I wonder what Cookie Monster and Gonger are making today.

0: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증상도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자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빅보 미디의 시사회.
1: 슈퍼점프!
2: 드디어 지도를 찾았어!
3: 슈퍼스타일레오와 바이비, 새로운 모험 기대해주세요.
4: 꼬마 버스들이 영화 시사회장에 왔어요.
5: 재밌겠다.
6: 레오랑 마일리 정말 멋지지 않아?
7: 오늘 둘 다 직접 만날 수 있다니 엄청 기대돼.
8: 이제 입장하겠습니다. 차례차례 들어와주세요.
6: 어서 돌아가자.
9: 스피드, 샤인, 갑자기 끼어들면 어떡해?
10: 우리가 언제?
11: 아까부터 여기 있었는데?
9: 새치기하고 다 봤어!
10: 맞아! 아니거든?
8: 스피드, 샤인, 질서를 지켜야지. 뒤로 가서 줄 서.
10: 네.
9: 거봐, 뒤로 가랬잖아. 고마워요, 루키 패트.
6: 시사회 보러 온 거예요?
12: 아니, 오늘 행사 안전관리를 맡았어.
8: 루키, 패트, 출연자 대기실로 와주세요.
12: 가볼게. 패트, 갈까?
13: 재밌게 즐기렴.
9: 네!
6: 루키랑 패트가 있어서 안심이야.
10: 맞아.
12: 여기가 대기실이구나. 어, 루키, 패트.
14: 안녕하세요.
12: 안녕.
15: 안전관리를 맡아줘서 고마워요. 얼마 전 가디언 X 행사장에서도 루키와 패트 덕분에 무사히 행사를 진행했다고 들었어요. 두 분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특별히 부탁드렸어요. 오늘은 루키랑 패트만 믿을게요.
14: 잘 부탁해요.
12: 아, 그래.
13: 걱정 말라고.
9: 마일리!
11: 멋지게 그려주세요.
10: 저디야!
12: 아직까진 이상 없어.
13: 그래도 긴장을 늦춰선 안 돼. 어? 어? 거기서? 천천히.
12: 너무 빠르잖아.
6: 죄송해요. 레오 배지를 받으려고 서두르다 보니.
8: 스페셜 이벤트! 레오의 배지를 선착순으로 나눠드려요.
13: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 달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게다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 행사장에서

0: 왔어.
1: 오, 멋있다.
2: 가디언 맥스.
0: 위험해요. 뒤로 물러서세요. 위험해.
2: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
0: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2: 알았어.
3: 루키와 패트는 더욱 꼼꼼하게 안전을 살폈어요.
2: 이 선을 넘어오면 안 돼. 예! 예!
0: 예! 거기, 멈춰! 그만!
2: 뛰면 다쳐.
4: 배우랑 마일리 따라한 건데.
2: 자, 그럼 찍습니다. 자, 다음.
0: 이제야 좀 마음이 놓이네.
5: 레오랑 마일리다.
2: 반가워요. 새 영화 많이 사랑해주세요.
6: 레오! 하이파이브예요!
4: 저도요!
2: 그럴까요?
0: 안전거리를 지켜주세요.
5: 사진 같이 찍어요.
6: 여기 좀 봐주세요.
2: 물러서세요. 자, 자.
5: 이겼어요.
2: 어? 가까이 오면 안 돼요. 괜찮으세요, 기자님?
7: 어? 기자?
2: 이분은 오늘 취재를 하러 나온 기자라고요.
7: 뭐? 정말 죄송합니다.
5: 레오, 오늘 취재는 어렵겠어.
7: 저기.
2: 아까부터 봤는데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루키와 패티 때문에 다들 행사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잖아요.
4: 맞아요. 패티 때문에 레오 패티도 못 받았어요.
8: 맞아.
6: 사진도 제대로 못 찍었다고요.
4: 레오랑 하이파이브 좀 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7: 하지만
0: 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건데.
4: 어떡해.
3: 시사회가 시작됐어요.
8: 달려요, 레오.
4: 이러다 잡히겠어. 야! 잘했어, 마일리.
8: 멋지다.
2: 다들 정말 즐거워 보이네.
0: 저렇게 재밌어 하는데 우리가 정말 심했나?
2: 어?
9: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슈퍼스타 레오와 마일리.
0: 위험해요.
4: 어떡해. 루키랑 패트는 어디 쓴 거야.
5: 레오를 직접 보다니 마치 꿈만 같아요. 진짜 진짜 만나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2: 무대 위에 올라오면 안 돼요.
4: 저러다 떨어지겠어.

0: 당장 물러서세요.
1: 패트.
2: 저 그냥 레오가 좋아서.
3: 모두 질서를 지켜주세요. 후루라기 소리에 맞춰 조금씩 뒤로 가겠습니다.
4: 뒤로 천천히.
5: 지금까지 레오와 마일리였습니다.
6: 새 영화 많이 보러 와주세요.
7: 감사합니다.
2: 레오를 너무 좋아해서 가까이 보고 싶었을 뿐인데.
3: 그래도 함부로 무대에 올라가면 안 돼.
0: 질서는 지켜야 한다고.
2: 다신 그러지 않을게요.
0: 앞으로는 조심해.
2: 네.
3: 어?
5: 오늘 행사의 숨은 주인공 루키와 패티입니다.
6: 모두의 안전을 지켜준 루키와 패티에게 박수 부탁드려요.
8: 루키, 패티, 고마워요. 아까 우리가 다칠까봐 그랬던 거죠?
9: 이제 알아요.
10: 불평만 해서 죄송해요.
11: 다시 보니까 이 사진 정말 마음에 들어요.
3: 그렇다면 다행이네.
9: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라요?
12: 정말 쏜살같이 와서 막았잖아요.
3: 아, 계속 무대 주위를 지켜보고 있었어.
0: 안전을 위해선 작은 것도 놓쳐선 안 되거든.
6: 맞아요.
5: 역시 두 분에게 맡기길 잘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3: 우와.
6: 선물이에요, 패트.
0: 고마워.
9: 와, 정말 잘 어울려요.
8: 슈퍼스타 같아요.
5: 그래?
13: 루키와 패트 덕분에 시사회가 안전하게 끝났어요. 오늘도 지켜줘서 고마워요, 루키, 패트.
9: 뒤바뀐 행운.
13: 따스한 오후, 저기 운행을 마친 타이어와 라니가 보이네요.
9: 폰이랑 으라차네. 오늘 배달 끝.
8: 이제 뭐하고 놀까?
9: 말도 안 돼. 정말이라니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8: 어?
9: 그럼 이따가 같이 가자.
8: 왜 그래, 으라차? 어? 얘들아, 정지선을 지켜야지. 자, 들어봐. 노래하며 배워보는 교통규칙. 요 차선을 바꿀 때는 방향지시 등. 정지선에 멈춰야지 빨간 신호등. 정확하게 안 지키면 사고 나거든. Say 교통규칙.
14: 교통규칙
8: 해야지. 안전수칙.
14: 안전수칙.
8: 예. 정지선에 멈춰야지
9: 빨간 신호등.
8: 그렇지, 아주 잘했어.
15: 멋지다.
8: 잘가 얘들아.
9: 안녕. 토니, 으라차.
15: 어? 안녕.
9: 토니, 방금 멋있었어. 토니의 랩은 언제 들어도 최고라니까.
8: 에헤이, 뭘.
9: 나도 랩을 잘했으면 좋겠다. 토니, 우리도 좀 가르쳐주라.
8: 어? 그럴까? 으라차, 넌 어때?
16: 난...
9: 같이 배워보자. 그래, 재밌을 거야.
16: 알았어.
9: 노래하며 배워보는 교통규칙. 차선을 바꿀 때는 방향지시 등.
16: 정지선에서 멈춰야 빨간 신호등.
9: 으라차, 그게 뭐야?
8: 으라차, 몸을 너무 움직이지 말고 침착하게 해봐.
16: 이렇게 정지.
8: 그럼 나랑 같이 해보자. 렛츠고. 노래하며 배워보는 교통규칙. 요.
16: 노래하며 배워보는 교통규칙. 요. 차선을 바꿀 때는 방향지시죠.

0: Fantastic! 어? 어, 정말 멋진 랩이다.
1: 누구세요?
0: 안녕, 안녕. 난 여 근처에서 TV 광고를 찍고 있는 감독이에요. 곧 교통안전 광고를 찍으려고 하는데 혹시 광고 모델 해볼 생각 있을까나?
2: 광고 모델이요?
1: 토니가 광고 모델로 뽑혔나 봐.
3: 우와, 좋아요. 꼭 가고 싶어요.
0: 어, 아니야, 아니. 이쪽 파란 꼬마 트럭 말이야.
2: 네, 저요?
0: 그래, 랩을 아주 잘하던데 내가 찾던 바로 그 모델이야.
2: 저보다는 토니가 훨씬 더 잘해요.
0: 평범한 랩은 no. 나는 독특한 랩을 찾고 있어. 이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는 샤우팅, 바로 너.
3: 랩이 평범하다고.
2: 하지만
3: 으라차, 한번 도전해봐.
2: 토니,
3: 좋은 기회잖아.
1: 그래, 으라차. 으라차가 TV에 나오게 되는 거라고.
2: 그렇다면 네, 한번 해볼게요.
0: 굿! 아주 잘 생각했어.
1: 축하해, 으라차.
4: 잘 됐다.
2: 고마워.
5: 며칠 후 광고 촬영 날이 되었어요.
6: 우와.
7: 네,
3: 멋있다.
2: 저 토니, 같이 와줘서 고마워.
3: 어?
2: 혼자 왔으면 너무 떨렸을 거야.
3: 아, 우린 친구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0: 으라차! 왔구나. 여기 모델 도착했어요.
8: 네, 축하합니다.
7: 지나갑니다.
8: 비켜주세요.
7: 우와. 아, 좀 비켜줄래?
3: 네.
0: 자.
3: 우와, 으라차 정말 멋지다.
2: 그래?
0: 오늘은 으라차가 아니라 붕붕맨이란다.
3: 붕붕맨이요?
0: 그래, 교통안전을 지키는 슈퍼영웅이지.
2: 붕붕맨.
3: 정말 잘 어울려.
5: 드디어 광고 촬영이 시작됐어요.
0: 레디 액션!
2: 붕붕붕 붕붕붕 붕붕붕 붕붕붕.
3: 무슨 소리인지?
1: 가보자.

0: 스타버스 타요.
1: 네, 교통 유치.
2: 교통 유치.
1: 안전 수치.
2: 안전 수치.
1: 예.
3: 컷.
4: 아주 좋았어.
3: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갑시다.
0: 으라차. 어? 대단해. 정말 잘하던데.
5: 고마워. 그런데 토니는 어디 갔지?
6: 붕붕붕붕붕붕붕붕붕. 다들 이런 랩을 좋아하다니.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붕붕맨과 함께하는 교통교체. 예. 길이 막혀 빨리 갈 수 없을 땐 내 말 듣고 따라해요. 으라차차차차.
5: 토니? 뭐 하는 거야?
6: 그러니까 이건.
5: 위험해.
0: 으라차.
6: 으라차. 괜찮아?
5: 괜찮아.
6: 아, 얼굴이.
5: 정말이네.
3: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오, 노. 이게 뭐야? 으라차, 여기 좀 봐. 어머. 많이 다쳤네.
5: 괜찮아요.
3: 속상해라. 어쩌다가 이런 거야?
7: 어쩌죠? 이 얼굴로는 촬영이 어렵겠어요.
3: 이렇게 신선한 랩을 할 수 있는 건 으라차뿐이라고.
5: 아니에요. 또 있어요. 토니요. 토니는 정말 랩을 잘해요. 저보다 훨씬 더요.
6: 으라차.
5: 아까 혼자서 연습하던 거 정말 재밌었어. 게다가 토니는 원래 실력이 있으니까 나보다 더 잘할 거야.
6: 으라차.
0: 맞아.
3: 그래. 그렇다면야. 준비됐니?
6: 네.
8: 무대 지나갑니다.
7: 비켜주세요.
0: 우와, 멋지다.
5: 왜 그래, 토니?
6: 그게 내가 으라차의 행운을 뺏어버린 것 같아서. 원래는 으라차가 주인공이었는데.
5: 그게 무슨 소리야. 토니가 바로 내 행운인걸.
6: 어?
5: 토니 덕분에 랩도 배우고 촬영도 해봤잖아. 토니처럼 좋은 친구가 있어서 난 정말 기뻐.
6: 고마워, 으라차.
0: 아, 그래, 그거야.
5: 뭐가?
7: 광고 촬영이 다시 시작됐어요.
3: 레디, 액션!
0: 요, 빵빵맨과 함께하는 교통규칙.
6: 으라차는?
1: 야, 붕붕맨도 함께해요. 안전수칙.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0: 네.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에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인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2: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고수 이게

0: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그렇단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아, 진짜?
1: 여기가 지금 무답이잖아. 근데 저기 옛답이 있어.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차 너무 예뻐요.
0: 아, 멋져요.
4: 정말 막막했는데 이제 두세 주.
1: 이건 테토남이 아니라 모렴치남 아니에요?
2: 아니고.
5: 근데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가봐야 돼서.
6: 잘 왔어요. 이게 친히 딜러가 하는데.
0: 어떻게 내 돈을.
1: 아 진짜? 나 뭐 아낌없이 주는 거 같아.
7: 안녕. 가지마.
6: 가지마.
7: 가지마. 잘 가란 말은 거짓말이었어. 가지마.
0: 얘들아 우리 올해 진짜 시즌3 하면서 어땠어?
8: 나는 우리 막냉이가 새로 들어와서 좋았어.
1: 재홍아 너 와줘서 너무 기뻐. 늦었지만 환영 박수 보낼게. 와
6: 아깝다.
1: 와줘서 고마워.
6: 근데 도망가려고 했는데.
9: 근데 힘들긴 해.
0: 힘들긴 해.
9: 근데 같이 있으니까 더 재밌고.
1: 그치.
9: 인생은 혼자 아니가.
1: 맞아.
9: 다 같이 있는 게 재밌다.
0: 나은이랑 재홍이는 오늘 좀 친해졌어?
8: 원래 친했었어.
9: 나 친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더 친해진 것 같아. 이미 친해졌지만. 부분이? 사실 침 짜는 거 보면 성훈이야 해봤고, 정희 누나 해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누나랑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거야.
1: 아, 그랬구나.
9: 그러다 보니까 정희 누나 덕분에 같이 해보니까 모르는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1: 아, 너무 좋네. 나도 덕분에 오늘 정희 누나랑 아주 오래된 부부처럼 그런.
8: 그치, 여기는 커플이야.
0: 여기는 차 안에서 대화가.
1: 정말
9: 진짜 대단한 게
8: 호동방아를 많이 쳤어.
9: 몸이 불편하잖아. 아, 진짜.
1: 왜요?
0: 뭐가 왔어?
9: 뭐야?
0: 쏘가 나 그냥?
9: 아니면 벌칙 게임이 하나?
0: 뭔가 남님인데? 난 느낌이 와버려.
1: 뭐가 남이야?
0: 남이고
1: 남자야?
0: 내가 또 내 친구를 한 번도 좀 소개해본 적 없는 것 같아.
1: 아 진짜?
0: 내가 좀 특별한 친구를 초대를 했어. 나윤이 너가 제일 좋아할 수도 있고, 너도 막 설렐 수가 있어.
1: 그래?
0: 잠깐만, 애들아.
9: 없는데?
0: 눈 감고 있어.
1: 눈을 감고 있으래.
8: 눈을 감고 있으라고?
0: 뭔데? 애들아, 해피, 해피야, 해피.
9: 너 친구가 있었어.
0: 해피야, 이쪽으로. 눈 감아. 눈 감으세요.
10: 눈 언제 떠요?
1: 정희 누나 친구가 진짜 없거든?
0: 자, 하나, 둘, 셋 하면 뒤를 돌아보면 돼요.
9: 네.
0: 자, 하나, 둘, 셋. 해피.
1: 아, 야, 뭐야? 박수 안 치면.
0: 동현아!
1: 아, 동현아?
11: 아니, 사실.
0: 동현아!
11: 야. 뭐야, 한 명 여기 죽은 거 아니야?
1: 아니, 손에 뻗어서 비는?
8: 어디서 굉장히 낯익은 실루엣과 얼굴이 탁 내리는데? 애가 너무 살이 찐 거예요, 동혁이가. 그래가지고, 나 진짜로 한 1초 동안 쟤 동혁이 맞아? 이러고 봤어요.
10: 봐봐. 아직 차가 안 떠났잖아.
0: 아.
9: 또 있어요?
11: 아, 그 뭐 내키진 않지만.
1: 응! 진짜 생일이야?
8: 대박이네.
11: 나를 자꾸 너무 따라다녀.
1: 진짜 생일이야?
9: 미호라! 미호라!
1: 아, 그래.
8: 아,
1: 아니다. 나는 공식적으로는 된 거야.
8: 아, 여러분, 이거?
12: 잠깐만, 다리 안 아파? 괜찮아. 꺾어. 오케이.
8: 됐다.
12: 됐어. 자세 편해? 괜찮아? 화련 씨 왜 찾는 거야? 그럼 AOA 화련 씨고.
1: 같이 못하니까.
8: 아, 컴퓨터. 화련 씨 좋아요.
13: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박정인 또 갑자기 자기가 친구 불렀다?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9: 사실은 정인은 이제 전부 입수해가지고 유치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인을 좀 빠르게
1: 둘렀거든요.
9: 진짜로? 유지? 네, 그래서 진짜 찐. 대학교.
0: 진짜 찐 찐이야?
9: 대학교 때부터 알던.
1: 아, 진짜? 네,
9: 선배이기도 아, 하고, 같이 운동도 했고.
8: 선배님.
9: 예.
8: 그럼 형아.
9: 오세요.
0: 나오세요.
1: 와,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0: 재용이의 친구가 저는 궁금했어요. 우리 재용이 저희랑 있을 때랑 또 진짜 친한 사람하고 있을 때 재용이는 어떻게 다를까 그것도 궁금했어요.
9: 형은 편하게 앉아요.
1: 나 하나 더 들어가.
8: 여기 뭐 앉아? 여기 누구 앉아? 그럼 여기 정인이 앉아?
1: 둘이 여기 앉아.
14: 여기 둘이 앉아.
1: 갑자기 사람이 진짜 많아졌네.
8: 아 그래.
1: 이거를 야 우리 세비고에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가 있냐?
9: 사람 많으니까 지금
8: 뭔가
9: 옷을 꽉 찼어.
8: 진짜 캠핑 온 것 같아요.
12: 나는 홍윤이 친구가 아니야.
0: 그래. 어, 난 동혁이야, 사실.
2: 난 배신 안 해.
12: 나는 동혁이 친구로 온 거니까.
2: 난 저 형반이랑 달라. 바로 배신 때리네.
12: 저 형반이야.
7: 야, 근데 형이랑 인사 좀 묻자.
4: 게다가 바람처럼 다시 들려. 옆에서 막 시끄럽고. 이게 내가 들어야 되는 부분에서 못 들으니까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6: 저희 청가 정인들은 뭐 말을 안 하고 거의 소화로만 쓰다 보니까 거의 말을 거의 심하면 하루 동안 얘기 안 해요. 아~ 심각하면
7: 하루 좋은 소리가 없구나. 네,
6: 심지어 일주일 동안 말을 못 한 데 있어요. 아~ 그, 오늘 갑자기 막 찾아오니까 말하는 게 다 까먹었어요. 이게 목소리 낼 수 있는 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아~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야 되는데 갑자기 올라가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8: 저 재웅이가 하는 소리 뭔 말인지 완전 이해할 수 있어.
2: 왜?
8: 배드민턴도 청각 선수들이 있거든? 어. 같이 훈련을 했던 적 있어. 나만 지체였던 거야. 어. 그래서 내가 말을 못했어. 어. 그들은 수화로 얘기를 하는데. 아. 와, 그래. 그것도 힘들더라. 어, 네.
7: 거기에 끼면은 우리가 뭐랄까 언어 장애가 갖게 되는 거지.
8: 갖게 되는 거라서.
6: 아, 나 언젠가는 수화를 써보고 싶다. 이 모든 사람한테.
7: 수화 맞추기 한번 하자.
6: 간단한 건데 이거 방송 나오시나 싶었던데.
7: 아, 그냥 다 해봐.
6: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데.
7: 어, 해봐.
3: 이제 간단한 거 하면 되지.
6: 아, 오해하지 마세요.
7: 어, 오해하지 마세요.
6: 나 자, 먼저 첫 번째 갑니다.
12: 저 산
6: 맞죠?
0: 아 이거 산입니다. 배웠어요.
12: 인터넷에서 봤어.
0: 가운데 손가락 말하는.
12: 아 좀 왜 이런 걸 맞죠? 왜
6: 산? 이게 산이에요.
0: 산.
6: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3: 산. 하늘
6: 채요.
0: 그 다음에 뭐 한 거야, 대웅아?
6: 네?
3: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6: 아 이거 방송 나올 수 있겠죠? 힌트는 옆에 있습니다.
12: 옆에? 친구.
7: 나무.
6: 어?
7: 나무.
3: 나무?
6: 아니요, 틀렸습니다.
12: 친구, 친구.
6: 아, 비슷한
3: 가족?
6: 게 아닙니다.
3: 에? 가족?
6: 아닙니다.
0: 동료?
6: 에?
0: 동료?
6: 아닙니다.
7: 아, 형! 형!
6: 정답. 형입니다.
7: 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2: 아, 옆에도 있다고 하면 그걸.
6: 그러면 반대로 이게 내려가면 동생입니다. 아~ 가만히 있으면 사.
12: 그러면은 홍윤이 형 한 번만 불러줘요.
7: 이게
2: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7: 좋은 의미로 하시면 안 돼요.
2: 그러니까요.
7: 범이가 학교 딱 과 후배였어, 그러면?
14: 네.
7: 웅이가?
14: 네.
7: 아, 진짜? 네. 같은 수업 듣고 이랬나?
14: 네.
7: 근데 수업에서 웅이가 뭔가 수업에 잘 참여를 못했어?
14: 참여 못하기보다는 일단 뭐 발표를 할 때 나는 청각장애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발표하더라고요.
7: 아, 얘기를 했었어? 네.
14: 근데 이제

0: 저는 발표할 때 웅아 너는 장애인이 아니라 같이 수업 듣는지 학생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가 먼저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그냥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나는 박재웅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썼던 것 같아요. 네.
1: 아 진짜?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면서 친해진 거야?
0: 그러면서 저희 동기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맨날 부르면서 밥도 같이 먹고
1: 아 진짜?
0: 야, 같이 혼자 먹었거든요.
2: 아 진짜?
1: 네. 야 웅이 왜 그래? 주장 왜 혼자 먹었어?
0: 인간 돕고 다니잖아, 얘가.
1: 아,
0: 사실 저
1: 그래서.
0: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근데 좀 그때부터 이제 잘 챙겨주고 하니까, 형, 동생.
3: 좀 소심했었고, 이제 장애라는 게좀 편견이 좀 심했거든요. 교수님도 맞아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항상 먼저 사과를 해요. 발표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죄송하지만 저는 청바장애 갖고 있으니까 이해해달라. 분명히 그렇게 많이
0: 맞아요, 똑같았어요.
1: 죄송할 게 하나도 없었는데.
3: 근데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발전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하게 얘기하고 문법도 이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형이 이제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1: 진짜?
3: 네, 자신감이 조금. 만약에 형 없었으면 저 여기 없었을 거예요. 아 진짜요? 그만큼.
1: 야, 너무 좋은 관계다.
4: 그때 당시엔 진짜 친구가 없었어요. 그때 자신감 너무 확. 항상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이가 제일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귀가 좋았으면 차라리 몸이 안 좋았다면 차라리 소통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2: 전 재웅이가 항상 씩씩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만 보여줘서 뭐 주눅이 들고 자기를 잘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걸 상상을 못했는데
5: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알에서 깨어나오듯이 좀 밝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뭔가 좀 그때는 아 짠하다? 아니야 대견스럽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1: 난 근데 이거 보미도 나는 너무 신기한 게 보통 이런 게 장애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아, 괜히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처되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 되게 어떻게 이렇게 호탕하게
4: 없어,
1: 얘기했냐?
4: 없어. 화내면 그냥 화내는 거야.
1: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생각을 했어?
0: 딱 근데 눈에 보였어요. 그 친구가. 예. 박재웅이라는 친구가 제 눈에 보여가지고 제 동기들도 안 챙기는데 제가 더 먼저 나서서 챙겨주고 하니까 제 동기들도 따로 불러가지고 정말 밥 먹자. 예. 그렇게 이제 좋게 이제. 네.
1: 진짜?
5: 그러면은 주변에 그좀 지인들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과
0: 학과에 있어요, 네, 있어요. 네.
1: 아, 그래서?
2: 근데 범위가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하지 마라는 거는 너 장애인 아니야 뭐 그러면 하지 마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미리 주눅들지 마.
5: 죄송합니다, 뭐 이런
2: 너가
5: 거.
2: 죄송할 필요 없어 이 얘기를 해준 거라고 생각해서.
0: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수업 듣는 그 자체가 어쨌든 간에 장애인은 일단 편견이 없어야 되잖아요.
3: 이제 자신감 많이 키우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거고 이제 떳떳하게 다니는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는 거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렇게 독하게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0: 우와.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괜히 말했어.
1: 얘들아, 내가 너네들을 위해 마술쇼를 하나 보여주도록
2: 준민이한테
1: 할게.
2: 준민이한테 배웠어?
1: 내가.
3: 이렇게 던지는 거야?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
2: 아니, 아무것도 안 되는데?
1: 안 들어갔어?
2: 뭐가 색깔이 달라? 언니 지금 둘이 파란색이야.
1: 아, 진짜?
4: 근데 진짜 확실히 전 처음 봤잖아요. 근데 캐릭터가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좀 조화로워서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2: 너가 본 매력은 어떻게 달라?
4: 약간 누나는 생기발랄한 누나. 이 밝은 에너지가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해주는 것 같아요.
1: 근데 맞아, 나는 맞아. 사실 네. 밝은 사람은 아니야. 여기에서 내가 밝은 모습이 나왔다라는 건 이 환경이 되게 편하다라는 거야. 사실 밖에 나오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내가 많이 밝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이 상황이나 이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 같아. 그리고 애들이랑 다닐 때 무엇보다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

0: 우리 세비고 멤버 친구들이 다들 각자 영역에서 엄청 잘 살고 있잖아. 오래된 친구들이 보기에는 우리들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게 좀 어떻게 좀 봤어? 나 승일이한테도 그게 궁금했어. 내가 얘가 어릴 때부터 내가 이렇게 돼 살 거를 알고 있었을지.
1: 오, 그냥 궁금하다.
2: 그치? 이렇게 잘 살 거라고 생각한 친구지. 홍윤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좀 다사다난하다. 정말 변화도 많고 뭐 더 잘 알겠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계속 하고 싶은 게 자꾸 생기고 바뀌고 또 어떨 땐 이런 걸 하고 싶어 저런 걸 하고 싶어 하면서 만나서 얘기를 나눴을 때 진짜 뭐 눈을 엄청 빛내가면서 막 엄청 열띠게 또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친구로서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자리 잘 잡고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옆에서 보면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 나는.
3: 이제 말씀처럼 이제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기회가 찾아올 거고 그 기회가 이제 이 친구한테는 지금인 것 같아요. 네. 오. 지금인 것 같고 저도 일단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떤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 때문에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4: 나는 나윤이가 사고 났을 때도 그 후에도 만났을 때 난 사실 똑같았어.
1: 그러니까 팔을 절단되고 나서 이제 봤을 때
4: 나는 나윤이한테도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야 나윤아 걱정하지 마 조만간 기계팔 나온다고.
5: 맞아
4: 너 나중에 다 달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윤이가 운동도 잘했지만 나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나윤이가 그런 삶에 대한 태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6: 맞아.
4: 나윤이는 운동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것들도 더 다 잘할 수 있다고 믿어.
6: 맞아.
4: 원래 하나를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하거든. 맞아. 그래서 내가 다 못하잖아.
5: 아무튼 마지막에
7: 마지막에 그래.
4: 장난입니다.
1: 친구들이 나는 진짜 고마운 게 뭐냐면은 다 약간 동혁이 내 친구들은 다 동혁이처럼 그냥 내 장애를 별거 아닌 것처럼 일상화 시켜줬다. 그랬더니 내가 장애를 받아들일 때도 뭔가 크게 와닿지 않은 거야. 그냥 뭐 너 괜찮을 거야. 그냥 이런 우리 맨날 막 놀고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내가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야 어떻게 이런 애가 한 명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빨리 장애를 뭔가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았나 싶어.
0: 나도 생일이한테 되게 고마운 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먼 우리 서울 끝자락에 있는 우리 집에서 분당 내 병원까지 정말 주말마다 와가지고 거기서 자고 가고 무슨 보호자도 아닌데 그러면서 있는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 보냈던 게 내 재활에서는 엄청나게 큰 힘이 됐던 거야. 내가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되는 데는 얘가 아무렇지 않게 보내줬던 그 시간이 나한테는 엄청 큰 뭐랄까 좀 힘이 됐던 거지. 그래서 자리를 빌어서 친구 된 지 30년 만에 고맙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1: 그치. 아니 근데 이게 좀 낯간지럽지. 친구 사이에 고마워.
0: 맞아. 이제 올 한 해 다 갔는데 다들 올해 어땠어? 2025년 어떤 한 해였어?
4: 나는 도전.
0: 오 도전? 왜? 어떻게?
4: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장비들을 다 샀어. 와. 그렇게 해서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
1: 난 알지.
0: 카메라 샀구나.
1: 참고로 원래 배우 준비했던 거 알지?
0: 맞아.
3: 저는 새로운 경험? 지금 이 자리도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늘 새롭고 그런 모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성장하는 마음으로 지금 2025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2: 다시 시작하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음원도 냈고 이번 달부터 좀 작업하는 노래들도 있어서 다시 시작하는 한 해이지 않았나. 홍윤은 어때?
0: 나는 강연 활동을 지금 한 5년 넘게 이렇게 전국 다니면서 하고 있잖아. 근데 미 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일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변할까?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서 명랑하게 뭔가 에너지 있게 우리 장애들을 바라봐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할 때가 많았는데 올해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받게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 아,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 인식하는 게 진짜 많이 달라졌구나. 내가 알던 대한민국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미 또 다른 세상이 됐구나 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됐던 한 해였던 것 같아.
1: 우리의 나이로 우리가

0: 한 살부터 먹었던 그 나이대로는 전혀 뭔가 어린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장애 나이는 7년이거든? 그니까 약간, 완전 커리어를 잃은 상태에서 7년이면 진짜 뭣도 아닌 그냥 20살짜리 애인 거거든. 그래서 그거에 오는 상충되는 것 때문에 내가 일부러 막 도전들을 하나?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거 좀 긍정적이게 좀 마음을 좀 바꿔먹고, 그렇게 좀 도전하고 성장했던 한 해였지 않았나, 25년이.
1: 맞아.
0: 라스트!
2: 아, 저.
0: 왜 울어?
2: 아, 이게 연기가 와가지고.
0: 나는 얘 이야기에 감동받은 줄 알아.
2: 미안하다. 나라는 사람을 새롭게 발견하는 한 해였던 것 같아. 좀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나답게 살고 싶고, 좀 살아있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좀더나 자신을 믿고 표현하고 일하고 그랬던 한 해였던 것 같아.
3: 갑자기 올해가 내가 이거 할 거라고 생각 못 했던 셈이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청각 장애인데, 말 많이 해, 얘기해라.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아니, 발음 좀 연습하래. 저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은데, 근데 가장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한편은 발음을 조금 많이 연습했으면 좋겠다. 이쪽에는 완전 청각 장애인들은 수화로 썼으면 좋겠다. 근데 난감한 거예요, 중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영원한 저한테 과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한참 부족하겠지만, 뭐,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우리 여기 와서 별을 안 보지 않았어?
4: 아, 그러자. 좀
0: 그치?
4: 보자.
1: 아, 너무 밝아서.
5: 전나무 보이는데?
4: 야, 이거 진짜 예쁘지? 이렇게 보는 거.
0: 여기.
3: 전면 꺼야 될것 같은데요?
5: 형, 드디어 잔나무를 보네.
4: 드디어.
6: 너머로 한번
0: 어때? 편하지?
6: 너머로?
0: 너머로?
6: 아니, 거기 말고 우리 앞쪽으로.
0: 앞으로? 없는디?
3: 방송 거짓말 하면 안 돼.
2: 나만 안 보이는 거 아니지?
0: 아니야.
4: 2026년엔 다 우리의 별을 찾자.
0: 와, 대박이다.
3: 거의 없는데.
0: 세비고 별이다.
5: 이야, 갑자기 별이 저렇게.
0: 세비고 자리. 세비고 자리.
2: 세비고.
0: 세비고 자리.
4: 얘들아, 나는 어릴 때 승일이랑 이맘때 연말에 노래자랑을 같이 막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래를 같이 나가서
5: 맞네, 맞네.
4: 그런 걸또 같이 하고 김동률 가수님의 감사를 불렀었죠.
2: 그러세요.
0: 아, 근데
5: 그래요.
2: 박수 가장.
3: 박수.
7: 우리 노래 들어도 눈물이 나질 않고 네 소식을 들어도.

0: 뭐 여기까지만.
1: 다르다.
2: 맞아, 맞아. 노래하면 언닌데.
3: 아름다운 청춘의 한가운데 함께 써내려가자. 너와의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 아무 걱정도 하지는 마. 나에게 다 맡겨봐. 지금이 순간이 다시 원속 펼쳐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4: 힘들 때만 옆에 있으면 동정이고요. 차라리 잘 될 때만 옆에 있으면은 이건 우정이 아니야. 비즈니스야. 한데 그 모든 순간을 우리가 다 같이 있어야 이게 우정이 되는 건데 우리가 진짜 깊은 우정을 같이 나누고 있구나.
2: 걱정 안 된다. 기대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아 그래 이렇게 그냥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친구구나. 그러니까 그게 가족인 것 같고.
5: 그거
6: 에디팅.

0: 하루가 더우면 막 이게 전화이고 이게
1: 온도 낮추고
0: 이게 하여튼 타고 나도 잠깐 위치 좀 볼게.
1: 그 개는 전원 누르면 안 되고
2: 차도 아늑하고 차박을 기대를 안 했는데 또 선물 받은 느낌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캠핑 재밌는데?
3: 신발 넣어줘.
4: 그래.
3: 근데 잠시만요.

0: 형 올게.
1: 야 이거.
2: 맞아 많이
3: 바이.
4: 저희가 체격이 큰 남자 둘이 그 소형차에 같이 자려니까 걱정했는데 웅이가 한번 올라가 보더니 이거 위에서 잘 수 있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자라고 했어요.
5: 사실 위랑 밑에랑 너무 달라요. 공기 자체가 밑에 너무 따뜻해가지고 아 홍연 진짜 잘 잤겠다 느꼈는데 아 나도 좀 따뜻하게 한번 좀 누워볼까 했는데 이미 홍연이 이미 대팔자로 누워있더라고요.

0: 어, 물소리.
1: 근데 여기도 캠핑할 수 있네.
0: 어, 물소리, 물소리. 어,
1: 옆에 한번 올라가보자. 그래?
2: 야, 너, 야 이거 나무 이거 나무 엄청 멋있다.
0: 아, 나무 보여?
2: 나무 가지 이렇게 보여.
3: 맞죠. 잔가나, 그러니까 잔가시가 이렇게 쭉쭉 나는, 뻗어져 있어.
1: 난 정희 누나 봐도 모르겠어.
0: 왜?
1: 안 보이는 거 맞는데 어디까지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2: 약간 아닌가? 이렇게 진한 거 있잖아. 진하고 굵은 것들은 보여. 어. 새 이런 건 안 보이는데 나무 이파리 이런 건 안 보이는데 이런 큰 얘는 근데 무슨 천장처럼 있네?
4: 나는 아침에 방에만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친구들이랑 물소리 들으니까 좋네. 힐링되네.
5: 1박 2일의 캠핑은 우정 캠핑이었다.
1: 역시 캠핑은 우리 서로 몰랐던 거를 서로 알 수 있는 시간?
2: 그냥 모르는 것도 하나하나씩 해보면서 삐걱대고 자충우돌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진짜 진정한 여행의 즐거움이다. 이런 걸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6: 네 명이선 안 돼요. 한 명 더 불러주세요. 이란님 불러주세요, 그날. 그 추우니까 약간 눈 위에서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 아니, 말 함부로 하지 않을게요. 제가 괜히 괜한 말을 하고 왔습니다.
7: 취소.
6: 취소.

0: 안녕하세요, 슈 여러분.
1: 안녕하십니까.
0: 이렇게 장애인들을 일을 시키고 비장애인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일을 하다가 마침 이제 정리하고 왔는데 저희 셋만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이런 쓰리샷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면서
2: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3: 세상에 비치고 많은 사람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0: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2: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무려 6년째 살 떨리는 전쟁이 계속되는 집이 있습니다. 문제는 전쟁의 형세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졌다는 것. 이 집의 서열 1위 망고와 망고 앞에만 서면 도가내든 쥐신세가 된다는 미미. 그러나 미미의 적은 망고뿐만이 아니었으니
1: 망고랑 치세가 둘이 합심을 해서 미미를 같이 공격을 하고
0: 미미와는 단 하루도 못 살겠다는 망고 형제와 물러설 것 없는 미미의 피말리는 혈투.
2: 이 전쟁을 끝내고 싶은데 저희만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0: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지. 그 숨막히는 현장으로 지금 바로 찾아가 봅니다.

0: 안녕하세요.
1: 고양이를 부탁해서 나왔어요.
0: 네, 반갑습니다.
2: 선한 미소가 아름다운 집사님들 반갑습니다. 바로 고양이들을 만나볼까요?
0: 얘는 호랑이고요. 다른 고양이가 와도 굉장히 잘 품어주는 친구예요.
1: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네요.
0: 네, 얘는 완전 개냥이라서 사람 엄청 좋아해요.
2: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와 달리 순둥한 성격의 호랑이.
0: 호랑 가자. 호랑.
1: 호랑.
0: 저희 치즈라는 친구고요. 10살 됐고 저희 집에서 가장 큰 똥냥이에요.
2: 몸무게가 무려 10kg이라는 이 녀석. 덩치는 산만해도 호랑이의 귀여운 막내 아들이랍니다.
0: 저희 망고는 지금 저쪽에 숨어있는 저희 둘째고요. 호랑이 첫째 아들이고 치즈의 형이에요.
2: 누가 형제 아니랄까봐 이 녀석도 꽤 푸짐하죠. 호랑이의 첫째 아들 망고까지 새 모자가 한 지붕 아래. 집사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몸이 무거워서인지 사냥놀이에 별 반응이 없는 녀석들. 너희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
3: 이제 놀만큼 놀았으니까 니미한테 간다.
2: 어? 네? 집에 고양이가 또 있어요?
0: 켜드릴게요. 막내는 지금 여기 숨어있어. 니미.
2: 여기 숨어 있었구나. 안녕. 반가워.
0: 미미는 호랑이의 아이가 아니에요.

0: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집사바락이라는 것. 꿀이라도 발라놓은 것 마냥 집사 뒤만 졸졸졸. 어라? 그런데? 집에 맹수라도 다녀간 건가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1: 분풀이 하듯이 미미가 있는 방이나 이쪽으로 가서 안전문을 뜯거나 매트를 뜯는 행동을 보여요.
0: 미미가 눈에 띄었다 하면 감춰뒀던 공격성을 드러낸다는 망고와 치즈.
2: 둘이 있으면 이제 마치 둘이 이제 누가 더 빨리 가느냐 시합하듯이 예, 최대한 둘이 가서 공격을 하고.
1: 미미가 너무 무서워서 똥오줌을 막 지려버리는 그런 순간까지도 올 만큼 굉장히 공격성이 커져요.
0: 그래서 6년 동안 미미와 형제 사이에는 늘 방묘문이 있었던 겁니다.
3: 들어가자. 들어가자.
0: 잘 있던 미미를 안고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집사. 무슨 일일까요?
3: 자, 이제 나가세요.
4: 가자. 이제 가자.
3: 부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2: 이제 미미랑 그 망고 치즈 방을 바꿔주고 있어요.
3: 공간을 왜 바꿔주시는 거예요?
2: 서로 이제 채취를 좀 맡으면서 친해지기를 바래서 이제 하루마다 매일 이렇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0: 어느덧 일상이 된 고양이들 생활 공간 바꿔주기. 그런데 효과는 있었나요?
2: 바꿔주기는 하지만 아이들을 한 공간에 두는 일은 없다 보니까 이제 전보다 친해졌는지 안 친해졌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0: 떨어져 생활하다 보니 예전처럼 피 튀기게 싸울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분리 생활을 할 수도 없는 노릇. 그래서 오늘 집사들이 용기를 내봅니다.
2: 방묘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좀 지낼 수 있을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올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공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0: 돌발 상황을 대비해 담요와 장갑까지 준비했는데요.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는 이 순간. 마치 문이 열리길 기다렸다는 듯 망고가 밖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5: 역시 바깥 공기가 최고다요.
0: 이어서 치즈까지 거실로 나오는데요. 해방감을 만끽하는 녀석들과 달리 거실에 있던 미미는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진 아무런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 형제. 이대로만 지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때 망고가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설마 미미를 노리는 걸까요? 아니길 바랐지만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숨죽여 미미에게 다가가는 망고. 모두가 긴장한 그 순간 순식간에 휘몰아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미미. 결국 집사가 나서 싸움을 중재합니다. 모두가 놀란 이 상황. 누구보다 놀랐을 미미를 품에 안고 달래보는데요. 잔뜩 겁에 질려 좀처럼 진정하지 못하는 미미. 조금은 달라졌길 바랬건만 허무하게 끝나버린 합사 시도. 애써 붙잡고 있던 희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남은 건 상처 입은 미미와 깊은 좌절뿐입니다.
3: 대체 싸움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엄마, 그다음에 뭐 형, 동생 이 사이로 계속해서 지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미미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미미라는 존재 자체가 불편해서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0: 다 커서도 엄마 고양이에 젖을 물 정도로 가족애가 남다른 형제. 이들의 끈끈한 유대 속에 구조된 뒤 식구가 된 미미의 자리는 없었던 걸까요? 이런 상황이 집사는 안타깝고 속상할 따름입니다.

0: 가족의 울타리 안으로 미미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을지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 집사들이 집을 비우고 고양이들만 남은 상황을 관찰해보기로 했는데요.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치즈가 방 안에 있는 미미에게 다가갑니다. 그러곤 방용문 사이로 발을 넣어 위협하는데요. 심지어 아예 자리를 깔고 앉아버립니다.
1: 네, 맞아요. 고초 서듯이 서서 미미가 지나갈 때마다 시선을 계속 미미한테 고정을 두고 미미를 굉장히 유의 깊게 봐요.
0: 미미를 향한 집요한 감시 활동은 집사들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 대체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방명훈을 물어뜯기까지 합니다. 치즈야, 너 정말 왜 그러니?
1: 미미는 그럴 때마다 조금 주춤하거나 뭐 밥을 못 먹는다거나 이러한 행동들을 해요.
0: 그래서일까요? 어둡고 구석진 곳으로 자꾸만 몸을 숨기는 미미.
1: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이 하나하나마다 다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래요.
2: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들이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0: 무려 6년째 계속되는 전쟁.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집사들을 위해 고양이 합사의 신 김명철 수의사가 출동했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학철 수의사입니다. 백게레스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3: 아, 오늘 또 보니까 고양이들이 여러 마리 사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5: 네. 맞습니다.
0: 가장 먼저 반긴 건 육중한 존재감 내뿜는 치즈. 한 까치라는 망고도 내심 반가워하는 눈치죠.
3: 또 다른 친구가 또 있나요?
1: 저 이제 막내 고양이들.
3: 한 마리가 더 있군요. 이 친구는 지금 이방 안에.
1: 안에 네. 네, 있어요.
3: 안전문 안에.
1: 저희 막내 소개해드릴게요.
3: 어,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1: 여기 막내는 여기, 여기 있습니다. 미미라는 와. 친구고요.
3: 네.
1: 네. 엄청 겁이 많아요.
3: 근데. 그러네요.
1: 예.
3: 그러면은 이거는 미미가 이렇게 다 뜯어놓은 거예요?
1: 아니요, 이거는 망고 작품이에요.
3: 망고가?
1: 예.
3: 아, 망고가 이쪽 방에 들어왔을 때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뜯어놓은 건가요?
1: 예. 예, 맞습니다.
0: 보기만 해도 심란해지는 바닥 상태.
2: 철창을 또 저렇게 뜯어놓은 건 치즈예요. 저 안쪽에
3: 있죠. 아, 여기. 네.
0: 살벌한 이빨 자국에 김명철 수의사마저 말을 잃고 마는데요.
3: 이것만 봐도 일단은 이 고양이들 간의 사이가 정말 좀 안 좋다는 게 그냥 보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합사 노력하신 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1: 합사 노력한 지는 6년에서 7년 네, 됐어요.
3: 지금 합사 노력을 6년째 하고 있는데
1: 네.
3: 현재 상황은 이렇게.
2: 예.
1: 예.
3: 원인을 정확히 알고 난 상태에서 저희가 그 맞춤 합사 진행을 해야지 예. 지금보다 좀 상태가 나아질 것 같거든요.
2: 예.
3: 그래서 좀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시죠.
2: 예.
3: 네.
0: 이 집의 가장 큰 문제. 미미가 눈에 띄기만 하면 어김없이 터져나오는 공격성.
3: 아유. 미미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들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그렇게까지 있진 않아요. 압박이 왔을 때만 어쩔 수 없이 하악질하고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하는 정도인데 망고는 오히려 쥐잡듯이 자네요.
0: 누가 봐도 이 집에서 미미를 몰아내려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3: 저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양이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망고 그리고 치즈도 이 두 보호자분에 대해서는 되게 좀 좋아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리고 미미도 사람하고 관계성이 너무 좋아요.
4: 미미!
3: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보호자도 하나의 자원인데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부족함이 느껴졌을 때는 1차적인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호랑이도 보니까 경쟁 자원이 되는 거예요. 호랑이도 원래 두 고양이만 챙겨주다가 또 미미가 오니까 미미까지 챙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망고 치즈는 이제 그런 이 부족함,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따라다니면서 미미를 쟤는 우리 영역지에 있으면 우리한테는 되게 안 좋은 일이야. 우리 거 계속 뺏겨. 빨리 쫓아내야겠다.
0: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집사들이 한결같이 이어온 노력이 있었죠. 바로 서로의 체취가 묻은 생활공간 바꿔주기. 하지만요, 효과는 없었는데요.
3: 망고 치즈가 지금 왜 짜증이 났는데요? 왜 미미가 이렇게 싫은데요? 자기 걸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화가 나 있는데. 안방 공간에 갇히게 되면 이 친구들은 답답해서 미치겠고 바깥 영역지에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져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치즈처럼 조금 더 겁이 많은 친구들이 더 예민해집니다. 둘이 스트레스 지수가 더 올라가요. 그럼 미미에 대해서 감정은 더 나빠지게 되는 거죠.
0: 한마디로 집사들의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됐던 셈이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망고 치즈는 그리고 두 마리 고양이고 원래 지냈던 공간이 거실 공간을 주 공간으로 썼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활용하도록 여기에 두는 게 맞고요. 그리고 미미는 오히려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방이라는 공간이어도 충분해요. 각각 좀 격리를 하더라도 베이스 캠프는 확실하게 만들어준 상태로 격리를 하셔야 되고요. 미미에 대한 이 두 친구들의 마음가짐 자체를 바꿔줄 수 있는 부분도 오늘 솔루션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합사를 위한 첫 번째 단계, 미미를 행운의 여신으로 만들어라.
3: 미미가 평소에 우는 울음소리 되게 좀 특징 있잖아요. 가냘프게 우는 울음소리. 그걸 좀 녹음해 놓으신 게 있으실까요? 있으세요? 미미를 직접 다 보여주고 하는 교육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지금은 미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극 중에 소리 자극.
1: 아 뭐야? 미미 울음소리잖아. 짜증이 확 나네.
3: 다시 한번 들려주고 쫑긋하면 보상 주고. 자, 다시 한번 들려줄게요.
4: 옳지.
1: 어라? 미미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맛있는 것을 주네?
3: 그러면 이 울음소리에서 기다리게 되는 거야. 언제 미미가 울지? 미미가 울어야지 내가 관심 없는데.
4: 아고. 옳지.
3: 그게 귀가 쫑긋거리는 그 순간. 그 순간 한 번 한 번이 계속 모이면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울음소리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호감이 될 수 있거든요. 퇴근 후에 오셔서 하루에 뭐 한 10분 정도?
4: 망고. 옳지.
3: 좋습니다.
0: 문제는 대치 상황이 되면 미미가 공격적인 울음소리를 낸다는 것. 이렇게 되면 애써한 소리 훈련이 무슨 소용인가요?
3: 부정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듯한 소리를 내게 되면 다시 관계가 틀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안 내려면 중요한 거는 자신감입니다.
0: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솔루션, 미미의 자신감을 높여라.
3: 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자기를 계속 괴롭혔던 이 둘을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거실을 산책하는 것.
1: 네.
3: 그리고 산책할 때도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0: 미미가 눈치 보지 않고 거실을 누빌 수 있도록 망고와 치즈는 잠시 다른 방에 옮겨두고요.
3: 그리고 미미가 한번 밖에 한번 나와볼게요.
0: 이때 중요한 건 억지로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미미가 스스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3: 이때 중요한 게 이 문을 산책하는 동안 열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공간이 베이스 캠프잖아요. 나 겁이 나. 도망치고 싶어. 뒤가 없으면 오히려 자신감이 더 떨어져요.
0: 먼저 미미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으로 유인해보는데요. 지금껏 단 한 번도 스스로 방명문을 넘어본 적 없던 미미. 과연 용기 내어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때 망설임을 딛고 스스로 방명문을 넘는 미미.
3: 슥 자기가 나오고 이 공간이 긴장되는 곳이긴 하지만 이런 기억이 계속 생겨야지 자신감이 쭉쭉 올라가거든요. 자, 다른 친구들이 있던 장소인데 지금은 너가 써도 돼. 옳지.
0: 냄새를 맡고 불안해할 때는 다시 간식으로 긴장을 풀어줍니다.
3: 겁나던 마음이 호기심으로 바뀌는 순간. 이 포인트. 이게 자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하루 15분에서 30분 꼭 두 번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0: 이제야 집사들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지네요.
3: 잘했어. 잘했어. 망고랑 치즈에게도 미미가 이제 좋은 존재, 행운의 존재가 됐잖아요. 이제 직접적인 우리 최종 단계의 교육 진행해볼게요.
4: 네.
0: 합사 솔루션의 하이라이트, 대면 교육 시작해볼까요?
3: 요 정도, 요 정도로 잡아주시고요. 지금 미미가 완전히 앞에 와 있는 상태인데 망고는 조금씩 앞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0: 천천히 다가가 보는데요. 시작과 동시에 미미를 쳐다보는 망고.
3: 눈 마주치고 오, 고개 돌렸어. 너무 잘했어요. 옳지. 옳지.
0: 공격성을 보이지 않으면 간식. 보상을 통해 미미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랍니다.
3: 정말 가까이 왔죠? 줄을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짧게 잡을까요? 오, 좋아요. 간식 먹는 모습까지 보여주면 되게 편안한 거니까 너무 좋고요.
0: 그런데 이때! 서로 시선을 교환하는 두 녀석!
3: 옳지. 옳지. 이 순간. 서로 눈빛 교환한 이 순간. 오, 잘했으니까 보상. 자, 다시 한번. 옳지.
0: 어이구, 착해라. 너 정말 미미만 보면 달려들던 망고 맞니?
3: 미미는 정말 망고랑 가까이 있지만 아무 문제 안 생긴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망고는 반대로 눈 마주치기만 해도 이 상황에서도 나 되게 이렇게 좋은 선물 받네. 아, 미미는 꼭 필요하구나. 여기서 10cm만 조금 더 가볼게요.
4: 옳지, 좋아요. 망고.
0: 또다시 눈을 맞추던데.
3: 옳지. 이 타이밍.
0: 이러다 두 녀석 금방 절친되겠어요.
3: 하루에 두 번 정도씩 세션을 만들어주시면 이제 자기들끼리 나중에 합사가 된 상태에서도 지금 모습.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4: 네.
1: 일단 너무 신기했고요. 저희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면할 수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저희한테는 정말 너무 신기한 일이고 뭐 아직도 꿈 같아요. 네.
0: 솔루션 이후 녀석들마다 온전히 쉴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이 생겼고요. 관계 개선을 위한 훈련도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가고 있답니다.
1: 망고! 옳지!
0: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 더 나은 관계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명원이라고 합니다. 농부 생활도 수도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35년 동안 살았습니다. 고양이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본인에게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신이 그 선물 주신 그 존재로 생각합니다. 선물일 뿐만 아니라 가족같이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행성이나 은하계에 과연 생명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과학자들의 치열한 논쟁거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생명의 출현이 임의로 반복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은 우리 지구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우주 곳곳에 탄소와 산소, 수소가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둡니다. 지구와는 다르지만 별개의 다양한 세계에 실제로 생명체가 서식하는 신호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현재까지 생명이 번성하는 것으로 확인된 유일한 행성은 우리 지구뿐이며 인류는 겨우 수백만 년 전에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의 숲은 생명체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연의 육지 환경으로 바다의 산호초와 비교할 만합니다. 얼마 전까지, 정확히는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의 지표면은 절반 이상이 숲과 산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백 년간 인간의 손에 의해 산림의 60% 이상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속도는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숲과 정글은 자연이 여러 조건의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뜨겁거나 건조하게 메말라 있거나 혹은 얼어 있거나 염분이 많은 땅에도 기적적으로 적응하니까요.

숲과 정글엔 수많은 종류의 나무와 풀, 그리고 동물들이 터를 잡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명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번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하는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시 매분마다 지구의 삼림지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우리는 이런 현상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가위개미는 인간에 이어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동물 사회에 사는 생물 중 하나입니다. 가위개미는 나무를 낱낱이 분해하고 그 식물질을 개미굴로 가져갑니다. 강박에 가까운 이들의 끈질긴 노동은 숲을 벌목하는 인간의 행동과 유사해 보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호주의 배짜기 개미는 놀라운 기술로 숲의 나뭇잎을 이용해 집을 짓지만 그렇다고 나무를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숲에 해로운 여러 가지 곤충을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죠.

고도로 발달된 인간 사회일수록 자신들이 소비하는 엄청난 양의 자원에 대해선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점점 더 많은 나무들이 잘려나갑니다. 땅과 목재, 종이를 끊임없이 집어삼키는 인간 사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죠. 약간의 상상력만 발휘해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시 생각을 해볼까요? 95,000제곱킬로미터는 숫자입니다. 큰 수이긴 해도 그냥 숫자죠. 하지만 숲과 삼림지의 무분별한 파괴로 우리가 실제로 잃게 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생물량이 줄어들면 생물 다양성도 감소합니다. 영장류 같은 우리의 벗들도 언젠간 모두 사라지겠죠. 유인원과 원숭이, 여우 원숭이의 삶은 전례 없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곳곳에 열대우림들이 파괴되어 가고 이는 모든 영장류 중의 30%를 멸종의 길로 내몰았죠.

마다가스카르에 살고 있는 여우 원숭이 종들의 서식지도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화재, 질병에도 점점 더 취약해졌고요.

사는 침팬지는 사냥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 농부와 벌목꾼에게 쫓겨 숲의 경계지대 밖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물 친척의 멸종이 머지않았으며 이들이 사는 정글 또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영장류의 소멸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속한 생태계도 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영장류는 다양한 씨앗을 퍼뜨리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자란 풀과 나무들이 수많은 생물의 생존을 좌우하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쓰레기는 이미 지구 깊숙한 곳까지 오염시켰죠. 침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비단 정운사 새는 호주의 숲에 서식하는 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특별한 새 중 하나죠. 수컷은 암컷의 눈길을 끌기 위해 복잡하고 매력적인 구조물을 짓습니다. 아름다운 건물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달팽이 껍데기 같은 알록달록한 물건들을 가져다 정교하게 장식도 하죠. 하지만 최근엔 달팽이 껍데기와 꽃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플라스틱 뚜껑이나 라이터, 깨진 유리 같은 인간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채워져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합니다. 비단 정운사새 수컷이 이런 물건들로 암컷의 마음을 살 수 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많은 동물들이 위험에 처한 건 사실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쓰레기를 삼킨 어린 동물들은 고통 속에 천천히 죽어가겠죠.

전 지구적으로 숲과 정글의 존립을 크게 위협하는 건 바로 거대한 소비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흰개미도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수백만 마리의 개체가 생존에 유리한 형태를 찾아 모인 거죠.

우리는 이제 자연자원을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숲의 생물 다양성을 절멸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직은 먼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거대한 숲과 정글이 황폐화된 건 모두 우리의 책임입니다. 날로 발달되어가는 소비사회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쇼핑카트에 쉽게 집어넣는 물건들이 수많은 지구생물의 멸종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여러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일어나는 대규모의 소비로 인해 위기에 놓인 생물이 무려 7천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북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중앙아메리카의 깊은 정글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이 길을 거꾸로 거슬러 온 겁니다. 과한 상상 같아 보이겠지만 누군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중앙아메리카의 삼림벌채에 일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심각한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거미 원숭이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죠. 이 원숭이가 생존하려면 광대한 숲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식단은 넓은 구역에 흩어져 있는 제철 과일로 구성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숲은 계속해서 잘려나가고 거미 원숭이들은 멸종으로 내몰렸습니다. 제과 제빵과 화장품 업계에서 막대한 규모로 소비되는 파뮤는 보르네오 정글에서 하는 또 다른 대형 유인원을 위협합니다. 인류의 가장 가까운 친척 중 하나인 오랑우탄이죠. 파뮤 농장을 만들기 위해 숲을 깎아낼 때마다 오랑우탄은 죽임을 당하거나 자신의 영역에서 쫓겨납니다. 지난 60년 동안 이들의 개체수는 60%까지 감소했고 2025년이 되면 그 수치가 2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숲에서 쫓겨나거나 사냥감이 된 오랑우탄이 늘어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인간처럼 오랑우탄의 번식률도 극히 낮기 때문이죠. 암컷 오랑우탄은 새끼와의 정서적 유대가 매우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생 동안 많아야 서너 마리 정도를 낳으니까요.

생물학자들에 따르면 작은 개미 알기는 자기 영역 안에서 필요한 자원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죠. 작은 곤충을 샅샅이 핥아먹기에 완벽한 주둥이와 흰 개미 언덕과 개미탑을 부수고도 남을 만큼 무시무시한 발톱을 가지고 있지만 작은 개미 알기는 그 파괴적인 본능을 억제할 줄 압니다.

이들은 한 장소에서 일정량의 흰개미를 먹고 나면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영역 내의 개미집들을 완전히 부숴 없애지 않고 돌아가면서 방문하는 거죠.

과연 인간은 이런 자기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지구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법을 배우게 될까요?

호주의 숲에는 백혈병의 치료 성분을 함유한 덩굴 식물이 있습니다. 마의 일종인 디오스코리아 콤포시타의 뿌리줄기에서 추출한 성호르몬은 피임약을 만드는 데 사용되죠. 항암 성분을 가진 식물종의 70% 이상이 숲에서 자라고 있고 아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수천 수만 종이 미지의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놀라운 보물의 존재를 알아채기도 전에 이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질지 모릅니다. 정글과 숲을 무자비하게 집어삼키는 연기 말이죠. 2015년 인도네시아는 엄청나게 비극적인 화재를 겪었습니다. 2만 5천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숲이 불타 없어졌죠. 사실 그건 파뮤 농장에서 저지른 일종의 대학살이었습니다. 수백만 마리의 동물들이 산채로 불탔고 우리가 발견조차 하지 못한 생물종들이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죠. 주로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수많은 말레이곰이 죽음을 맞았고 다른 동물들도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 숲에서 서식하는 유일한 곰인 말레이 곰은 여러 식물들의 번식에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개체수가 30% 이상 줄어들었죠.

한편 화재로 인한 파괴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다른 치명적인 결과도 가져옵니다. 2015년에는 13만 건이 넘는 산불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20억 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독일이나 일본에서 1년간 만들어내는 온실가스보다 많은 양이죠. 지구 온난화부터 생물 다양성의 상실에 이르기까지 현재 인류가 당면한 시급한 환경 문제들의 시작과 끝에는 숲과 정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돼 있고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있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지구와 지구의 생태계, 숲과 정글을 확실하게 개선할 능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잃을지 분명한데도 우리 행동의 결과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죠. 더 늦기 전에 이 비극적인 사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성

관찰해 볼 시간입니다. 개인의 작은 행동이 지구의 숲과 정글을 지키는데 무엇보다 확실하고 큰 힘이 됩니다. 생산과 소비에 대한 책임, 종이와 목재의 재활용,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그리고 생물의 영역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제 우리가 행동할 때입니다.

해마다 10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 벌쏘임 사고.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7월부터 9월까지는 1년 중 벌쏘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피해 사고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요. 벌쏘임 사고는 예방과 더불어 사고 이후 대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벌쏘임 사고 시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첫째, 벌집을 건드렸다면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둘째, 벌에게 쏘였다면 카드 등을 이용해 벌침을 긁어내듯 제거합니다. 셋째, 벌에 쏘인 상처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고 얼음 주머니 등을 이용해 진정시킵니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민간 요법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벌쏘임 사고 후 무증상 시에도 1시간 이내로 병원에 방문합니다.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한 벌쏘임 사고 대처 요령. 꼭 기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0: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지구에서 첫 보급품이 오기로 한 날이죠. 화성의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는 지구의 보급품은 정말 필요해요.
1: 어떤 물건이 올지 너무 기대되는데. 빨리 보고 싶어. 첫 보급품으로는 뭐가 올까?
2: 팬케이크가 올 것 같다던데.
1: 팬케이크요? 중요한 행사가 되겠는데요. 촬영해야겠어요. 뭐? 화성에 온 뒤론 팬케이크는 한 번도 못 먹었어. 빨리 팬케이크를 먹고 싶어. 팬케이크, 팬케이크. 난 팬케이크가 제일 좋아. 10개 먹어야지.
3: 어? 혼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은 어쩌라고. 걱정 마. 우주선 크기로 보면 이 우주선에 실을 수 있는 팬케이크의 양은 2,000개나 돼. 그럼 나도 팬케이크 10개 먹을래.
1: 그럼 난 50개.
3: 뭐야, 욕심쟁이.
4: 어쨌든 덕분에 우리 모두가 맛있는 팬케이크를 실컷 먹을 수 있겠네.
1: 그럼 다 같이 팬케이크 파티하자.
3: 좋은 생각이야.
0: 다들 내 얘기 못 들었니? 보급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5: 여기는 우주 보급선 PF. 현재 화성 대기에 접근 중. 착륙허가 바란다. 오버.
6: 테라시티 착륙장에 나와 있는 K 시장입니다. 착륙을 허락합니다. 오버.

0: 유주선이야?
1: 아, 저건 유성이잖아! 우주선이 아니야!
2: 모두 괜찮아요?
3: 난 괜찮아.
4: 나도 괜찮아.
5: 이런, 유성이 착륙장을 다 부숴버렸잖아.
2: 그럼 우주선이 착륙 못하지 않나요? 그럼 보급도 팬케이크도 없는 거예요?
3: 안 돼!
2: 내 팬케이크!
0: 괜찮아, 포키.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으면 돼. 실망하지 마세요. 화성엔 기가빌더가 있어요.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어드릴게요.
5: 그게 가능해?
0: 그럼요. 기가빌더, 다신 망가지지 않는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3: 그럼 착륙장을 어떻게 만들어?
0: 우리 다 같이 설계해보자.
6: 착륙장에 지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1: 그러면 우주선이 착륙할 때마다 지붕을 열 수 있게 하는 거야.
2: 또 착륙장 주변에 커다란 로봇판을 설치하자. 착륙장에 떨어지는 건 다 잡을 수 있게.

0: 여기가 이모 원수!
1: 아아, 우주 보급선 PF, 내 말 들리나요? 착륙장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오버.
2: 여긴 PF, 바로 착륙을 시도하겠다, 오버.
3: 기대하시라. 내 스릴러 드릴러의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마. 우리는 오버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가장 먼저 내 발명품을 구경할 기회를 주마. 아니야, 아니야. 이런 천재적인 발명품을 꼬마 두더지들에게 실험할 수는 없지. 뭔가 훨씬 더 큰 게 필요해. 에? 오, 좋았어.
4: 곧 보급선이 도착할 거예요.

0: 우주선이 말을 안 듣잖아.
1: 왜 착륙을 안 하지?
2: 어? 저게 뭐야?
3: 누군가 우주선을 납치했어.
4: 세상에! 팬케이크 하나 맛보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5: 빨리 보급 우주선을 되찾아야 해. 자, 가자. 기다릴다.
6: 그래!
7: 하하! 역시 내 중력 제어 광선은 커다란 물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5: 보보잖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2: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던 우주 보급선인데!
7: 아무렴 어때? 내가 발명한 이 광선을 보라고. 정말 엄청나지 않아?
2: 말이 안 통한다니까.
5: 루루, 레이, 포부를 막아줘.
7: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8: 우주선 좀 그만 흔들라고.
5: 나한테 맡겨.
0: 이건 나!
2: 그건 약올려!
5: 기가 밀다, 변신!
7: 어리석게. 과학의 맛이 어떠냐?
5: 스키가 중력 광선에 붙잡혔어. 기가 밀다, 모든 변신.
9: 허키봇 변신 완료. 라이키봇 변신 완료. 레이봇 변신 완료.
7: 내 실험이 끝날 때까지는 어림도 없지.
8: 아! 뭐야! 광선을 여러 번이나 쏠 수 있었잖아!
7: 내 엄청난 발명품을 잘 보았느냐?
5: 네, 루루!
7: 너희를 다 잡아주마.

0: 광선을 튕겨내잖아. 광선을 반사시켜서 고무를 거기에 가두는 거야. 어이, 팬케이크 도둑아, 맞춰봐.
1: 에? 한심한 레서 판다 같으니 위대한 과학의 힘을 보여주겠어.

곰들이 떨어져.

0: 우주선이...
1: 우주 보급선 착륙 성공!
2: 자, 그럼 팬케이크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3: 처음 온 우주 보급선이 다시 지구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잠시 후 여기서 출발해요.
4: 여기는 우주 보급선 PF. 엔진, 연료, 궤도 모두 이상무. 시장님, 테라시티 첫 탐사 임무를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륙허가 부탁드립니다. 뭐가?
2: 테라시티 K 시장입니다. 이륙을 허락합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카운트다운 3,
5: 2, 1, 발사! 이륙! 우와!
6: 안 돼! 긴급 상황! 여긴 PF 우주선! 예상치 못한 드라이아이스 바람을 만났습니다!
2: 안 돼! 우주선이 추락하고 있어!
1: 여러분! 모두 피해요! 기다리다! 출동 준비!
7: 기다려! 준비 완료!
1: 우주선은 이쯤에서 떨어질 거야!
3: 나만

0: 괜찮아요?
1: 전 괜찮은데 우주선은요?
2: 가까스로 착륙하긴 했는데
3: 내가 해냈어! 진짜 영웅처럼 우주선을 멈춰서 왔지!
2: 무사히 착륙시킨 건가?
1: 아, 안 돼! 내 우주선이!
3: 피해가 좀 크긴 한데 그래도 99.9%는 수리할 수 있어요!
0: 아, 근데 여긴 우주선을 고칠 만한 사람도 고칠 장소도 없어요.
1: 네? 그럼 전 지구에 못 돌아가나요?
4: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일러요. 우리 기가빌더가 있잖아요.
0: 그럼 되겠군요. 기가빌더가 우주선을 고칠 동안 부상당한 다리를 치료하는 건 어떨까요?
1: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죠.
5: 하지만 아빈, 우린 우주선을 고칠 줄 몰라.
4: 걱정 마. 내가 엄청난 전문가를 아니까.
6: 누구?
4: 한기 할머니!
7: 오랜만이구나, 아빈. 저번에 봤을 때보다 훌쩍 컸는걸?
4: 네, 여긴 기가빌더. 건설 팀원들이에요. 기가빌더, 이분은 핸디 할머니셔. 지구 우주센터에서 내 스승님이셨어.
8: 안녕하세요.
5: 반가워요.
7: 나야말로 반갑구나, 기가빌더. 그래서 무슨 일이지?
4: 좀 도와주세요, 핸디 할머니. 우주선을 고쳐야...

0: 모르겠어요.
1: 어디 보자. 우주선 상태를 보니 수리할 게 많겠는데? 그러려면 장비가 잘 갖춰진 우주 수리 센터가 필요해.
2: 걱정 마세요. 우리가 우주 수리 센터를 지을게요. 준비됐지?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사 캐챔피언 마이티!
1: 자, 쌍코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3: 기다리다 출동!
2: 자, 이번엔 우주 수리센터를 만들어야 해. 건물은 양쪽으로 갈라짐에 열려서 우주선이 수리를 끝내고 바로 이륙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또 어떻게 지어야 핸디 할머니가 직접 우주선을 고치실 수 있을까?
4: 핸디 할머니랑 연락하면 고칠 수 있게 커다란 모니터를 달면 어때?
1: 아, 할머니가 직접 조종하실 수 있게 로봇팔을 설치하면 어떨까?
2: 좋았어. 자, 건설 시작!

0: 메인 엔진이 너무 망가져서 수리할 수가 없어. 아빈, 혹시 메인 엔진 남는 거 있니? 엔진을 교체해야겠어.
1: 아, 어떡하죠? 메인 엔진은 남는 게 없는데.
2: 미안해. 전부 내 잘못이야.
3: 미안할 거 없어, 스키. 다음 보급선이 올 때 받으면 되잖아. 루루, 내 말 맞지? 다음 보급선이 곧 오는 거지?
4: 정확히 말하면 24일 8시간 21분 남았어.
5: 와! 안 돼!
2: 아주 강력한 메인 엔진을 가진 사람이 있긴 하지.
6: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차량이 고장나서 그냥 시간만 버리고 있잖아. 에? 뭐야? 너희가 왜 날 찾지, 기가빌더?
1: 포부, 우릴 좀 도와줘. 메인 엔진 좀 빌려줄 수 있어?
6: 에? 뭐? 내 차량도 망가져서 속상해 죽겠는데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 내 메인 엔진까지 빌려달라는 거야?
7: 차량이 고장났다고? 그럼 차량을 고쳐줄 테니까 우리 센터로 가져오는 건 어때?
4: 그래, 하지만 대신 남는 엔진을 우리한테 줘야 해.
6: 차량을 고쳐주겠다고? 좋아! 하지만 약속 꼭 지켜! 아니면 중력광선으로 너희를 다시 둥둥 떠다니게 해주마. 지난번처럼 말이야. 알겠어?
7: 당연하지. 우린 약속은 꼭 지켜. 이따가 봐.
6: 방금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이 강력한 메인 엔진만 떼어내서 두더지 차량에 달면 고장난 차량을 순식간에 끌고 정비소까지 도착할 수 있겠지. 그럼 새롭게 개발한 엔진도 시험해보겠군. 그럼 출발! 바로 이거야! 우후! 우와, 조종이 안 되잖아! 어? 포모 살려!
4: 대체 포보는 어디 있는 거야?
2: 어? 저기 온다!
8: 포보랑 두더지들 맞지? 안 올 줄 알았는데.
6: 제발 나 좀 세워줘!
1: 모두 조심해! 포보를 구해! 자, 기가빌더 출동!
5: 그래, 알았어, 아빈!
7: 포켓몬, 변신 완료!
3: 마이티볼, 변신 완료!
7: 네이버, 변신 완료!

나를 멈춰 세울 수 있어? 나한테 맡겨! 후보 앞에 흙을 쌓아서 차량을 세워볼게!

이상은 절대 실수 안 해. 이번엔 내가 꼭 멈춰 세울 거야.

0: 도보와 두더지를 무술대전 성공!
1: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수리했어요. 이젠 지구로 돌아가는데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2: 게다가 메인 엔진은 자칭 화성 최고의 과학자님이 만든 작품이니까 가장 빠르게 도착하실 거예요.
3: 고맙구나, 기가빌더. 덕분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됐어. 화성에서 가져가는 물건들은 잘 전해주마. 기가빌더의 활약 이야기도 잘 전해줄게.
4: 감사합니다. 테라시티에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1: 포보! 이 덕분에 우주 고속선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갔어. 고마워.
5: 그건 그냥 거래한 거야. 또 도와줄 거라곤 꿈도 꾸지 말라고. 빨리 내 스릴러 드릴러나 고쳐내.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안녕, 난 딜런이야. 어서 들어와. 오늘은 여행 온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아니, 아니야, 또 아니고 이거야. 손님 전화를 받아야 해.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짐을 들어줘야지. 이쪽입니다. 그리고 손님한테 방 열쇠를 줄 거야. 자,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 호텔 매니저가 되려고. 따르릉. 여보세요? 룸서비스입니다. 네, 갖다 드릴게요. 그럼 좋은 시간 되세요. 나랑 같이 호텔 매니저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그럼 손님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아 참,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아무거나 쓰면 돼. 여보세요? 전화가 잘 되는지 한번 볼까? 내가 걸어볼게. 삐삐삐삐 따르릉. 여보세요? 내 말 들리니? 들린다고? 우와, 잘 된다! 그럼 밖에 나가

호텔 매니저 친구들, 손님이 멋진 휴가를 보내도록 도와주자.

0: 비씨 안녕. 호텔 놀이 같이 할래?
1: 비비?
0: 아, 호텔은 우리가 여행을 떠났을 때 잘 수 있는 곳이야. 폭신폭신 큰 침대도 있고 반짝이는 버튼이 가득한 아주 멋진 엘리베이터도 있어. 짐 있으면 좀 들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타세요. 빛이 꽉 잡아. 자, 호텔로 출발!

0: B씨, 호텔 데이지에 다 왔어요. 매니저로서 편안하게 쉬시길 바랄게요. 데이지, 오지, 우리랑 같이 호텔 놀이 할래?
1: 난 엘리베이터. 띵. 올라갑니다.
0: 좋았어, 데이지. 오지, 너도 호텔 놀이 할래?
2: 좋아.
0: 난 방을 청소할게. 그래, 베개를 폭신하게 만들고 또 이불도 예쁘게 정리할래. 좋아. 그럼 우리 손님을 맞이하자.
2: 띵. 3층입니다. 2층입니다.
0: 전 딜런, 호텔 매니저예요.
2: 1층입니다.
0: 뭘 도와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금방 준비해드릴게요. 삑, 굽, 밥. 따르릉, 따르릉. 오지, 전화 좀 받아봐.
3: 무슨 전화? 나 전화기 없는데.
0: 괜찮아, 아무거나 쓰면 돼. 따르릉,
3: 전화기, 따르릉. 전화기, 전화기, 전화기. 찾았다.
2: 여보세요?
0: 여보세요?
3: 우와, 잘 돼.
0: 방은 준비됐나요?
3: 그럼요, 물론이죠. 엄마야, 아니, 시간이 더 필요해. 그늘게, 안녕. 뚝.
0: 저 그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준비됩니다. 열쇠는 여기 있어요. 잠깐만, 아직 방 준비가 안 됐다니까. 어떻게 천천히 가게 하지? 아, 그렇지. B씨, 내가 그 버튼 대신 눌러줄게. 이런, 버튼을 전부 다 눌러버렸네. 이제 네 방까지 가려면 시간이 더 걸릴 텐데 어떡하지?
2: 올라갑니다. 띵, 2층입니다. 띵, 3층입니다. 띵, 2층입니다. 띵, 3층입니다.
0: 오지, 방은 준비됐어?
2: 띵,
3: 거의 다.
0: 오셨군요. 이 방입니다. 자, 들어가세요.
3: 폭신폭신 예쁘게. 폭신폭신 예쁘게.
2: B씨, 어서 와요. 이건 아주 폭신한 침대랍니다.
0: 우와, 좋아요. 전 호텔 매니저니까 손님이 최고로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럼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3: 이걸 써봐. 잘 돼. 그럼 이만 푹 쉬세요.

0: 여보세요? 편안하게 잘 쉬고 계신가요?
1: 삐삐.
0: 우산을 달라고요? 오, 짐 안에 있군요. 바로 갖다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비씨 짐 찾는 것 좀 도와줄래? 손 쌍안경을 써보자. 저기 있어. 오지, 비씨 짐 좀 갖다 줄래?
2: 어? 무슨 짐?
0: 거기 있잖아. 아니, 그 아래.
2: 와, 이거?
0: 엄마야, 짐 가방! 거기서! 너 거기 살지 못해! 야, 이리 돌아와! 간다고요? 벌써 가면 어떡해요?
2: 우와. 내가 거의 다 잡았어!
0: 저, 그게요, 지금 바로 짐 갖다 드릴게요. 데이지 엘리베이터! 비씨가 가버리면 안 돼! 조금만 늦춰줄 수 있어?
3: 걱정 마! 띵! 2층입니다. 삐! 띵! 3층입니다. 띵! 띵! 4층입니다.
2: 삐!
3: 띵! 맨 위층입니다. 그럼 올라갑니다.
2: 삐!
3: 띵! 옆으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2: 삐!
3: 앞으로 갑니다. 옆으로 갑니다. 다시요. 띵. 내려갑니다.
0: 오지, 너 괜찮아?
2: 응, 괜찮아.
3: 띵. 1층입니다.
0: 짐 여기 있습니다.
3: 띵, 띵, 띵, 띵, 띵. 다시 올라갑니다.
0: 예! 여보세요? 그냥 여기 있겠다고요? 우와, 잘됐다! 더 폭신한 베개요? 네, 물론이죠.
2: 그건 나한테 맡겨. 자, 이걸 여기다 놓으면 짠! 이제 됐죠?
1: 삐삐!
2: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여보세요? 네, 외롭다고요? 걱정 마세요. 왜냐하면 자모 파티를 할 수 있거든요. 룸서비스가 왔습니다.
2: 비, 여기 당근입니다. 이건 공짜예요.
0: 비씨가 최고로 행복한 날이래. 우리가 해냈어.
2: 아, 야야.

0: 오늘은 정말 길었어. 이제 좀 쉬어야겠다. 입 폭신하고 커다란 침대에서.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떠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1: 우주 비행사
2: 친구들 안녕. 난 딜런이야. 어서 들어와.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볼래? 오늘은 아주 커다란 우주선을 타볼 거야. 카운트다운도 하고. 셋, 둘, 하나, 발사! 그리고 이걸 쓸 거야. 우주 헬멧 같지 않아? 이렇게 뚜벅뚜벅 달 위를 걸을 때 쓰려고.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바로 우주 비행사가 될 거거든. 아우, 아우, 아우. 친구들, 우주 비행사는

0: 같이 할래?
1: 오, 좋다고? 아우!
0: 그럼 달 위를 걸어보자. 다 같이 말이야. 아, 참. 근데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쓰면 돼. 우리 우주헬멧 누정기로 서로 얘기해볼까? 삐입. 안녕? 내 말 들려? 우와, 잘 됐다! 이제 너희가 말해봐. 나도 아주 잘 들려. 좋아! 그럼 밖에 나가서 해볼까? 우주 비행사 놀이! 아우, 아우, 아우! 그럼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로

0: 착륙 준비 완료! 삑! 여기 표면은 안정적으로 보인다. 이제 우주선 밖으로 나가보겠다.
1: 우주선이라고? 딜런 안녕!
0: 삑! 여긴 우주비행사 딜런! 우주비행사 셋을 더 찾았다!
2: 우리도 해도 돼?
3: 우주 정말 좋아!
2: 나도 할래! 제발!
0: 삑! 무전기가 작동을 안 하나 봐.
2: 무전기? 그게 없으면 어떡하지?
0: 삑! 괜찮아! 아무거나 쓰면 돼!
2: 헐! 무전기, 무전기... 이제 내 말 들려?
0: 응! 안녕 오지, 안녕 비씨.
2: 이제 돼!
0: 우주비행사 놀이인데 달에 가는 임무를 수행 중이야.
2: 달이라고? 달에서 뛰어보는 게 내 소원인데.
0: 우주비행사 친구들, 어서 우주선에 타!
4: 비비?
0: 좋아, 비씨. 네가 길을 안내해줘.
2: 피! 난 엔진을 맡을게. 엔진 준비 완료!
0: 좋았어!
3: 그럼 난 카운트다운! 왜냐고? 거꾸로 세는 걸 잘하거든!
0: 좋아요! 그럼 발사 준비!

0: 우주비행사 딜런, 근데 달은 어디에 있어?
1: 잘 모르겠어. 가는 길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나 봐. 항해사 빛이 우리를 도와줄 친구가 보이니? 띠비!
0: 뭐가 좀 보여?
1: 삐! 뭔가가 이리 오고 있어.
2: 있잖아, 난 반짝이는 별똥별이야. 어서 소원을 빌어봐. 내가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말이야.
0: 달에 가는 길을 알려줘.
2: 거긴 지구 반대편으로 가면 돼. 근데 조심해야 할걸. 바로 이 근처에 블랙홀이 있거든.
0: 블랙홀이란 게 뭔데?
2: 뭐든지 쏙쏙 빨아들이는 구멍이지. 꼭 청소기처럼 말이야.
1: 블랙홀은 우주에만 있는 거야.
0: 아휴, 그럼 다행이고. 근데 지금 우주에 있잖아.
1: 맞아. 그러니까 블랙홀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해. 우리 손상환경으로 블랙홀이 있는지 찾아보자.
0: 우와! 블랙홀이야! 바로 저기 있어!
2: 으악! 안 돼! 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
0: 어떡하지?
2: 나 좀 구해줘!
1: 비행사들, 우리가 저 별똥별을 구해주자! 근데 어떻게 구하지?
0: 알았다! 내 줄넘기를 잡아! 절대 놓지 않을게, 비행사 딜런!
1: 알았다.

0: 상상했던 그대로네.
1: 뭐가?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이는걸?
0: 바로 그거야.
1: 여기서 나갈 방법이 있을 거야. 아, 그렇지. 우리 헬멧 무전기로 연락해보자.
2: 빅.
1: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0: 대답이 없는데. 이러다 블랙홀에서 못 나가면 달에서 뛰어놀지 못할 텐데.
1: 걱정 마, 오지. 방법이 있을 거야. 더 큰 소리로 외치면 되잖아.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모두 무사한 거야?
1: 데이지 별이야. 별아, 우린 괜찮아. 근데 블랙홀 안에 갇혔어.
0: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2: 폴짝폴짝 뛰어봤으나? 아니면 한 발로 서는 건? 그것도 아니면 웃긴 춤은 춰봤어?
1: 어, 잠깐만!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어떻게 나가?
2: 그야, 너희가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 내가 구해주면 되잖아. 내 별 빛으로! 어때? 별의 힘이 필요하지?
1: 달이 저렇게 빨리 움직이는 게 맞아? 으아! 달이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빠른 거야!
3: 으아! 이러면 달이 안 움직이는 거!
2: 걱정하지 마! 안전하게 착륙할 곳을 찾아볼게! 저기야!
1: 좋았어! 우주비행사 오지! 추진기 준비됐나? 됐어! 다들 꽉 잡아! 곧 착륙할 테니까! 그럼 다섯! 넷!
2: 우리가 달에 착륙했다!
1: 자, 우주비행사들, 이제 달 위를 한번 걸어보자.

걷는 중이야. 우리가 달에서 걷고 있어. 우와, 해냈어. 아우,

0: 좀 봐. 달에서 줄넘기도 한다.
1: 집에 가기 전에 달에 있는 돌멩이를 좀 주울래.
2: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1: 그럼 또 만나?
3: 달에서 또 뭘 할 수 있는지 알아? 우주 숨바꼭질.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 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 또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리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2: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2: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확인! 띄엄띄엄 허지차트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

0: 사례상 물값. 주부들의 한숨이 깊어집니다.
1: 아이라고 뭐 이렇게 재수용 이런 거 하고 하면 70만 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2: 저희는 식구들이 많아서 한 100만 원 들어요.
0: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곳이 있어 인기라는데요. 바로 차례상 대행 서비스입니다. 식재료를 골라 상차림을 완성해 배송하기까지. 남의 집 차례상이지만 내 가족의 상을 차리듯이 만든다는데요.
3: 내 음식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만 그래도 자신 있게 남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0: 초석 음식의 꽃 송편. 명절을 앞두고 주문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4: 추석의 송편은 전 국민이 다 먹는 거잖아요. 추석 전날 같은 데는 몇만 개만
0: 됐어요. 80kg의 깨를 묶기 위해 열기와 맞서는 작업자들.
5: 더워요. 육수 나오는 거 안 보여요?
0: 인내심과 체력 없이는 쉽지 않은 송편 소 만들기.
6: 3시간 늘 앉아서 까야 돼.
0: 전통의 맛을 지키기 위해 작업 하나도 대충할 수 없습니다.
4: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0: 한편 송편 못지않게 명절에 빠질 수 없는 음식 바로 전입니다. 맛있는 전을 만들기 위해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더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한눈 팔 시간도 없습니다.
7: 2,000개 정도 하게 되면 인사를 드려요.
0: 이 일을 31년째 해온 작업자.
8: 바쁠 때는 몇천 개 나가요?
9: 그 나는 항상 올해 한 해 오서 세 번 가라 이거.
0: 명절을 앞두고 더 바빠진 사람들, 그 치열한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 이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차례상입니다. 조상의 음덕에 감사하고 복을 비는 마음으로 차리는 상이지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에겐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여기에 물가까지 오르면서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이 고민을 파고든 곳이 있으니 바로 차례상 대행업체입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제수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한 작업자들. 집에서처럼 정성껏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는군요. 이렇게 만든 차례상과 제사상을 통째로 배달해주니 편리함에 찾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4: 사실 요새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장 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하다가 쓰러지기도 했어요. 병원 신세도 적고.
10: 힘드시죠?
4: 지금은 이래서 제가 너무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1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7년째 제사상 대행 및 차례상 대행을 하고 있는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제사상 및 차례상 대행은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나 요새에서 직접 준비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전부 세트로 구성해서 댁으로 갖다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나가는 제사 음식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한국 고추전, 다음 두부전, 경상도 지방에서 빠질 수 없는 문어가 준비되어 있고요. 생선은 3종이에요. 40에서 45cm는 돼요.
12: 자, 이제 주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 자, 지금 한참 바쁜데 소고기 산적을 조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 어머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사 음식 모든 거를 총괄해서 다 생산해 주시고.
12: 아, 지금 불 앞인데 뜨겁지 않으세요?
14: 당연히 뜨겁죠. 당연히 뜨겁지만 뭐 이 정도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서 더 좋고 아주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0: 제수 음식은 가짓수가 많아 매일 직접 장을 보는데요.
15: 명절 맞이해서는 얼마나 나가요?
16: 한 달에는 이제 제사상 명절상 합치면은 진짜 많으면은 500상 정도 합니다.
0: 2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농수산물 시장. 바닷가와 가까운 울산이라 싱싱한 제철 수산물이 가득합니다. 이 중에서도 차례상에 올라갈 생선은 따로 있습니다.
17: 안녕하세요.
16: 생선 찾으러 왔어요.
17: 이거는
18: 이너 쪽이에요.
16: 예.
18: 요거 큰 사이즈로만 골랐어요.
16: 예.
10: 오신 날이.
16: 네네네. 네.
0: 하나하나 상태를 확인하고 구입하는데요.
17: 돈이 열 마리.
10: 사장님 그럼 저희가 특별히 신경 써서 좋은 물건만 해놔요.
16: 감사합니다.
10: 선물도 되게 까다로우시고 고객님들한테 좋은 물건만 하시거든요.
0: 조기 말고도 여러 생선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13: 70마리, 조개 한 마리는 무조건 올라가고 예전으로 치면 귀한 생선들을 제사상에다 올리다 보니까 민어하고 도움을 경상도 지방에서는 그렇게 원하시더라고요. 사장님 돈배기 오늘 맡겨놓은 거 돈배기 좀 찾으러 왔어요.
0: 경상도에서 예.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생선 돈배기. 이름도 낯선데 생김새는 더 낯섭니다. 그 정체는 영화에서나 보던 상어. 이 상어를 돈박돈박 네모나게 썰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돈백이라는군요.
13: 이것도 제사상에 경북지방에는 또 돈백이를 네. 상어고기를 올리는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항상 저희가 구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14호짜리 10마리 충청권 이런 데는 거의 닭이 올라가요. 엄청 큰 거예요.
0: 지역에 따라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도 다르다 보니 챙겨야 하는 재료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서둘러 구입을 마치고 매장으로 돌아가는데요.
18: 어, 너 해줘 왔어?
16: 네.
18: 저기. 아, 좋네. 크기도 좋고.
0: 생선이 이렇게 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6: 저희 울산 부산 쪽은 특히 생선이 작으면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18: 아, 우리 이제 생선 나듬자.
0: 이미 손질된 생선이지만 이곳에서는 조리 전에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느러미 제거인데요.
18: 네, 그래도 조상님 제사상에 놓는 건데 네. 좀 이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제 너무 삐죽삐죽하고 네. 보기 싫으니까 여기 꼬리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 그 옆에 아가미 지느러미, 여기 꼬리 지느러미 다 다듬어야 돼요.
0: 아직 추석 전인데 벌써부터 생선을 이렇게 많이 다듬는 이유가 뭘까요?
18: 추석이 얼마 안 남아서 그때는 물량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작업을 다 해놔야 돼요.
0: 지금부터 준비해야 겨우 주문량을 맞출 수 있을 정도라는데요. 제수 음식이다 보니 조기를 굽는데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18: 한 번만 뒤집어야지 위로 올라오는 쪽이 예쁘게 굽혀요.
0: 뒤집는 건 딱 한 번. 손을 댈수록 살이 부서져서 최상품 조기라도 차례상에 오를 자격이 없어집니다. 이 정도가 돼야 합격점. 조상님도 좋아하시겠는데요. 다음은 담백하면서 고소한 두부전입니다. 그런데 두부 한모가 원래 이렇게 큰가요?
18: 우리 동네 두부 가게에서 만드는 손두부인데 굉장히 맛있어요. 슈퍼에서 파는 두부는 이렇게 크지가 않아서 특별히 맞춰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0: 부드러운 만큼 충격에 더 약한 두부. 조기보다 부치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두부의 상태를 살피며 제때 뒤집어줘야 하는데요. 두부 모양을 사수하기 위해 화상 위험도 무릅쓰죠.
18: 뜨거워요. 뜨거워서 참아야 돼요.
0: 옮기는 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18: 근데 손이 안 힘을 안 돼요, 두부는. 뒤집기로 하면 깨져요.
0: 그렇기에 마지막 두부 한 장까지 아기 다루듯 옮겨야 합니다. 이제 다 끝났나 싶었는데 갑자기 등장한 소고기 산적. 추석 대비용이라 양이 상당합니다.
18: 오늘 한때 한 100kg 돼요. 이게 한 장에 한 200g 정도 나간다 치면 몇 장 되나요?
15: 500장?
18: 그쯤 되겠죠.
15: 다 구워야 돼요?
18: 네, 오늘 다 구울 거예요.
0: 100kg을 한 장씩 구워내야 하는 대장정. 이번에도 손이 불판 위를 떠나지 못합니다.
18: 뜨거워도 네. 합니다. 고기가 흐물흐물한 거를 딱 이제 단백질이니까 굳잖아요. 열에서. 굳으니까 그 굳기 전에 형태를 예쁘게 딱 잡아줘가지고 그 형태대로 구워지게.
15: 그럼 터진다는 말씀이신가요?
18: 그렇죠.
0: 하나하나 500장의 모양을 잡다 보니 작업자 3명이 붙어도 장장 3시간이 걸립니다. 진땀깨나 쏟을 수밖에 없죠.
18: 정말 많이 덥습니다. 불 앞에서 일을 해야 되고 하니까.
0: 공들여 산적을 완성하고 나서야 드디어 불 앞을 벗어납니다. 주문 들어온 제사상에 추석 차례상 준비까지 같이 하다 보니 피로가 쌓이는 건 당연한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아들의 특급 안마.
18: 아야야야.
15: 산적 오늘 너무 안 많았어요.
18: 많았지.
15: 미안함도 있고 감사함이 크죠.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빨리 더 잘 돼서 자리 잡아서 두 분 이제 좀 쉬게 해드려야죠.
18: 체력만 받쳐주면 네. 뭐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자꾸 이제 진짜 명절에는 정말 힘들어요.
0: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은 아들의 손을 거쳐 포장을 마칩니다. 당일 배송이 원칙이라 오늘 나갈 산차림만 7쌍. 제수 음식이 모두 준비되면 이렇게 통째로 배송된다는데요. 이쯤 되니 가격이 궁금합니다.
15: 20만 9천 원이요.
0: 그럼 가장 비싼 제사상은 얼마일까요?
15: 제일 좋은 거는 57만 9천 원까지 있습니다.
0: 산적, 생선, 전 등 기본 구성에 어떤 음식을 얼마나 추가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제사상. 명절 대목에는 주문이 몰려 차례상만 만드는데 300쌍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15: 미용실 고사 좀 갔다 올게요.
18: 갔다 와요.
0: 고사쌍도 배달이 되나요?
15: 제사를 하다 보니까 고사 개업하거나 공장을 이전하거나 이런 데서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0: 목적지는 자리를 옮겨서 새로 문을 여는 미용실입니다.
15: 여기가 어디서 좀 해야 되지?
17: 제가 좁아가지고. 안녕하세요.
15: 선생님, 저도 잘 됐어요.
17: 이제 막 일로 옮겨가지고.
15: 아, 그러시구나. 네.
17: 정식으로 오픈한다 이런 느낌으로 시작하고 싶어서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19: 잘 되셔야죠.
0: 인근 지역은 아예 병풍, 제기까지 챙겨가 전체 세팅을 해주는데요. 돼지 머리까지 제대로 준비했네요.
17: 온라인 쇼핑몰에서 네. 그 고사 세트라고 파는 거 검색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해보려고 했더니 네. 돼지 머리 대신에 돼지 저금통이 있고
15: 아, 돼지 저금통이요?
17: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의미가 맞나.
0: 고사 진행까지 직접 챙기는데요.
15: 향을 피워 하늘의 대박 기원제의 시작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0: 주문한 사람은 다 차려진 고사상 앞에서 절만 하면 된다는 구요.
17: 대박나게 해주세요.
20: 상당히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17: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0: 한편 그 시각. 작업장에서는 또 다른 제수 음식 준비로 바쁜데요.
18: 민어나 돔은 살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굽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면 생선이 마르고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한 30분 정도 찝니다.
0: 노하우로 쪄낸 민어와 돔이 이제 남은 생선은 돔베기뿐입니다. 귀한 돔베기는 특제 간장 양념에 졸여줍니다. 한 토막에 4,000원이나 하는 귀한 재료라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각별히 더 신경 써서 익히는데요. 다 익으니 겉보기엔 영락없는 닭고기.
18: 닭가슴살 찢어지듯이 그렇게 찢어지네요.
0: 맛도 닭고기와 비슷할까요?
18: 기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등어 살처럼 약간 퍽퍽하긴 해요.
0: 경상도 향토 음식인 돔베기 산적도 마무리됐습니다. 차례상 대행, 그 시작은 순탄치 않았는데요.
18: 우리 이거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분이 다녀가시면 제사 음식이 홍보되지 않겠나 싶어갖고 수제비집을 같이 했었어요. 정말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단시간에 그렇게 유명해졌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앞을 내다보니까 수제비를 해가지고는 너무 힘들어서 딱 2년만 장사하고 적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 음식이 7년 차가 되네요.
0: 7년 동안 가족을 원동력 삼아 쉼없이 달려온 시간.
13: 안녕하세요.
0: 이제 명절은 물론 제사 때도 찾는 이들이 늘었답니다.
13: 아이고,
19: 제사 음식 시키신 거예요? 네,
21: 팔에 두 번 수술해요, 못해서.
19: 아, 그전에는 집에서 차리셨어요, 어머님?
21: 17월 달에 제가 제사 때 아들이 마음에 아자할 때 음식과 보이 마음이 들대요. 그래, 그래, 오븐에서 이거 맞춰는 것 같아. 이제는 뭐 내가 못하겠네. 1년에 두 번 쓰면 꼭 맞춰요.
13: 네, 감사합니다.
16: 네, 추석 다가오는데 직접 준비하시기, 직접 차례상 준비하기 힘드신 분들 저희가 깨끗하게 정성껏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0: 한편 추석이 다가오면 두 배로 바빠지는 곳, 바로 떡집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이 가게의 찜기는 쉴 틈 없이 떡을 쪄내는데요. 기계 버튼만 누르면 송편이 뚝딱 나오는 요즘이지만 이곳에서는 여전히 손으로 송편을 빚습니다. 손이 많이 가더라도 제맛을 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는데요. 수많은 노력과 손길을 거쳐 완성된 송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이거 참기 힘드네요. 과연 누가 만든 걸까요?
22: 안녕하세요. 저는 43년 동안 송천을 짓고 있는 이선규입니다. 저는 어려서 종갓집에서 태어나서 떡을 많이 만들고 또 떡을 많이 좋아했어요. 떡을 만들면서 어르신들께 배운 것이 정성을 다 들여야 맛있다고 배웠습니다. 여기는 지금요, 송편 만들고 있죠? 송편이 몇 가지예요, 만드는 게 지금?
23: 지금 우리가 콩, 깨, 밤, 녹두, 팥, 다섯 가지 이상 되네요.
22: 이쪽에 우리 강 실장은 몇 년 됐죠?
23: 30년 됐죠. 40년 가까이 될까요?
22: 어떻게 나하고 40년 동안 일을 할까요?
23: 가족적인 분위기고,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힘들고 아플 때도 있었는데 또 나와달라고 와서 이제 해주고 싶어요.
22: 지금부터 저희만의 특별한 송편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 오후가 되자 가게 앞에 나타난 트럭 한 대. 가장 중요한 재료인 쌀을 싣고 온 건데요. 때가 때인 만큼 가져온 양이 상당합니다.
22: 찹쌀이 지금 20kg짜리가 20개고요.
24: 10kg짜리 80개.
22: 10kg짜리 80개 쌀은. 요새 같으면 한 3, 4일?
24: 3, 4일치.
0: 네. 오늘 들어온 쌀 1200kg 중 송편에 사용되는 양만 무려 800kg.
22: 오늘 한 6,000개예요. 추석 전날 같은 데는 몇만 개 만든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0: 다음 날 아직 컴컴한 골목에서 떡집만 불이 훤합니다.
25: 네, 준비했습니다.
22: 왔어?
25: 예.
22: 비가 많이 오지?
25: 네, 많이 와요.
22: 그래서 이거 먼저 건지고.
0: 어김없이 시작은 불려놓은 맵쌀 건지기. 떡맛을 좌우하는 핵심 재료이기에 작업에 앞서 세심하게 상태를 확인합니다.

0: 잘 불었어요. 부드러워. 먹었을 때 입에서 싹 녹두지 그냥 문질러져요. 저건 한 6마리 정도 되고요. 송편 한 4,000개?
1: 4,000개? 네.
2: 먼저 송편 반죽을 만들기 위해 불린 맵쌀을 분쇄기에 넣어주는데요. 이때 소금도 따라 들어갑니다.
3: 다 소금 간이니까 맞아야 되니까.
2: 분쇄기를 두 번 거치면 맵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꽃처럼 고운 가루가 나오는데요. 이 상태가 되면 반죽 단계로 넘어갑니다. 반죽기를 이용하지만 다 맡기지는 않습니다. 43년 내공이 담긴 손길을 더해 완성도를 높이는데요. 고수의 손길은 정말 다를까요? 오호, 한눈에 봐도 부드러운 질감이 정말 살아있네요. 송편 반죽 만들기는 계속됩니다.
0: 쑥인데요. 삶은 쑥이에요. 쑥이.
4: 흥하는데요? 예.
0: 쑥송편이요. 아. 이제 쑥송편인데 팥을 넣고 하고 또 깨도 넣고 하고 그래요. 두 가지로 해요.
2: 사실 송편 반죽을 만들 땐 무엇보다 물 온도가 중요하다는데요.
0: 끓는 물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송편이 만들어서 터지질 않아요. 찬물을 넣거나 시원한 물을 넣으면 송편이 갈라지고 터지고.
2: 송편 반죽 하나에도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작업자. 덕분에 이곳 송편은 부드러우면서 쫄깃함을 자랑한다는군요.
5: 송편만 하면 종류가 몇 가지인가요?
0: 깨송편, 녹두송편, 콩송편, 팥송편, 밤송편. 다섯 가지. 그래도 깨를 제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아. 깨뽀으로 갑시다.
6: 네. 가자.
0: 감사합니다. 네.
2: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5: 어, 뭐야? 대문이.
0: 깨 먹는데 내려가는데. 어? 다. 다리가.
2: 그리고 마주한 것은 비밀의 공간.
5: 오! 이거 뭐야?
2: 알고 보니 송편 소에 들어가는 깨를 볶기 위한 작업장이라는데요. 바로 오늘 볶을 깨 80kg이 등장합니다.
5: 깨를 직접 볶으세요? 네,
0: 그럼요. 총
4: 어딨어, 총.
0: 그래야지.
5: 네.
0: 맛있고 한 번에 다 볶아놓으면 고소한 맛이 없어서.
5: 네.
0: 내일 쓰고 오늘 볶고. 하루 전날 볶는 거지.
2: 이때 한 번에 다 볶는 것이 아니라 솥 하나에 두 바가지씩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아주는데요. 다섯 명이 일손을 나눠도 쉽게 끝나지 않는 일. 작업자들에겐 인고의 시간입니다.
0: 하나 하는데 한 30분 걸려요. 그래서 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저어야 되니까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덥고.
2: 그럼에도 맛을 위해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작업. 43년 동안 지켜온 전통 방식으로 오늘도 깨를 볶습니다. 어느새 열기로 가득 차 사우나가 따로 없을 지경인데요.
0: 더워요. 육수 나오는 거 안 보여요?
5: 깨
0: 볶는 날은
5: 네.
0: 이 천장이 다 더워요.
5: 아.
0: 그거 먹으면서
5: 네.
0: 다 됐나 먹어보는 거.
2: 고소한 깨 냄새가 작업의 끝을 알립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소작업.
0: 홍성편, 서리태라고 그러죠.
2: 간단한 서리태를 10분간 부드럽게 삶고 나자 때마침 완성된 세 번째 송편 소. 콩은 아닌 것 같고 대체 뭘까요?
3: 깊이 팥이요.
5: 깊이?
3: 네.
5: 깊이가 뭐예요?
3: 아, 이것도 팥의 일종이에요.
2: 네 번째,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내는 녹두 소까지 만들고 나면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밤뿐입니다.
0: 날밤이에요. 이제 공주밤인데.
2: 날밤이라 기계를 이용해 손질 시간을 단축하는데요. 그런데 나온 밤을 자세히 보니 군데군데 속 껍질이 남아있습니다.
5: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까서 쓰시는 거예요?
0: 그럼요. 매일 까요. 뭔가 좀 힘들게 해야지. 그 가치가 높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만 해놔도 이제 금방 까지.
5: 직원들이 힘들겠네.
0: 힘들어도.

0: 그냥 해야지.
1: 뭐든 사람 손을 거치는 것이 철칙인 만큼 밤도 예외는 없습니다.
2: 깜밤 쓰자고 얘기하신 적 혹시 있으세요?
0: 있죠. 힘주고 우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네. 손가락이 아파서 못해. 네. 이게 살짝 해갖고 이게 살살살살 해야 돼. 3시간을 앉아서 까야 돼.
1: 노하우가 있다고 하지만 수십 년 경력의 작업자에게도 쉽지 않은 밤 껍질 까기. 매일 3시간 동안 팔과 어깨, 손목을 쉴 새 없이 쓰다 보니 통증을 피할 수 없는데요.
0: 어깨 쭉지 아프고 그냥 힘들다 생각하면 다 힘들어서 못해요.
1: 하지만 송편소가 되기 위해선 아직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30분간 쪄서 빻는데 이때 완전히 곱게 만들지 않고 알갱이가 살짝 씹힐 정도로 빻아야 합니다.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인데요. 과연 잘 만들어졌을까요?
0: 맛있다. 약간만 넣어야 돼요.
1: 여기 꿀을 넣어 달콤함을 더해주는데 양 조절이 관건입니다.
0: 꿀이에요.
2: 꿀!
0: 약간만 넣어야지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질어서 안 돼요.
1: 이 단계를 거친 밤은 단맛의 깊이가 달라지기에 번거로워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군요. 밤속까지 완성하고 나서야 겨우 한숨 돌리는 작업자.
0: 아유, 힘들어서 좀 쉬러 가야 되겠어.
1: 그런데 쉬러 간다는 말이 무색하게 또 뭔가를 꺼냅니다. 비닐에 싸서 소중하게 보관해 온 것은 오래된 책인데요.
2: 이거는 무슨 책이에요?
0: 이거 다 요리책이죠. 이거는 네. 100년, 103년?
2: 네. 103년이요?
0: 네. 또 하나가 있어요.
2: 어, 이거요?
0: 네, 이거는 완전히 막 부서져가지고 113년?
2: 113년이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부서졌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내가 넘길 때마다 부서지니까
2: 네.
0: 책상에다가 내가 넓은 네. 종이를 하나 펴놓고 그 위에서 책을 봐야 돼요.
2: 근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요리책 더 잘 돼 있잖아요.
0: 잘 돼 있는데
2: 네.
0: 그 전통으로 내려오는 떡은 이 책자가 정통이야. 아. 이걸로 공부를 해야 돼. 이건 완전 옛날 방법인데 저도
2: 네.
0: 이거를 지켜서 해요.
1: 송편 맛의 비밀이 여기 숨어 있었네요.
2: 이 책자는 그러면 어디 누가 물려주신 거예요?
0: 요리를 배우러 제가 갔는데 할머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할머니가 아마 한 70세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분이 저한테 이 책을 주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이 책을 읽으면서 늘 감탄을 해요. 이걸 한번 피면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공부를 해야 돼.
1: 잠시 후 떡집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송편을 빚을 참인데요.
3: 아유, 뭐 언제부터 송편이냐 어서 나시는 말을 하고 있어.
1: 오랜 시간 함께 일하다 보니 친구이자 가족 같은 사이.
3: 말라서 안 돼.
1: 3, 40년을 같이 맞춰온 호흡은 송편을 빚을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작업자들의 손이 빠르다 보니 이 인원으로도 하루 물량을 거뜬히 소화하는데요.
0: 아니 오늘 이렇게만 3,500개.
2: 이거 그러면 하나 만드는데
0: 네.
2: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0: 그치 제가 네. 하는 거는 한 5초에서 6초면 되겠지.
2: 시작.
1: 정말 6초를 넘기지 않을까요? 그 결과는
2: 6초 나오네. 6초. 선생님 한 몇 초 정도 나오실 것 같아요?
4: 글쎄 저도 지금 이거 해보질 않아서 모르겠네.
2: 시작.
1: 덩달아 긴장되는 순간 과연 사장님의 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2: 아 7초 1. 1초 정도 빠르신데요 남은 직원분들.
0: 아 안 돼 그렇게 가 네.
5: 더 빨라요.
6: 아니, 아니 원장님은 3초는 끊어야 돼. 3초 때.
2: 아,
0: 아이고 한번 해봐요.
2: 시작.
1: 기세 좋게 송편 빚기에 도전한 담당 PD. 분명 쉬워 보였는데 반죽 펴기부터 소를 넣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0: 아이고, 이걸로 어쩌나.
1: 빨리 한 게 아니라 네. 못한 거지. 이게 뭐야.
2: 아, 뭐야,
1: 안 되지.
2: 이거 보세요?
1: 아, 그럼 그래도, 안 되지.
3: 그래도 오므려서.
1: 이건 비품이야, 비품.
0: 손으로 대충 빚는 것 같아도 소를 넣고 한 번에 오므르기까지 동작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이 정도 실력을 갖추려면 1년을 꼬박 연습해야 한답니다. 숙련된 작업자들이 이렇게 쉴 새 없이 빚어도 추석된 성편 대란이 일어난다는데요.
4: 아우, 명절때는 난리도 아니에요. 막 줄이 저 바깥에까지 서가지고
2: 네.
4: 막 떡 안 준다고 그냥 쌈도 나고 막 그래. 줄 서는 사람끼리.
2: 아, 그래요?
3: 네. 번호표.
4: 번호표 나눠주고 그러잖아.
0: 예쁘게 빚은 밤송편의 다음 행선지는 찜기. 만드는 대로 바로바로 옮겨서 쪄냅니다. 이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불. 전기가 고르게 올라와야 제대로 익는 까닭인데요. 딱 30분을 쪄주면 달콤한 밤송편이 완성됩니다. 송편끼리 달라붙기 전에 서둘러 식혀줘야 하는데요. 다른 송편까지 연달아 나오는 통에 작업자는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뭐 하시는 건가요?
5: 참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0: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3: 밤 하나만 줘요.
0: 송편을 신중하게 음미하는데요.
1: 맛있네요.
0: 하나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1: 당신장 공송편 하나 줘봐.
0: 식감과 맛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군요.
1: 간이 맞나?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0: 송편 나올 시간이 되자 어느덧 모여든 사람들.
6: 그냥 맛 좀 보세요.
0: 갓 나온 송편을 맛보는데요.
6: 맛있죠? 아이고, 감사해요.
0: 노련한 손길로 빚어낸 송편. 어떤 맛일까요?
4: 재료도 너무 많이 넣으시고 맛있어요.
1: 추석 송편 정성스럽게 만든 거 많이 드시고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0: 이번에 찾아온 곳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시장입니다. 벌써부터 추석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골목이 붐비는데요. 그중에서도 명절을 앞두고 유독 발길이 몰리는 곳 바로 전집입니다. 보기만 해도 예사롭지 않은 솜씨. 누가 만드는 걸까요?
7: 안녕하세요. 저는 수유시장에서 전집을 31년 차 하는 유금자입니다. 타이와 딸하고 서희 운영을 하고 있고 종업원은 5명하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8: 우리 딸이 꼬집 꽂고 있네요. 일하고 있네요.
9: 안녕하세요. 딸이에요.
1: 이건 무슨 전인데요?
9: 꼬지전이에요. 꼬지전. 이렇게 일일이 재단해서 하나하나 한올한올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서 나오는 꼬지전, 맛있는 꼬지전입니다. 우리 엄마가 건강하니 이렇게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엄마가 이제 오래오래 하면 안 되지. 그만해야지. 이제 우리 사위 소개시켜드릴게요. 여기 이 전집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사위.
10: 예, 안녕하세요. 저 유금자 여사님 사위 조은국입니다.
7: 사위한테 15년 전에 제가 이 가게를 물려줬어요.
1: 우리 사위 훌륭한다고 힘든 일을 이렇게 잘 이겨내서.
10: 네, 됐어요. 그만하세요.
7: 훌륭해요.
10: 네, 나 뜨거워서 못 듣겠어요.
7: 여기는 김치전, 메밀전, 이거는 수수빈대떡, 수수볶음이. 수수볶음이 맛있어요. 그리고 녹두전이에요. 녹두 갈아서 이렇게 집에서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허파전. 허파전이고요. 봉태전, 꼬지전, 동그랑땡. 세 가지가 명절 때 이게 많이 나가요.
11: 사장님, 안녕하세요.
12: 성화. 예뻐서 가족들이랑 먹을 건데 본가 가져갈 거거든요. 그래서 모듬전으로 많이 싸줬어요. 잘 먹겠습니다.
13: 예쁘죠? 잘 먹겠습니다.

0: 다음 날 다시 찾았습니다. 가게를 물려준 지 15년째. 하지만 여전히 가게 문을 여는 일대 주인장입니다.
1: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해놔야 직원들이 나와서 하면 소르게 잘 하니까.
2: 아이고, 뭐가 맨날이래.
0: 일찍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도 있는데요.
3: 식혜를 이렇게 매일매일 만드시는 거예요?
1: 보통 2시, 3시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거 하는데 5-6시간씩 걸려, 시간이.
0: 옮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3: 본이나 부어줘야 돼. 이렇게,
1: 이렇게 이 밥통으로 한 7-8개.
3: 땀 범벅이에요.
1: 나는 항상 올해 하루에 없어 3번 가라 이거.
0: 여든의 장모님이 식혜 만드는 걸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사위.
4: 아유, 또 아침부터 뭐 하셔? 힘들게.
1: 한 게 없어, 떨어졌어, 해야지.
4: 저 그만 좀 하시라니까.
0: 이렇게 만류하는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4: 연로하시고 육체적으로도 이제 힘든 것도 있고요. 네. 3년 전에 이제 저 식혜를 이제 끓여가지고 식히는 과정에서 저걸 이쪽으로 푸다가.
3: 네네. 네.
4: 이게 뒤집어졌어요.
3: 아, 냄비. 예. 아, 그쪽으로 식히려고 했다가요?
4: 예. 이게 뒤집어지면서.
3: 네.
4: 그 화상을 크게 좀 당하셔가지고.
3: 아.
4: 한 6개월 고생하셨어요.
3: 장모님이요?
4: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만류하고 그래요. 근데 말 안 드세요?
1: 손님들이 찾으니까. 아. 맛있다고. 그리고 이 재료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데가 없거든.
0: 때마침 출근한 딸.
5: 어, 엄마 일찍 나왔네?
1: 어.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뭐부터 할까?
1: 기본이 꼬지 붙이고.
5: 꼬지? 오케이.
1: 보통태 붙이고 동그란태.
0: 이 세 가지가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전이라 가장 많이 팔리기 때문인데요.
1: 바쁠 때는 네. 몇천 개 나가요?
0: 꼬치전은 밑작업을 먼저 해놓습니다.
1: 잠깐만요. 3분의 1로 나뉘면
6: 3분의 1? 그럼 크기가 딱 맞아요?
1: 네.
0: 3분의 1이 꼬치 하나의 크기. 거리는 자투리가 없습니다. 보통은 눈대중으로 맞춰 자르지만 그게 어려울 땐 자체 제작한 전용 자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1: 이거 대구하면 정확하게 나오니까.
0: 빨리 준비해야 할 땐 이만한 게 없다는군요. 마지막으로 화까지 3등분 하면 꼬치전 재료가 다 갖춰집니다. 재료가 모이자 본격적으로 꼬치전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이는 작업자. 다친 걸까요?
7: 꽂을 때 이쪽으로 네. 눌러주거든요. 손을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많이 마찰이 가니까. 2천 개 정도 하게 되면 또 햄이랑 다 각각 밀어줘야 되니까 그냥 굳은살을 그려요.
0: 그냥 꽂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 재료의 높이를 맞추면서 꼬치가 가운데를 정확히 지나가게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데요. 한 사람당 이 일을 대략 500번 반복해야 합니다.
8: 최대한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0: 숙련된 작업자 4명이 힘을 합쳐도 2천 개를 완성하기까지 꼬박 5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때 또 다른 전 재료가 가게에 도착했는데요.
1: 동태 많이 들어왔어. 여기서 조리 떼어주세요.
4: 오늘 들어오는 건 한 200kg 되고요. 명절에 총 저희가 쓸 물량 자체가 한 1500kg 정도 돼요. 이제 그다음 붙이기 전에 네. 밑간을 좀 해야 되니까.
0: 계량 없이 눈대중으로 소금을 뿌리는데요.
3: 간은 약간 손맛인가요, 선생님?
4: 예, 네, 20년 됐습니다.
3: 20년이요? 명절에 여기 일할 때 20년 정도 하면 이제 그냥 감이 오시나 봐요.
4: 예.
0: 꼬치전에 비해 수월해 보이지만 중요한 작업이 하나 남았습니다.
4: 내장 감싸고 있는 칼. 그쪽은 무조건 가시가 있어요.
0: 사람으로 치면 갈비뼈 부위인 셈인데요. 가시가 워낙 많아 포를 떠도 남는 경우가 있어 한 번 더 살펴야 합니다.
4: 이 숨어있는 가시.
3: 아, 근데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알지 잘 모르겠어요.
4: 이건 뭐 그렇죠. 근데 뭐 이거 저희 시장에서도 포를 떠서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
3: 네.
4: 그런 분들 아니면 잘 모르죠.
0: 동태포 2,000장의 가시를 100% 없애진 못하지만 최대한 잡아내려 애쓰는데요.

0: 꼬박 두 시간을 몰두하니 땀 범벅이 됐습니다.
1: 아, 저기 집중력을 좀 많이 요하나 봐요. 잘 빼야 되니까 계속.
0: 바로 동그랑땡 작업이 이어져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데요.
2: 저희 동그랑땡은 고기 비중이 좀 많아요. 고기가 전체 무게로 따지면은 한 3분의 2 정도 돼요. 두부, 좀 더 양파하고 당근하고 그리고 생강즙이 좀 들어가요.
3: 생강즙이요?
2: 확실히 약간 조금 더 고급진 이런 맛이 나요.
0: 동그랑땡 역시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 어, 이렇게 치대시네.
4: 네, 이렇게 치대서 기포를 좀 빼야 네. 여기 밀도가 높아지면서 네. 찰기가 생겨요.
1: 기포를 빼시는 거예요?
4: 네.
0: 이제부터는 속도전. 간 돼지고기는 상하기 쉽기 때문에 재빨리 경단 모양으로 만들어주는데요. 빠른 손놀림에도 크기가 일정합니다.
1: 이거 하나에 한 몇 그램 정도 돼요?
4: 20에서 22 요 사이인 것 같아요.
0: 정말 손 감각만으로 무게를 맞출 수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봤습니다. 오호, 대단하네요. 야, 다시 해봐도 20에서 22g. 손이 아니라 저울 아닌가요?
1: 정확하신데요?
4: 몇십 년간 딱 쥐었던 손의 감각이라 네. 왜 몸이 기억하는 거는 안 있잖아요. 개수로는 한 1300개 정도
0: 많이 만드는 만큼 사용하는 달걀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5: 50판이요?
1: 아, 50판이요?
5: 네. 명절 때 네. 한 380 정도.
0: 그런데 난데없이 등장한 골프공. 아하, 달걀을 깨는 용도였군요. 오래 일하며 터득한 나름의 노하우라는데요.
2: 계란 끼리 부르시면 약간 계란 파편 같은 것도 약간 여기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1: 아, 네네.
2: 예, 근데 이게 골프공 자체가 워낙 단단하니까 네. 이게 순간적으로 때리면 좀 그런 게 많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0: 골프공 덕분에 작업 속도가 한결 빨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동그랑땡을 붙일 준비를 하는 작업자. 마지막으로 모양을 다시 한번 잡는데 이곳만의 도구가 등장합니다.
1: 손으로 안 빚고 이렇게 거기다 컵에다 끼워서 이렇게 하시네요?
4: 크고 작고 하면 어떤 건 입고 어떤 건 안 입고 이러거든요.
1: 네.
4: 그러니까 이걸 균일하게 하느라고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네. 매, 가만 있어봐. 따라와.
1: 아, 뭔데요?
4: 맨 처음에는 네. 이 종이컵에다 눌렀어.
1: 아,
4: 하나 넣어서. 하나 넣어서 내가 해볼게.
0: 네. 딱 맞는데요. 그런데 왜 바꿨을까요?
4: 얘가 요 종이는 종이고 이거는 물기가 있잖아. 네. 이렇게 떨면 안 떨어져. 이렇게.
1: 아.
4: 애로사항이 많아. 시장에 가서 저 플라스틱 컵을 사다가 했어.
1: 네.
4: 플라스틱 컵을 다니까 이제 이 맞는 사이즈가 없는 거야, 이게.
1: 아.
4: 수도 없이 이거를 하다가 중국 가서도 컵을 다 봤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1: 몇 센치인데요? 이게 원하는 딱 사이즈.
4: 이게 몇 센치인지는 몰라. 이거하고 사이즈가 같아.
1: 아, 종이컵하고?
4: 어. 그래서 푸딩 같은 거 담아져 있는 디저트 통. 어. 그래갖고 그 주인한테 네. 양해를 얻었어. 이거를 그냥 공짜로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쓴 지가 그냥 오래됐어. 너무 오래됐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6: 이거 세 개 정도 얻었어요.
1: 아, 세 개요?
6: 네. 그래서 저 애지중지.
0: 세 개밖에 없다니 애지중지할 만하네요. 용기 덕분에 크기가 똑같아진 동그랑땡. 달걀물을 거쳐 불판 위에 올라가는데 붙이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뜨거운 불판을 떠날 수 없고 온몸에 배는 기름 냄새도 견뎌야 하죠. 뜨거운 불판 앞에서 하루 종일 전을 붙이는 작업자들. 명절이 다가올수록 불 앞에 서 있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4: 명절 때는 한 100바구니 붙이니까 한 만 개 정도.
1: 아, 만 개 정도. 네.
0: 이외에 배추전, 버섯전, 메밀전 등 명절이 아니어도 방금 부쳐낸 전을 살 수 있다 보니 급할 땐 이 집부터 찾는다고 합니다.
4: 어서 와. 오늘 제사인데 일하러 가야 돼서 제가 사가서 집에서만 데펴서 저희 시아버지 드렸는데 내가 한 줄 알고

0: 좋아하시더라고.
1: 아버님이 네가 있냐 그래서 그냥 조용히 대답은 안 했어요.
2: 아 이거 아버님이 보시면 안 되는데 어쩌죠?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4: 앞으로 내가 몸, 내 몸만 건강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거고 또 해서 우리 사위랑 딸들 도와주고 싶다고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5: 서울식은 이제 챔피언이고 이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6: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7: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6: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8: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쇠고 가지마. 담배 피지마. 취사야 영도 함부로 하지마. 작은 그대로를 느껴봐. 내 손으로 볼 수 있지 작은 산불. 내 손으로 지켜내지 금수당산. 작은 산불 보면 지나치지 말고 바로 꺼버리세요 외출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주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2: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이순옥 요리연구가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진수성찬 레시피. 환절기 입맛 없을 때 새콤하게 입맛 살리는 비빔밥 한 그릇. 무생채와 여러 가지 채소를 함께 비빈 건강 만점 무생채 비빔밥부터 간식으로만 먹던 쥐포를 이젠 반찬으로 볶아먹자. 딱딱한 쥐포를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인기 반찬 쥐포 볶음까지. 요리의 품격까지 더하는 이순옥 대가의 명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기원둥이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이순옥입니다.
1: 네. 선생님.
2: 네.
1: 이 무는 특유의 아삭아삭함과 시원한 네. 식감이 좋은데요.
2: 네.
1: 밥도둑 무생채가 들어간 비빔밥 재료를 네. 한번 볼까요?
2: 네. 우선 이제 무생채니까 비빔밥이니까요.
1: 네.
2: 무가 좀 들어가고요.
1: 네.
2: 그다음에 여기 들어간 부재료는 뭐 어떤 거든지 상관없지만은 오늘은 아삭거리는 아주 그 시원한 오이와
1: 네.
2: 당근, 그다음에 깻잎도 준비했고요.
1: 네.
2: 이 아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새싹순.
1: 예, 새싹순.
2: 네. 네. 그다음에 밥이 있어야 되겠죠?
1: 맞아요.
2: 네, 밥 있고.
1: 선생님, 그리고요.
2: 네.
1: 오늘은 특히 이 양념을, 양념장을 네. 볶아서 사용하신다고요?
2: 네. 우리가 보통 약고추장 해가지고 막 고기도 넣고 그러는데,
1: 예.
2: 오늘은 이 밥하고 잘 어울리는 새멸치, 그 멸치를 다진 걸 넣어서
1: 예?
2: 볶아서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1: 뭔가 요리 비결이 들어있는데요.
2: 네.
1: 값비싼 웬만한 요리보다 더 맛있는 소박한 비빔밥인데요. 여성 최초 조리 기능장 이순옥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자, 무생채 비빔밥 해볼 텐데요.
2: 네.
1: 자, 여기 이제 무가 이렇게 있어요.
2: 예. 우선 이제 생채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1: 예.
2: 그러면 익히지 않고 날걸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채소를 생채라고 하는데
1: 네.
2: 그 생채는 조리법이에요.
1: 네.
2: 새콤달콤한 조리법. 그래서 무를 오늘은 무를 오늘이 무생채잖아요.
1: 네.
2: 그래서 무를 가늘게 썰으셔서 이런 식으로 이제 썰어주세요. 반듯반듯하게.
1: 예.
2: 그런 다음에 그런데 이 무를 썰을 때는요. 결대로 썰어주셔야 되거든요.
1: 네.
2: 이렇게 해서
1: 예.
2: 요거를 자 채를 쓸어주시는데
1: 네.
2: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크기가 같게 네. 아니면은 뭐 한 5cm 정도 쓸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길쭉하게 쓸어줘도 되는데
1: 네.
2: 그냥 먹을 때는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게 좋은데 좀 요거를 조금 양을 좀 넉넉하게 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2: 볼 하나 주시겠어요 조금?
1: 예.
2: 네. 그래서 요거를 생채가 색깔이 고와야 되거든요.
1: 예.
2: 그래서 볼에다가 이제 고춧가루를 버무려서 일단 생채부터 좀 해놔야지 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것도 좀 넣을게요.
1: 예예.
2: 예예.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선 이게 좀 양이 좀 많아요. 그래도
1: 예.
2: 무생채니까 좀 많이 넉넉하게 넣는 게 좋겠죠.
1: 예.
2: 사각거리는 맛하고 여기다가 지금. 이거.
1: 미리?
2: 예, 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1: 예.
2: 자, 요거, 고춧가루인데,
1: 예.
2: 자, 요거를 이렇게 버무려 놓으세요.
1: 미리 해주는 거죠, 고춧가루?
2: 네네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싱싱해야지 또 생채가 맛이 있잖아요.
1: 아, 이름은 예. 생채.
2: 예, 싱싱해야 되니까, 이거는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을 해놓으시는데, 지금요,
1: 예.
2: 이렇게, 고춧가루를 넣었는데 오늘 저는 고운 고춧가루를 넣었거든요.
1: 예.
2: 그럼 색깔이 더 고와서
1: 예.
2: 그리고 빨리 물이 들어요. 굵은 걸로 하면 조금 거칠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1: 예.
2: 근데 뭐 꼭 이거 고운 거가 없으면 그냥 집에서 쓰는 일반 고춧가루를 하셔도 되는데
1: 예.
2: 지금 색이요. 지금 요게 물이 들어가서 색이 곱게 나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넣을게요. 너무 또 빨갛으면 무서워.
1: 아, 그렇죠.
2: 예, 예.
1: 지금 너무 빨갛게 하면 안 되는 거죠?
2: 그렇죠. 여기서 이제 고춧가루가 물이 생기면서
1: 예.
2: 지금 이게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요거 설탕.
1: 지금 무생채를 만드는 거죠, 저희가?
2: 네, 예, 예, 무생채 만드는 거예요. 설탕.
1: 예.
2: 그다음에 생채 자체가 설탕과 식초 새콤새콤 해야 되거든요.
1: 맞아요.
2: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그다음에 통깨는 고명같이
1: 네.
2: 예, 고명같이 이렇게 좀 넣어 주시고 조금 남기세요. 나중에 네. 이제 그렇게 하고 간은 소금으로.
1: 예. 선생님 저희는 이거 만들어서 지금
2: 예.
1: 무생채 비빔밥에 비빔밥에
2: 예.
1: 올려야 되는 건데
2: 네.
1: 그냥 무생채만 드시고 싶은 분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죠?
2: 네, 예,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1: 예.
2: 자 지금 물이 생겼죠?
1: 바로 나오네요.
2: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비빔밥이니까 국물이 조금 있어도 되는데
1: 예.
2: 이렇게 물이 나오고 나니까 색깔이 조금 옅어졌죠? 예. 그래서 조금 제가 좀 더 넣겠습니다. 왜냐면 생채가 약간 볼고죽죽해야 밥에 넣으면 또 좋으니까.
1: 그냥 생채로만 드실 분들은 고춧가루 더 넣으셔도 되는
2: 그럼요,
1: 거죠?
2: 그럼요. 더 넣어도 돼요. 자 이렇게 좀 만들었어요.
1: 예.
2: 예. 그다음에 이제 고추장을 좀 볶아볼까요?
1: 자 저희가 오늘 예. 양념을 예. 볶는다고 했어요.
2: 예. 고추장.
1: 네.
2: 자, 근데 애기들이 또 이거 채소에다 매운 거는 또 안 먹을 수 있잖아요.
1: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2: 간장.
1: 아, 그때는 간장으로, 네. 간장 베이스로.
2: 네, 이건 이제 멸치 다진 거예요.
1: 멸치요.
2: 칼슘도 들어가고. 자, 그다음에
1: 이건 뭐예요?
2: 물이에요, 물. 이것만 하면 너무 빡빡하니까.
1: 예.
2: 자, 물 넣고 그다음에 고추, 요, 설탕.
1: 예.
2: 이건 물엿.
1: 물엿.
2: 예.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네. 불에다 올리기 전에 불에 올리면은 이게 또 열이 닿잖아요.
1: 예.
2: 그러면은 어떤 데는 덜 풀리고 하니까
1: 맞아요.
2: 예, 이렇게 해서 여기서 풀으세요. 여기서 골고루.
1: 근데 선생님 이 멸치를 이렇게 다져서 잘게 예. 다져서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2: 이게 우리가 보통 약고추장 비빔밥 고추장에는 뭘 넣어요?
1: 고기를
2: 고기요, 넣죠.
1: 예.
2: 고기를 넣는데 고기보다는 이게 채소니까 이 칼슘도 보강하고
1: 예.
2: 또 부족한 영양소가 뭐 어쨌든 멸치니까 단백질도 있지만 칼슘이 들어가서 또 고소한 맛을 내줄 수 있으니까
1: 예.
2: 잘 어울려요. 제가 이제 뭐 간장도 베이스를 해봤고
1: 네.
2: 그다음에 그 약고추장
1: 네.
2: 소고기도 넣고 해보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멸치가 맛있더라고요.
1: 그리고 이렇게 끓여주게 되면 선생님 왜 우리가 그 밑국물 낼 때 멸치국물 네. 우려내잖아요.
2: 네.
1: 맛있는 맛도 나올 것 같아요.
2: 아 그럼요. 예. 그래서
1: 네.
2: 맛있는 맛도 나오고
1: 예.
2: 그다음에 이게 지금은 보면 굉장히 묽잖아요.
1: 예.
2: 근데 이제 고추장하고 멸치가 섞이면서 밥을 비벼 먹을 때 너무 물 생겨도 안 되는데
1: 예.
2: 고추장이 풀어져야 되니까 물을 좀 넣은 거예요.
1: 아.
2: 그래서 이게 다시 원래 상태로 그 농도가 빡빡하지 않게 되도록 이렇게 이제 저어주시는데
1: 네, 불을 좀 세게 해서
2: 예, 불을 세게 해갖고 그러면 이제 빠글빠글 끓어요.
1: 맞아요.
2: 근데 이게 완전히 끓이실 때 이게 거의 쫄아진 상태로 원래 고추장 같이 하면은 안 돼요. 이게
1: 아~
2: 식으면 설탕 들어갔죠? 엿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농도가 굳어져요.
1: 아, 식었을 때 달라진다.
2: 예,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면 밥에 비빌 때 이게 떡이 돼서 도로 되냐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뽀글뽀글 끓었잖아요.
1: 예.
2: 이제 조금만 더 여기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뽀글뽀글 하는 게 요 가운데까지 올 때까지.
1: 예. 오. 이 보글보글한 이 기포가 예. 가운데까지 올 때까지
2: 이게 이제 끓으면서 수분이 증발하는 거예요.
1: 아.
2: 예, 그래서 원래 상태 됐습니다.
1: 선생님 뭔가 이렇게 감칠맛 나고 네. 아주 깊고 매콤한 예. 향이 나요.
2: 저 가운데 끓죠.
1: 예,
2: 예, 이제 끄세요. 끄시고
1: 자
2: 여기다가 통깨 네.
1: 불을 끈 상태에서
2: 네 통깨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참기름.
1: 참기름 마지막에
2: 네, 네. 마지막에 넣어야지 향이 날아가질 않아요.
1: 선생님, 이렇게 만든 고추장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2: 이거는요, 지금 이제 약고추장 같이 이렇게 되니까, 뭐, 무침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림도 여기다 하셔도 돼요. 예, 뭐 어떤, 그 뭐랄까, 멸치 조림도 여기다 그냥 넣으셔도 해도 되고.
1: 예,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예, 좋은 것 같은데요.
2: 네, 네.
1: 이 정도 농도가 났을 때 식으면
2: 예.
1: 밥 비비기 좋은.
2: 예.
1: 고추장이 되는
2: 너무
1: 거죠?
2: 너무 데이면은 안 돼요. 지금요?
1: 예.
2: 이래 보면 이렇게 흐르죠?
1: 예.
2: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 되직해져요.
1: 식으면, 예, 그렇죠?
2: 예. 그래서 이건 일단 담아볼게요. 특별한 비법 있나요?
1: 예.
2: 아주 좋은 식재료 가지고 신선한 걸로
1: 네.
2: 양념 많이 쓰지 않으면서 조리 방법 그대로 지키면서 최고의 맛을 내주는 게 요리 비결이에요.
1: 맞아요. 최고의 요리 비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네. 예. 아이 왜 요리 못하시는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뭐 주부 30년 차, 50년 차 뭐 다는데 이제 귀찮아서 안 할 뿐이죠. 근데 이제 조금
1: 네.
2: 편안하게 이제 손 많이 안 가면서 아우 저거는 한번 해 먹어봐도 괜찮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1: 맞아요.
2: 그런 느낌.
1: 따라하고 싶은.
2: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밥을
1: 네.
2: 퍼야 될 것 같아요.
1: 자, 밥을 한번 퍼볼까요?
2: 네. 예, 아유 밥이 뜨끈뜨끈해요. 근데 사실
1: 예.
2: 이렇게 밥을 할 때는요 뜨거운 밥이 좋아요.
1: 아 비빔밥 할 때는요?
2: 예, 왜냐하면 여기다 참기름도 넣고 비벼야 되거든요.
1: 예,
2: 예 그래서 자, 자, 맛있겠다.
1: 비빔밥 할 때는 또 밥의 양이 또 중요해요.
2: 예.
1: 막 비비다 보면
2: 맞아요.
1: 갑자기 양이 많이 흘러가지고.
2: 자 이렇게 해갖고요.
1: 예.
2: 여기다가 뭐를 넣으시냐면요 통깨.
1: 예.
2: 그다음에 참기름.
1: 참기름하고 통깨를 먼저
2: 넣으세요.
1: 예.
2: 이렇게 해서 이거를
1: 네.
2: 비벼요.
1: 먼저요?
2: 그러면, 네. 그러면 참기름이 들어가면 예. 밥알이 떨어져요.
1: 아, 나달나달이.
2: 네, 예. 왜냐하면 기름이니까 예. 이러면서 고소한 맛도 있고.
1: 맞아요. 비빔밥이 예. 너무 이렇게 밥알끼리 붙어있으면
2: 맞아, 맞아.
1: 그것도 맛이 없더라고요.
2: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비빔밥은요. 예. 조금 밥을 압력밥솥이나 이런 데서 물 잘 맞춰서 하셔도 되지만 네. 약간 꼬실꼬실하게.
1: 아, 밥에다 미리.
2: 예, 예. 여기는 깻잎 섞어요.
1: 근데 선생님, 깻잎은 미리 이렇게 비벼치는 이유는 뭐예요?
2: 깻잎이 들어가면 네. 이 밥에서 향도 좋고요. 아. 일반적으로 그 깻잎을 그냥 넣으면은 여기서 그냥 몰려다녀요.
1: 아, 맞아요. 네. 맞아요.
2: 근데
1: 맞아요.
2: 밥에다가 이래 넣으면 이 향 자체가 깻잎 향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예, 예. 이게 또 영양소가 아주 많잖아요. 네. 깻잎이. 그래서 자, 그러면 예. 이제 이거를 이제 담아봐야 되겠죠?
1: 본격적으로 담아볼까요?
2: 예, 예. 그러면 이거를 자, 밥을요.
1: 예.
2: 아우. 예쁘지 않아요?
1: 푸짐하게.
2: 색깔도 이쁘죠?
1: 그러게요.
2: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내 마음대로 놓으시면 돼요. 요거.
1: 예.
2: 서로 마주보게 넣으세요.
1: 서로 마주보게.
2: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싱싱한 생채예요, 생채.
1: 그죠?
2: 예, 예. 싱싱한 생채니까. 이렇게. 뭐, 채소 많이 넣으면 더 맛있죠?
1: 그죠?
2: 예, 예. 뭐, 여기다가 양상추도 찢어서 넣어도 되고, 상추도 넣어도 되고, 하여튼 아무거나 넣자. 오이.
1: 넣고요.
2: 네, 식감 밥도 좀 보이게 놓으시고요.
1: 네.
2: 네. 이렇게 마주 보게.
1: 네.
2: 이런 식으로 많이 넣으세요.
1: 채소 많이 넣으면 좋죠. 집에 갖고 있는 채소 혹시나 뭐 호박이 있으면 애호박 뭐
2: 볶아서 넣으셔도
1: 한번
2: 되고.
1: 볶아서.
2: 근데 생채니까 그러게. 다 생으로 하는 게 좋아.
1: 오늘 그냥 맞추는 게.
2: 네.
1: 이 어린 채소를 한번 또 올려볼게요. 이런 게 또 부들부들하고.
2: 아유, 이런 게 또 보면요. 예. 채땀도 너무 어우러져서.
1: 맞아요.
2: 보기가 좋아요. 이야, 이것만 먹어도 완전히 그냥.
1: 원래 이 마지막에는.
2: 예.
1: 근데 비빔밥에는 달걀 넣잖아요. 달걀 네. 후라이 넣는데 오늘은 약간 섭섭하지 않을 것 같아요.
2: 달걀 후라이에서 예. 그냥 여기다 비벼 먹어도 되는데요. 오늘은 그냥 제가.
1: 무생채.
2: 이렇게 무생채를 많이 넣고.
1: 예.
2: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요. 자, 이제 물이 생겼지만 이렇게 해서. 퐁당.
1: 이렇게 마지막에 마무리로.
2: 예, 이러면은 여기 있는 게 하나도 안 보이죠?
1: 그죠?
2: 예, 예. 여기다가 또 통깨 좀 있죠?
1: 그럴까요?
2: 통깨를 여기다 뿌려주세요.
1: 자, 뿌릴까요?
2: 예, 예.
1: 자, 더 보이게.
2: 예, 그래 넣으시고,
1: 예.
2: 지금 보시면요. 자. 이게 좀 이렇게 뿌려졌어요.
1: 확실히 식으니까, 그죠? 예, 예. 농도가 생겼어요.
2: 이거 같으면은 한 3인분 양은 돼요.
1: 저 한 번 볶았기 예. 때문에
2: 예.
1: 맛이 더 진하고 깊을 것 같습니다.
2: 예. 아유 멋지죠?
1: 그러게요.
2: 예.
1: 아주 근사한데요.
2: 예.
1: 자 이렇게 건강까지 생각한 무생채 비빔밥이 완성됐습니다.
0: 오늘의 요리 무생채 비빔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무는 결대로 나박선 뒤 얇게 채 썰어주세요. 채 썬 무에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 버무리다가 설탕, 식초, 통깨, 소금,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팬에 고추장, 다진 멸치, 물, 설탕, 물엿을 넣어 저으면서 끓이다가 통깨와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밥에 통깨와 참기름을 넣어 섞은 뒤 채 썬 깻잎을 넣어 섞어줍니다. 밥에 참기름을 먼저 섞으면 밥이 코팅되어 고소하고 비비기 쉬워져요. 그릇에 밥을 담고 채 썬 당근, 오이, 새싹 채소를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밥 위에 무생채와 통깨를 올린 뒤 종지에 양념장을 담으면 무생채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쥐포는 간식으로 즐기는 재료지만
2: 네.
1: 반찬으로 이용해도 아주 맛깔스러워 보여요.
2: 네.
1: 쥐포볶음에 들어갈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어렸을 때는 이거를 아주 쥐포도 귀했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써가지고 그렇게 흔하게 먹지 못했는데
1: 예, 예.
2: 지금 이제 반찬을 이렇게 하시는데
1: 네.
2: 이거를 전분가루를 묻혀서 살짝 쪄요.
1: 네.
2: 찌면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하니 맛있거든요.
1: 예.
2: 그걸 가지고 이제 조림장에다가 이렇게 짭조름하게 쪼려서
1: 네.
2: 그래서 이제 먹는 밥 반찬 겸 술안주.
1: 네.
2: 예. 좋습니다.
1: 자, 선생님. 근데 화면으로 봤을 때 이 짭조름하고 윤기 나는 비주얼이 정말 맛있어 보였는데요. 네. 자, 양념은 어떤 게 들어가는지 알려주세요.
2: 네, 양념은 지포 자체에 이제 약간의 조미가 돼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뭐 세게 안 하셔도 되고요.
1: 네.
2: 이제 여기 이제 간장, 물, 그다음에 설탕,
1: 네.
2: 참기름, 엿. 엿 같은 건 조림이나 볶음에 들어가야지 마르지 않고 윤기가 나요.
1: 아~
2: 양념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다.
1: 어, 네. 네. 아주 간단하고 맛있을 네. 것 같은데요.
2: 네.
1: 자, 그럼 지포볶음 시작해 볼 텐데요.
2: 네.
1: 선생님,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2: 자, 이제 지포는 네. 지금 여러 가지 뭐 지고기라는 생선을 살로 여러 개 붙인 거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게 커서 반찬하기가 힘들어요.
1: 아, 그리고 선생님, 네. 저는 이 지포는 네. 그냥 우리가 이제 휴게소에서 많이 먹는 진짜 이거 최고의 간식이잖아요.
2: 네, 네, 짭짜름 달콤.
1: 와, 진짜 저도 지포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이거 네. 이제 불에 한번 하면은
2: 네, 그 향이 예.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하면 힘들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좀 자르세요.
1: 네.
2: 이런 크기로. 근데 요거를 한번 보세요. 요렇게 자르는 것보다
1: 예, 네?
2: 예, 한 2, 3cm 잘라주시는데 요거를 요런 식으로 잘라보세요. 요렇게.
1: 예.
2: 훨씬 멋스럽죠?
1: 훨씬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2: 예, 요렇게 하고
1: 차이가.
2: 면도 넓어 보이고 더 커 예. 보이잖아요.
1: 예.
2: 그죠? 요렇게 해서 이거를

0: 물에다 오래 씻지 마시고요.
1: 네.
0: 얘를 전분을 묻혀 찔 거예요.
1: 잠깐만요, 선생님. 이걸 전분을 묻혀 찌신다고요?
0: 예, 전분을 묻혀 찌게 되면요.
1: 예.
0: 전분이 촉촉하잖아요.
1: 예.
0: 그러면서 여기 맛있는 물이 쪄지면서 물이 들어가서 부드럽고
1: 예.
0: 맛있는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양념 조림을 해놓으면 아주 맛있어요. 볶음을
1: 오.
0: 해놓으면.
1: 자, 일단 전분을 묻혀진다고 했는데,
0: 네.
1: 지금 또 물을 준비하셨어요.
0: 이게 지포가 그냥 하면은 이게 뻣뻣하고 이게 녹말이 잘안 묻어요.
1: 예.
0: 그러니까 한번 씻어주는 거예요.
1: 아.
0: 살짝만.
1: 또 혹시나 모를 불순물이.
0: 예, 뭐또 이제 그렇죠. 왔다
1: 예.
0: 갔다 하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1: 한번
0: 건져요.
1: 씻어주고.
0: 이렇게 해서 건지세요.
1: 예.
0: 이렇게 건져주시면 약간 수분이 들어갔으니까 조금 부드럽잖아요.
1: 그쵸, 그쵸.
0: 네, 오래 담그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살짝만.
1: 이 지포도 어떻게 이제 조금 이렇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0: 그렇죠.
1: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좀이 식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네. 자, 요렇게 해갖고
1: 예.
0: 이제 물기를 빼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1: 네.
0: 예, 그런 다음에.
1: 근데 저는 이제 이 전분가루 준비하시더라고 이제 묻혀갖고 튀기실 줄
0: 아니요,
1: 알았어요.
0: 이렇게 해서 찔 거예요.
1: 살짝 묻혀주신다는 거죠?
0: 네. 요게 이제 10마리에 한 3큰술 정도?
1: 예, 그
0: 이렇게 해서,
1: 비율로.
0: 예. 이렇게 해서요.
1: 네.
0: 이렇게 묻혀요.
1: 와, 아니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 보는데
0: 예.
1: 찌는 거는
0: 이러면
1: 예.
0: 전분이 뭐 감자 전분이랑 옥수수 전분이랑 고구마 전분이 괜찮은데
1: 네.
0: 이게 쫀득쫀득하면서 윤기가 있으면서 부드럽게 쪄져요.
1: 그리고 양념도 잘 되겠네요.
0: 네,
1: 흐르지
0: 양념도 그렇죠.
1: 않고.
0: 딱 붙어서. 자,
1: 아.
0: 그랬더니 여기 넣었더니 다 스며들었어요. 예.
1: 그러게요.
0: 하나하나 다 떨어지죠?
1: 예.
0: 예. 그럼 요걸 쪄주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냥요, 이거 오래 안 쪄도 되죠. 지포는 날 걸려서 먹을 수 있는 건데,
1: 맞아요.
0: 녹말만 익을 정도, 녹말만 쪄질 정도로.
1: 자,
0: 예, 이렇게 좀 펴주세요.
1: 지포에 녹말가루를 묻혀서
0: 예.
1: 저희가 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포를 좀더 부드럽게 먹기 위한 거죠.
0: 네네네, 뚜껑 이제 덮어주시면,
1: 자, 이렇게 몇분 정도
0: 찌는
1: 하시는데요?
0: 거는 한 1, 2분.
1: 자, 이번 요리는 여러분들 아마 이름만 듣고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오랜만에 지포인데 간식으로만 먹었는데 오늘 밥 반찬으로.
0: 도시락 반찬, 어디 야외 가실
1: 예.
0: 때도, 예, 진짜 금방 쪄졌어요.
1: 네.
0: 예, 됐어요.
1: 자, 이렇게.
0: 예, 이렇게 촉촉하게.
1: 예.
0: 지금 이게 묻은 것 같아, 다 익은 거거든요.
1: 하얗게 돼 있지만 다 익은 상태입니다.
0: 예, 제가
1: 1분 정도.
0: 요거를, 예, 이제 꺼내볼게요.
1: 예.
0: 예.
1: 자, 선생님, 지금
0: 예.
1: 지포가
0: 예.
1: 쪄졌는데요. 지금 굉장히 부들부들해 보여요.
0: 손으로 만지면,
1: 이렇게,
0: 예, 이렇게.
1: 와.
0: 쫀득쫀득한 식감이, 예, 보세요.
1: 예?
0: 느껴지죠?
1: 정말 부들부들해요.
0: 예.
1: 자,
0: 그러면,
1: 이렇게.
0: 여기다가 요
1: 네.
0: 양념장을 하겠습니다.
1: 자, 이제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네. 이제 여기 놓고 바로 하시면 되거든요.
1: 네.
0: 자, 우선요, 물. 자, 양념장은 전체가 또 어우러져야 돼요.
1: 네.
0: 예, 그다음에 간장.
1: 간장
0: 근데
1: 넣으시고.
0: 여기 지금 지포에 간이 좀돼 있죠?
1: 네.
0: 그래서 요거는 식성에 따라서 밥 반찬으로 드시면 조금 간간하게 해도 되고요.
1: 네.
0: 아니면은 좀 조금 간장 양을 줄여도 돼요.
1: 물엿도
0: 네.
1: 올리고당.
0: 술안주 이렇게 할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올리고당 넣고요.
1: 네.
0: 설탕.
1: 설탕 넣으시고.
0: 네. 오늘 여기 황설탕 넣으시는 게 색깔이 좋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다음에 마늘 다진 거 약간 넣으시고.
1: 선생님, 무엇보다 아무래도 이 지포도
0: 예.
1: 왜냐면 해산물이기 때문에
0: 예.
1: 혹시나 모를 비릿한 향이 있을 수
0: 네,
1: 있잖아요.
0: 그래서 마늘 넣는 거예요.
1: 아.
0: 그 향으로 인해서
1: 예.
0: 비릿한 냄새가 날아가도록.
1: 근데 선생님, 그러면 왜 이거 만들 때 마요네즈는 안 넣으신 거예요?
0: 마요네즈는 지금 기름이잖아요.
1: 예.
0: 이게 들어가면 설탕하고 엿하고 어우러지지 않고 기름이니까 겉돌아요.
1: 아.
0: 그러면서 분리가 돼.
1: 아.
0: 그냥 나중에 섞을 거예요.
1: 아, 나중에.
0: 예. 그냥 여기다 놓으세요.
1: 네.
0: 예, 이렇게 놔주세요.
1: 네.
0: 자, 지금 3분의 1은 쫄아 굽고 3분의 1만 남을 때까지 이걸 수분을 증발시키는 거예요.
1: 3분의 1만 남을
0: 네.
1: 때까지.
0: 만일에 간장에다 그냥 넣으면 얘가 묻겠어요?
1: 안
0: 안
1: 묻죠.
0: 묻지.
1: 예.
0: 그래서
1: 예.
0: 지금 요것도요. 가장자리부터 이것도 즉석요리에 바글바글 끓잖아요. 예.
1: 네.
0: 지금 이제 요렇게 하면은 아직 이게 이제 불은 세게 하세요.
1: 네.
0: 예. 세게 해서 자 이제 조금 이거 보세요. 불이 세죠?
1: 예.
0: 거품 생기죠?
1: 거품이
0: 이게
1: 점점
0: 그렇죠.
1: 가운데로.
0: 이게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엿이나 설탕이 잘 어우러지게 배합을 조합을 시키는 거예요.
1: 예.
0: 이거 물이에요. 물이 증발을 해야지.
1: 그래서 물을 넣으신
0: 네,
1: 거구나.
0: 모든 조림이 다 그래요.
1: 예.
0: 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1: 자,
0: 요거를
1: 3분의 1 정도로.

0: 예, 굴었어요.
1: 자, 이거를.
0: 자, 저희가 전분 옷을 입힌, 예, 한번 찐.
1: 쪘어요. 예.
0: 지퍼를 넣겠습니다.
1: 이래 넣으시고요.
0: 선생님, 해서, 그리고, 예, 이 지금 지퍼에, 예, 전분 옷을 입었잖아요. 예. 그래서 농도도 잡힐 것 같아요.
1: 네, 농도도 이제 끌, 예,
0: 어, 바로 잡혔어요, 농도가.
1: 바로 흡수가 되죠?
0: 예.
1: 자, 이제 이러면 불을 끄세요. 불을 끄고요.
0: 예.
1: 자, 이제 여기다 마요네즈, 홍고추, 청고추 넣어주세요.
0: 네, 홍고추 먼저 넣을게요. 예.
1: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요네즈 넣으세요.
0: 이때 불 끈 상태죠?
1: 불 끈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예.
0: 어, 요게 또 오늘 비결이라고 하셨어요.
1: 예.
0: 마요네즈가.
1: 통깨 넣어주시고.
0: 네. 이렇게 넣고요. 네.
1: 그 다음 다 넣으세요. 참기름 넣어주세요.
0: 오, 아까는.
1: 네.
0: 그 이제, 이 양념이 많아가지고 흥분해서, 예, 걱정했는데.
1: 예.
0: 순식간에 없어졌네요. 예.
1: 이게 이제 어우러지면서, 예, 이제 그 마요네즈 들어갔잖아요.
0: 네.
1: 이제 마요네즈 결국 뭐예요? 달걀하고 기름하고 만들어진 거죠?
0: 예.
1: 예, 그래서 지금 요렇게.
0: 와.
1: 예, 섞어지면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0: 볶음인데 촉촉하면서, 예, 또 물은 없고, 우리가, 예, 좋아하는.
1: 예, 예. 이렇게 해서,
0: 예,
1: 완성이 됐습니다.
0: 자, 그럼 저는 완성품 준비해 볼게요.
1: 예.
0: 선생님, 무엇보다 저는 걱정했던 게 이 지포는, 예, 잘못 요리하고 조리하게 되면은 너무 질겨지거든요.
1: 예.
0: 씹을 때 정말 턱이 아플 정도로.
1: 예, 근데 한번 드셔보시면,
0: 예,
1: 맛이, 예, 촉촉하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0: 그러게요. 이게 보여지기에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지금.
1: 예, 예.
0: 그리고 우리가 걱정했던 그 왜 지퍼에서 나는 그런 어떤 그 약간 그런 비린내 같은 거 있잖아요.
1: 예, 그거
0: 그런 것도 없어요.
1: 예.
0: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지퍼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지퍼 볶음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퍼는 한입 크기로 자른 뒤 찬물에 헹궈내 주세요. 그런 다음 전분을 묻히고 김 오름찜기에 올려 1분에서 2분 정도 쪄줍니다. 쥐포에 전분을 묻혀서 찌면 더 부드러워지고 양념도 잘 묻어요. 팬에 물, 진간장, 물엿, 황설탕, 다진 마늘을 넣어 끓여주세요. 여기에 쥐포를 넣어 섞다가 불을 끄고 다진 홍고추, 풋고추, 마요네즈, 통깨,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쥐포 볶음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정갈한 음식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담백한 삼치 간장구이부터 오독오독 톳무침까지 매일매일 밥상이 풍성해지는 센스 만점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봤어? 지금 봤어? 저 많은 걸 혼자 하다니 대단해. 테스트는 통과야. 이름이 뭐라고 했지?
1: 루나. 제 이름은 루나예요. 그런데 용염 요리사님,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조금 어두운 것 같은데 에? 테이블에 예쁜 꽃을 놓으면 어떠세요?
0: 에? 오, 신선한 아이디어까지. 좋아, 그럼 루나가 어? 준비를...
2: 그건 저희가 할게요!
0: 에? 너희들이 한다고?
2: 하하, 우리가 실력을 보여드리죠. 얘들아, 잭,
3: 브로기,
2: 던턴!
3: 우와!
0: 우와? 실력을 보여줘? 실력을 보여준다며! 잭, 당장 정리해!
2: 어? 히어로 협회?
4: 슈퍼잭, 지금 냠냠시티 마술극장에 레시피스톤의 신호가 나타났어요. 어서 출동해요.
2: 하하, 출동이다! 네!
4: 잠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레시피스톤이 있다면 악당들이 나타날 거예요. 악당들이 마술 공연을 망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네! 악당 녀석들, 어림없다!

0: 출동한 거야? 탄탄은?
1: 그게... 이게 안 빠져. 슈퍼잭, 냠냠 시트를 부탁해. 아,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혼자...
0: 못 말려, 정말.
1: 악당들이 먼저 극장에 들어가진 않았겠지? 어? 어? 벽으로 들어갔어! 어떻게 들어갔지? 매우 수상한데? 혹시 레시피 스톤을 노리는 악당? 감히 체리포터님의 조수를 하려고? 우리 자기 무대에는 나 정도는 돼야

0: 입장권이 매진되다니. 겨우 몰래 들어왔어. 아까 그 녀석이 악당이라면 분명 레스피스톤을 노리고 있을 거야. 서둘러야 해. 어? 신호음이 가까워. 근처에 있다. 어? 어? 어? 어? 어? 찾았다! 레시피스톤! 이 악당 녀석! 역시 레시피스톤을 노리고 있었구나!
1: 뭐야, 다짜고짜 악당이라니? 난 악당이 아니라 슈퍼히어로거든?
0: 뭐? 슈퍼히어로? 진짜 슈퍼히어로 맞아? 처음 보는데?
1: 나도 너 처음 봐. 너야말로 악당 아니야?
0: 악당이라니!

0: 냠냠 시티를 지키는 히어로 슈퍼잭이야.
1: 어? 슈퍼 잭? 용룡 레스토랑의 잭?
0: 아니 그게 누구야? 난 그냥 슈퍼잭이야.
1: 그래, 그냥 잭이든 슈퍼잭이든 상관없으니까 어? 그 레시피 스톤이나 내놔.
0: 이건 절대 못 껴.
1: 정말 말이 안 통하잖아.

0: 무대는 어디 있는 거야? 뭐야? 어? 슈퍼제?
1: 어? 삐삐콘?
2: 이상하게 생겼네. 쟤는 누구야?
1: 삐삐콘은 진짜 악당이야.
0: 악당계 최고 미녀. 나 삐삐콘을 몰라.
3: 래시 피스톤이잖아.
1: 안 돼.
0: 거기 멈춰.
4: 연속품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했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곧 마술 조수들 등장할 차례인데 무대에 올라가지 않고 아직도 여기 있으면 어떡해요?
0: 우릴 마술 공연의 조수로 생각하나 봐.
2: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마술 공연을 망치면 안 되니까.
3: 재미있거든.

0: 체리포터님 사랑해요. 결혼해주세요.
1: 안돼. 우리 체리포터님은 나하고 결혼할 거야.
0: 뭐래? 마술 실력도 별로면서.
1: 뭐라고? 악당계의 최고 미녀 마법사 나 피피코는

시민들이 위험하잖아. 소용없어. 비피콘 눈을 봐. 이러다 극장이 무너지겠어. 어? 진짜 극장이 무너질 것 같아. 레스피스톤을 잡을 수가

0: 결혼식에 올래?
1: 싫어. 나 약속했어.
0: 사랑해요, 체리 포터님.
1: 이겼다. 에? 어디 간 거지? 히어로 옆이다.
2: 수고했어요, 슈퍼제. 임무를 훌륭히 해냈군요. 히어로 포인트가 오를 거예요.
1: 야호!
2: 하지만 슈퍼제, 어? 오늘 임무에서 정체를 들켰네요. 히어로 포인트 감점입니다.
1: 도서관 대소동.
3: 쉐기 쉐기, 88번을 흔든 이 몸의 폭발력을 보여주마.
4: 멈춰라, 배드 콜라맨.
3: 피트니스맨. 쫙.
4: 배드 콜라맨, 악행은 여기까지다.
3: 과연 그럴까? 피트니스맨, 네 덕분에 난 파괴력이 더 강해졌다.
4: 뭐?
3: 게다가 더 무서운 사실은 난 제로 콜라가 아니야.
0: 말도 안 돼.
5: 배드 콜라맨이 제로가 아니었어.
2: 잭, 탄탄, 냠냠시티의 레시피스톤의 신호가 나타났어요.
1: 여기는 냠냠시티 도서관? 도서관은 저희가 자주 가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2: 야, 큰일이에요. 레시피스톤을 노리는 악당이 도서관에 먼저 접근 중인 것 같아요. 잭, 탄탄, 서둘러요.
1: 안 돼, 당장 갈게요.

0: 대충 쇼파제 메카탄탄.
1: 쇼파제 메카탄탄. 악당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해.
0: 물론이죠. 히어로는 방심하지 않아요. 수상한 냄새가 나면 콱 물어버릴 거야. 듬직하군.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누구야? 이건 최규잖아.
2: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건 더 아니고. 풍성한 머리의 비밀.
0: 매도 매도.
2: 책을 돌려드릴게요. 에이? 뭐야? 애송이 히어로들이잖아. 괜히 놀랐네.
0: 모두가 사용하는 도서관을 어질러 놓다니.
2: 시끄러워. 나를 방해할 거라면 젤리로 만들어주겠니?
1: 슈퍼제,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야 해.

0: 소동을 사서 아저씨 무서워.
1: 너 소동을 피웠다간 도서관에서 쫓겨날 거야. 매두매두는 어디 갔지? 또 함정 같은 걸 만들고 있나?
0: 근처에 매두매두 냄새가 나.

0: 좋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1: 레시피 스톤은 어디 있지?

0: 셋은 도서관 출입 금지.
1: 열간이 혈안들, 너희들 때문에 도서관에 못 가게 됐잖아.
2: 뭐? 먼저 소동을 피운 건 너잖아. 연장을 하는 건 어때? 어?
1: 이건 내가 가져간다.
2: 연장은 안 되겠는데.
3: 그치, 다른 방법이 좋겠어.

0: 오, 찾았다! 레시피 스톤!
1: 나도 볼래! 나도 볼래! 야! 야!
0: 매도 매도!
2: 요건 내가 가져갔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못 따라오겠지?
0: 입구가 막혔어! 이거 다 먹어버리자! 시간이 없어! 그 전에 매도매도가 도서관 밖으로 도망갈 거야!
2: 얄미운 히어로 녀석들! 이번엔 꼼짝 못할 거다!
3: 아니, 어떡해! 아까 자고 있었는데!
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4: 제어!
0: 아따, 저기 봐!
5: 우리 생각대로 됐어.
2: 꼼짝 마! 더 이상 가까이 오면 이 책들을 모두 불태울 테다.
0: 매도매도 비겁하다.
1: 지사다!
2: 시끄러워! 너희들도 움직이지 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못 맞췄지? 이번엔 내 차례다. 무궁화 꽃이.

0: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어.
1: 야!
0: 풍성한 머리카락이요.
2: 잘 가요, 매드 매드.
1: 이거 빌려주세요.
3: 옴옴 레스토랑의 잭 한탄?
1: 네!
3: 어?
4: 슈퍼잭 메카 탄탄! 정체를 들켜서 히어로 포인트 감점입니다!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1: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이리 좀 와볼래, 블루이? 아빠가 체스 게임 가르쳐줄게.
1: 체스트가 뭐예요?
0: 아니, 체스트 아니야. 체스.
1: 네, 체스트.
0: 그래, 뭐. 알았어. 체스트 게임 하는 법 알려줄게.
1: 어? 체코 게임 같네요.
0: 근데 체코보다는 어려운 거야.
2: 그리고 그걸 하기엔 블루이가 아직 어리지 않아?
0: 블루이 너 몇 살이지?
1: 아빠 설마 딸 나이를 모르시는 거 아니죠?
0: 모를 리가 있나? 근데 몇 살이야?
1: 6살이요.
0: 아직도 6살이야? 와우.
1: 7살 다 돼가요.
0: 그럼 내 생각엔 충분한데.
2: 블루이에게 체스 가르쳐주고 싶은 이유라도 있어?
0: 왜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하니까.
1: 빙고도 해요? 5살이에요.
0: 아직 체스를 하기엔 어려워요, 빙고. 그치만 우리가 하는 걸 구경하면 되지?
1: 괜찮아, 빙고. 옆에서 도와주면 돼.
2: 블루이.
1: 고마워, 언니. 주성이는 어딨어요?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체스 게임.
0: 좋았어. 체스 말들을 알려줄게.
1: 여기 작고 둥근 말들은 뭐예요?
0: 그것들은 폰이라고 해.
1: 프론이요?
0: 아니, 프론이 아니라 폰.
1: 안녕, 작은 프론아.
0: 알았어. 폰은 한 칸씩 앞으로 갈 수 있어. 근데 처음 움직일 때만 두 칸씩 갈 수 있어. 대각선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건 걱정하지 마. 이제 여기 이 말은 잠깐만. 얘는 누구야?
1: 여긴 찰리빌. 여긴 보니봄봄이에요.
0: 알았어. 찰리빌이랑 보니봄봄은 여기 오면 안 돼.
1: 이건 말이다.
3: 여기 나도 하나 있어.
0: 알았어. 그건 나이트라고 해.
1: 아니요, 이건 말이에요.
0: 그래, 나이트가 기사야.
1: 그런데 기사는 말을 타고 다니잖아요.
0: 맞아. 그러네.
1: 누구나 아는 거예요.
2: 똑똑한 사람이 체스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0: 그래, 뭐라고 부르던지 간에.
1: 빙고 말은 겔라홉. 블루이의 말은 겔라홉의 딸.
0: 점프를 하면서 움직여.
1: 맞아요. 말은 점프를 좋아해요.
3: 오, 이 성 같은 건 뭐예요?
0: 그건 룩이야.
3: 빙고는 성머리라고 부를래요.
0: 그래, 성머리는 이렇게 앞으로 쭉 움직여.
3: 성은 못 움직여요. 이 게임 진짜 이상해요.
0: 맞아, 그러네, 빙고. 그냥 색칠놀이를 하는 건 어떨까?
1: 아니요, 빙고는 같은 팀.
0: 그래, 그럼 시작할까? 자, 네 차례야, 블루이.
3: 빙고도 체스트 팀 필요해.
0: 게임에는 두 팀만 있어, 빙고. 그러니까 옆에서 구경하면 돼.
1: 걱정 마, 빙고.

0: 두 개야, 그치? 그리고 성머리도 두 개야. 여기 방울 요정이 두 개네.
1: 비숍.
0: 그리고 프론도 많아.
1: 본이야.
0: 그래서 이렇게는 빙고 팀이고, 그리고 이건 언니 팀.
2: 고마워, 블루이 언니.
3: 잘했어, 블루이.
4: 아, 이거 봐.
5: 내버려둬, 체스왕.
0: 잠깐만요. 왕관에 쓴 건 이거 하나예요.
2: 그리고 결혼 케이크도 하나.
1: 아, 빙고. 그건 킹이야. 이거는 퀸이고.
2: 킹이랑 퀸. 여왕 퀸 내가 해도 돼?
0: 그래. 고마워.
1: 아, 그걸 그렇게 하면. 아, 그래. 뭐 어쨌든.
2: 킹이 왕인데 가져가도 괜찮아?
0: 그래, 괜찮아.
1: 걱정하지 마, 블루이. 킹이 게임판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야.
3: 어허, 정말 그럴까?
1: 어?
3: 몇 칸이나 움직일 수 있는데?
1: 그냥 한 칸.
3: 겨우 한 칸이야? 그럼 엄청나게 큰 한 칸이겠지? 어우, 난 아무래도 좀 쉬어야 하겠어. 너무 피곤하니까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퀸은 어느 방향이든 몇 칸이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엄청 좋은 거지. 많은 걸 할 수 있으니까.
1: 이제 다 했어?
3: 어.
1: 아무튼. 근데 빙고 어딨어?
2: 오, 소풍 같기 아름다운 날이야.
1: 빙고?
0: 퀸은 어디든 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1: 블루이, 이번에 네 차례.
2: 뭘 할까요?
1: 프론을 움직여봐. 아이폰! 아니, 앞으로만 움직여. 잘했어? 내 차례.
2: 아빠!
1: 아, 그래. 빙고 차례.
2: 헬로, 달려가요.
1: 아, 안 돼. 그렇게 멀리 갈 수 없어, 빙고. 두 개를 한꺼번에 움직일 수도 없고.
2: 그치만 동글머리가 반짝머리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해요. 친구거든요.
1: 아, 안 돼. 얘네들은 사실은 적이야.
0: 아니요, 친구들이에요.
2: 그 프론의 아이들이 유치원에 같이 가거든요.
1: 그래, 친구들이니까. 자, 이거 봐. 이렇게 말을 쓰러뜨리는 거야. 툭! 봤지?
2: 갤럽!
0: 괜찮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2: 어, 휴.
1: 아니, 그거 죽었어.
2: 갤럽이 죽었다고요?
3: 아니, 갤럽은 안 죽었어.
1: 아, 그래. 그래, 안 죽었어. 게임에서 나간 것뿐이야. 아빠가 체스는 아직 하기 어려울 거라고 했지, 빙고?
0: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아빠. 블루이 차례. 그럼 어디로 보낼까요?
1: 아, 여기 아님 여기.
0: 딱 여기.
1: 아, 그래. 이제 알겠어? 말들을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이렇게 내가 쓰러뜨릴 수 있어.
2: 갤러옵의 딸이야.
1: 아, 이렇게 쓰러뜨리면 돼.
0: 그럼 여기는요?
1: 그래, 또 쓰러뜨려. 아빠는 그냥 규칙을 알려주는 거야.
5: 퀸을 출동시켜, 블루이.
0: 어, 네. 또 소풍 갈 시간이야. 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 그럼. 근데 난 이렇게 보호하지. 퉁.
2: 빙고 퀸.
0: 어, 안 돼.
3: 여보, 그만해.
1: 어, 결국에는 퀸이 쓰러뜨리는 걸 했네.
0: 엄마, 어떻게 하면 아빠를 이겨요?
3: 그거 쉬워, 블루이.
1: 드디어 오셨네.
3: 엄마가 네 번 만에 끝낼 수 있어.
2: 오.
3: 첫째, 이마를 여기로 움직여.
1: 그거 제법인데. 또잉.
3: 다음번에는 아빠에게 물을 거야. 아이들에게 왜 체스를 가르쳐주고 싶은 건데? 아빠가 대답할 거야. 왜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체스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똑똑해지라고. 그 다음 엄마 질문은 아이들이 왜 똑똑했으면 좋겠어?
1: 그건 잘못한 거야.
3: 그리고 아빠는 이러겠지. 지금은 너희들이 작은 프론이지만 언젠가는 퀸이 되겠지. 그리고 아빠가 항상 지켜주지는 않을 테니 너희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거란다.
1: 체크메이트.
3: 왜냐면 아빠는 좋은 퀸이니까.
1: 그리고 엄마도 좋은 퀸이야.
3: 하지만 체스는 잘 못하지.
1: 그래도 꽤 잘했는데.
3: 머리 쓰는 건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그냥 마음대로 놀자고.
0: 여기 빙고.
2: 오, 어서와. 먼저 알려줄 게 있어. 넌 안 죽었어. 알았지? 여긴 수영장 파티장이야. 예.
0: 떡떡.
5: 블루이,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은데?
0: 죄송해요. 떡떡.
5: 아, 거기 누구세요?
2: 감자요.
5: 블루이, 소리 좀 낮춰. 감자라고요?
2: 감자는 차를 타고 감자 가게로 가요. 거기에서 감자를 사요.
5: 그래, 빙고. 정말 재밌구나. 블루이.
0: 죄송해요. 떡떡.
1: 안녕, 얘들아. 아빠 머리 하고 왔어요.
0: 아빠!
3: 좋아. 저녁은 준비됐고 아이들은 간식 먹었어. 20분 동안만 나 혼자 좀 있게 내버려 둬.
0: 정말요?
1: 어, 그래. 알았어. 이리 와, 얘들아. 아빠랑 노는 시간.
2: 만세!
5: 헤어스타일 특이하네.
1: 요즘 이게 유행이래.
0: 엄마 괜찮아요?
1: 어?
0: 혹시 저희가 무슨 잘못했어요?
2: 무슨 헤어스타일?
1: 니들 잘못 없어. 그리고 이 헤어스타일은 멋쟁이들이 다시 유행시키는 거야.
0: 혹시 우리가 태어난 게 문제일까요?
1: 아니야, 당연히 아니지. 엄마는 그냥 20분이 필요해.
6: 헤어스타일이 좋은데?
0: 엄마 괜찮은지 보러 갈래요.
1: 어, 잠깐 잠깐 안 돼. 그러지 마. 여기 있어 블루이. 그냥 여기서 아빠 캉캉 좀 구경해.
0: 짠. 그냥 엄마 보러 갈래요.
1: 어, 안 돼. 잠깐 그거 있잖아. 아빠가 힘들어하는 게임. 블루이가 항상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0: 네?
1: 그래. 어, 그 게임 할까?
0: 아, 정말이야?
1: 아, 잠깐만. 그게 뭐였더라?
0: 양강아지.
1: 어, 그래 맞아.
0: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양강아지. 이리 와 양강아지야, 이리 와. 풀 좀 먹어봐 양강아지야.
4: 냠냠냠.
0: 아니 진짜로 풀을 먹어야 하는 거야.
4: 냠.
0: 와, 여기 푹신푹신한 털 좀 봐. 우, 머리 위에 리본을 달아줄까?
2: 어, 좋아. 리본은 어디에 있어?
0: 나도 몰라. 엄마한테 물어볼게. 저리 비켜 양강아지야. 먹을 풀을 가져왔어.
2: 양강아지 풀 안 좋아해.
0: 그럼 어떻게 꺼내줄 수 있을까?
2: 오, 누가 우리 집에 왔나 봐.
0: 걱정하지 마. 엄마가 나갈 거야. 양강아지는 두 발로 못 가라.
6: 안녕하세요. 1년 전기요금을 200달러 줄일 수 있는데 어떠세요? 뭐라고요? 혹시 다른 분이랑 얘기할 수 있을까요?
0: 제가 엄마 부를게요.
6: 그냥 다음에 또 올게요.
0: 왜 그러는지 다 알아. 내가 엄마 보러 가는 게 싫은 거지.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2: 됐어. 어디 가는 거니 양강아지야?
0: 엄마 방 안에 계세요?
5: 어, 블루이 엄마 안에 있어.
0: 엄마 화나게 만든 게 있었다면 죄송해요.
5: 엄마 화나게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딸.
0: 근데 왜 저희를 안 보려고 하세요?
5: 엄마도 너희들 보고 싶어. 근데 너희들을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가끔은 엄마도 20분 동안 쉬는 게 필요해.
0: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5: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우리 딸.
2: 어, 안 돼, 양강아지 안 돼!
5: 무슨 일이 있는 거야?
0: 아빠가 엄마 방에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5: 어, 그렇구나.
0: 근데 잘 안 되나 봐요.
7: 이게 무슨 일이야?
5: 어떡해? 빨리 가! 그만해! 말썽꾸러기야!
0: 양강아지 안 돼!
5: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아주 말썽꾸러기 양강아지구나!
0: 죄송해요, 인디 아줌마.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해서 그래요.
5: 그만둬! 진리를 불러야겠어!
0: 양강아지 안 돼!
5: 진리! 두 번 다시는 이러면 안 된다. 진리!
0: 잠깐요! 그냥 엄마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5: 엄마가 왜?
2: 엄마가 20분 동안만 나 혼자 좀 있게 내버려둬 그러셨거든요.
0: 그리고 엄마 방으로 가셨고 문을 닫았어요.
5: 오, 그랬구나. 그래서 이 양강아지가 아무도 방해 못하게 막는 거였구나.
0: 엄마는 저희들이 없었으면 하시는 것 같아요.
5: 그런 건 아니야, 블루이. 위층에 올라가서 주도랑 같이 노는 건 어떠니? 내가 양강아지를 돌봐줄게.
0: 정말이에요? 진짜 그래도 돼요?
5: 그럼, 양강아지를 놔둬라. 우리 할아버지가 양털깎기 전문가셨어.
2: 양털깎기 전문가?
5: 양털깎기 전문가는 양의 털을 잘 깎아줄 수 있어. 아마 지금 필요한 일이겠지?
0: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 양강아지야. 우린 널 사랑해. 그냥 널 돌보는 게 힘들 때가 있어서 그래.
5: 맞아, 20분이 필요할 뿐이야.
0: 응, 안녕.
5: 털깎이 가지고 올게. 얘들아? 얘들아?
0: 여기 엄마.
5: 오, 안녕 얘들아.
0: 20분 동안 잘 쉬셨어요?
5: 어, 고마워.
0: 저도요.
5: 아빠는 어디 계시니? 어, 고개 숙여 이 겁쟁아.
7: 어, 안녕 웬디.
8: 어, 안녕 칠리. 지금은 기분이 좀 어때?
7: 기분 좋아. 고마워.
8: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마.
7: 거기 별 문제 없는 거지? 마.
8: 어, 여기 문제 없어. 헤어스타일 좀 고치면 돼. 마.
7: 어, 고마워.
8: 편히 쉬고 있어. 다 끝나고 나면 돌려보낼 테니까.
7: 어, 그래. 고마워 웬디.
0: 이따 봐요 엄마. 마.
8: 오, 그래 그래 그래. 마.
7: 또야. 난 정말 집안일은 별로더라.
1: 빨리 끝내버리고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쉬라, 더 빨리. 시간지.
9: 여기서 도망쳐야겠어.
5: 꼼짝마. 다음으로 올 곳은 여기니까 이불 요새를 깨끗이 치우도록 한다.
0: 아, 더 놀고 싶어요.
5: 놀 수 있어. 근데 정리하는 게 먼저야.

0: 이제 거의 다 끝난 거 맞지?
1: 저것 좀 봐.
0: 보라니 뭘?
1: 애들이 이상하게 걸어다니고 있잖아.
0: 뭐라고?
1: 잘 봐. 봤지?
0: 당신 속셈 다 알아.
1: 저기 또 시작했네.
0: 어서 할 일 먼저 끝내자고.
2: 어, 안 돼. 둘 중 하나라도 이상하게 걷는 걸 그만할 때까지 여기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볼 거야.
0: 여보.
1: 저기 저것 좀 봐. 진짜 못 말리겠네.
0: 응? 애들이 왜 저러는지 알겠네.
3: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집안일.
0: 진짜 꼭 이렇게 해야 돼?
2: 이건 꼭 해야 돼.
0: 아, 알았어. 규칙을 먼저 정하고 어떻게 하면 집안일 다시 시작할 거야?
2: 당신도 알다시피 한 발씩 앞으로 가는 거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0: 알았어. 어? 봤어? 잘 걷는데? 끝! 가자!
2: 아니, 팔을 잘 보라고. 다리랑 같은 쪽이잖아.
0: 그래?
2: 팔이 앞으로 가면 다리는 뒤로 가. 반대로 흔들어야 해.
0: 어, 맞네. 대단하다.
2: 그러니까 내 말이.
3: 이불! 어, 이불!
0: 알았어. 저건 평소에 걸은 거리랑 완전히 다르네.
2: 어, 잠깐만, 잠깐만. 저기 걸어간다.
0: 다리 좋고 팔도 좋아. 제대로 걷는데?
3: 예, 예. 반대로!
2: 그럴 줄 알았어.
0: 쉽지가 않네.
2: 저기서 저기까지 똑같은 걸음으로 가도 만족할 텐데. 저기 봐. 하나, 둘, 세 가지 다른 걸음으로 3미터를 가네.
0: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2: 그냥 못 말리니까.
3: 너저 가고 있어요.
2: 저건 걷는 것도 아니잖아.
0: 차라도 마셔야겠다. 시간 좀 걸릴 것 같네.
2: 코끼리?
3: 우, 강, 우, 강, 우, 강.
2: 캥거루?
0: 지금은 뭐해?
2: 꼬꼬닥. 지금은 동물의 왕국 시간이야. 저건 에뮤세야.
0: 아니면 혹시 타조? 아니면 큰 오리?
2: 그리고 저건 그러니까... 당나귀!
0: 몇 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2: 그러게, 지치지도 않나 봐. 우와, 최고가 왔네.
0: 어머, 이럴 수가. 정말 대단한데?
2: 어떻게 저런 걸 할 수가 있지? 두 발을 오리처럼 밖으로도 벌리고 있는데 아우, 안으로도 오므려.
0: 돌아가는 동안.
2: 어, 맞아. 돌아가는 동안. 아우, 아우, 내 다리. 이게 그렇게 우스워 보여?
0: 어, 조금.
2: 그럼 당신이 한번 해봐.
0: 알았어. 이렇게 두 발을 벌리고.
2: 어, 근데 안쪽으로 오므리는 거 반복이야.
0: 이렇게. 그리고 나서 돌기. 오, 오, 오.
2: 너 봐, 쉽지 않다니까.
0: 할 수 있겠어.
2: 그래, 그렇게 해야지. 여보, 잘했어.
0: 내 발 어때?
2: 응, 어, 잘하고 있어. 좋아, 나도 간다. 빙글. 와, 어우, 이런 어지러워.
3: 아다, 아다, 아다.
0: 우?
3: 아다.
0: 어, 예, 잠깐만. 어떻게 할지 알겠어.
2: 소리도 내야지. 삐욕, 삐욕. 움직이는 동안.
0: 삐욕. 비요?
2: 안 돌아가고 있잖아. 빙글빙글 해야 해.
0: 아, 그래.
3: 언니, 저기 봐.
0: 비요? 비요?
2: 비요?
0: 비요?
3: 뭐 하시는 거지? 모르겠어. 근데 집안일하는 것 같지는 않아.
2: 비요?
0: 비요?
3: 뭐 하시는 거예요?
0: 안녕, 얘들아. 어, 이불 정리하는 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3: 다 끝냈어요. 근데 집안일 하셔야 하지 않아요?
2: 아직 시작도 안 했어.
3: 왜요?
2: 너희들 걷는 거 따라하고 있었지.

0: 아직은 모르겠어.
1: 그러게.
2: 좋아요.
1: 혹시 삐옵삐옵 하면서 걷는 법 알려줄 수 있어?
2: 네.
3: 먼저 발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4: 이렇게, 이렇게.
3: 발바닥을 밖으로 좀 더요. 네, 그러게요.
5: 밖으로, 아빠, 우리 발바닥 터져야 해요.
1: 그래, 그래서 좀.
4: 안으로.
3: 그리고 소리를 내요. 삐옥,
4: 삐옥, 삐옥, 삐옥, 삐옥, 삐옥,
3: 삐옥. 네, 아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요, 아빠.
1: 난 잘하고 있어. 후후!
0: 집 청소 하나도 안 했네. 청소기도 안 돌렸고. 그치만 이제 우리 비옷 걷기를 할 수가 있어.
1: 내 생각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0: 나도 그래.
2: 저희는 할 일을 끝냈으니까 다시 가서 놀래요.
0: 그러렴 딸들. 잘했어요.
2: 갈게요.
0: 여보, 여보. 저거 봐.
1: 에? 뭘?
0: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어.
1: 발은 흔들면서 한 발씩 앞으로 걷고 있어.
0: 이제 된 거지, 이제 된 거지?
1: 그런 것 같네.
0: 좋아! 그래!
2: 멋지! 어른들은 못 말려.
0: 규칙 적은 거 기억나지?
1: 알아. 집안일로 돌아가야지.
0: 그래.
1: 빨리 끝내버리자.
0: 그리고 쉬면 되지.
1: 진짜 배가 너무 고파. 뭐라도 좀 먹어야겠어.
6: 여보, 안 돼.
1: 뭐? 나는 배고파도 먹을 수 없다는 말이야? 무슨 그런 이상한 법이 있어?
6: 계속해.
1: 치킨 한 마리 사러 갈까? 차 타고 나가고 싶진 않아. 너무 막히니까. 너무 오래 걸릴 거야. 지금 배고프단 말이야. 아이들을 먹어버려야겠어. 야!
6: 아이들 먹으면 별로 안 좋은 거 알 텐데.
1: 괜찮을 거야. 다 먹고 페퍼민트 차 마실래? 소금을 먼저 조금 뿌리고 우걱우걱우걱 꿀꺽. 제법 맛있는데? 배부르게 먹은 것 같네. 괜찮은 거 아니야, 엄마?
6: 걱정돼서 그러는데 저번엔 먹고 나서 잠을 설쳤잖아.
1: 괜찮을 거야. 잠깐만. 이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6: 봐봐.
1: 빙고. 아빠 속이 별로 안 좋아. 조금 전에 먹은 것 때문에 그런가 봐.
6: 그런 것 같은데?
1: 안 돼. 속이 안 좋아. 아우, 미안해, 빙고. 빙고한테 토할 생각은 없었어.
2: 괜찮아요.
6: 이제 끝났어?
1: 그럼.
6: 좋아. 뭔가 배운 게 있길 바랄게.
1: 이런, 아직도 배고픈데? 냄새 괜찮은데?
6: 야, 여보, 그만.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 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0: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갈색으로 변하는 이유.
1: 사과 맛있다. 너무 맛있어.
2: 백설공주님! 아이, 왕자님, 이쪽입니다.
3: 아, 그래.
2: 빨리 오세요, 빨리.
3: 가고 있어.
2: 와! 왜? 왕자님, 백설공주님이 쓰러지셨어요! 아무래도 백설공주님이 이 사과를 먹고,
3: 어? 아이, 사과 색깔이 왜 이래? 갈색이잖아.
2: 혹시, 도도도도도, 독사과 아닐까요? 도도도도, 독사과?
3: 응? 안 돼. 저도 뒤따라가겠습니다.
2: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대신
3: 아니 어쩌자고 네가 독사과를 먹어.
2: 아!
3: 뱉어.
2: 아!
3: 맛있어?
2: 응.
3: 아니, 그럼 이 사과 독사과 아니야?
2: 꿀사과.
3: 아, 꿀사과?
2: 응.
3: 근데 백설공주님은 왜 쓰러지신 거지? 아, 그리고 이 사과는 왜 갈색으로 변한 거지?
2: 왜 갈색으로 변했냐고.
4: 누나! 이게 무슨 소리야?
0: 호기심 딱지 수첩에서 소리가 나! 어? 왜 딱지가 깜빡인다! 누군가 호기심을 해결해달라고 날 부르고 있어! 왜 딱지야! 내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날 데려다줘!

0: 여기가 어디지? 혹시 저를 부르셨나요?
1: 누구?
2: 아, 뭐든지 호기심을 해결해준다는 호빵이?
0: 네, 맞아요. 뭐가 궁금하신가요?
1: 아, 이 사과가 왜 갈색으로 변한 것이오?
0: 혹시 독사과! 백설공주님도 이 사과를 먹고 쓰러지신 거예요? 백설공주야!
3: 깜짝이야!
4: 어머.
3: 잘 잤다.
5: 주무셨구나.
3: 어머, 사과 색깔이 왜 그런 거죠? 내가 먹을 땐 속살이 뽀얀 게 맛있어 보였는데.
2: 아, 주무실 때 갈색으로 변했나 봐요.
3: 어? 왜 갈색으로 변한 걸까요? 왜?
2: 왜? 왜?
0: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사과가 왜 갈색으로 변했는지 제가 알아보고 올게요.
3: 어떻게?
0: 다 방법이 있죠. 지금 필요한 딱지는 바로바로!

0: 사라졌다.
1: 이번엔 놀라서 쓰러질 뻔.
2: 어? 여기는 사과 속인가? 베어먹은 자국도 있고. 근데 넌 누구야?
3: 누구긴. 너랑 같은 사과 세포지. 어?
2: 나랑 너랑 사과 세포라고? 근데 넌 왜 갈색이야?
4: 이 사과 세포도 원래는 뽀얀 사과 세포였잖아.
1: 방금 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지.
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0: 나눠서 콜리팬을 모두에게 사랑받는
1: 사과와 대도로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2: 난 비상사태에만 나온다. 그럼 이만.
3: 응? 아삭아삭아삭한 사과,
4: 새콤달콤 맛있는 사과.
1: 비상 비상, 사과 마을로 정체모를 물체가 다가오고 있다. 충돌 10초 전.
5: 뭐라고?
6: 10초 전? 10초 전이라고?
7: 뭔데 뭐가 다가오는데?
1: 백설공주가 사과를 베어먹으려고 다가오고 있다. 충돌 5초 전.
7: 어서 숨어 과점을 지켜.
1: 알았어. 5, 4, 3, 2, 1, 출동!
8: 맛있다.
1: 비상! 비상! 백설공주의 치아가 윗마을 사과세포들을 데리고 갔다!
6: 사과세포들이 사라지면서 빨간 껍질도 사라졌어!
7: 껍질이 사라졌으니 뽀얀 속살이 드러났을 거야.
6: 사과세포! 왜 그래?
8: 나 방금 당했어.
1: 이 사과세포는 세포벽이 깨졌어. 그럼 고크 녀석이 올 거야.
9: 나 말인가? 그래, 나 산소가 왔다.
1: 야, 산소가 났어. 이거 어떻게. 폴리페놀, 당장 나와, 당장.
2: 폴리페놀,
10: 출동.
2: 산소, 당장 사과세포한테서 떨어져.
9: 아이, 깜짝이야. 아이, 나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고.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1: 폴리페놀, 사과 껍질이 사라져서 산소한테 사과 마을이 노출됐어. 이제 곧

0: 세균들이 몰려올 거야.
1: 그럼 이 사과 마을이 상하고 말 거야. 사나요소, 아, 뭐 하고 있어? 어서 당장 내 색깔을 바꿔서 사과 세포를 보호해.
0: 아니, 그럼 네가 사라질 텐데.
1: 괜찮아. 난 사과를 지키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 사나요소, 아, 뭐해? 어서 당장!
0: 미안해, 폴리페널!
2: 폴리페널, 안 돼!
1: 괜찮아, 사과세포, 널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야.
3: 폴리페널이 갈색으로 변했어.
1: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4: 사과세포도 갈색으로 변했어!
5: 아! 소문 듣고 왔수다! 사과세포가 다쳤다면서! 이 세균이 상하게 해줘!
6: 아! 갈색이다! 무서워! 도망가자!
0: 어, 속았다. 세균이 도망갔어!
3: 갈색으로 변한 폴리페놀이 보호막 역할을 해줬어. 덕분에 살았다!
4: 그러니까 다친 사과세포를 지키기 위해 산화효소가 폴리페놀을 갈색으로 만들었고,
2: 폴리페놀 덕분에 나도 갈색으로 변해서 세균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던 거야.
4: 근데 난 왜 멀쩡한 거야?
7: 그거야, 사과를 베어 먹거나 칼로 깎으면 사과세포의 세포벽이 깨지는데.
3: 넌 안쪽에 있어서 무사할 수 있었잖아.
4: 아, 그렇구나. 근데 갈색으로 변하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2: 갈색으로 변해도 난 여전히 아삭아삭한 맛있는 사과세포야. 그러니까 안심해도 좋아.
7: 아, 물론 갈색으로 변한 지 오래돼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절대 먹으면 안 돼. 상했을지도 모른다고.
4: 아, 그렇구나. 근데 말이야, 사과세포가 갈색으로 변하는 건 막을 수 없는 거야?
3: 물론 방법이 있긴 하지. 산화효소가 산소를 만나지 않게 하면 돼. 어떻게?
7: 예를 들면 레몬을 만나게 해줘.
0: 으아! 사과 껍질이 사라졌으니 이제 곧 산소가 올 거야.
5: 어떻게 알았지? 산소 여기 왔다.
4: 산소가 산화효소 몸에 닿으면
3: 산화효소가 폴리페놀을 부르겠지?
2: 그럼 난 갈색으로 변하겠지?
5: 빙고!
2: 산소야! 산소야! 산소야! 산소야! 나랑 놀자! 나 레몬이야!
5: 뭐? 내가 좋아하는 비타민C가 많은 레몬? 그래 그래! 나랑 놀자!
2: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3: 다행이다!
7: 사과에 레몬즙을 뿌리면 레몬즙 안에 있는 비타민C가 산화효소보다 산소를 먼저 만나니까
1: 내가 갈색으로 변할 일은 없지.
4: 새콤달콤한 사과와
3: 레몬이 만나서
2: 더 새콤해지겠다.
5: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0: 사과 껍질이 사라졌으니 이제 곧 산소가 올 거야.
5: 어떻게 알았지? 산소 여기 왔다.
0: 도와줘! 소금물, 설탕물!
8: 소금물입니다. 아시죠? 소금물 있는 쪽으로 산소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2: 설탕물입니다. 아시죠? 설탕물 있는 쪽으로도 산소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8: 지금부터 여기는 우리가 접수합니다.
2: 산소는 나가주세요.
5: 뭐야, 뭐야. 괜히 왔네.
0: 사과세포벽이 깨져서 걱정했는데 소금물과 설탕물이 산소가 가까이 오는 걸 막아주니까.
1: 폴리페놀 안 불러?
0: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4: 아하, 그러니까 사과를 깎아도 레몬즙을 뿌리거나
3: 소금물 설탕물에 담궈두면
4: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구나.
0: 그래 맞아.
4: 오? 얼른 가서 백설공주님과 왕자님께 왜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지, 어떻게 하면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는지 알려드려야겠다.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얼굴이나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웃는 얼굴,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안 돼요,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가기 전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혹여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0: 거울아, 거울아.
1: 네, 왕비님, 말씀하세요.
0: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물론 물어보나마나
1: 나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건 백설공주님이십니다.
0: 왜야? 백설공주가 아직도 살아있어? 그리고 왜 내가 아니라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1: 백설공주님은 잘 먹고
0: 나도 잘 먹어.
1: 잘 자고
0: 나도 잘 자거든.
1: 무엇보다 백설공주님은 화장실에도 잘 가.
0: 나도 화장실 잘 가지 못해. 나 변비야. 미안해. 똥 있다.
1: 백설공주님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똥을 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도 맑고 아름다운 피부를
0: 왜야? 백설공주는 왜 똥도 자르는 거야? 그 비결이 뭐래?
1: 그건

0: 바로
1: 호빵아, 나도 변비 탈출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걸까? 왜 안 되는 거냐고? 왜?
0: 거기다 호기심 딱지 수첩에서

0: 전화로 외쳤는데 왜 호빵이 안 오는 거야?
1: 어? 누구세요?
0: 응? 나를 몰라? 아니 왜 몰라?
1: 그게...
2: 제가 대신 소개하겠습니다. 백설공주님의 새 엄마이자 새 왕비님이신...
1: 어쩐지...
0: 어쩐지 예쁘다고? 나도 알아. 근데 나 더 예뻐지고 싶으니까 백설공주처럼 똥 잘 눌 수 있게 해줘. 응? 변비 탈출 할 수 있게 해달란 말이야.
1: 그럼 이 사과를 주세요.
0: 어? 너 이거 독사과지?
1: 네?
0: 내가 백설공주를 속여서 독사과를 먹인 것처럼 나를 속여서 독사과를 먹이려고? 아니, 난 절대 속지 않아.
1: 이거 독사과 아니거든요. 변비 탈출 하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럼 사과 주세요.
0: 진짜?
1: 네.
0: 아니야. 어? 난 못 믿어. 내가 믿을 수 있게 사과를 먹으면 왜, 어떻게 변비 탈출 할 수 있는지 증명해봐.
1: 네?
0: 증명을 못할 시엔 너도 백설공주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1: 좋아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딱지는...

0: 어? 사라졌다. 호빵이가 어디로 간 거지?
1: 어? 사과 마을이다. 잘됐다. 사과 마을 친구들에게 물어봐야겠어. 이야! 어? 사나유소다. 근데 졸고 있네. 저기 사나요소.
2: 아, 손 닿았어, 손 닿았어. 산소, 산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펄, 펄, 펄, 펄, 펄, 펄.
3: 나 불렀어. 아, 나가 말아.
1: 진정해 사나요소. 난 산소가 아니라 호빵이라니까. 아, 아니 그 난 사과 세포라고.
2: 진짜 사과 세포네.
1: 응.
2: 아,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안 나와도 돼.
3: 아. 또 난 갈색으로 변해서 사라지는 줄 알았네.
2: 아, 사과세포, 근데 무슨 일이야?
1: 아, 그게 궁금한 게 있는데 사과를 먹으면 변비 탈출 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거야?
2: 아, 그건
1: 응.
2: 나도 잘 모르겠는데.
1: 어?
2: 아, 모를 땐 사과마을 친구들의 지혜를 모으면 되지. 사과마을 친구들아, 모두 모여봐.
4: 나는 섬유질, 이름은 팩틴이라고 하오.
5: 다 함께 손잡고 사과를 아삭아삭하게 만들지.
2: 그리고 또 과즙팀을 소개합니다.

0: 있어.
1: 마지막으로 경비팀을 소개합니다.
2: 나와라 폴리페놀.
0: 사나여서 폴리페놀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과가 되도록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3: 난 비상사태만 나온다. 그럼 이만.
4: 아삭아삭아삭한 사과, 새콤달콤 맛있는 사과.
2: 잠깐.
5: 왜?
2: 사과세포가 궁금한 게 있대.
6: 얘들아, 사과를 먹으면 변비 탈출 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거야?

0: 그거야?
1: 당연히 아삭아삭 캠!
0: 백틴 때문이지!
2: 아니 그냥 백틴이 아니라 백틴 용사라니까.
3: 사과를 아삭아삭하게 만든다면서 어떻게 변비를 탈출하게 한다는 거야?
2: 내가 위산탕에 들어가면 아주 멋지게 변신을 하거든.
3: 어떻게?
2: 이렇게.
4: 위님! 사과가 왔습니다!
5: 그래. 어서 들어오거라. 자, 위산탕으로 들어가렴.
4: 네, 위님!
5: 자, 위산을 쏴주마. 쏴!
3: 쏜다, 쏜다!
2: 위님의 위산을 맞으면 사과세포들은 영양분 흡수가 잘 되도록 녹아버릴 거야. 하지만 나는?
6: 아니, 너는 그대로네?
2: 위님, 백팀 용사는 간단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위산을 더 쏴주세요!
5: 오냐? 위산을 쏴주마. 쏴!
2: 야호! 나는 야, 해킨 용사!
3: 쏴! 해킨 제리.
6: 어? 아니, 이 단단하던 백틴 용사가 이 위산을 맞더니 이 커졌어. 그리고 이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졌잖아.
3: 위님의 위산에도 물이 들어있잖아요. 제가 바로 물이 닿으면 젤리처럼 변하는 섬유질이랍니다.
6: 오, 이 사과의 팩틴 덕분에 최고의 똥이 만들어지겠는걸.
5: 자, 어서 가거라. 대장마을로.
3: 네, 팩틴 젤리. 백틴 젤리.
7: 나 대장 세포, 오늘은 기필코 최고의 똥을 빚고야 말겠어. 대장 세포님, 그럼 이 관략근 문지기도 최선을 다해 항문을 열겠습니다. 우와! 음식 찌꺼기 들어오기만 해봐!
3: 나 백틴 젤리. 백틴 젤리.
7: 세상에, 이렇게 큰 섬유질은 처음이야! 깜꼬다!
8: 대장 세포님! 이 정신 좀 차려보세요, 대장 세포님! 일어나시면 제가 다 먹을 거예요! 아이, 대장 세포님!
3: 아파!
7: 아우, 정신 차렸어! 세상에, 이렇게 크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섬유질은 처음이야!
3: 백틴 젤리!
8: 대장 세포님, 말랑말랑 젤리로 변한 사과 팩틴이에요!
7: 뭐야! 나 말리지 마! 최고의 똥을 만들 거니까!
8: 유익균, 저도 돕겠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7: 사과 팩틴이 젤리처럼 말랑말랑하니까 어떤 음식 찌꺼기도 촥촥 잘 달라붙잖아!
8: 최고의 똥, 문제 없겠는데요?
7: 그치! 이제 사과 팩틴이 있으니 변비가 생길 일은 없겠어! 나 너무 신나!
8: 저도 신나요!
3: 팩틴도 신나 젤리! 최고의 똥을 만들어 젤리!
4: 에라디아!
9: 대장 세포님, 그렇게 신나게 똥 만드는 모습 처음 봐!
4: 최고의 똥 완성요!
9: 최선을 다해 항문을 열겠습니다!
7: 시연! 똥! 배출하십시오! 도둥! 똥! 나갑니다!
4: 이야! 오!
3: 팩틴!
2: 에? 그냥 팩틴이 아니라니까.
3: 팩틴 용사! 네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는 거야?
2: 그러니까 변비 탈출 나한테 맡겨. 특히 난 사과 껍질에 많으니까.
3: 사과는 껍질째로 먹는 게 좋겠네.
2: 당연하지.
3: 오, 사과 패팅 최고 딱지다.
2: 이게 다 내 덕분에 생긴
3: 얼른 거. 가야겠다.

0: 얼른 가서 새 왕비님께 말해줘야겠어.
1: 아쉽지만 새 왕비님의 변비 탈출 내가 해낸다. 기필코 백핀 용사.
0: 그러니까 이 사과 껍질에는 팩틴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팩틴이 위산탕에 들어가면
2: 팩틴의 몸집이 커지고
0: 팩틴이 위산에 닿으면
2: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지고
0: 그래서 똥이 말랑말랑하게 잘 만들어지면
2: 똥이 말랑말랑하니까
0: 똥 잘 들 수 있다는 말씀.
3: 뭐야 둘이 언제부터 그렇게 잘 통했던 거야? 그나저나 난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사과는 죄다 독사과인 줄 알고 지금까지 평생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2: 그래서 변비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굴색도 그 모양이지 않습니까?
3: 왜야? 지금 나 놀리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사과가 그렇게 좋은 줄 알면서도 나한테 비밀로 했었던 거야? 거울 너 정말 내가 확!
0: 이 사과 제가 먹습니다.
3: 안 돼! 나도 변비 탈출 하고 싶단 말이야.
0: 그럼 사과부터 하세요.
3: 그럴까?
0: 잠깐! 사과를 먹기 전에 백설 공주님을 괴롭힌 일부터 사과하세요.
3: 백설 공주, 미안하다. 됐지? 이제 사과 줘.
0: 여기요.

0: 친 용사
1: 꼭 갖고 말 거야.
2: 아, 불이 났어요.
3: 그랬대.
4: 무슨 소리지?
2: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4: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2: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4: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2: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4: 안 돼!
2: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4: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2: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2: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터널 괴물을 물리쳐라.
1: 이른 아침 파이어와 구조대가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어요.

0: 도착이야. 긴급 상황입니다.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1: 뭐야? 아니, 언제까지 서 있어야 돼?
0: 프랭크! 늦어서 죄송해요.
2: 화재는 방금 다 진압했어.
3: 왜들 이렇게 늦은 거야?
4: 구조대는 1분 1초가 소중해.
0: 죄송해요.
5: 다녀왔습니다.
6: 무슨 일 있어?
7: 기분이 안 좋아 보여.
8: 오늘 현장에 출동하는데 엄청 늦어버렸거든.
7: 어쩌다가?
8: 뒷산 너머로 가는 길이 꽉 막혀있어서
9: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7: 그랬구나.
10: 모든 건 괴물 때문이야!
9: 어? 괴물?
7: 요즘 뒷산 터널에서 괴물을 봤다는 차들이 많거든.
10: 뾰족한 이빨에 날카로운 발톱까지 거대한 고양이 괴물이네.
9: 우와! 터널을 피해가는 차들이 몰려서 길이 막힌 거구나.
8: 하지만 진짜 괴물이 있다고?
7: 사실 나도 그 터널은 안 가.
10: 당연하지. 괜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8: 괴물이라. 어서 구조대에 알려야겠어.
11: 다음 날이 되었어요.
2: 그럼 모두 수고해.
5: 네.
9: 저 잠시만요. 보고 드릴 게 있어요.
3: 무슨 일인데?
9: 어제 출동 때 길이 막혔던 이유를 알아냈어요.
3: 두잇, 구조되는 핑계 같은 거 대지 않고.
9: 고양이 괴물 때문이에요.
10: 괴물이라고?
12: 설마 요즘 떠도는 소문을 진짜 믿는 거야?
2: 잠깐만. 계속 말해볼래?
9: 뒷산 터널에 괴물이 나타나서 다들 그쪽 길을 피하고 있대요.
4: 설마 그런 소문 때문에 길이 막혔던 거였어?
9: 맞아요.
12: 괴물 같은 게 어딨어. 그런 건 다 지어낸 얘기라고.
13: 실제로 본 차들이 많다잖아.
12: 뭐?
2: 모두 조용. 타요, 트윈. 주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 아주 좋은 자세야.
3: 얘들아, 너희가 직접 터널에 가서 괴물의 정체를 밝혀볼래?
9: 저희가요?
2: 헛소문이라는 걸 밝히면 다시 터널 이용이 늘어날 거야.
4: 그럼 더 이상 길도 막히지 않을 테고.
9: 그건 그렇지만 무서운 건 딱 질색인데.
4: 설마 괴물이 무서운 건 아니지?
9: 그럴까요? 괴물 녀석, 내가 정체를 밝혀주마. 맡겨만 주세요. 소리치긴 했는데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 이런 어두워지면 다 끝이야. 그렇지만 모르겠다. 가요, 같이 가.
8: 뭐야? 괴물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9: 온통 더러운 먼지뿐이야.
8: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0: 역시 괴물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지.
1: 나가서 구조대에 보고하자.
0: 응? 타요, 장난치지 마. 네가 낸 소리지.
1: 장난이라니, 너야말로 그만해.
2: 그러니까 무서워서 조사도 못하고 도망쳐왔다는 거야?
0: 그치만
1: 갑자기 괴물이 덮치는데 어떡해요?
3: 괴물을 본 건 확실한 거야?
1: 그건 확실해요.
0: 엄청 커다란 녀석이 그앙 이랬다고요.
1: 무서워.
4: 다들 겁쟁이 같긴. 나였으면 이미 사건을 해결했을 텐데.
1: 뭐라고?
2: 어? 그거 좋은 생각인데. 내일은 소방구조대도 함께 조사해봐.
5: 저희도요?
4: 걱정 마, 내가 있잖아.
5: 너 때문에 우리까지 가게 됐잖아. 난 무섭다고.
1: 꼬마 버스 타요!
6: 다음날 괴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구조대가 모였어요.
5: 얘들아.
4: 탱커, 왜 이렇게 늦은 거야?
5: 이것도 연기돼서 겨우 온 거라고.
0: 난 그 마음 이해해.
5: 드위.
4: 자, 모두 모였으니 들어가 볼까? 괴물인지 뭔지 각오하는 게 좋을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0: 이상하다. 분명히 있었는데.
4: 설마 무서워서 헛걸 본 건 아니지?
1: 무슨 소리!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4: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할 수는.
5: 개씨! 안 돼!
4: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자!
5: 그 말만 기다렸어!
0: 하지만 이대로 가면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잖아. 이러다 어제처럼 출동이 늦어지면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두려워해야 할 건 괴물이 아니야!
1: 혹시 괴물은
5: 아유!
4: 우린 같은 구조대잖아. 너 혼자 남기고 갈 순 없지.
5: 함께 괴물의 정체를 밝혀내자.
1: 응. 나 방금 괴물의 이상한 점을 찾았어.
5: 그게 뭔데?
1: 확실하진 않지만 아까부터 괴물은 계속 제자리에만 있는 것 같아.
0: 그러고 보니 한 번도 다가오질 않았어.
1: 요란하게 겁만 주지 해치지도 않고.
4: 역시 이쪽으로 오진 않아. 그리고
1: 그런 거였구나.
0: 이 녀석!
5: 가요! 멈춰!
1: 괴물의 정체는 조작된 영상이야!
7: 녀석이야?
8: 자. 그런데 괴물이 가짜라는 건 어떻게 한 거야?
5: 정말 감쪽 같았는데.
1: 아, 그건 말이지. 괴물이 매번 같은 곳에서만 나타났던 점이랑 겁은 주지만 막상 다가오진 않았던 점이 이상했어. 그리고 잠깐이지만 마치 영상이 끊기는 것처럼 괴물의 모습이 버벅거렸거든.
2: 오늘은 다요가 정말 큰 역할을 해줬어.
9: 용감하게 나서서 추리를 완성해냈지.
4: 비명만 지르던 누구랑은 다르게 말이죠.
5: 하지만 나 같은 겁쟁이로서는 지금도 엄청 노력한 거거든. 그렇지, 도요.
7: 그렇지.
5: 그러는 너도 무서워한 거 다 봤어.
7: 그건.
2: 다음에도 멋진 활약 부탁한다.
1: 네, 맡겨만 주세요.
7: 나만 아직도

0: 이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있길래 재밌을 것 같아서 웃어줬는데 메일리는 내가 비웃었다는 생각을 하더라고. 내가 왜 이유도 없이 같은 반 친구를 비웃겠어. 억울해. 그나저나 요즘 난 악몽 때문에 너무 괴로워.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거든. 내가 촌스럽고 이상한 마법사 옷을 입고서 어떤 여자애랑 한 팀이 되어 싸우다가 도망도 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요즘 그런 악몽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자고 있어. 하, 이젠 정말 이상한 꿈은 그만 꿨으면 좋겠다.

0: 많이 컸어.
1: 고지 되게 크게 생겼다.
0: 누구야? 너 대체 뭐야?
2: 뭐야?

0: 저런 녀석의 가디언이라니 믿을 수 없군. 휴식 시간 끝났어.
1: 따끔 따끔. 잠 깨는 데는 따끔한 벌침. 벌침이 최고지기. 따끔볼 따끔볼 만길 따끔볼. 가라.
0: 왠지 불안해. 악몽을 꾸는 거야.
2: 잠시만요! 잠시만!
0: 어? 어?
2: 또 놓칠 뻔했네. 응? 또? 아우 진짜. 어? 너 또 비웃었어? 너 뭐야? 뭐냐고? 비웃는 게 취미야 뭐야? 어,
0: 비웃는 거 아니야. 난 그냥...
2: 뭉글다. 너희들

0: 빨리 나가고 싶다.
1: 이제 거의 다 됐다.
2: 기다릴게. 응,
3: 기다릴 거야. 응. 만나자.
4: 보고 싶어. 응?
1: 나도 보고 싶다. 이 몽글단.
5: 언제? 응? 따끔몽글리.
6: 그거 1인 내는 음식집이 따끔따끔한 맛을 보기 전에. 됐어.

0: 설치부대, 저는 도끼하라 찌비. 2단계 작전 실시.
1: 좋았어.
2: 이제 안전하다.
3: 봉글단
2: 라이드도 문문.
4: 다음 정거장 내리실 분 나오세요. 모두 괜찮으십니까?
5: 어떻게 지각이야?
4: 보험회사로 연락 주세요. 놀라라.
3: 늦으면 안 되는데.
5: 메일리? 메일리?
3: 야! 잠깐! 왜 때리려는 건데?
5: 미안. 난 그냥...
3: 너 때리려고 했지?
5: 아니... 미안해.
4: 학교 앞이요. 네, 맞아요. 네, 네. 버스용 랩카차로 빨리 부탁합니다.

0: 그냥 좋지? 아, 좋지. 떡볶이. 맛있겠다.
1: 안무 연습 먼저 하자.
0: 그래.
2: 보컬은 좀 어때?
0: 어, 보컬? 보컬은 안 나. 네가 최고지.
2: 그치만 난 네 목소리가 부럽더라.
0: 에이, 말도 안 돼.
2: 오늘도 연습해?
0: 응.
2: 보컬 레슨 잘해?
0: 응, 너도. 내일 봐. 잘 가.
2: 잘 가.
3: 괜찮아?
0: 뭐가?
3: 너 아까 버스 안에서.
0: 별거 아니야. 걱정 마.
3: 내가 호의줄 탓이야? 빨리 나으라고.
0: 착하기도 해라.
3: 나 깜짝 놀랐다쇼.
0: 어?
3: 어? 잘못 봤나?
0: 뭐가?
3: 몽글단의 리더인 줄 알았어.
0: 몽글단? 그건 또 뭔데?
4: 조이야. 메일리. 뭐지? 내가 왜 이러지? 심장이 왜 이렇게 뛰는 거야?
3: 오랜만이다.
0: 널 마주보니 기쁘다. 내 손을 잡아.
4: 내 이름을 알아?
0: 기억 안 나? 매일 네 꿈속에서 널 만나러 갔다.
4: 그럼 네가 바로. 그래, 기억나.

0: 가디언? 가디언이래. 뭐야, 무슨 소설이야? 너 대체 뭐야? 마법사 뭐 그런 거야?
1: 오고 있다.
0: 메일리가 오고 있어? 어디를?
1: 메일리가 너희 집으로 오고 있다.
0: 메일리가 여길 왜 와?
1: 너희의 심장은

0: 연결돼 있다.
1: 이 집이 마지막이야.
2: 근데 케이크는 대체 왜 주는 거냐, 숑?
1: 우리처럼 새로 이사 오면 인사하는 거야.
2: 아하, 친구하자는 거구나, 숑.
1: 맞아.
3: 네 얘긴 다 말이 안 돼.
0: 곧 알게 될 거다.
3: 어? 누구?
1: 안녕하세요. 전 메일리인데요. 엄마가 이거 좀 드리라고 해서요.
3: 진짜? 메일리가 왔어?

0: 김성이야.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알록달록, 알록달록이에요. 알록달록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2: 네.
3: 준성이 언제 들어봤죠?
0: 무지개 색깔은 알록달록하다? 이럴 때 들어봤어요.
4: 무지개를 좋아해서 알록달록 색깔을 좋아해요.
3: 그렇구나. 알록달록은 여러 밝은 색의 점이나 줄이 고르지 않게 무늬를 이룬 모양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밝은 색이 골고루 있을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읽을 때는 알록달록이라고 발음해요. 알록달록. 같이 발음해 볼까요? 알록달록.
2: 알록달록.
3: 잘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알록달록이란 말이 줄임말이라는 사실 알았나요?
2: 네.
3: 알록달록은 원래 알로록, 달로록 이란 말의 줄임말이에요.
1: 알록달록?
3: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여섯 글자나 되니까 줄여서 알록달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뒷산에 꽃이 알록달록 피어 있어요. 알록달록한 옷을 입으면 눈에 띄어요.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알록달록은 여러 밝은 색의 점이나 줄이 고르지 않게 무늬를 이룬 모양을 말해요. 그러면 혹시 친구들, 얼룩덜룩, 얼룩덜룩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1: 얼룩덜룩.
4: 네.
3: 언제 들어봤죠, 리아?
4: 얼룩말 할 때, 얼룩말이 얼룩덜룩하다 할 때 한번 들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1: 별로 색깔이 예쁘지 않다. 정반대말인 것 같아요.
3: 얼룩덜룩은 여러 어두운 색의 점이나 줄이 고르지 않게 무늬를 이룬 모양을 말해요. 얼룩덜룩도 알록달록처럼 줄임말이에요.
1: 얼루룩덜루룩?
3: 정답은 얼루룩덜루룩.
1: 됐다.
3: 얼루룩덜루룩의 줄임말이에요. 알록달록과 얼룩덜룩의 차이점은 뭘까요?
4: 얼룩덜룩은 그냥 안 예쁜 색깔로 무늬가 있는데 알록달록은 예쁜 색깔로 무늬가 되어 있는 거?
3: 밝은 색 무늬라면 알록달록, 어두운 색 무늬라면 얼룩덜룩. 이렇게 밝고 어두운 색을 기준으로 나누면 돼요. 여기까지 여러 색이 무늬를 이룬 모양을 말하는 표현 알록달록과 얼룩덜룩을 배워봤어요. 그러면 오늘의 짝꿍 단어 만나볼까요? 알록달록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다양하다. 다양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리아?
4: 풍선 종류가 다양하다?
1: 머리 종류가 다양하다?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다? 약간 그런 느낌.
3: 다양하다는 모양, 빛깔 등이 여러 가지로 많다라는 뜻이에요. 다양한 색깔의 볼펜을 선물 받았어요. 다양한 의견을 내요. 해결책을 찾아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알록달록이란 말은 여러 색이 무늬를 이룬 모양. 그리고 다양하다는 말은 모양, 빛깔이 여러 가지로 많다라는 뜻이에요. 즉, 여러 빛깔과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래서 알록달록과 다양하다를 함께 배워보는 거예요.
4: 네.
0: 네.
3: 우리 리아와 준성이는 다양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어떤 친구가 좋은가요?
1: 저는 김준모라고 게임을 같이 하는 친구인데 김기윤, 이 게임 같이 하는 둘의 친구가 좋아해요.
3: 그렇구나. 다양한 친구들 중에서도 준성이는 취미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좋아하는군요. 리아는 어떤 친구를 좋아하나요?
4: 딜라희라고 마늘빵이랑 쌀밥이랑 같이 먹는 정말 특이한 친구가 있는데요. 친구는 그게 맛있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했는데 친구가 그게 싫다고 해서 다시는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3: 우리 리아는 특이한 친구 좋아하는구나.
4: 네.
3: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배운 알록달록과 다양하다 이 두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2: 꺼내고
3: 펼쳐서
2: 펼쳐서
3: 오늘 배운 두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해볼까요?
2: 네!

0: 알록달록 여러 밝은 색의 점이나 줄이 고르지 않게 무늬를 이룬 모양. 다양하다. 모양, 빛깔 등이 여러 가지로 많다.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우리 준상이 발표해 줄래요?
3: 무지개는 색이 알록달록하면서도 다양하다.
1: 오, 한 문장 안에 모든 단어를 다 넣었네요. 잘했어요. 리아.
4: 무지개는 알록달록하고 다양한 색이 있어서 좋다.
1: 오늘 선생님과 함께 알록달록 그리고 다양한 두 단어를 배워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이 단어를 잘 활용할 수 있겠지요?
2: 네!
1: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0: 친구들 안녕.
1: 우리는 그림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0: 그림남매.
2: 그림남매와 함께 세상의 모든 속담과 관용어를 재밌게 배워봐요.
1: 오늘은 어떤 관용어가 우리를 기다릴까?
0: 라라야 알려줘.
3: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0: 안녕.
3: 오늘의 관용어를 소개할게. 감이 라라만 해지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1: 나도 알겠다.
4: 네가 먼저 해라.
1: 감이 사람만 해진다.
2: 사람만 해져?
1: 아.
2: 나는 간이 머리만 해지다가 아닐까? 그만큼 머리가 작아서 무식하고 막 겁도 없는 그런 사람?
1: 나는 간이 사람만 해지다. 엄청 크게.
3: 아니면... 윤수라, 우준아. 그럼 간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어?
1: 우리 몸에 있는 장비 아니야?
3: 맞아. 엄청 잘 알고 있네.
1: 오빠가 알려줬어.
3: 그랬구나. 간은 영양분을 저장하고 몸 안에 나쁜 물질을 없애주는 일을 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야.
2: 아니면 간이 사자만 해지다?

0: 사자 엄청 크잖아.
1: 사자가 된다고?
0: 그만큼 사자를 봐도 겁이 없는 그런? 그런 사람?
1: 아니면 내 생각에는 간이
0: 집만 해준다? 어? 생각해보니까 그건 한 글자잖아. 아깝다.
2: 그래, 좋아.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한 걸 그림으로 일단 그려볼까?
1: 알겠어.
0: 좋아.
1: 엄마, 나 기계줄 거야.
0: 좀... 자, 그러면
1: 일단 간이 모르기 세서 그냥 간을 동그라미로 그릴게. 간은 무슨 색깔이었더라?
0: 간? 간은 빨간색이지.
2: 우준아, 윤슬아.
1: 응.
2: 간이 라라. 무슨 라라를 하기로 했지?
1: 간이 사람만해지다.
2: 윤슬이는 사람이구나.
0: 나는 머리로 하기로 했어.
2: 머리? 그럼 간이 머리만 해진다는 건 어떤 뜻이라고 생각해?
0: 간이 머리만 해지니까 겁도 없어, 무식해, 그런 사람?
2: 그럼 그 간이 머리만 해진다는 건 커진다는 얘기지?
0: 그렇지.
2: 간이 커지는 건 어떨 때 커지는 걸까?
0: 겁이 없을 때? 간이 커지는 건 무서울 때?
2: 겁이 없어질 때 간이 커진다, 이런 뜻인 거야?
0: 응.
2: 윤슬이는 간이 사람만 해진다는 게 어떤 뜻이라고 생각해?
1: 막 우리가 떨릴 때 심장이 엄청 두근두근 하잖아.
0: 그렇지.
1: 그때 완전 대박만이 떨려서 간이 사람만 해진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2: 그럼 그 말은 어떤 때 쓰는 걸까?
1: 롤러코스터를 탈 때 너무 빨리 놀 때 간이 엄청 커진다라고?
2: 너무너무 떨릴 때 간이 사람만 해졌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1: 응.
2: 그럼 윤슬이는 그랬던 경험이 있어?
1: 오빠, 나 뮤지컬 학원 다니잖아.
0: 아, 그치? 맞아.
1: 거기에서 선생님이 엄청 어려운 춤을 가르쳐줬는데 그거 할 때 언제 시작하지 하느라 엄청 떨렸거든?
0: 아, 그럴 수 있지.
2: 그럴 때 간이 사람만 해지는 느낌이 났어?
1: 응.
2: 좋아. 자, 그럼 그림남매, 오늘의 관용어 한번 맞춰볼까요?
1: 오케이. 내가 먼저 해볼까?
0: 아, 그래.
1: 짜잔! 이것 봐봐라. 난 이렇게 했어. 간이 사람만 해진다. 왜냐면 심장이 너무너무 두근두근 떨릴 때나 아니면 너무 빨리 돌 때 간이 사람만 해진다.
0: 겁이 날 때 그런다는 뜻이구나.
1: 응, 맞아.
0: 나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나는 이 속담이 간이 머리보다 커졌구나 라는 속담 같아요. 왜냐하면 가끔가다 보면 좀 무식하고 겁도 없고 그런 사람 많잖아? 그런 사람을 이런 말이 아닐까? 머리보다 간이 큰 거.
2: 좋아. 오늘도 둘의 재미있는 이야기 잘 들었어. 그럼 오늘의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0: 뾰로롱.
2: 오늘의 관용어는 바로 간이 콩알만 해지다. 갈비뼈에 둘러싸여 있는 간은 영양분을 저장하고 나쁜 물질을 해독하는 중요한 기관이야. 예로부터 사람들은 간과 쓸개가 마음과 가장 연관이 있는 장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에 간과 쓸개가 자주 쓰였지. 예를 들어 간이 튼튼하면 용기가 있고 배짱이 두둑하다고 여겨서 겁이 없고 행동에 거침이 없는 사람에게 간도 크다라고 말했어. 그런데 간이 콩알만 해졌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 말은 겁이 나면 나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 듯 손바닥만한 크기의 간이 갑자기 놀라거나 충격을 받으면 마치 아주 작은 콩알처럼 오그라든다는 표현이야. 무섭고 두려운 순간에 갑자기 의자가 부서지는 바람에 간이 콩알만 해졌어. 귀신의 집에서

0: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피아노는 음악가의 실험실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러.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러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0: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 시기 누구 쫓아오는 놈은 없지라. 나는 최남이라요. 노비질하다 도망나와 싸돌아댕긴지도 한참 되시오.

0: 아닙니까? 이러고는 배고프고 속굴고 살 줄은 몰랐던 규.
1: 인자는 마음을 딱 먹어버렸소. 나는 다시 노비할라요.

0: 나는 원래 고창형 김갑댁의 노비였지요. 내 상전은 먹물개나 사신 양반이었는데 이 고을 바닥서 논밭이 제일로 많았던 끼고 재산이 많으니 식구도 많고 일도 겁나게 많아버렸소.
1: 남이 있느냐?
0: 아, 예, 나으리.
2: 남이야.
0: 아, 예.
3: 어이, 거기.
4: 남이 아주 안에 있어?
0: 아, 예, 돌았니? 아, 나 죽겠더만요. 하루에도 수십 번을 불러싸는디. 그래도 어금니 딱 물고 견뎌쇼. 나가 들은 말이 있어갖고 여기서 일을 잘하면 집도 따로 내주고 내 땅도 따로 떼준다고 했다께요. 노비질 오래 하다 보면 간혹 그런 사람들이 쉬어. 주인집에 더부살이 안 오고 나가 살고 장계도 가고 아도 낳고 말이오. 네, 그 말 하나 믿고 소처럼 일만 했소. 가라면 가고 기라면 기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단께요. 아따, 그러던 어느 날인가 상전이 나를 딱 부르더만요. 저그 버려진 돌밭을 하나 줄 텐께 주인댁에 신곡만 쪼개 바치라고요.

많이 생기니 섹시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식구도 생겨슈. 근데 말이에요, 좋은 날은 오래가들 아니었어요. 이놈의 날씨가 미쳐버렸는지 몇 년째 흉작이 허벌나게 심해갖고 농사를 그냥 싹 다 조져버렸슈.

주인 댁에 바칠 건 고사하고 내 새끼 먹일 풀떼기 하나를 못 건졌단게요. 그러니 어쩌겠소. 상전을 찾아가서 신공을 좀 밀어달라고 사정했지요. 그때부터 염라고 문짝이 들커덕 열려버린 거요. 해마다 면포 두 필에 쌀 한 가지만 바치라더니 한번 신공이 밀리니까 이자를 눈덩이처럼 붙이더만요. 거기다 저랑 자식들 몫까지 내라지 않겠슈. 면포 두 필이 열 필이 됐고 쌀은 다섯 가만이나 내라는데 몇 년째 가물어갖고 농사를 다 베려뿌렸는데 내놓을 것이 어디있단게요. 처음에 몸으로 때우라더니 죽어라 읽어놓은 땅을 뺏어가고 딸려까지 종으로 뺏어가고 나중에는 사는 집도 내놓고 다시 지 집으로 들어와 종살이를 하라네요. 그래서 도망쳐 버렸지요. 그 개돼지밭으로 살던 때로 돌아갈 순 없었을게요. 무엇이든 하자. 무슨 일이든 상전 눈치 보며 기는 것보다 100번 낫은 게 큰디 말이요. 산다는 게 그냥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만요. 식구들 입에 풀칠이라도 흘라고 안 해본 일이 없단게요. 품팔이라도 허벌려도 어디서 굴려먹다 온 줄도 모르는 놈을 누가 걸어서 쏘죽었소에. 도망다니는 처지에 낯바닥을 빳빳이 들고 댕길 수도 없슈. 도망치는 노비들이 산에 화전을 이어서 먹고 살기도 한다던데 이런 수확한 중작에 나날 한 톨이나 나오고슈. 인자 남은 길은 하나뿐이구만요. 나는 다시 노비할라요. 불하지만 어쩌겠소. 나만 일하고 사는 것이 아니란게요. 시방 세상은 양인도 돈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는 세상이오.

인자는 대가리 굴리지도 않고 그냥 입구멍에 펄출만 하며 살겠슈. 그래도 내 아직 자유로운 몸뚱일 때 큰 소리 한 번은 치고 갈라요. 최남이, 다음 생에는 니도 꼭 만석구 집사 태어나라. 에이?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트리에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잘 있었어?
1: 이렇게 컸어.
2: 할머니 할아버지 꼭 간다.
1: 아이고 참 진짜.
3: 사랑해. 할머니 와요.
1: 또 빨리 걸어봐요.
4: 빨리 걷고 있어요. 어떻게 더 빨리 가.
2: 한 5년은 못 본 것 같아요.
4: 비행기만 타는 게 40시간이던데.
5: 아, 여기 있다. KL-705.
6: 유럽을 경유해서 딸집까지 가려면 3번 해야 돼.
4: 딸은 지금 브라질에서 살고 있어요.

0: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니까.
1: 걱정보다는 즐거움이 앞서는 거죠.
0: 아, 우리 엄청 늦은데 왜 이렇게 꽁적거리고 다녀. 간단한 비행기도 못하겠네 그냥.
2: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뭐 한국 같으면 그냥 막 욕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0: 아이고. 또 마음 불안하게 하네. 방송 안 하나?
3: 야, 이건 너무 많다. 가방 다 짜파게티 뿐이네.
1: 연말 많이 가져가면 이거 안 된 거 아닌가? 아, 이거 진짜 수상한 짜파게티가 한 가방 되겠네.
0: 안녕하세요. 김현순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박채관입니다.
3: 흔들어 주세요. 해야 됩니다.
1: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3: 안 들어가요.
1: 한국 짜파게티를 구하기도 힘들고, 값도 3~4배나 비싸서, 구하기에는 엄청 힘들대요.
0: 우리 이쁜 손주들이랑 사랑스러운 딸이랑 지금 브라질에서 지내고 있고

0: 여기 상루이스는 브라질 북부에 있는 해양 도시고요. 과거 프랑스형으로 식민지였던 곳 중에 하나예요.
1: The city has about 1 million people.

0: 누나들 깨우러 가자.
1: 본지야, 멜린다.
2: 본지야.
1: 본지야, 멜린다.
0: 자.
1: 나 베스트 파이. 본지야, 멜린다.
3: 헬로.
1: 응?
0: 헬로.
1: 뭐? 본지야, 멜린다. 헬로. Papai chegou ontem à noite.
4: Because it's a 10. 10시거든? 10시? 알았어.
0: 가자, 가자, 가자.
4: Wait.
0: Yeah. No, yeah, uh-huh.
1: Because children study in the afternoon. I love that. That makes it so easy.
5: 우리 아이들 학교는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오후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때 들려주고 뭐 특별한 다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선택이에요.

0: let's say, perfect grades. It's like High School Musical and stuff like that.
1: Ready? Close the door.
2: Bye.
1: Bye-bye. Bye-bye.
2: Mom, you're not coming? You're not coming? Oh, no, you are, you are, you are.
1: Say goodbye, bye-bye.
2: Bye-bye.
1: Bye. 다음에 say bye-bye.
3: 저는 사실 운전을 아직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고 이런 등하교랑 모든 일들을 사실 신랑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죠.
1: 예, you're wearing long sleeves and jacket, and your sleeves hot. Makes sense.

0: 예.
1: 비스킷 한 타고 뜯을 수 있다고?

0: 저는 사무엘도 누나 형들이 없으면 안 되는. 항상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고, 특히 다니엘하고는 껌딱지처럼.
1: 말 세 명.

0: Vamos então, e a criança pode colocar a bandeira lá no mar. Vamos preparar para a capela. Vou chamar o pastor Felipe, que já está entre nós. Para
1: oremos. Bendito seja o Senhor, ó Pai, por esse dia e te glorificá-lo, assim como o Senhor merece.
2: He works there. He's the pastor. He since our school is like a Christian school, he's a chapel. He teaches during a little mini service every. No, for me it's only Thursday.
1: I am the chaplain of the school. I'm the school's chaplain. Is to oversee the confessional nature of the school, the confessional aspect of the school.
3: Talking about our how we met, love story.
1: Love boat. On a love boat. We met on a ship called Doulos.
3: Love, love, love, love. 2008년에 필리핀 마닐라로 저희가 한 팀이 돼서 이제 그 선발대 팀을 가게 됐거든요. 제 눈에 그 당시에 20대 후반, 여기는 20대 초반 이랬으니까 아주 어린 동생이 아, 정말 잘 노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아마 이제 저희 신랑이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팀원을 통해서 들었어요.
1: They would refer to her as one of the best looking Koreans on board. So I like that. I like that better.
3: 그 말을 듣고 나서 좀 보는 눈이 좀 달라져서 동생이 아니라 리더로 보고 이렇게 3, 4개월을 지내보니까 언어는 다르지만 이 사람하고 있으면 왠지 내가 생각해왔고 좀 꿈꿔왔던 같은 길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1: No, the Asian was, I didn't care. The Asian didn't care. Koreans have a superpower. They stay look, they look young for a long time. You see my mother-in-law. You see her, you see how pretty she is. So it's good. It's good.
3: I'm. I'm.
4: 인상도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내 기준에 나는 사이를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있잖아요. 첫째는 똑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둘째는 좀 결단성이 있고 확 여자를 리드하고 밀고 나가면서 박력 있는 남자. 다 마음에 들었어요.
5: 엉뚱하게 외국 사람과

0: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1: 한 5년은 못본것 같아요. 지혜가 그렇게 나가 있어도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은 꼭꼭 봤거든요. 이번에 터울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이를 너무 보고 싶고.
0: 예, 마음껏 놀아주고 싶어요.
2: 지금 몇 개국이 되세요, 여기?
1: 6개.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요.
1: 마리아 좋아하겠다. BTS 신발도 있고. 할아버지가 가서 아이들 한글 좀 가르쳐 줘요.
0: 그래요.
1: 한글 책도 가져가고.
0: 요건 뭐예요?
1: 이거 뭐 BTS 뭐 CD 하는 거래요.
0: BTS CD. BTS 오레오.
1: 보라색이래요.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0: 그게 뭐예요?
1: 이건 다니엘이 좋아할 것 같은데.
0: 격파.
1: 바나나 아이.
0: 한초도 좋아할 건데, 애들이.
1: 아유, 이게 다 우리 손주들이 많아가지고 숫자가. 가지고 가서 선물인데 한 개씩이나 먹고 못 먹겠네.
0: 이거 다들 찍었어요? 이거 터질 거 아닌가?
1: 그람스만 초과 안 하면 터져도 괜찮아. 아이고, 많네. 와, 짐다 쌌네. 아, 이제 우리 애들 보러 간다. 신도 엄청난 것 같아. 나보다 더 신나는 것 같네. 드디어 우리가 간다. 비행기 타러. 금방 도착할게.
0: 금방은 아니고, 5시간 넘게 기다려.
1: 40시간?
0: 비행기만
1: 비행기만
0: 타는
1: 타는 게
0: 시간이
1: 40시간인데.
0: 거의 다 되는 거예요.
1: 집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 암스테르담 공항까지 14시간, 약 12시간을 또 비행을 탔어요.
0: 걱정보다는 즐거움이 앞서는 거죠.
1: 사라 마리아, 다니엘 사무엘 볼 생각을 하니 힘들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고 빨리빨리 가네.
0: 아이고, 그래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또 고추장도 나왔어요. 참기름도 있고요.
1: 배고픈데 잘 됐네.
0: 네덜란드 항공에서 한국 비빔밥을 먹다니.
1: 한국에서 출발하니까 이게 특별 메뉴겠지. 유럽
0: 제가
1: 사람들한테는, 그쵸?
0: 맛있네요.
1: 맛있어요?
0: 네.

처럼 뜨거운 물이 나와서 설거지라면 진짜 빨리 될 텐데. 시원하다. 이제 아이들 다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집안일을 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0: 제 생각에는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0: 네, 인터넷이 좀 끊길 것 같아가지고.
2: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너 빨리 보려고 하니?
4: 빨리 걷고 있어요. 어떻게 더 빨리 가?
5: 브라질에 드디어 도착했다.
4: 엄청 많이 커 올렸어.
6: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려고.
7: 아이고, 아이고. 누군 말은 괜찮네. 나만 그러네.
8: 아이고, 허리까지도 아프네.
9: 깨병은 아니죠? 할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셔. 도와드려.
7: 네. 아니, 마리아. 가서 물 한 잔 가져와.
9: 어?
7: 다니엘. 다니엘.
10: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2: 역삼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안 왔다.
1: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우세창 선생님.
1: 좋아하는 과목은?
2: 수학.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3: 예,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중학교 때 고민이?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0: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0: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하고 싶어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0: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오,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1: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0: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10, 9, 8, 7, 6, 5, 4, 3, 2,

가창오리떼가 저렇게 난다는 거는 공기 역학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공기 역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하거든요. 감각으로 느껴가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서 저렇게 많은 수의 오리들이 날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경이롭죠. 동물적인 감각이 들어있는 것 같았고 그거를 저희도 모사를 많이 해서 지금 드론쇼의 충돌 회피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원칙적으로 밤에는 드론을 띄울 수 없습니다. 조종사가 드론의 위치를 눈으로 보기 어려워서입니다. GPS를 이용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 오차 하나가 곧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천 대의 드론을 일일이 조종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1: 드론들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충돌 경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GPS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GPS라는 신호는 1초에 한 10번 정도 수신이 되거든요. 1초에 10번이 되는 신호가 또 5천 대가 있다 보니까 서로 정확한 시간에 계산이 되진 않고 속도랑 가속도까지 결합을 해서 충돌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알고리즘은 또 지상 컴퓨터에서 1초에 수백 번 계산을 하게 됩니다.
0: 각각의 드론이 움직이며 모양을 만들고 수천 개의 화소가 되어 작품을 만드는 거죠. 모양을 바꿀 때마다 모든 드론이 이동합니다. 그 경우의 수는 천문학적으로 크죠. 그래서 컴퓨터가 미리 최적의 경로를 계산해 드론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복잡한 계산 없이 이것을 해내는 무리가 있습니다.
1: 가창오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연속적으로 각자가 해결을 함으로써 전체 군집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0: 수천 마리도 아닌 수십만 마리가 충돌 없이 비행합니다. 이곳에 리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건 동료를 보는 거죠. 동료를 보며 자신의 위치를 맞춥니다. 너무 붙거나 떨어지지 않고 같은 속도를 내는 것. 이 단순한 규칙이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가창오리의 이 규칙을 드론의 충돌 회피 알고리즘에 적용했죠. 드론 역시 거리를 두며 부딪히지 않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입력된 알고리즘대로 움직일 뿐 가창오리처럼 서로 통신하지는 않습니다.
1: 드론들이 서로의 위치까지를 다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과학기술의 수준이 거기까지는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충돌 회피 등을 다 고려해서 경로를 다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0: 드론은 알고리즘이 정한 경로로만 갑니다. 주변을 보지 않죠. 가창오리는 주변을 보며 비행을 합니다. 왜 이런 방식을 가졌을까요?

순식간에 퍼지는 공포. 공포의 전달 속도는 약 초속 40m에 달합니다. 수십만 마리가 순식간에 한 몸처럼 동기화됩니다. 한 몸처럼 움직이면 포식자는 표적을 정하기 힘듭니다.

흰꼬리 수리가 작전을 바꿉니다. 사냥에 성공하려면 한몸 같은 무리를 쪼개야 합니다. 무리를 휘젓는 거죠.

군집이 붕괴되며 가창오리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졌습니다. 몸을 숨길 수 있는 무리가 사라진 상황. 이제 숨을 곳은 차가운 물속뿐입니다. 흰꼬리 수리는 끈질깁니다.

자창우리도 끈질깁니다. 하지만 숨이 차 고개를 내미는 순간

0: 자신과 똑같은 생존 의지를 가진 동료입니다. 같은 의지를 가진 동료들이 모입니다. 수십만 마리가 하나의 의지로 동기화됩니다. 이 순간을 드론이 재현할 수 있을까요?
1: 현재 통신 기술로는 수천여 대의 드론이 서로 통신을 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또 아직 그런 통신 기술이 그런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가창오리와 같이 각자가 역할을 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 군집의 목표를 이뤄내는 거, 이게 이 분야의 성배이고 그것들을 모든 전 세계 연구자가 쫓고 있습니다, 지금.
0: 과학이 따라하고 싶은 자연의 기술, 작은 군집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숲에서는 종종 신기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나뭇잎들이 이사를 갑니다. 사실은 누군가 운반하는 중이죠. 인류보다 먼저 농사를 지은 입군 개미입니다. 개미 사회는 철저한 분업 사회.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죠. 채집 개미는 커다란 톱날을 장착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컴퍼스 삼아 일정한 크기로 재단합니다. 자기 몸보다 큰 잎사귀를 옮기는 것도 채집개미의 몫입니다. 그런데 곳곳에 무임승차한 개미들이 보입니다. 잎을 들고 가는 동안 채집개미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머리 위로 천적인 기생파리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하죠. 나뭇잎을 다 자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잎사귀에 올라가는 보초개미. 가만히 매달려 있는 것 같지만 더듬이를 치켜들고 경비를 서는 중입니다. 사실 나뭇잎은 입군개미의 먹이가 아닙니다. 나뭇잎은 사료입니다. 벽면에 하얗게 핀 버섯균. 가져온 잎을 먹여서 키웠죠. 농부개미가 버섯에서 수확한 당분이 개미들의 진짜 먹이입니다. 개미왕국의 분업 시스템을 본뜬 로봇이 있습니다.

0: 마이크로 로봇입니다.
1: 소프트 로봇을 시작하게 됐던 연구 계기 중에 하나가 개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로봇들이 보통은 하나의 로봇들을 우리가 제어를 해왔는데 다수의 로봇을 통해서 하나의 로봇이 할 수 없었던 큰 일을 이룰 수 있겠다.
0: 자세히 보면 작은 로봇 군단입니다. 하나의 입자는 참깨보다 작습니다. 마이크로 크기죠. 각각의 로봇은 일종의 자석입니다. 외부에서 자기장을 주면 자성을 가진 로봇이 움직이는 거죠. 이들도 개미처럼 역할이 나뉩니다.
1: 자기장으로 이 마이크로 로봇들이 0도 방향으로 아니면 45도 방향으로 아니면 90도 방향으로 이 자화되는 정도를 프로그램할 수가 있어서 이것들이 위아래로 붙을지 아니면 옆으로 붙을지 대각선으로 붙을지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0: 세로로 이어진 로봇은 키가 커집니다. 대각선으로 이어지면 면적이 넓어지죠. 가로로 붙으면 힘이 세집니다. 이어지는 방향에 따라 자라는 역할도 다릅니다. 0도 로봇은 무거운 물체 밑으로 파고들어 이동시킵니다.

0: 어떤 개체가 어떻게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1: 저희가 일일이 다 어떻게 움직일지를 하나하나 조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로봇들이 함께 만나면서 조립이 되면서 어떤 외부 환경이나 장애물을 스스로 극복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마이크로 로봇이라 하고 있고요.
0: 홍수가 나면 불개미는 섬을 만듭니다. 애초에 거창한 전략 같은 건 없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눈앞의 동료를 붙잡습니다. 살고 싶은 본능이 모여 모두를 살리는 구명보트를 만든 거죠. 불개미의 생존 본능을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45도 로봇들은 불개미처럼 서로를 단단히 붙듭니다. 끊어져 있는 전선을 연결하고 다시 뗄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90도 로봇들은 가장 힘이 셉니다. 자르는 게 단은 아닙니다. 옮기고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무거운 배터리나 복잡한 회로도 필요 없습니다.
1: 저희가 일반적인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면 모터나 센서나 배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초소형으로 가게 되면 초소형 배터리를 쓰면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너무 작아지고요. 모터도 마찬가지로 작아지게 될 것이고요. 또 센서도 넣을 공간이 정말 부족하게 됩니다. 또는 저희가 배터리가 폭발한 사고도 있는 것처럼 그런 위험한 물질들을 몸 안에 넣는 것들은 피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외부에서 안전한 힘을 통해서 제어하는 것이 훨씬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주 작은 로봇들이 혈관에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전 세계 사망자 4명 중 1명은 혈전 관련 질환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단순히 피떡에 구멍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남은 찌꺼기가 다시 혈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피떡을 떼어 몸 밖으로 옮기는 것도 혈관 청소부의 일입니다.
1: 정말 작고 복잡한 혈관으로 들어가면 현재 의술로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마이크로봇이 들어간다면 현재 의료에서는 힘쓸 수 없는 부분들도 저희가 환자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이제 동기가 되고 있고요. 생명체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작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벌레다 할지라도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모터나 이런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몸 안에 다 존재를 하고요. 외부에서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을 감지해서 반응해서 또 다른 모션을 만들어내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로보틱스에서는 굉장히 큰 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현대과학과 자연 사이의 간극. 어떤 식물은 그 간극을 메울 힌트를 주죠.

나무로 울창한 이곳. 사실 숲이 아닙니다. 3,600여 개의 기둥이 있지만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자란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전체 면적이 축구장의 약 1.5배에 달해 세상에서 가장 넓은 나무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몸집을 키운 걸까요? 식물에게 잎은 에너지를 만드는 태양광 패널입니다. 넓으면 넓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생존에 유리하죠. 그런데 바람이 먼지를 실어왔습니다. 이대로 두면 빛의 통로가 막힙니다. 청소만 잘해도 발전 효율은 약 20% 높아집니다. 식물 잎도 청소가 필요하죠. 진흙구덩이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상징하죠.

꽃말은 청결. 흙탕물에서 자랐지만 먼지 한 점 없습니다. 꽃을 피우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연은 물 위로 태양광 패널들을 널어놓았습니다. 잘 닦고 관리해야 하죠. 잎을 닦으려면 일단 걸레가 필요합니다. 기왕이면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게 좋습니다.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처럼 말이죠. 물방울이 너무 작으면 닦기 힘듭니다. 조금 더 커야 합니다. 연잎은 가운데가 낮고 오목합니다. 물을 모으기 좋은 그릇 모양이죠. 물을 가운데로 모아 둥글게 뭉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끈한 걸까요? 연잎을 확대하면 마이크로 크기의 돌기가 보입니다. 그 사이에 채워진 공기가 물을 밀어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나노 돌기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돌기 안에 더 작은 돌기들이 있는 거죠. 연잎이 가진 천연 코팅입니다. 촘촘히 코팅된 연잎 위엔 물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먼지 위로 물걸레가 미끄러집니다. 게다가 줄기는 넓은 잎에 비해 가늘고 깁니다. 잘 흔들릴수록 골고루 닦이죠.

0: 연잎의 원리가 재치 있게 쓰인 적이 있습니다. 2015년 독일과 영국에서는 벽에 발수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당시 골칫거리였던 노상 방뇨 때문이었죠. 발수 페인트가 발린 벽은 소변을 튕겨냅니다. 일명 소변을 되돌려드립니다. 결과는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범인도 소변이 묻는 건 싫었던 거죠. 연잎의 발수성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기도 했습니다.
1: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0: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팬데믹. 마스크 착용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2: K94 뭐 이런 것들이 다 미세먼지 때문에 만들었던 마스크예요. 그러니까 고체의 파티클을 제거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말과 같은 액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연잎 효과는 다른 건 아니고 연잎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혹은 나노 구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형상 때문에 그 사이에 공기가 사실은 들어가게 돼요. 공기가 들어가 있게 되면 이제 물방울이 왔을 때 공기 때문에 사실은 튀겨나옵니다.
0: 연잎의 나노 구조를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려면 마스크 원단의 표면을 미세하게 가공해야 합니다. 이온 빔으로 표면을 마구 두드려서 나노 구조를 만듭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마스크의 성능이 달라집니다. 침방울을 튕겨내 감염 위험을 낮추는 거죠. 그런데 이 마스크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미끄러운 기름은 나노 구조까지 쉽게 스며듭니다. 발수성 좋은 연잎도 기름에는 약합니다. 그렇다면 기름에 젖지 않는 소재도 만들 수 있을까요?
2: 자연에 있는 것 중에 혹시라도 기름을 묻지 않고 기름을 흘러가게 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찾다 보니 네펜딕스와 같이 자기 몸에다가 물을 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이 올라가게 되면 기름이 이제 흘러가는 것을 찾게 되었어요.
0: 겉보기에는 풍요로운 숲. 그런데 이곳의 흙엔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식물은 영양분을 얻기 위해 독특한 기관을 만들어냈죠.

이제 부족한 영양분을 모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펜데스가 노리는 것은 근처에 사는 흰개미입니다. 무리지어 다니는 흰개미를 유혹할 수 있다면 부족한 영양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펜데스는 통 입구에 하얀 띠를 둘렀습니다. 흰개미를 부를 미끼죠.

0: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따라오는 동료에게 경고할 새도 없이 미끄러집니다. 흰개미들이 맥없이 미끄러진 이유가 있습니다. 네펜데스는 몸통 입구에 덫을 숨겨놨습니다. 입구를 자세히 보면 일자로 난 고랑들이 있습니다. 고랑에는 무언가가 고이기 쉽습니다. 네펜데스는 고랑의 수분을 모읍니다. 물막이 만들어지면서 마찰을 줄이죠. 그래서 기름도 미끄러집니다.
1: 물을 먼저 코팅을 하니까 개미 같은 것들이 잘 흘러내려가서 저를 잡아먹더라. 근데 알고 보니 개미 발바닥에 기름 성분이 있더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구조가 왜 코팅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원리를 좀 많이 고민해서 같이 결합을 시킨 거죠.
2: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크레인이 충돌해서 원유가 바다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 이 같은 원유 유출은 사상 최대 규모로 주변 바다가 크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0: 2007년, 12,000여 톤의 원유가 서해안 생태계를 덮쳤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름을 걷어냈지만 또 다른 환경오염 문제가

0: 뒤따랐습니다.
1: 그때 가장 큰 또 문제는 기름후착은 하긴 하되 한 번으로 끝납니다. 기름후착포라는 것은 한 번에 기름후착을 하면 그걸 끝나요. 그리고 나서 태워야 됩니다. 태운다는 건 사실 이제 탄소 배출 관련해서 2차 오염이 굉장히 큽니다. 재난에 좀 대응하거나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황이 아닌 조금 위험하거나 혹은 좀 오염되는 상황을 좀 환경을 좀 개선해보고자 하는

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한 거죠. 물막이 물만 통과시키고 기름은 걸러냅니다. 기름이 쉽게 분리돼 수백 번 다시 쓸 수도 있죠.

0: 그런데 연구 과정에서 뜻밖의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1: 이온빔을 이용해서 혹은 플라즈마로 표면에 계속해서 거기에 이온으로 두들깁니다. 두들기다 보면 결국 나오는 구조는 연립과 같은 그런 마이크로 나노 구조란 말이죠.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0: 이온빔을 무작위로 두들겼는데 연립 표면과 유사한 모양이 나왔던 거죠.
1: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많은 연구들이 자연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결과물이 되는 것이죠. 즉, 식물 표면도 결국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진 최적화된 구조이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만드는 것도 결과적으로 그 최적화를 향해서 혹은 최적화와 유사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연에 그게 있었던 것이죠.
0: 뜻밖의 깨달음을 주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물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가 맞닿은 곳. 수면입니다. 장구벌레입니다. 모기 유충이죠. 숨쉬기 위해 거꾸로 섰습니다. 호흡관을 물 밖으로 내민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물고기만 장구벌레를 노리는 건 아닙니다.

하늘과 물을 가르는 경계에 섰습니다. 경계를 떠나는 자가 있으면 경계로 들어오려는 자도 있습니다. 잠자리는 짝짓기를 하면서 물속에 알을 낳습니다.

방금 전까지 짝짓기 하던 상대가 결국 물에 빠졌습니다. 살았어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접착제가 붙은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죠. 표면 장력 때문입니다. 표면 장력은 물방울을 잡아당깁니다. 곤충 입장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늪인 거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소금쟁이에게 수면은 늪이 아닌 길입니다. 표면 장력을 박차고 뛰어오르기까지 합니다. 소금쟁이는 기다릴 줄도 압니다. 먹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물 위에 하이에나죠. 수면을 지배하는 능력은 포식자를 피할 때도 쓰입니다. 소금쟁이는 물의 미세한 진동을 감지합니다. 반응 속도는 약 0.02초에 불과하죠.

0: 이 독특한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 잡지의 표지까지 장식했죠.
1: 제가 생각했던 크기에서 해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좀 당황을 했죠. 처음에는 뭐 저런 게 있나.
0: 논문의 주인공은 미국 소금쟁이 라고벨리아입니다.
1: 라고벨리아라고 하는 아이는 아주 유속이 빠른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 장력만으로는 얘네들은 그냥 쓸려가는 환경인데, 거기 살았다는 것은 이 라고벨리아가 그런 부채 같은 다리에 기관을 발달을 계속 시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 라고벨리아에게는 독특한 기관이 있습니다. 다리 끝 부채꼴 구조가 물을 밀어내는 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물살에도 휩쓸리지 않죠. 놀라운 것은 이 구조가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1: 부채 구조가 물에 들어갔을 때는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뺄 때는 이제 표면 장력이나 이런 다른 힘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므라들므로써 얘는 그것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휘젓기만 하면 알아서 이 부채 다리가 펼쳐졌다, 오므라들었다.
0: 부채꼴 구조를 그대로 재현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펼쳐지는 자동 장치를 달았죠. 모터나 정밀한 센서도 없습니다.
1: 그래서 만들 때 이미 정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그걸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이 구조 또는 재료 또는 메커니즘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이거는 기계적으로 지능을 가진 구조체다. 그래서 기계적 지능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고요. 구조 자체가 어떤 목적의 일을 수행을 하는 거죠. 계산 없이.
0: 물 위에 뜰 때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 자체가 이미

0: 정답지죠. 정답지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다리에 있는 마이크로 크기의 털 사이에 공기가 채워져 부력이 생깁니다. 네 개의 다리가 무게를 균등하게 나눕니다. 착지할 때도 저절로 균형을 잡도록 최적화되어 있죠. 사실 자연엔 효율적인 것들이 가득합니다. 생김새 하나하나가 주어진 조건과 환경 속에서 찾아낸 해답이죠. 35억 년 생명의 역사는 생존을 위해 잠시도 쉬지 않았던 연구 개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 처음에는 자연을 이길 수 있겠다. 생물보다 더 뛰어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공학자로서 자연을 이기겠다는 마음은 접었어요. 독특한 아주 효율적인 곤충들이나 생물들을 보게 되고 자연은 그 생존에 있어서 엄청난 솔루션을 가지고 있구나. 인류 역사상 알아낸 게 많이 없구나. 네, 그런 것도 느꼈어요, 사실. 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전략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오늘은 서울입니다. 네. 대한민국 뭐 대표 부촌 한남동에 왔습니다. 한남동.
1: 이 아파트가 한남동에서도 네. 유명한 아파트인데.
0: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그 굉장히 그 유명한 인테리어 잡지를 만드신다고 해요. 네. 오늘 최초로 집을 또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1: 거기 너무 예쁠 것 같아서 네. 빨리 한번 보고 싶습니다.
0: 가보시죠.
1: 와, 근데 방원 너무 예쁘다. 여기, 잡아드렸어요.
0: 이 집인 것 같아요.
1: 뭔가 문이 열려 있는 거 보니까.
0: 문이 열려 있는 거 보니까.
1: 한번 들어볼까요?
0: 한번 들어볼게요. 뭔가 네. 예사롭지 않습니다. 집이
1: 인테리어의 포인트 색상부터 남다른데요?
0: 우와.
1: 너무 예쁘다.
0: 뭔가 좀 다르죠, 느낌이.
1: 약간 막 카페 같기도 하고.
0: 예.
1: 와, 뷰.
0: 우와.
1: 와,
0: 뷰가 엄청나네요. 여기 높아서.
1: 아니, 이런 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예. 오. 장난 아니네요, 여기?
0: 뭔가 하나하나 다 아주 예쁩니다.
1: 네. 공간마다 네. 다 특색이랑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서.
0: 예쁩니다.
1: 아, 좋으세요.

0: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원님.
1: 예. 예. 예. 이리로 오시죠.
2: 이리로 오세요.
0: 이 집과 너무 잘 어울리는 분이신데요?
1: 오늘의 백만장자시군요.
2: 그러고 싶어요. 아,
1: 잡지의 여왕이라고 들었거든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여왕이면 좋은데 온갖 잡일을 다 하니까 네. 무술이 좀... 그렇지만 뭐 한 일 오래 했다고 네. 불러주신 줄 알겠습니다. 이영혜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3: 예, 반갑습니다. 인테리어라는 개념이 없을 때 인테리어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세대로만 해본 게 480억? 땅이 400평이고

0: 저의 청춘을 다 바쳐 이제 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1: 선생님께서 잡지를 오래 만드셨다고요?
2: 네, 벌써 50년 됐어요. 50주년이에요, 올해. 네.
3: 여기 잡지들이 좀 있는데 네.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이고 여기 인순이 선생님 계시고 아유 우리 고 안성기 선생님도 계시고
2: 그러게요.
0: 안성기 씨 경우나 인순 씨 모두 아들이 있었고 딸이 있었고 우리가 그때는 시리즈로 행복한 가정을 보이자가 표지의 개념이었었거든요. 이

0: 잡지 알죠?
1: 너무 잘 알죠. 저희 집에 늘 10권 이상씩 쌓여 있어요.
2: 이 잡문화 수준 높으시군.
0: 네. 저도 잘 알고 있는 잡지입니다. 사실 예전에 그 미용실, 은행
1: 네.
0: 이런 곳에 늘 이제 비치가 돼 있었던 그런 잡지죠. 제가
2: 구독을 하셨어야지.
1: 여기 보면 사주 오행 인테리어 이런 것도 다 써 있네요.
2: 왜 오행이라는 게 많으면 눌러주고 적으면 채워주는 거잖아요. 네. 아,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잠깐 와보세요.
1: 강아지가 누워있더라고요.
2: 아, 보긴 보셨네.
1: 네, 입고 들어올 때.
2: 우리 집에 여자가 셋이 살아요. 저하고 고양이 두 마리도 암놈이에요. 그래서 좀 이 강렬한 숙기 네. 이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네. 이거
0: 그럼 이 집은 진짜 그야말로 우리 잡지가 총망라된 그런 집 아닌가요?
1: 그 인테리어 팁이 여기 곳곳에 숨어 있을 것 같아요.
2: 네, 애썼습니다.
0: 아, 아니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저희 이제 책상이 가운데 딱 눈에 띄는데 책상을 이렇게 거실에 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을까요?
2: 왜? 저 요리 좋아하는 사람은 부엌이 제일 크고
1: 제일 잘 꾸며놓죠.
2: 그 부분 제일 신경 쓰잖아요. 또 뭐 악기하는 사람은 악기를 제일 중심에 놓는다든지 그거하고 좀 같다고 생각합니다.
3: 인테리어 한다는 거는 표정을 만드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 공간을 꾸민다? 인테리어 하나의 포인트가 되잖아요.
0: 집에서도 일을 계속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2: 제가 뭐 애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일하는 게 제일 즐거운 일 중에 하나죠.
0: 아까부터 이게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네. 뭔가 이게 스피커 같기도 하고
2: 그 흡음재면서 펜던트예요.
0: 아, 네. 흡음재를
2: 왜냐면 벽을 다 뜯어냈잖아요. 그럼 소리가 반사되기 쉬워요. 그래서 여기 부엌 요거하고 네. 요거가 같은 건데 네.
0: 인가요?
2: 저게 저거하고 이거하고
1: 예, 똑같이 예, 원래 예.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2: 네, 저렇게 나오는데 제가 여기 벽에 달면서 네. 그림을 그린 거죠. 작가하고 아. 인원을 해서. 네.
0: 이 집에서 그러면 좀 가장 좀 값이 나가는 게 이 흡음재는 아니죠?
2: 아니, 숫자로 세는 값이 있을 거고
1: 네.
2: 가치로 세는 값이 있을 텐데 네. 뭐 어느 쪽이든 한번 찾아봐 보세요.
0: 아, 예,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찾고 이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1: 아... 어렵다.
2: 저는 이 작품도 참 좋아하는
1: 왠지 작품은 아닐 것 같아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저 그림.
1: 그림이요?
0: 왜냐하면
2: 맞아.
0: 여기가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이 밖에 뷰를 보면서 차도 한잔 하시고 이런 공간인데 어떻게 보면 저 벽에 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저 그림. 예원 씨는요?
1: 저는 저쪽에 있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0: 어이없는 선택을.
1: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하시는
2: 분이. 왠지.
1: 1년 만에 제가 돈을 모아서 산 작품이기도 하지만.
0: 아, 저게.
1: 근데 지금 굉장히 유명하고 비싼 작품이 되었어요. 눈이 좋아요. 숫자로 생각하니까 두 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0: 네. 아, 그래요?
2: 아, 두 번째로 비싼 작품.
1: 그럼 두 번째.
0: 가장 비싼 건 뭔가요?
1: 오케이. 제 성격이 급하니까. 네. 이 테이블이에요. 이 테이블이에요.
0: 아, 테이블이.
2: 이거예요?
1: 네.
0: 아, 이게. 이게. 저희가 몰랐는데 저쪽 끝에 보니까 약간 자개가.
1: 아유, 장모님.
0: 네, 자개가.
1: 맞아, 맞아.
2: 아, 이거를 왜 몰랐을까?
1: 오칠 한 거예요. 오칠에 잠깐 앉아보세요.
0: 네네.
2: 아, 오칠을 하셨구나.
1: 오칠은 하는데, 오칠은 왜?
0: 튼튼한 거죠, 선생님. 네.
1: Don't worry, be happy. 그 오칠은 왜 온나무에서 나오는 생칠 있잖아요. 네. 그걸로 만드는데 이렇게 색을 내려면은 알료를 섞어서 요즘은 색을 내요.
2: 뭐 수저나 이런 데 하시는 건 봤는데 이렇게 큰 테이블에 오칠 하신 건 처음 봐요.
1: 아, 그 고궁이라든지 오칠하는 거는 천년을 견디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가장 럭셔리 제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럭셔리는 꼭 그 비싼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정신과 어떤 태도로 또 뭐 한 땀 한 땀 했어야 됐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럭셔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미의식으로 다시 만들어내면 한국적 럭셔리를 너무나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잠자가치가 엄청난 나라다. 이 정도 돈이 한 1억쯤 됐는데
0: 이 집에서 가장 비싼 건 이거였네요.
2: 그러니까요.
0: 테이블이. 이게 겉으로 보면 플라스틱 같은데 만져보면 나무입니다. 나무.
2: 자세히 보니까.
0: 예, 예.
1: 옷이라는 거는 방수돼지, 방충돼지, 방염돼지, 방부돼지, 방자 들어가는 건 다 돼요. 이걸로 저는 우리나라 제품을 만들어서 유럽이나 무슨 중동의 부자한테 팔면 좋겠다.
2: 가치가 있죠.
1: 여기뿐만 아니라 저 부엌에도 제가 오칠을 전부 하고 디자인을 새로 이제 부엌에 맞춰서 했거든요.
2: 주방도 한번 구경 가볼까요? 네. 아, 여기 너무 예쁘다. 색감도 예쁘고.
1: 주방에.
0: 아, 여기도 오칠을 네. 다 하셨네요.
1: 다 오칠했어요.
0: 네.
1: 식품 같은 것들에 이게 좋고 한국적 그 럭셔리에 대한 거를 실험해 본 거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2: 진짜.
1: 어, 우리 이거 제가 아침에 삶아놨는데.
2: 여기 오칠 그 테이블과 잘 어울리는 우와. 바구니.
1: 강원도 사람이거든요.
0: 네. 아, 예.
1: 이 감자 이게 홍감자라고.
2: 네.
1: 강원도의 고냉.
0: 저 조그만 걸로 하나.
1: 고냉대. 속에도 노랗잖아요?
0: 네, 좋습니다.
1: 네.
2: 저 옥수수 진짜 좋아해요. 좋아요.
1: 나도.
2: 저도 옥수수 진짜
1: 조금만
2: 좋아해요.
1: 조금만 하세요. 그리고 얘도 좀 해요.
2: 토마토 주스인가요?
1: 드셔보세요.
2: 건강한. 엄청 진한 토마토 주스.
0: 아,
2: 맞죠?
0: 이 컵도 조선시대가 아니라 삼국시대에 드라마에 보면 그 삼국시대를 해서
2: 네.
0: 술 이렇게 이게 나오고 되면
1: 아 역시 좋아요. 예를 들면 뭐 바구니라든지 아, 우리 고양이가 저기 있어요.
2: 아 고양이 소리구나.
0: 소리가. 아, 깜짝이야.
2: 어.
0: 나 요즘.

0: 뭔가에서 꼬리가.
1: 아니, 어떻게 약간 이렇게 뭐... 높이 있을 수 있죠?
0: 아니.
1: 아니, 어떻게
0: 온 거야? 난 이게 인테리어인 줄 알았는데, 꼬리가, 안녕,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꼬리 한번, 아, 꼬리 쓰라. 알았어. 아.
1: 어떡하지? 귀여워. 깜짝 놀랐어요.
0: 알았어. 침착해, 알았어. 저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지금 요 위에, 이 집 고양이가.
1: 양이가 있어요. 네,
0: 울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그럼 요쪽 거실.
2: 울고 있는 게 아니고 웃고 있는 건데. 네.
0: 저희가 아까 봤던 요, 우리 선생님의 좀 쉬시는. 여기 저희 한번 앉아봐도 될까요?
1: 와, 네. 여기. 휴가.
0: 이야, 뷰가.
1: 선생님, 여기 작품인데요?
0: 여기는 뭐, 그냥.
2: 제가
1: 너무 예뻐요.
2: 가장 우리 집에 백만장자가 어울리는 그 제목이 어울리는 곳이 여기 아닐까요?
1: 맞아요.
0: 진짜 커다란 액자를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난 진짜 이것 때문에 여기 살아요. 오래 살고 좋아요. 있어요.
0: 정말 먼데 산까지 지금 보이거든요.
1: 매번 바뀔 거 아니에요, 액자가 또.
2: 해 뜰 때. 저 산이 한나타가 아주 붉은색에다가 일초일초 올라오면 매일 봐도 매일 경이로워요.
0: 보통 우리가 한강뷰가 보이는 집에서 이런 뷰가 안 나오죠?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이쪽은 동쪽을
2: 딱 동쪽이야.
1: 이렇게 한강 라인으로 쭉 보이는 게 너무 멋진 거
0: 그러니까.
1: 같아요.
0: 그러니까 또 하나는 저 반대쪽으로 가면 우리가 익숙한 또 뷰가 나와요.
2: 맞아요. 강남이 보여요.
0: 그러니까 양쪽으로 한강 뷰를 즐길 수 있는. 쭉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오다가 맞아, 꺾어지고 맞아. 이렇게 돼서 딱 요 자리에 저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혼자 보기 아까운 그런 뷰입니다, 정말로.
2: 함께 보여드려서 좋네.

0: 그러면 방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여기가 안방이.
1: 네.
0: 아.
1: 아늑한데요, 선생님?
0: 아우, 여기도 근데 뷰가 너무 좋은데, 다른 곳에 비해서는.
1: 화려하진 않네.
0: 화려하지 않네.
2: 참하게 얘기해서 별로다, 이 얘기잖아요.
0: 아니. 별로다가 아니라.
2: 별로다인데, 네. 원래 침실은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색은 썼어요.
0: 커튼.
2: 커튼이 황토빛 주홍이죠. 네. 아. 그 다음에 그린이 서로 보색 대비잖아요. 제가 신경을 썼고.
1: 확실히 색 조화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2: 우리 집의 주조색이라고 할까?
1: 네. 욕실도 한번. 네.
0: 자, 이쪽이 아마 욕실 정도 될 것 같은데.
2: 제가 얘기한 주조세.
1: 네, 좋아하시는 색.
2: 주조세.
0: 네, 네, 네. 여기가 이제 욕조죠?
2: 네.
0: 아니, 근데 저기 다 들어가시죠.
1: 괜찮으세요?
2: 강훈 씨는 발만 담그고, 네. 심지어 저도 발만 담궈요. 네. 저기 이제 샤워가 있으니까 충분히 담그려면 이제 사우나 가면 되고.
0: 샤워가 저기서 저는 못하겠네.
1: 구조가 특이하네요.
0: 왜냐면 여기 올라가야 되니까. 네.
2: 뭘 그렇게 엄살을.
0: 아니, 저는 저기 뭐야, 샤워가 불가능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올라가면.
2: 대기할까요?
0: 같이 한번 올라가.
1: 만날 것 같은데, 헤드랑?
0: 그게 아니라.

0: 불을 하기가 쉽진 않네.
1: 잠깐, 아니, 거기서 내다보는 예. 저 풍경이 저는 너무 좋아서.

0: 저 아래 도로도 너무 좋고요. 네네. 마을 보고 어떤 때는 여의도에서 왜 저 불꽃놀이 하는 게 여기서 보여요. 그럼 내가 그 자세로 멍 좀 때리죠. 그땐 정말 내가 너무 너무 좋다.
1: 근데 이렇게 좀 계단 했으면 불편하실 것 같은데.
0: 근데 약간 주의를 줄 수 있는 걸 저는 항상 조금을 만들어요.
2: 좀 신경 써서
0: 네. 매일 오르내리는 이 작은 시련, 네, 네. 작은 훈련을 저는 이걸 통해서 아 오늘도 난 아직 괜찮아. 만약에 여기를 못 올라가면 저는 그날 늙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저 자신을 자꾸 강화하는
1: 작은 시련을
0: 네. 극복하는 네 좋은데요? 그런 공간이에요. 네.
1: 작은 시련, 네. 작은 시련.
0: 일로 오세요.
1: 여기 안쪽까지 또 들어가요?
2: 어디 가야 돼?
1: 여기는
2: 욕실 문.
0: 일로 오세요.
2: 여기는 욕실 문.
1: 어? 어? 우와! 아니!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2: 이렇게 양쪽으로.
0: 여기 없던 건데 제가 쪽 문을 낸 거거든요. 네,
2: 네. 아, 그리고 재미도 있고요.
1: 맞아요. 재밌어요. 선생님, 근데 제가 아까부터 눈여겨본 게 구두 굽이 엄청 높은데요?
0: 내가 얼마나 작아. 그러니까 전 무조건 사면 6cm 이상 사요.
2: 다른 신발도 다 굽이 좀 있을까요? 있나요?
0: 당연하죠. 한번 열어보세요. 네. 아, 종이 더 해놨어야 되는데.
1: 오, 아, 진짜 높은 거 다 신으시는구나.
0: 그죠?
1: 근데 이런 거 너무 패셔너블한데요?
0: 난 운동화조차도 난 그렇게 높은 것만 찾는다니까요.
2: 근데 이제 저기 뭐야 좀 갈수록 힘드시지 않나요? 굽이 높으면 좀
1: 2차다 2차
0: 아
2: 걱정이 되네. 네.
0: 집에 와서 발을 막 발 마사지를 해줄 때가 많은데 그런 한이 있더라도 나는 못 내려오겠어.
1: 포기할 수 없어요. 힐을
0: 할 수 없어요.
1: 그럼 이 신발을 신고 이제 출근을 하시는 거죠?
0: 출근하니 오늘도 간다.
2: 자, 그럼 우리 이제 사옥으로 한번 네. 이동해보시죠.
1: 가시죠. 같이 한번. 예.
2: 여기가 이제 사옥이군요.
0: 네, 맞습니다.
2: 비슷하게 생긴 건물이 네 동이나 되네요.
1: 건물은 하나인 거죠?
0: 하나인 거죠, 네.
2: 들어가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1: 어디로 갈까요? 네.
0: 들어오세요.
1: 와.
2: 아유, 뭐, 너무 예쁩니다.
0: 우리 회사입니다.
1: 회사 같지가 아, 않아요. 네. 되게 드라마 세트장처럼.
0: 그래도 회사예요. 일해야 돼,
1: 회사긴
0: 우리.
1: 하죠.

0: 사옥이 굉장히 좀 특이하고 멋있습니다. 일부러 좀 이렇게 지으신 건가요?
1: 아니에요. 이거는 승효상 선생이라고 예. 건축가로서는 우리나라에서
0: 너무
1: 유명하신 분이고 네. 이걸 맨 처음에 같이 진 친구는 제 남친, 남사친인데 저한테 판 지는 한 7년 그렇게 됐어요.
0: 이 건물은 엄청나게 네. 그 비싼 건물이에요. 왜냐면 그 건물이 네 개 동으로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네. 땅이 엄청 넓습니다.
1: 올랐을까요?
0: 네. 여기에 이렇게 넓게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50년 동안

0: 또한 인테리어 잡지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잡지를 만들어 오신 잡지의 여왕 우리 이영애 대표님. 맨 처음에 어떻게 잡지와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1: 원래는 잡지는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지만 네. 제가 책 좋아하고 네. 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네. 국민학교 교실 하나가 도서관이잖아요. 네.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책을 내가 다 읽었어. 그때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잔다크, 무슨 나폴레옹. 나를 조금만 더 넘어갈 수 있으면 큰일을 하는구나를 느꼈던 것 같죠? 네.

0: 그럼 나는 뭘 해서 좀 큰 인물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1: 제일 좋아했던 게 그림. 내가 그렇게 그림 잘 그렸어요. 쫙 그리고 있으면 동네들이 삥 눌러서 나 그리는 걸 봐.
2: 그때 우리나라에 디자인이란 역사가 짧을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0: 그러면 과연 백지 수표에 얼마를 적으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1: 기꺼이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0: 오 안에 예,
2: 네 적으겠습니다.
0: 4만 7천 원.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1: 거기서 1년쯤 일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이 형의 너 좋아하는 잡지가 나왔어. 이라는 잡지가 나왔어. 근데 제가 하나 사서 주소를 보고 신당동이었는데 거길 제가 쫓아갔죠.
3: 그 잡지사예요?
1: 잡지사에.
4: 저 그때 너무 좋았어, 그거 보고. 너무 놀랬어. 기쁨의 놀라움. 찾아가서 이 잡지는 제가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신 만큼만 주면 됩니다. 자기 반만 줄 수 있대. 반이면은 4만 얼마잖아요. 그래서 서로 씨름하다가 3천 원을 내가 더 깎아줬어. 그래서 4만 7천 원이 제 월급으로 결정된 그 숫자예요.
1: 인사 들어가서 처음으로 제 월급 주세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네. 숫자잖아요.
3: 네. 잊을 수 없죠.
1: 첫 월급. 긴 여정을 가게 네. 한 첫 숫자예요.

0: 그 제가 성서부터 인쇄소 가는 것부터 글 쓰는 것부터 편집 디자인 하면서 취재도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1: 다 하셨네요.
0: 그러게 저에게 다 맡기고 가다시피 했어요.
2: 근데 그 당시가 이제
0: 네.
2: 70년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잡지가 잘 팔렸나요?
0: 아유, 팔렸겠어요.
1: 잘안 됐을 것 같아요.
0: 제가 여기 월간인데요. 전화하면, 네, 어디요? 이라고요? 네? 7번쯤 말해요. 아, 그래서요. 뭔지 모르지만 귀찮으니까 이제 그래서요. 이렇게 묻던 시절이었죠.
2: 아니, 그러면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0: 네. 아들은 가면서 할수 없이 그러면 뒤를 부탁한다. 뭐 팔든지 갔든지 뭐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2: 그럼 어떡하셨나요?
0: 밀린 그 인쇄비, 종이값 이런 걸다 안고 제가 이제 사게 되는 거죠.
2: 인수를 하신 거네.
0: 인수를 한 거예요.
2: 아.
1: 그때가 몇살 되셨어요?
0: 27, 8? 그 회사가 이제 문을 닫게 생겨서 있는데 제가 열심히 일했던 흔적이 없어지는 것도 아쉽지만 이건 뭐한지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무너지면 너무 그건 아쉬운 일이고 할수 없이 제가 인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1: 그럼 처음에 잡지사 인수하실 때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0: 부모님. 특히 엄마를 많이 설득했죠. 어차피 결혼하면 돈이 들잖아요. 그돈 미리 주면 나중에 내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내 결혼 자금은 물론이거냐 엄마한테도 집한채더 사주겠다 뭐 이러면서 설득을 해서 그때 돈을 받았어요.
1: 결혼 자금을 미리 1억 받았어요, 1억.
2: 아, 집에 그럼
1: 돈이
2: 돈이 좀.
0: 맞아. 우리 아버지는 교육 공무원이지만 우리 엄마는 운수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추록 여러 대 있잖아요. 기억나는 거는 조군 오빠라고 그분이 반장이야. 그분이 이제 집에 오면 발냄새, 종일 다녀, 전국을 다녀서 돈 냄새, 돈 이만큼 발냄새. 그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2: 아니, 근데 굉장히 그 당시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돈인데, 어머님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내주셨나요?
0: 에이, 웬걸요. 2박 3일 설득하고 뭐 간지르고 꼬집고 별짓 다 해서 이제 이건 고집은 못 꺾을 수 없구나. 알고 있는 거 알면서 달래는데 어떻게 안 줘. 현금 이만한 걸로 글쎄 받아. 저기 쇼핑백 같은데 10,000원. 그땐 진짜 은행으로도 안 받았다 정말. 그거 들고 온거 너무 기억나고요.
2: 근데 뭐 아무 이득이 없는 뭐 굉장히 어려워진 잡지사를 인수하셨는데 어떻게 잘 됐나요?
0: 그랬겠습니까? 일주일이면 제가 3일은 우리 회사 일을 해요. 렌즈해. 4일은 토요일 일을 포함해서 남의 일을 해요. 조그만 명함부터 브로셔, 팜플렛,
1: 디자인.
0: 카다록, 달력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 일을 해서 그 돈을 벌어서 잡지를 운영했어야만 했어요. 그때는 꿈도 어떤 꿈을 꾸냐면 월급 다 주고 종이비 다 주고 인쇄비 다 주고 원고료를 다 주고 아 오늘 참 기분이 좋다 했는데 그게 꿈이었어요. 꿈인 게 섭섭한 적 있어요? 너무 섭섭해. 오죽 섭섭했네. 지금도 생각나고 그게. 제가 인수하고 나서 한 6개월이나 됐나 할때 언론 통폐합이라는 거 아세요, 두 분?
2: 예전에 뭐,
0: 네, 들어보셨죠?
3: 언론 봉쇄합을 결정함으로써 19개 언론사가 문을 닫았다.
0: 우리 폐간됐어. 그걸 제가 전화로 들었어요. 내가 인수하고 6개월 만에 돈다 썼는데 폐간된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자들 뭘 잘못했어? 지네가 10원을 한 장을 줬어. 무슨 뭐? 정부에 나쁜 말을 했어. 누구를 다치게를 했어. 난 그게 너무 억울했고. 또 내가 아니라도 이런 작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냥 하늘을 뻗치고 있었지 그때는.
2: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엔 어떻게?
0: 대통령한테 편지 써야죠.
2: 답이 왔나요?
0: 안 왔지만 네. 이틀 모자르는 3개월 만에 네. 복감됐어요.
2: 근데 잡지만 만드신 게 아니라 베스트셀러 책도 여러 권 내셨다라고 들었는데.
0: 맞아요.
1: 근데 또 유명한 책이 선재 스님 책을
0: 내셨다고요. 선재 스님도 당시에도 많이 팔렸는데 이번에 그분이 요리사에 네. 나오셔서 맞아요. 또 옛날만큼 또 잘 팔렸어요.
2: 요즘 더 잘 팔리실 네, 것 네. 같긴 해요.
0: 근데 네. 그분도 정말 생각이 참 건강하신 분이에요. 아프셨기 때문에 그 건강함을 네. 얻으신 분인 거죠. 매주 냄새.
4: 아이고, 어서오세요. 예. 귀한 걸 와주셨습니다. 아유,
0: 진짜 오래간만에.
4: 그러고, 네. 아, 여기도 처음 오셔. 얼른 들어. 더운데, 빨리 스님. 들어오세요.
5: 그래서 그 건강의 비결은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0: 사찰 음식 명장 1호 선재입니다.
1: 아우 예쁘다. 스님 얘는 이름 뭐야?
0: 걔는 사이 줄빵이라고 그래요. 사이. 밖에 있는 거 안 꺾고 오는데 네.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1: 그러게요.
0: 장록수.
1: 얘가 장록수예요?
0: 네, 저기 많아요. 꺾어가지고 싶으면 오늘 갈 때 가져가세요.
1: 갈 때 꺾어가도 돼?
0: 네, 예. 네. 요거는 수박차예요. 수박 끓인 거.
1: 어머, 수박도 끓입니까?
0: 네.
1: 오, 진짜 이거는 요리책 많이 봤는데 처음 봤다.
0: 좀 잡세요, 시원하게.
1: 한번 먹어볼까요?
0: 네. 네.
1: 그럼 겨울에나 먹어도 되나요?
0: 그렇죠.
1: 예, 예.
0: 얼었다가 먹어도 되고요.
1: 어머, 그래, 정말 이게 좀 다르다. 나 이런 거 처음 먹어봐. 아니, 스님은 뭐, 조식에서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옷을 뭘 입을지.
0: 아, 나도 고민을 안 해요.
1: 아니,
0: 내가 이걸 신경 써 입었더니 이거 입으래.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다. 손님을 오는데 적산만 있는 건 아니다.
1: 아, 그래도 이쁘다. 속옷이 그래. 더 이쁘시네. 아니, 어쨌든 그래도 고민이 내 가질 수가.
0: 아, 그럼요.
1: 주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스님이 더 재할 수 있었어. 가진 걸 더 남한테 줄 수 있었어. 우리가 그 책을 2000년에 초판을 냈어요.
0: 네, 예.
1: 그때는 사찰 음식이라는 말이 드물 때, 그런 말을 들어볼 때가 드물 때 우리가 아, 그걸 한 거예요.
0: 책을 내자 이렇게 했는데
1: 스님?
0: 그게 신의 안수였어. 우리
1: 맞아,
0: 사장님
1: 맞아.
0: 지혜가 있은 거야, 그때. 우리 책이 베스트셀러는 처음이라.
1: 처음이야. 그때 당시가 네. 그게 처음이야.
0: 10위 안에 들어갔으니까. 일주일 만에 첫 인쇄 7,000부를 다 파는 바람에.
1: 네, 네. 근데도 뭐 책 더 잘못 만들었다고 막 그러셨잖아.
0: 내가 그랬어.
1: 근데 이게 근데 26년 전에 냈는 거.
0: 그래도 너무 잘 만들었어.
1: 괜찮지 않아요?
0: 네, 그럼요.
2: 다양하게 잡지를 만드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게 인테리어 잡지잖아요.
1: 네.
2: 이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1: 우리나라에 잘 사는 그 집 성북동이다 평창동이다 어디다 다니면 집안에 취향이 없다고 얘기해야 되나? 소위 얘기해서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이라고 이름을 처음 붙여서 그 잡지를 하게 된 거죠.
3: 잡지가 나온 게 창간호가 언제예요?
1: 1987년.
3: 87년. 네. 그러면은 87년이면 네. 우리나라에 경제 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로 많이들 이사를 가면서 또 자기 집을 또 좀 꾸미고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이제 늘어날 시기니까
1: 네.
3: 딱 그런 시대에 딱 그게 잘
1: 맞은 거죠.
3: 네, 네. 떨어진 것 같아요.
1: 맞아요.
3: 네.
1: 그래서 우리가 8개월 만에 흑자를 봤다니까요.
2: 그 옛날에.
1: 그 옛날에.
2: 흑자를 본 비결이 있을까요?
1: 그 첫 번째 캠페인이 뭐냐면 무료로 집 꾸며드립니다 였어요.
3: 아, 그러니까 잡지로 쉽게 얘기하면 러브하우스를 구현을 한 거네.
1: 맞았습니다. 네.
2: 지금 들어도 솔깃해요.
1: 그렇죠.
3: 네. 1990년대에 공짜로 집을 꾸며준다고 하니까 아마 편지가 엄청 많이 왔을 것 같아요.
1: 너무 많이 와서 저는 이 동네 계속 오래 살았는데 경찰이 다 와서 입회하에 저희들이 뽑았을 정도로.
2: 그 정도로요?
1: 네.

0: 2000년 되는 전해에 샀는데 네. 2, 3천만 원 중에 줬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1: 값이래 뭐
2: 아니 값으로 뭐 매기기가 맞아요. 어려운 정도에

0: 그런 것들을 다 묘비해 주셨는지.
1: 이 공예품이라든지 예술품이 많이 걸린 거를 우리 전 직원이 다 늘 보면서 살게 하고 싶어요. 여러 사람이 나누니까 비싸도 건 싼 거지. M분의 1을 하면. 저는 얼마든지 앞으로도 1년에 한 번씩 제가 총 작품을 살려고 우리 총 매출에 이익의 100%를 살려고 하거든요. 그럼 좋잖아요. 그럴 때 아니면 개인이 가기 힘든 것도 있으니까. 네.

여기는 제 한옥인데 한옥 질려면 나한테 물어봐 아마 이랬을 정도로 제가 깊이 빠져서 지었었죠. 요만큼은 우리 회사가 젊은 작가들을 위한 갤러리를 해요.

3일 동안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도 들어가 보고 저 집도 들어가 보고 이러는데 한옥도 이렇게 살기 좋고 편하게 할 수 있구나. 남의 집을 보면 다 배우는 거니까. 한옥으로 치면 대청? 저쪽에 방 한 칸이 있고 이쪽으로는 부엌이 있고. 여기가 대들보를 제일 성실하게 쓴 곳이라 여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물풀의 나무예요. 한옥은 어떻게 생각하면 큰 공예품인 거예요. 못을 하나도 안 쓰고 한옥 한다는 게 이것도 참 대단한 방법이었던 거고, 손님 오는 사랑방을 현대화시켰다고 봐야죠.

0: 종이로 건물을 또 지으셨다고요?
1: 종이 박물관을 지은 거예요. 빈 컨테이너 박물관. 무료로 다 들어오시게 네. 했는데 30명의 그 디자이너들이 각 빈 컨테이너 하나를 갤러리처럼 하게 했고요. 네.
0: 비용이 어느 정도?
1: 한 50억 들었어요.
0: 50억이?
1: 30주년 기념을 뭘 할까? 그래서 올림픽 공원에 가서 종이 기둥, 그다음에 저기 빈 컨테이너 그걸로만 지은 거잖아.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만한 걸 세웠잖아요. 사람들한테도 반응이 좋았고 좋은 선한 영향을 끼쳤다. 이런 걸로 이제 뿌듯하다니까요. Is it another present? 와우.
2: Remember 20 years ago.
1: Memory. Thank you. Thanks a lot.
2: Wow.
0: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는 진짜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1: 끝까지 남한테 필요로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를 찾게 하는 사람? 오랫동안?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돈이 있어서 돈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부자고 생각이 있어서 생각을 줄 수 있는 것도 부자고 그렇게 기억되면 전 그게 제일 부자가 아닐까요?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2: 장훈 씨, 이훈 씨, 안녕하세요.
0: 아, 말이.
3: 7,000평 넘는 정원이랑 마장에서 반려동물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는 박창덕이라고 합니다.
4: 아, 네, 반갑습니다.
5: 아, 아빠 심어줄게.
6: 더 예쁘라고 액세서리 다루고 있어요.
0: 이 아이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3: 우리 갇혀 살았다는 거가 공통적이잖아요. 경주마 했었어요. 아. 성적이 좀 안 나오면 교태가 돼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동물 체험장에서 아. 있던 아이인데 유리 안에 갇혀놨더라고요. 네. 구조왔을 때 그 경계를 하고.
0: 가장 먼저 버림을 당하는 게 동물들이고 폐업하면 그냥 다 폐사되는.
4: 맞아요.
0: 너무 안타깝고.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7: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사랑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0: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독감.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팍!

0: all the people who have ever tested their typing speed.
1: I type really fast on my laptop.
2: I type. Type라는 것은 뭐 a type of something이라고 할 때 어떤 유형이라든지
1: It's my type.
2: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무슨 타입이다라고 하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정말로 그냥 동사로 타자를 치다.
1: Yeah, 네. Type on a computer.
2: Really fast on my laptop. 컴퓨터 여기서는 뭐 굳이 노트북 컴퓨터를 말하고 있지만 컴퓨터 타자 속도는 정말 빨라요라는 말이고요.
1: Perfect. Next she says My average speed would be at around 90 words per minute.
2: 저의 평균 속도 average speed는 would be 아마도 뭐뭐일 거예요라고 할 때 mm-hmm. 그냥 is 대신에
1: it is
2: 네, would be 이렇게 yeah. 쓸 수도 있습니다. at around 90 words per minute. 이 words per minute을 WPM이라고 표시하기도 oh, yeah. 하더라고요.
1: WPM.
2: 네. 근데 궁금해서 저도 English typing speed test 이런 거를 한번 쳐서 봤어요.
1: Oh, you did?
2: 저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oh. 75 정도밖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1: Oh, you would have a C.
2: Really?
1: In Georgia, that's a C.
2: So she's really fast compared
1: yeah,
2: to me.
1: She's really fast.
2: And I thought I was fast too.
1: Right.
2: Although it's not my mother tongue.
1: She's quite fast. Yeah.
2: 그래서 90 1분에 90 단어 치는 게 굉장히 빠르다는 걸 mm-hmm.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mm-hmm.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말하죠?
1: She says. Which puts me in the 95th percentile of all the people who have ever tested their typing speed.
2: 네, 이때 백분위 보통 그냥 percent라고 많이 쓰지만
1: yeah.
2: 이때 이렇게 백분위 점수를 가리키는
1: percentile
2: 이런 단어가 쓰입니다. Mm-hmm. In the 95th percentile, mm-hmm. in the 90th percentile이라든지
1: yeah. In the 80th percentile.
2: 네.
1: You can use any number.
2: 물론
1: below 100.
2: 네, 물론
1: 100 below.
2: 네, 뭐 100을 쓰진 않겠죠?
1: Yeah, we usually don't. In the 100th percentile.
2: 네, 왜냐하면 우리가 번역할 때는 뒤집어서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지금 90, 상위 95%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상위 5%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1: yeah.
2: 뺄셈을 좀 해야죠. 그래서 그 속도라면 which puts me, 나를 어디에 넣어준다. Mm-hmm. In the 95th percentile of mm-hmm. all the people, 뭐 전 세계 인구의 타자 속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1: Of course.
2: 그 점검을 안 해봤다면 그래서 all the people who have ever tested their typing speed
1: mm-hmm.
2: 타자 속도를 한 번이라도 재본 사람이라면 그들 중에서 상위 5%에 puts me 해당됩니다.
1: Right, that is actually quite fast. You got an A plus in Georgia.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The reason I even wanted to find out how quickly I type was Probably when I was looking for a job and I was thinking of going into translation or transcription.
1: The reason I even wanted to find out how quickly I type was probably when I was looking for a job.
2: 이 문장 구조를 보자면 the time was when이 아니고 the reason was when이어서
1: mm-hmm.
2: 약간 연결이 100% 매끄럽다고 볼 수는 없지만
1: right.
2: 그냥 의식의 흐름으로 보면은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이유는 뭐뭐 때였을 거예요. 충분히
1: yeah.
2: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The reason I even wanted to find out, 알아보다, 알다. Mm-hmm. 그래서 how quickly I type, 내 타자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알고 싶었던 이유, 왜 알고 싶었을까? Was probably, 아마도 when I was looking for a job,
1: mm-hmm.
2: 일자리를 찾고 있었을 때,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였을 거예요.
1: Mm-hmm.
2: 그리고
1: And I was thinking of going into translation or transcription.
2: 네, 먼저 단어부터 글로 받아 적는 것.
1: Transcription.
2: 네, 이 trans라는 것이 translate에도 쓰이지만
1: yep.
2: 옮기는 것을 말하고요.
1: Transfer.
2: 파일을 이전하는 거, 보내는 거, 돈을 송금하는 거 다 transfer죠.
1: Mm-hmm.
2: 누군가가 다른 회사, 다른 뭐 지사로 발령나는 것도. 그런데 transcription에서 transcribe, 뭐 script 이런 말 있잖아요.
1: Yeah.
2: 그게 다 글로 적혀 있는 걸 말하죠. 그래서
1: Writing.
2: transcription 하면은 글로 받아 적는 것, transcribe를 mm-hmm. 하는 거, 받아 적어진 그 녹취본은 또 transcript라고 하기도 해요.
1: Yeah.
2: 그래서 그쪽 분야로 가볼까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서
1: mm-hmm.
2: going into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어떤 분야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쪽 일을 하는 거.
1: Yeah,
2: I was thinking of going into translation mm-hmm. or transcription.
1: Mm-hmm. And what else does she have to say?
0: And I also had absolutely no idea of what to do with my life as most young people, right? However, I never got curious to test my texting speed, which is obviously different from typing. I can use all of my 10 fingers when typing, but I can only use my 2 thumbs when texting.
1: And I also had absolutely no idea of what to do with my life, as most young people, right?
2: That was definitely some additional info. Yeah. 타이핑과 관련은 없었지만. And I also had absolutely no idea.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Mm-hmm. 그러니까 타이핑 속도를 알고 싶었던 게 이쪽 일을 해볼까 하라는 이유도 있었고 또 그냥 앞으로 what to do with my life, 앞으로 내 인생을 가지고 뭘 할지라는 yeah. 걸 이제 직역하면 그렇고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1: Yeah, like how do you want to live? But basically what job you want to have, yeah. what career mm-hmm. you want to pursue.
2: What kind of path you want to take yeah. with your life. 그래서 mm-hmm.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As most young people, 그러니까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yeah.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Right?
1: right?
2: 동의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1: Right?
2: 그런데,
1: yeah.
2: 그런데.
1: Yeah. She says, however, I never got curious to test my texting speed, which is obviously different from typing.
2: 그래서 타이핑 속도는 빠르다는 거, 상위 5%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알게 되었지만, however, I never got curious to test my texting speed. 문자 메시지를 얼마나 빨리 치는지는 한 번도 알고 싶었던 적이 없대요. Which is obviously different from typing.
1: Yes.
2: 당연히 타자랑은 다를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get curious to 뒤에 아까는 요약 문장에서는 C가 나왔고
1: C.
2: get curious, you are curious to what other verbs? Like see, know,
1: no.
2: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보통 보는 거, 알게
1: yeah.
2: 되는 거,
1: find out,
2: get curious to 여기서는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1: Hmm. Perfect. And she tells us how it's different, which is something that we know. I can use all of my 10 fingers when typing, but I can only use my 2 thumbs when texting.
2: Obviously different라고 방금 전에 말을 한 뒤에 그래도 mm-hmm. 설명을 합니다. 물론 분명히 다르죠 하면서 I can use all of my 10 fingers when typing. 타자 칠 때에는 손가락 10개를 다 사용하지만 but I can only use my 2 thumbs, 엄지 두 개만 쓸 수 있죠. 언제? When texting.
1: texting.
2: 물론 when typing, when texting, 둘 다 when 다음에 when I am이 생략되었습니다.
1: Yes, for sure.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So the other day, I decided to see how quickly I can text. And oh boy, was I slow. I am twice as good at typing as I am at texting with an average speed of only 45 words per minute when texting.
1: So, the other day I decided to see how quickly I can text.
2: So the other day,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mm-hmm. I decided to see 한번 확인해 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mm-hmm. 하기로 했습니다. How quickly I can text.
1: text.
2: 여기서는 can이 들어갔지만 how quickly
1: I text
2: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Mm-hmm. 얼마나 빨리 칠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치는지. Yeah. 그런데
1: She says, and oh boy, was I slow.
2: 네, oh boy라고 하는 말이 앞에도 나왔는데 그때는 uh-huh. 뒤에 I was 이런 식으로 주어가 먼저 나왔어요.
1: Uh-huh.
2: 이렇게 순서를 바꾸진 않았거든요. 도치를 시키진 않았어요. Uh-huh. 근데 둘 다 가능해요.
1: Yeah, and actually this way feels more dramatic, uh-huh. right? Oh boy, were we late? It
2: 네.
1: feels a little bit more dramatic. So if you're going for the dramatic angle, use it like that.
2: 사실 정확한 묘사는 아니지만 이 감탄사가 뭔가 자석이라고 생각을 해서
1: yeah.
2: like a magnet.
1: Yeah.
2: 약간 영향을 더 주면은 바뀌는 거죠. 보통 yes. only when you do this will you be able to 이렇게
1: yeah.
2: 뭔가 조건이라든지 그럴 때만 이걸 할 수 있다. 조건 같은 게 앞에 나와 줄 때
1: yeah.
2: 뒤에 나오는 주어와 동사가 좀 위치가 바뀌면서 도치가 되거든요. Mm-hmm. 그런 것처럼 감탄사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Oh boy, I was slow 됩니다.
1: Mm-hmm.
2: 정말 느리더라고요.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1: Yeah. Lastly, she says, I'm twice as good at typing as I am at texting with an average speed of only 45 words per minute when texting.
2: 사실 이것도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1: Oh,
2: 45 words per minute.
1: Because you only use your thumbs.
2: Exactly.
1: So you would imagine that texting is automatically slower than typing.
2: It is automatically slower.
1: Yeah.
2: So I am twice as good at typing as I am at texting.
1: Mm-hmm.
2: 타자가 문자보다 두 배 빠르다. With an average speed of only 45 words.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패턴은 see how 뭐뭐뭐 I였는데 이걸 이용한 첫 번째 예문은 저는 제가 그걸 얼마나 쉽게 배울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I want to see how easily I can learn it. See how easily와 can learn it 뒤에 나오는 부분이 들어갔죠.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I want to see how easily I can learn it. One more time. I want to see how easily I can learn it. Great. Let's look at the next one.
0: 다음은 그들은 제가 얼마나 친절하게 고객을 대하는지, 고객들을 대하는지 보게 될 겁니다. They'll see how nicely I treat customers. 번역이 더 길죠? They'll see how nicely I treat customers.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They'll see how nicely I treat customers. They'll see how nicely I treat customers.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그다음 패턴은 be twice as good at doing something인데요. 첫 번째, 당신은 노래를 두 배나 잘합니다. 뭐 다른 거에 비해서 두 배나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노래를 두 배나 잘할 수도 있겠지만 you are 또는 you're twice as good at singing. You're twice as good at singing.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You're twice as good at singing. One more time. You're twice as good at singing.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두 번째는 그녀는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두배 잘했어요. She was twice as good at listening.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 물론 이제 앞에 as good 뭐뭐뭐 as를 뒤에 써서 she was twice as good at listening as she was at speaking 해도 되는데 구어체에서는 그냥 more than, better than처럼 than speaking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한번 읽어볼게요.
1: She was twice as good at listening than speaking. One last time.

0: 네, 오늘은 문자 메시지 속도가 느리다라는 내용에 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always use actual words and punctuation when I text. Translation, I text slowly. When you're typing a funny text, but the group chat is moving on too fast, you're just like, slow down. You're ruining my comedic timing.
0: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Okay, so Baron says,
0: I always use actual words and punctuation when I text. Mm-hmm.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actual words, 그러니까 실제 단어를 쓴다는 말은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약자 안 쓰고
1: yeah. No LOLs 네. and BRBs.
0: I'll be right back, laughing out loud.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실제로 단어를 쓰고 punctuation, 그러니까 마침표, 느낌표, 점 다 찍는다.
1: Exclamation
0: Translation,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내가 번역해주자면 mm-hmm. I text slowly. 나는 yeah. 문자 메시지 속도가 느리다라는 말이고요.
1: And Christy says,
0: When you're typing a funny text, but the group chat is moving on too fast. 재밌는 문자를 쓰고 있는데 뭔가 웃긴 말을 쓰려고 하는데 전체 단체 창이 너무 빠르게 문자가 올라갈 때 you're just like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대요. Slow down. 좀 늦춰봐. 천천히 해. You're ruining my comedic timing. Comedic timing이라는 것은 웃길 타이밍인데 그걸 yeah. 지금 너네들이 놓치고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한대요. Yeah. And she probably can't type because she's slow.
1: Yeah, because she's too slow, right? Mm. I feel you on that one, Christy, because that happens to me all the time. But I send it anyway.
0: Anyway?
1: And I say, go up and see.
0: Do people laugh anyway?
1: Yeah,
0: okay.
1: they do.
0: You have nice friends.
1: Perfect. So this i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but also the end of our show, but just for today.
0: 네, 저희는 right?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당신은 그냥 뭐뭐 해야 합니다라고 되겠지만 그냥 뭐뭐 하세요라고 어떤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경고를 하거나 조언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cause a lot of라는 패턴도 쓰였습니다. 많은 뭐뭐를 야기하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보여드릴게요.

0: 네, 오늘은 소셜미디어 포스팅 중에서 문자 메시지보다 전화를 선호한다는 내용을 두 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at our two posts. I prefer calling over texting. Calling is much more intimate and direct. I much prefer calling over texting. I'm a relationship-oriented person, and hearing a voice conveys much more emotion than words on a screen.
0: 네, 다시 한번 볼까요?
1: Kat says,
0: I prefer calling over texting. 문자보다 전화를 선호한대요. Calling is much more intimate and direct.
1: Direct.
0: 네, intimate 하면 친근감이 느껴지는 걸 말하죠. 그래서 전화가 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진다는 이야기죠.
1: You feel the warmth, 네. the love.
0: Love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아무튼 intimate하고 더 직접적인 대화 느낌이 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1: And Brennan says
0: I much prefer calling over texting. 이렇게 much를 쓰기도 해요. prefer라는 동사 바로 앞에.
1: Yeah. 네. I much prefer sweet potatoes to regular potatoes.
0: Okay. 고구마를 훨씬 더 좋아한다. 감자보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보다 전화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I'm a relationship oriented person.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어서 and hearing a voice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conveys 전달을 해 줍니다. Much more emotion 더 많은 감정을 훨씬 더 많은 감정을 than words on a screen.
1: Right.
0: 그냥 화면에 적힌 단어들보다.
1: Right.
0: 이렇게 문자 메시지라고 하지 않고 꼭 words on a screen, words on a piece of paper 이렇게 하는 그 단어가 의미 없다라는 느낌으로 표현해 주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Yeah. So when you say that it means less.
1: Yeah. For sure. It means much more less.
0: Yeah. Okay.
1: All right. Perfect.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But what about you guys? Do you prefer texting or calling?
0: And why?
1: Yeah, and why?
0: If you love texting, I'm sure it's because you don't want to talk on the phone and you know, share too much of your emotions.
1: Right. And if you are that kind of person, do you share important information over text message? Or in that case, do you call?
0: I personally prefer text, although I mentioned it again, I mean, yesterday too. But let us know.
1: Yeah, let us know. And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and tuning in with us today. We will, of course, see you next time,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1: All right,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날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Yeah.
0: All right. 자, start of the week 한 주 시작해 볼 건데요.
1: 네.
0: 자, 가정 영어 가보겠습니다.
1: Mm-hmm.
0: 자, 그 중학생 딸의 privacy라고 해서
1: 아.
0: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완전 어린 친구라면은 그런 그쵸. 거를 별로 상관은 안 하겠지만
1: 네.
0: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들게 되면은 본인만의 시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또.
1: 그리고 이제 아하. 사춘기가 시작되고
0: right.
1: 또 이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0: 아하.
1: 중2병이라고 할 정도로 아하. 굉장히 좀 뭐 문도 좀 세게 닫고
0: 예,
1: 말 걸지 마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0: 누구나 좀 거쳐가는 예. 시기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슬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분들이 굉장히 어리잖아요.
1: 아직은 어리죠.
0: 근데 결국에는 그 시기를 좀 거쳐가게 될 텐데
1: 벌써 무서워요.
0: 그래서 미리 제가
1: 네.
0: 준비하시라고
1: 한번
0: 영어로 만들어봤어요.
1: 네. 네. 미리 좀 영어로 경험을 해볼까요?
0: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중학생 딸 방에 들어간 시츄에이션인데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미안. 노크했어야 했는데.
1: 아,
0: 그렇죠.
1: 그쵸, 그쵸. 이게 노크를 사실 안 하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지금 저는. 예. 근데 예전에 저도 중학생 때
0: 네.
1: 엄마한테 괜히 반항을 했던 기억이 많이
0: 그렇죠.
1: 나요.
0: 누구나
1: 예.
0: 겪는 하나의 페이즈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제 리스펙트를 해야 될 때다.
1: 맞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예, 조금은 좀 이렇게 신경 써줘야죠.
0: That's 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그래도
1: 아오.
0: 굉장히 배려하고 또 그런,
1: 착한 엄마다.
0: 뭔가 그런 부모의 느낌으로
1: 맞아요.
0: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중학생 딸의 프라이버시 그래도 지켜줘야겠죠?
0: Alright.
1: 열심히 영어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1: Before coming knock?
2: Yeah,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1: 미안, 미안. 노크했어야 했는데.
2: What?
1: Sorry, I'm sorry. I knocked before I can't.
2: You didn't knock.
1: Sorry.
2: What?
1: 하.
2: Listen, I'm 13 now.
1: 응?
2: Please respect my privacy.
1: 아이고, privacy?
2: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1: 아우, 알았어. 13살 딸아.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응.
2: What are you saying? Speak to me in English.
1: Okay. From now, I'll be careful.
2: Promise?
1: Promise. 아우,
2: Okay.
1: 깐깐시러워.
2: Next
1: 아우.
2: time you better knock.
1: 어머머머.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3: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금 갑자기 확 문을 열고
1: 아,
0: 엄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 그쵸. 아유.
0: 엄마, 들어오시기 전에 노크 해줄 수 있어요? 라고 좀
1: 네.
0: 약간 살짝 짜증이 나 있는 느낌.
1: 조금 예민한 톤이에요.
0: Yes.
1: 예, 그러니까 약간 그대로 중학생 딸의 비니에서 얘기하자면, 엄마, 들어오시기 전에 노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약간
0: 지금
1: 이런 톤이에요.
0: 엄마에서
1: 예,
0: 느꼈습니다.
1: 엄마.
0: 네.

0: 예, 그죠? Mom, can you, before you come in? 여기서 한번 끊어보고.
1: Alright. 뭐, mom,
0: mom.
1: can you, 뭐.
0: 예, 그쵸. Knock, 할수 있어요?
1: 뒤에가 뭐예요?
0: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1: Okay.
0: 당신이 들어오기 전에.
1: 오케이.
0: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노크 하다가 들어가야겠네요. 노크. 예. Can you knock? 예.
1: 단어는 진짜
0: K 묵음.
1: 믿고 보는 슬기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K를 넣었네요. 오케이.
0: 네.
1: 자, 보겠습니다. Mom, can you knock? 언제요? Before you come in? 정답.
0: Yes.
1: 맞습니다. 크낙이 아니겠죠,
0: 네, 그쵸,
1: 당연히.
0: 그쵸.
1: 다이도 우리도 노크라고 쓰잖아요, 노크. 근데
0: 맞아요.
1: 누군가 예전부터 뭐 크노크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0: 그쵸.
1: 우리가 뭔가를 알다라고 할때 크노우라고 안 하고 우리 노우라고
0: No.
1: 하듯이 K는 묵음이 되겠습니다. 근데
0: 네.
1: 노크보다는 knock 이런 식으로 오의 강세가 가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모양이 벌려지게 돼 있죠.
0: Knock.
1: 그래서 knock 이렇게 하지 마시고 노크 이건 절대 안 되고요.
0: 네.
1: 가보겠습니다. knock, knock.
0: Knock, knock.
1: 좋아요. So, can you knock 해줄 수 있어요? Before you come in? 자, 근데 여기서 저는 끝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0: 네.
1: 오늘은 다행히도 그냥 knock 할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뭔가에다가 노크를 하는 거, 뭐, 문에 노크를 하는 건지, 뭐, 벽에 하든지, 이렇게 쓸 때는 전치사 하나가 필요합니다.
0: 그래요?
1: 네.
0: 아!
1: knock the door이라고 쓰면 안 돼요.
0: 예.
1: 뭘 써야 될것 같아요?
0: on.
1: Why?
0: 위에다 하는 거니까.
1: 우에다가요?
0: 위에다 하는 거니까.
1: 맞죠? 그
0: 예.
1: 면에다가 하는 것이기
0: 그쵸.
1: 때문에,
0: 예.
1: right? knock on을 쓰는 게 맞아요.
0: 네.
1: So, 만약에 여기에 door이라는, the door이라는 단어 들어갔다. 그러면은 knock on the door이라고
0: Knock on the
1: 해야지, knock
0: door.
1: the door이라고 하시면 안
0: 오,
1: 됩니다.
0: 네.
1: Alright. So, 이렇게 예문으로 같이 사실 교재에 필기해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So,
0: 네네.
1: 여기는 지금 the door가 있으니까 on. So, hey, someone is knocking on the door.
0: 오!
1: 누가 the door에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
0: 야,
1: 면에다가, 그쵸?
0: 그렇죠.
1: Right? 물론, the door가 없으면 그냥 someone is knocking 이라고도 가능하겠죠.
0: 네.
1: 자, 그리고 보세요. Can you knock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뭐뭐 하기 전에라고 하려고 무슨 단어 나왔어요?
0: Before.
1: Before 나왔습니다. 자, before는 뭐뭐 전인데
0: 네.
1: 뒤에 시간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한데 you come in, 이건 뭐예요? you come in.
0: 문장인데요,
1: 맞아요.
0: 평서문?
1: That's right.
0: 네.
1: So, before 평서문이라고 하면 그 평서문이기 전에 라는 느낌.
0: 아.
1: So, come in, 들어오기 전에가
0: 그쵸.
1: 되는 거죠.
0: 네.
1: 예를 들어, 당신이 여기 도착하기 전에, 내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get을 써보세요. get이
0: 예.
1: 도착하다죠?
0: 그쵸. Before you get here.
1: 그렇죠. Before you get here. get은 원래 get to가 도착하다인데 here는 to가 필요 없습니다. So,
0: 네.
1: before you get here.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두 번째는 제가 예문을 만들어 보긴 할 건데 이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들어오기 전에.
0: Before you come in.
1: 자, 문장 만듭니다, 이제.
0: 네.
1: 나한테 전화해. 너 여기 도착하기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미리 나가 있게.
0: 그렇죠.
1: 시간, 저는 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0: 예.
1: 팍팍팍 하고 가는 거 좋아해서.
0: 맞아요.
1: 나한테 전화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0: Call me.
1: Call me. 내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0: Before you get here.
1: 그쵸. Hey, call me before you get here.
0: 맞아요.
1: 내가 미리 나가게, right?
0: 5분 전에 전화해. 도착 5분 전에.
1: 오,
0: 이런
1: 쓰기 너무
0: 느낌으로.
1: 좋죠.
0: 네.
1: So, how about this? 입는 거는 put on, 동작 강조할 때.
0: 그쵸.
1: 벗는 건 뭘까요?
0: Put off. Get off.
1: Take off.
0: Take off. 다
1: 다
0: 틀렸네요.
1: 틀렸네요? Take off입니다. 그러면,
0: 예.
1: 너신 벗어. 내가 들어오기 전에. 자.
0: 아하.
1: 외국인 친구인데
0: 예.
1: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자,
0: 그렇죠.
1: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걸 모르는 거니까
0: 모르죠.
1: 자, 알려주세요.
0: 예.
1: 당신의 신발을 벗으세요. 일단
0: Take off your shoes
1: 당신이 들어오기 전에
0: before you come in.
1: 그렇죠.
0: Yes.
1: Take off your shoes before you come in.
0: 으흠.
1: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0: Yep.
1: 문장이 엄청 길어졌죠, 그렇죠? 얘는
0: 와.
1: 심지어 더 길어졌어요. 얘는
0: 이렇게.
1: 반반 정도 되네요.
0: 예.
1: So, before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장 패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케이,
0: 네.
1: 그래서 문장 두 배, 세배 길게 말하는 것은 엄청난 매직일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0: 오케이.
1: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y, call me before you get here.
0: Call me before you get here.
1: Oh, take off your shoes before you come in.
0: Oh, take off your shoes before you come in.
1: 자, 이번에는 부탁하는 느낌.
0: 네.
1: Mom.

0: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1: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0: 자, 이랬을 때,
1: 네.
0: 이제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섭섭할 수 있지만,
1: 그쵸.
0: 그래, 이제 그럴 때가 왔구나 하면서,
1: 네.
0: 아이고, 미안, 노크했어야
1: 아,
0: 했는데, 라고
1: 진짜.
0: 합니다.
1: 너무 멋진 엄마입니다.
0: Right?
1: 저 같으면은, 뭐, 여기가 내 집이지, 네 집이야? 이거 바로
0: 약간
1: 나오거든요.
0: 현실적인 느낌인가요?
1: 그러니까 이런 그 대화나 이런 것들 보면서 많이 배워요, 저도.
0: 오케이. 약간
1: 예.
0: calm하고
1: 그쵸.
0: 인정해 줘야 된다.
1: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 I should have knocked. 내가 노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건가 보네요. 아, 그러면 여기 미안은 무조건, 우리는 미안해는 무조건 I'm sorry, you're sorry.
0: I'm
1: I'm
0: sorry.
1: sorry.
0: Okay. sorry 맞습니다.
1: Yeah.
0: Okay. 자, so I'm sorry. 이거는 미안한이지만 원래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안 좋은이란 뜻에서
1: 네.
0: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 안 됐어, 뭐 미안해, 후회가 돼 이런 거에도 다쓸수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1: 네.
0: 대신에 발음할 때 소리는 좀 심하죠. 소리는 아니니까 써에 가깝게 입모양 살짝만 벌려주고 발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 Yes.
0: 소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Sorry, sorry.
1: Sorry.
0: 그렇죠.
1: Sorry.
0: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Hold on. 여기 지금 should have이라고 했죠? 어퍼스트로피
1: 네.
0: ve가 있는데 이거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should.
1: Should have.
0: 그렇죠. should have. should have를 붙인 게 should have입니다.
1: 네.
0: Okay? 그래서 읽을 때는 여기에 리을 비슷하게 가주면 빠르게 할수 있죠.
1: Should have.
0: should have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리고 딱딱하고 불편해요.
1: 네.
0: So should have처럼 should have,
1: Should
0: should have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패턴 때문에 그래요.
1: 네.
0: 바로 should have pp라고 하는
1: 아.
0: 패턴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 원어민들을 I should have 이렇게 안 해요. I should
1: Should have.
0: have done something. 그렇게
1: 아하.
0: 하면 더 편한 게 should have하고 얘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1: 그쵸.
0: 자, 이 should have pp는 사실 어떻게 보면 technically 따지면 왕초보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투, 이런 의미의 패턴을 할수 없으면 소통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자, 나 뭐뭐 했어야 됐는데. 내가 거의 갔어야 됐는데. 너나 깨워줬어야 됐어. 이런
1: 맞아요.
0: 말은 결국에는 그렇게 했단 얘기 아니에요. 못했다.
1: 못했대요.
0: 후회,
1: 네.
0: 원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1: 그쵸.
0: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필수로 왕초보 영어지만 해야 돼요. So,
1: Yes.
0: again, should have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하실 때는 should have 추천을 드려요. 오케이?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내가 2번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이러면서, 이런 거예요. 가방에 여권을 넣고 온줄 알았는데, 잘못 엉뚱한 걸본 거예요. 내가 본 거는 여권이 아니었던 거죠. 지갑을 보고 내가 갖고 왔다고 생각한 거야.
1: Yes.
0: 그랬을 때,
1: 네.
0: 2번이 영어로 뭐예요? 두 번?
1: Twice.
0: Twice. 그러면, 내가 2번 확인했어야 했는데.
1: Oh, I should have checked twice.
0: 그렇죠. Oh man, I should have checked twice. 이렇게 쓰는
1: Yeah.
0: 거겠죠? 자, how about this? 너 그거 팔았어야 됐어. 이런 거 있죠. 인형 같은 건데, collector's item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1: 네.
0: 그게 한참 가격이 나갈 때 팔지 못한 거예요.
1: 그쵸.
0: 그랬을 때, 너 그거 팔았어야 했어. 팔다가 sell인데,
1: 예.
0: PP 형태가 뭐예요?
1: Sold?
0: sold예요.
1: 어.
0: 그럼 너 그거 팔았어야 됐어.
1: You should have sold it.
0: 그쵸? Oh, you should have sold it. Why didn't you sell it? 이런 느낌.
1: 네.
0: should have. 너무 잘해줬습니다. should have 줄이는 거 아주 추천한다. Yes. 여러분, 읽을 때 실제로 안 그랬으니까 약간 아쉽죠? 그건
1: 그쵸.
0: 뉘앙스 살려서 한번 해볼게요. I should have checked twice.
1: I should have checked twice.
0: You should have sold it.
1: You should have sold it.
0: There you go. 그리고 나중에, 오늘 아니지만 부정도 가능해요.
1: 네.
0: I shouldn't have done something.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해버린 거.
1: 해버렸네요.
0: 그것도 살짝 연습 추천입니다.
1: Yes.
0: 읽어볼게요.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1: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0: 실제로는 knock을 안한 겁니다.
1: 그쵸?
0: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0: 네. 와, 이랬을 때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0: 저도 이제 13살이에요. 프라이버시 존중해 주세요. 이게
1: 야.
0: 미국에서는 더 심해요. 미국에서는
1: 오.
0: 더욱더 어렸을 때 뭔가 본인이 성인에 가깝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1: 그래요.
0: 그렇고 이게 법 자체도
1: 네.
0: 이미 10대에 운전을 하기 시작하고
1: 아.
0: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1: 예.
0: 약간 좀 인디펜던트한 거 있죠. 독립적인 거를 중요하다
1: 맞아요.
0: 보니까
1: 예.
0: 이거는 거기선 더 심합니다.
1: 그렇군요. I am 13 now. 나 이제 13살이에요. Please, my privacy. 존중해달라. 에,
0: 존중해달라.
1: 존중하다에 뭔가 여기 앞에 들어가면은, 예, please랑 같이 해가지고 약간 공손한 표현으로 저는 respect.
0: 이것도 사실 외래어로 많이 쓰죠.
1: 맞아요.
0: Right?
1: 저는 그래서 이제 뭐,
0: 힙합 같은데 특히.
1: 네, 존경하는 분들 만나면, 어, 저 진짜 완전 respect해요.
0: No respect
1: 예,
0: 해요.
1: 이렇게 또
0: Okay.
1: 쓰기도 해요.
0: Alright.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정답? 맞습니다.
1: Yes.
0: R-E-S-P-E-C-T. 막 노래도 있잖아요. 이
1: 네.
0: respect 한다는 것은 뭔가를 존중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으흠.
0: 약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1: 뭐죠?
0: admire 이라는
1: 아.
0: 동사가 있어요.
1: 예.
0: 얘는 공경하다인데, 사전에 찾으면, 이게 둘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어요.
1: 그죠?
0: 자, respect보다 사실 admire는 더욱더 강합니다.
1: 뭔가 우러러보는 느낌?
0: 맞아요. 정확히
1: 예.
0: 그거예요. respect는 상대방의 뭐 프라이빗을 인정해주는 정도,
1: 예.
0: 아니면 부모님을 리스펙트 한다는 거, 부모님의 의견을 나도 귀담아 듣고 이런 거 인정해준다는 느낌이 좀 강한데,
1: 네.
0: 어드마이어는 진짜 감탄하면서 진짜
1: 뭔가 이런 BGM이 깔려야 될것
0: 딱
1: 같은.
0: 그거예요. 와, I admire you.
1: 예.
0: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라는 식으로
1: 마유?
0: 강해져요.
1: I admire you.
0: Oh, no, 막 이러면서, right? So, 그 정도의 좀 강력한 게 있다.
1: 네.
0: admire는 굉장히 우러러보는 겁니다.
1: 음흠.
0: 자, 근데 여기서는 respect를 좀 해줘라. 난좀 인정해줘라. 그죠? my
1: Yes.
0: privacy를. 근데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privacy는 이것도 한국에서 privacy라는 말이 많이 쓰이지 않나요? 그쵸? 외래어로.
1: 그쵸, 그쵸.
0: 그래서 다행인 겁니다. 그쵸?
1: 예.
0: 나의 사적인 그런 스페이스 같은 거죠. 그렇죠? 나에게도 좀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privacy. 대신에 발음할 때 V가 나왔습니다.
1: 네.
0: 프라이버가 아니라 입술이 붙으면 안 되죠. 자, V는 F와 비슷하게 입술이 붙으면 안 돼요. So,
1: Yes.
0: 아랫입술 위에 윗니를 살짝 올리고 바람을 뿜는 겁니다. 그래서 V, V, V 해보세요.
1: V. V.
0: 그렇죠. 그래서 privacy 이제는 no.
1: V. 네.
0: privacy, vc 이렇게
1: Privacy.
0: 돼야 됩니다.
1: 네.
0: 자, 여기 보세요. 어려운 구조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1: 맞아요.
0: 나는 13살. Right?
1: 네.
0: 제발 나의 privacy respect 해달라.
1: 네.
0: 명령어처럼 쓴 거고요. 그렇죠?
1: 네.
0: 근데 앞부분에 please가 들어왔습니다.
1: 그쵸.
0: 많은 분들이 please를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거 너무 교과서적이다. 1번. right? 그래서
1: 예.
0: 굳이 이런 걸 쓰는데 이걸 한번 쓰느냐 마느냐가 진짜 상대방의 리액션이 달라져요. 저도
1: 그래요.
0: 실제로 그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걸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 네네.
0: please 그다음에 명령문을 쓰면 강하지 않아요. 그죠? 부드러워지죠. 훨씬.
1: 네,
0: right?
1: 간곡한 뭔가 부탁을 하는
0: That's
1: 듯한.
0: right. 명령문 앞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라고
1: 아,
0: 하면, 밖에서 기다려! 이렇게 하면 너무 딱딱하죠?
1: 그쵸.
0: 그럼 그 앞에 넣는 거예요.
1: Please wait outside.
0: Exactly. Please wait outside. 자, 이번에는, 조용히 해주세요.
1: Please be quiet.
0: 그렇죠. Please be quiet. 이거를 그냥 be quiet 하면, 오,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1: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근데 딸들한테 그렇게 해야 돼.
0: 아이한테 be quiet.
1: Be quiet.
0: 그죠.
1: 네.
0: Right. 근데 타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라면,
1: 그쵸.
0: 그거는 그렇죠.
1: 그쵸.
0: 무리예요. So, 읽어보겠습니다. Please wait outside.
1: Please wait outside.
0: Please be quiet.
1: Please be quiet.
0: 본문 읽어볼게요.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1: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0: 네. 자, 이랬을 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존중을 정말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제부턴 더 더 주의할게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서도 막 흥분을 했다가 내가 좀 너무 그랬나? 이런 생각이

0: 될 수도 있죠.
1: 그쵸. 저는 엄마의 이런 태도, 이 부모님의 이런 태도를 리스펙트 하게
0: Oh,
1: 되네요.
0: respect.
1: 예. I will be more, from now on. 지금부터는 나는 더
0: 나는 더뭐할 거다.
1: 주의한다.
0: 주의한다.
1: 이렇게 끝내도 되겠네요.
0: 그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럼 주의하다, 조심하다 이거잖아요. 아, 나는 I'll be more careful 이렇겠네요. 조심하는 거니까요. 네. careful.
0: 명령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A, be
1: 예.
0: careful 이렇게 하는 거 들어봤을
1: 그쵸,
0: 겁니다.
1: 그쵸, 그쵸.
0: So careful이라고 spell out을 했는데 맞는지 볼게요.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1: 오,
0: 맞죠?
1: 네.
0: 조심하는, 주의하는, 그런데 발음도 주의해야 합니다.
1: 그쵸, 그쵸.
0: 자, R, L 다 들어갔어요. So careful 이러면 절대 안 되죠. Right?
1: 아,
0: F를 일단 신경 쓰는 것도 있지만은
1: 네.
0: 혀가 뒤로 당겨졌다가 앞쪽으로 펴져야 되는 게다 돼야 돼요. So careful, careful 이렇게 해야 되지. careful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 아,
0: care 할때 이미 혀는 뒤쪽으로
1: care,
0: 당겨져 있어야 돼요. So
1: yes.
0: care 하고 R 할때 혀가 뒤로 갔다가 L는 앞쪽으로 혀를 이렇게 뻗치는 거라고 했었죠.
1: 네.
0: So fall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careful, careful, careful.
1: Careful, careful.
0: 오, 좋아요.
1: Yes.
0: 오, 너무 좋았어요. Alright, so careful 할게요. 저 뒤에 from now on 있잖아요.
1: 예.
0: 솔직히 다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저는.
1: 저는 좋아하는 노래 제목이에요.
0: From
1: 예.
0: now on.
1: From now on. 이 노래 있어요.
0: 더 해주시겠어요?
1: 거기밖에
0: 아, 그럼
1: 몰라요.
0: 알겠습니다.
1: 예.
0: 자,
1: 거기만 들려요.
0: okay. So from now o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이렇게 아마 암기하신 분들
1: 아.
0: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1: 네.
0: 자, 이게 사실은 from now까지만도 틀린 건 아닌데
1: 그래요?
0: on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속된다라는 뉘앙스를 줍니다. 실제로 영어에서 그렇게 앞으로도 많이 쓸 거고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얘를 문장 뭐 뒤에 넣을 수도 있고 앞에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will 써서 나 공부 이제부터 열심히 할래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나 열심히 공부할래요. 그러면은
1: I will study hard
0: 이제부터
1: from now on.
0: from now on I'll study hard from now on. 자, 이번에는
1: 오.
0: from now on을 앞에 한번 써볼게요.
1: 네.
0: 이제부터 나는 좋은 학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1: From now on,
0: 나는 will 쓸게요. 나는 좋은 학생이 될 거예요.
1: I will be a good student.
0: Yes, yes, yes.
1: 와우.
0: Alright. 이런 느낌. So 뒤에 들어가도 되고 앞에 들어가도 되지만
1: 네.
0: 만약에 그랬을 때는 앞에 쓰고 커마를 찍어주세요. 좀
1: 아하.
0: 구분을 하기 위해서.
1: 네.
0: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1: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0: From now on. I will be a good student.
1: From now on. I will be a good student.
0: 네, 이런 거 이제 응용해도 되죠. 뭐, from now on, I'll be a good husband, I'll be a good wife.
1: 아,
0: 약간 둘이
1: 네.
0: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죠.
1: 좋네요.
0: 자, 그리고 참고로 있잖아요. From now on을 암기만 하지 마시고 아깝잖아요.
1: 네.
0: 응용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는 from now on이면 오늘부터는 뭘까요?
1: From today on.
0: 쓰면 돼요. From today
1: 오.
0: on.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 순간, 뭘까요?
1: 이 순간, this moment.
0: Yeah. 그럼 이 순간부터 그럼 어떻게 할것 같아요?
1: From this moment on.
0: From this moment on.
1: Yeah.
0: You know? 아, 그 순간부터 난 그녀에게 반했다. 뭐 이러고. From that moment on.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Yeah.
0: 창의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1: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안, 노크했어야 했는데.
1: Oh,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0: 네, 두 번째는요.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1: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0: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1: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0: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2: 네,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2: 네, 첫 번째는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 보고하셔도 괜찮고요.
3: 네네.
2: Should have PP, 줄여서 should have PP.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네. 아쉬운 느낌, right? 자, 아, 내가 노크 했어야 했는데, 아, 내가 노크 할 걸 이런 느낌이죠?
3: I should have knocked.
2: 그쵸, I should have knocked. 두 번째, 너 그거 팔았어야 했어. 넌 그것을 sold 했어야 됐다.
3: You should have sold it.
2: 그쵸, oh, you should have sold it.
3: Mm-hmm.
2: 뭐, 샀어야 했어, you should have bought it, right?
3: 예. Yeah.
2: 자, 이번에는 내가 두 번 확인했어야 했는데, 아우.
3: I should have checked twice.
2: Twice.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should have knocked. You should have sold it. I should have checked twice. Very good.
3: Yeah.
2: 자, 다음은요. From now on, 이제부터, 사실은 이제부터 계속인 겁니다, 오케이?
3: Okay? 네.
2: 가볼게요. 이제부터는 열심히 공부할게요. Will, 순간 의지를 살리면서 나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제부터는.
3: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2: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두 번째,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I로 쓸게요, I'll be 이러면서.
3: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2: 좋습니다.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뭐,
3: yes.
2: careful 대신에 다른 형용사 이런 거 써도 되겠죠.
3: 네.
2: I'll be,
3: I'll be
2: nice.
3: More,
2: 뭐 이런 식으로.
3: I'll be more beautiful from now on.
2: 깜짝이야. 아, 이거 변할 수 있는 거군요. 오케이. 세 번째입니다.
3: Yes.
2: 이번에는 from now on을 앞에 써볼게요. 이제부터는 좋은 학생이 될게요.
3: From now on, I'll be a good student.
2: 아주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From now on, I will be a good student. 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2: 미션 해결할까요?
3: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2: 해결!
5: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6: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5: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6: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5: You should be.
6: Yeah, knock.
2: Great job, you guys.
3: Wow.
2: 아, 월요일 깔끔하게 시작합니다.
3: 정말.
2: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나 3개월 있다가 돌아와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m coming back in 3 months.
2: Okay, very nice.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조금 수준이 있었죠?
3: 맞아요.
2: Should have PP. 요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아, 내가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3: 아~
2: 실제로는 못 도운 느낌.
3: 그쵸.
2: 아, 내가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여러분들 왕초보 영어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문법 관련해 가지고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진짜 실력이 두세 배로 빠르게 늡니다.
3: 와우.
2: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네.
2: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Bye.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 해볼 텐데요.
1: 그쵸.
0: 자, 제목이 무가당 구미는 어떤 맛일까?
1: 자,
0: 요즘에 이런 과자류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다과류 같은 것에 그 설탕이 안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 맞아요. 노슈가 혹은 슈가 프리 뭐 이런
0: 맞아요.
1: 것들이 많더라고요.
0: 저 같은 경우에도 이왕이면 왜냐면 맛이 좀 저는 비슷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이거 먹으면 좀 덜 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찾게 되는데
1: 근데 또 네. 슈가 대체 당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어떻게 보면
0: 그래도 마음의 안심이라고 할까요?
1: 맞아요.
0: 약간 안정을 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1: 약간의 위안
0: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온 구미 젤리를 먹은 시츄에이션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와, 요걸 만들어
1: 오,
0: 볼 겁니다.
1: 지금 신
0: 네,
1: 났어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무가당 구미, 이거 어떻게 만들지?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나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약간 전의 느낌입니다.
1: 오.
0: 이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좀 그게 슈거가 안 들어갔다 이러면 대체가 됐다라고 하면,
1: 네.
0: 아, 맛이 너무 달라 하는데 전잘 모르겠더라고요.
1: 그런 것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왜 우리
0: 아.
1: 탄산음료도
0: 맞아요, 맞아요.
1: 제로가 있고 뭐 그냥
0: 아하, that's
1: 있잖아요.
0: right.
1: 근데 저는 차이를 잘 모르겠던데
0: 저도 그래요.
1: 그걸 또 아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0: 민감하신 분들은 딱
1: 네,
0: 알아냅니다.
1: 맞아요.
0: 아무튼 나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무가당 구미제를 한번
0: 으흠.
1: 영어로 맛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새로
0: I need
1: 아, 예.
0: English,
1: 예.
0: sorry.
1: 오케이, 오케이. New arrival.
0: New arrival.
1: Yes. 그 no sugar.
0: No sugar.
1: Jelly.
0: Jelly.
1: Try?
0: Oh, have I tried the
1: Yeah,
0: j
1: yeah.
0: Ah,
1: Yeah.
0: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1: 응?
0: I haven't tried them yet. Not yet.
1: No, sold out.
0: They're sold out everywhere.
1: 와. 나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0: You have some?
1: 응. 아니, no, no, no. 이미

0: In my stomach.
1: Oh, you ate it.
0: I tried.
1: Uh-huh.
0: Yes. 근데 no difference.
1: Oh, no difference.
0: Yes, no sugar, sugar almost the same.
1: Really?
0: Yeah.
1: I hope they're still sweet.
0: Hmm?
1: I hope they're still sweet.
0: Still sweet.
1: Sweet tasting,
0: Yeah,
1: yeah?
0: still sweet. Yeah,
1: Oh, I want to try
0: Yeah,
1: it.
0: 먹어봐야 돼. 진짜 맛있는데.
2: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채에 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4: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3: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4: I hope they're still sweet.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네.
2: 자, 친구한테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이렇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0: 아, 진짜 너무 먹고 싶네요.
2: 갑자기.
0: 저도 이 신맛 젤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2: 여기가 딱딱해지면서.
0: 예예예. 예, 예.
2: Yes.
0: Did you try? 너 시도해봤어? 먹어봤어? The new sugar free. 새로 나온 슈가 프리. 설탕 없는. 예, 설탕 없는 젤리겠네요. 네, 여기 젤리, 구미.
2: 정말 젤리라고 하시네요.
0: 그쵸. 구미, 근데 구미라고 하는군요. 젤리도 영어잖아요. 예, 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아끼세요.
2: 냉정합니다.
0: 오케이. 그러면은 구미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상도 구미 아니고, 예, 구미. 왠지 Y로 끝날 것 같은 느낌. Y.
2: G-U-M-Y.
0: Yes.
2: 뭔가 영어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가는데.
0: 그래요?
2: 만드자 한번 보겠습니다.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Y?
0: Yes.
2: 아닙니다. 이게 단수여도 G-U-M-M-Y예요.
0: M이 두 개 들어가는군요.
2: 맞습니다. 그리고 복수니까. gummies에서 예. S를 넣게 된 거죠. 복수형으로 쓴 거고요. 자, 우리가 흔히 구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0: 네.
2: 쫄깃쫄깃하고 뭐 약간 딱딱하기도 하고 심지어 sometimes,
0: 예.
2: right? 그런 것을 이렇게 표기하는데 대신에 우리는 구미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gummy라고 하게 됩니다. gummy, right? So 구가 아니라 g에 가깝게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젤리라고 들어왔죠.
0: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2: 한국에서는 사실 구미라고 하기도 하지만 젤리라고 많이 하잖아요.
0: 주로 젤리라고 하죠.
2: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된소리 나서 젤리 막 이렇게 많이
0: 맞아요.
2: 하는데 영어권에서는 특히 이제 북미권, 미국 영어 같은 데에서는 젤리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gummy를 얘기를 하지 않고 과일 잼 같은 거 있죠.
0: 아.
2: 그렇게 알아들을 확률이 높아요.
0: 아, 네네네.
2: 네, 그래서 이렇게 spread 해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빵에다가.
0: 네네네.
2: 그렇기 때문에 젤리보다는 gummy.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뭔가 신맛도 나고 달콤한 맛도 나고
0: 네.
2: 뭐 과일 그 맛도 안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0: 네.
2: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예전에 슬기 씨도 헷갈렸을 법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0: 네.
2: 바로 sugar free.
0: 오.
2: 요즘에는 sugar free라고 하는 게 뭐 과자나 무슨 뭐 식재료에도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느낌은 나요.
0: 네.
2: 그런데 예전에는 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바로 명사 뒤에 free를 넣게 되면 명사가 없는, 안 들어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0: 네네네.
2: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명사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0: 그쵸.
2: 뭔가 나쁜 것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0: 그죠.
2: 그쵸, right?
0: 예.
2: 그래서 직역을 하면 예로부터 자유로워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에는 주관적으로 봤을 때 좀 안 좋게 생각이 되는 것을 넣게 되는 거예요.
0: 그래서
2: sugar는 우리가 그런 음식 관련해서는 물론 단맛을 내주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몸에 해로울 수 있죠.
0: 몸에는 사실 해롭죠.
2: 그렇기 때문에 sugar free라고 하게 되면 안 좋게 들어갔는데 그것으로부터 해방됐어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0: 그러면 free가 자유라는 그 명사랑 뭐가 없고
2: 자유로운.
0: 공짜 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엔 그 자유로운에서 파생된
2: 다 여기서 나온 거라고 보면
0: 그렇군요.
2: 돼요. 그렇죠.
0: 그리고 우리가 또 정말 조금은 뭐 물론 내야 되지만 약간 마음의 짐처럼 있는 tax free가 있잖아요.
2: tax free.
0: 예.
2: Alright, tax free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세금이 안 붙는 거죠.
0: 그렇죠.
2: 솔직히 tax를 내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cost이기 때문에
0: 예.
2: 비용이기 때문에
0: 그렇죠.
2: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0: free가 되는 거니까.
2: 같은 맥락이에요.
0: 예.
2: 맞아요. So 명사 free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구나.
0: 그래서 굳이 여행 가가지고 tax free만 사요.
2: 그렇죠. 왜냐면 자유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0: 예.
2: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미국에서
0: 네.
2: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국 친구였어요. 한국인이었어요. 네.

0: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거를, 이거 프리 몰라? 자유롭게 많다는 거야. 얘가 떠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프리 하면 많다는 얘기야. 라고 해서 저 한동안 그렇게 쓰고 다녔잖아.
1: 아, 정말요?
0: 그렇게 알아듣고, 이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거예요.
1: 그쵸, 너무 반대 개념이잖아요.
0: 잘 지내고 있니?
1: 예.
0: Okay, so 명사 free. So for example, 만약에 지방이 없어요.
1: 네.
0: 지방이 안 들어갔대요.
1: 예.
0: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1: Fat free.
0: Fat free. Okay,
1: 오.
0: 그리고 다시 한번 무가당이라고 하면 설탕이 없는 거니까
1: Sugar
0: That's right.
1: free.
0: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건 우유다. 그러면 this is milk,
1: 네.
0: right?
1: 네.
0: 하지만 이건 무지방 우유입니다.
1: 아하.
0: 어떻게요?
1: This is fat free milk.
0: That's right. Fat free milk. How about this? 나는 음료가 drink죠.
1: 네.
0: 나는 있잖아 무가당 음료들을 안 좋아해. 어떤
1: 아,
0: 친구는 뭔가 설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 좀 달달해야
0: 네. 그래서
1: 맛있잖아요.
0: 난 좋아하지 않는다. 무가당 음료들을.
1: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0: 그렇죠?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이럴 수
1: Yes.
0: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This is fat-free milk.
1: This is fat-free milk.
0: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1: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0: 자, 그리고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뭐가 없는이라고 할 때, less 붙은 거본적 있어요?
1: 네,
0: less라고
1: less.
0: 하는 거. 무슨 less라고 하면 뭐가
1: 그쵸.
0: 없는이죠?
1: 네.
0: 자, 이 less 같은 경우에는 꼭그 앞에 나온 게 나쁜 의미다, 나쁜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는 별로 없어요.
1: 예,
0: 중립적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게 안 들어간, 없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yes.
0: 그래서 제가 조금 비교를 해드릴 텐데, sugar free는 얘가 나쁘게 느껴지죠?
1: 그쵸.
0: free가 들어간 거 보니까. 하지만 hopeless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1: 와.
0: 근데 hope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hope free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1: 아.
0: hope가 없는이 되는 겁니다. You see the difference?
1: Yes,
0: Okay,
1: yes, yes.
0: alright. 자,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읽어보겠습니다.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1: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0: 네,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아, 아직, 근데 여기 다 품절이야. 나온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1: 그쵸. They are sold out everywhere.
0: 어어.
1: 오, 자, 아직이니까
0: 이게
1: 그러면은
0: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아직 아닌 거죠.
1: 그쵸. 그래서 저는 not yet으로 할게요.
0: 오케이.
1: 아직은 안 먹어본 거죠.
0: 아마 단독으로 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1: 예.
0: So, not yet. They are sold out everywhere.
1: 오,
0: 어디서 많이 본 단어도 나오기도
1: sold
0: 하고요.
1: out. 네.
0: 그렇습니다.
1: Not yet.
0: Not yet. 우리는 뭐 그냥 아직 이러지만 사실 아직 아니야.
1: Not 아니야.
0: not이 들어갔으니까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도 이렇게 사실 많이 쓰는 거예요. I'm sorry.
1: 예.
0: Not yet. 뭐 예를 들어서 뭐 Are you here? Are you here? 전화를 했을 때 여기 도착했어 했을 때 아, not yet, not yet.
1: 예.
0: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아예 문장으로 다 풀기도 합니다. I'm
1: 네.
0: not there yet. 이런 식으로도 문장 안에 녹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sold out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미 cover 했었죠, 여러분들.
1: 네.
0: Right. Sold out은 이미 품절이 된 상태인 겁니다.
1: 그렇죠.
0: 다 팔려서 아웃된 거예요.
1: 네.
0: Alright? 원래 실제로요, 여러분들, 물건이 다 나갔다라고 할 때, it's out 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1: 오.
0: 팔려서 나갔다. 뭐, 의역해서 품절인, 뭐, 매진인,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게 형용사인 걸 어떻게 알수 있죠? Sold out?
1: They are에 비동사가
0: 그렇죠.
1: 있는데요.
0: 비동사 있죠? So they
1: 네.
0: are sold out.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1: Yes.
0: 자, 그리고 보면, they're sold out. 근데 어디서?
1: Everywhere.
0: Everywhere. 여기저기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곳에서
1: 아.
0: 지금 다 sold out인 상황인 거예요.
1: 어떤 상점을 가도 없는
0: 맞아.
1: 거죠.
0: 왜냐하면 요즘에 특이한 맛이나 뭐 성분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유행을 확 타잖아요. 그래서 그
1: 맞아요.
0: 순간엔 진짜 구하기 힘들단
1: 살 수가
0: 말이죠.
1: 없어져요.
0: Right. 자, everywhere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게 편의점이 어떤 외국인이 한국 갔다가
1: 네.
0: 다시 미국에 온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친구들한테 와, 한국은 말이야. 편의점들이 막 여기저기 다 있더라고.
1: 오.
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1: 네.
0: 사실 놀랐거든요. 한 블럭에 진짜 엄청 많잖아요.
1: 그 브랜드별로 있죠,
0: 다
1: 막.
0: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자, 편의점이 영어로 뭐죠?
1: Convenience store.
0: 그죠? Convenience
1: Yes.
0: store입니다. 자, 복수로 써서 편의점들은
1: 네.
0: 모든 곳에 있었어.
1: 아, convenience stores are
0: 어, are 해도 되고 그건 팩트니까. 근데 과거형으로 하면은
1: 아,
0: convenience
1: convenience
0: stores
1: stores were
0: mm-hmm.
1: everywhere.
0: right hey man 그래서 convenience stores were everywhere in Korea
1: Yes.
0: 이런 식으로

0: Sold out everywhere.
1: Not yet. We are sold out
0: They are.
1: They are sold out everywhere.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0: 네, 자 그랬더니 우리 미션 나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1: 오,
0: 이건 마유입니다.
1: 그렇죠, 마유. 네. I tried one, but I couldn't the difference. 차이점을 알 수 없었다 하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 no.
0: 오,
1: yeah.
0: Okay, alright. I tried one 했는데 내가 하나 먹어봤다.
1: 네.
0: But I couldn't know the difference.
1: Okay. Yes.
0: 들으면 알지를 못했다. 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1: 아, 그래요?
0: 자, 여기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1: 오.
0: Which is tell. 되겠습니다.
1: 말할 수 없다?
0: Right. I couldn't know라고 하는 게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는 틀리지 않아 보이지만
1: 네.
0: 좀 어색해요. 그렇게 아예 쓰질 않기 때문에.
1: 아.
0: 그래서 tell the difference라고 하는 것을 거의 묶어서 쓰기 때문에요.
1: 아.
0: 이 tell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말해준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차이를 알아보다, 식별하다라는 뜻으로 쓸 때 tell 많이 씁니다.
1: 네.
0: 그리고 그것을 격식으로, 완전 격식으로 바꾼 것이 distinguish라는 동사예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1: 이거 구별하다, 식별하다 엄청 많이 외웠던 기억나요.
0: 오히려 네. 한국에서는 약간 좀 아카데믹한 이 단어를
1: 맞아요.
0: 더 잘 알더라고요.
1: 많이 외웠었어요.
0: 그래서 distinguish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훨씬 더 캐주얼하고 자연스럽게 바꾼 거 바로 tell 되겠습니다.
1: Yes.
0: Alright? 그래서 저는 솔직히 웬만하면 암기해라 이거에 집중하지 않는데
1: 네.
0: 이 정도 문장들은 아예 암기해도 안 아까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I can tell 이러면 내가 식별할 수 있다는 거는요 의역하면 알만하다.
1: 네.
0: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슬기 씨가 얼굴이 완전 부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 어젯밤에 라면 먹었어요. 한 거예요.
1: 예.
0: I can tell. 알 것 같아요. 얼굴이 보이네. 이런 느낌으로 쓸 수도 있고요. 제가 또 슬기 씨한테 슬기 씨 머리 뭔가 했죠? 뭔가 바꿨죠? 했을 때 슬기 씨가 can you tell? 이러면 티 나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1: 그쵸? 알아보겠어?
0: Right.
1: 오케이.
0: 식별이 되냐?
1: 네.
0: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Alright. 자 여기서 지금 잠깐만요. I tried one, but I can't요? 아니면
1: I couldn't.
0: Couldn't. Okay. Couldn't는 모양상 뭐의 과거형이죠?
1: Can의 과거죠.
0: Can't의 과거입니다.
1: 네.
0: So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1: 없었다.
0: 뒤에 뭐가 와야 될까요? Couldn't 뒤에.
1: 동사 원형이 와야죠.
0: That's right.
1: 예.
0: 저 동사 뒤에 동사 원형. 뭐뭐 할 수가 없었다, right? 뭐 그런 능력이 안 됐다, 그 당시에는.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와, 나 일어났는데 너무 막 빛이 밝아가지고 이런 느낌? 나는 내 눈을 뜰 수가 없었어. 아, 나는 눈을 뜰 수가 없었어, 나의 눈을.
1: I couldn't open my eyes.
0: 그래서, oh, I couldn't open my eyes.
1: Yes.
0: Or maybe she was so beautiful that I couldn't open my eyes. 뭐.
1: Sorry.
0: 죄송한데, 저한테 죄송할 필요가 없는 게. You know what I'm saying? 몰랐어요, 계신지.
1: Yeah, yeah, yeah.
0: 자, 두 번째는요. 그녀의 목을 돌릴 수가 없었어, 움직일 수 없었어.
1: 아이고, 디스크 왔다, 디스크
0: yeah.
1: 왔다. 예. She couldn't turn.
0: 트렌도 좋고 움직이다가 뭐죠?
1: Move.
0: Uh-huh.
1: She couldn't move her neck.
0: 그렇죠. She couldn't move her neck. 뭔가 다친 거예요, 그렇죠?
1: 그렇죠.
0: Right. So 현재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과거에 할 수 없었다.
1: Yes.
0: 시제만 잘 가지고 놀 수 있어도 영어 실력 엄청 올라간다고 했었죠.
1: 그렇죠.
0: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couldn't open my eyes.
1: I couldn't open my eyes.
0: She couldn't move her neck.
1: She couldn't move her neck.
0: 자, 여기서는 couldn't tell the difference. 차이를 식별할 수가 없었다.
1: 네.
0: 그런데 제가 아까 tell만 알려드렸는데 tell the difference를 사실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차이를 알다 정도?
1: 네.
0: Okay, right? I'm sorry, I can't tell the difference. 이런 식으로.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1: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0: 네, 자 이랬을 때 상대방, 여전히 달면 좋겠네. 이거 약간 덜 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0: 어떤 친구들은 그런 음료 있잖아요.
1: 예.
0: 그 슈거가 들어갔는지 아닌지 그거를 말안 하고 만약에 안 들어간 걸 주면 딱 하고 너 장난해? 바로
1: 와,
0: 나오더라고. 알더라고요.
1: 진짜
0: 그런
1: 미식가예요.
0: 사람들이
1: 예.
0: 있습니다.
1: 아니, 뭐,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사실 구별하는 거는 뭐 당연지사지만, 그렇게 제로인지, 그렇지
0: 아닌지
1: 않은지를 딱
0: 맞아요.
1: 먹어보고 판단하는 게,
0: 놀라워요.
1: 와, 진짜
0: 네.
1: 좀 리스펙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I hope,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Okay.
1: 저는
0: I hope.
1: 바랍니다.
0: 바란다.
1: They are still, 이렇게. 걔네들이 여전히 달기를 바란다.
0: 와.
1: 네.
0: 뭔가 달콤하고
1: 달,
0: 뭐 달다.
1: 달다. 그쵸? 그럼 they are still 달다. 우리 또단 거는 슈가가 아니라 스윗이잖아요.
0: 그렇죠.
1: 스윗,
0: 확실히
1: 스윗.
0: 아는 거는 굉장히
1: 자신 있죠?
0: 자신
1: 거의
0: 있더라고요.
1: 내가 마유예요.
0: 말투 막 스타일 자체가
1: 뭐다? 그렇죠?
0: 어?
1: 그렇죠.
0: 그렇죠.
1: 예.
0: 전문 강사의 느낌.
1: 그렇죠.
0: Right, so I hope they're still sweet. 정답 맞습니다.
1: 예스.
0: 자, 이 스윗은 단 뜻도 돼요. 달콤한도 되지만 사람 성격이나 막 이런 거
1: 아,
0: 있잖아요. 행동이나 이런
1: 맞아요.
0: 거 보면
1: 네.
0: 다정하다라고 할때 한국에서도 요즘에 어, 스윗해, 스윗남 막 이러잖아요.
1: 완전이요.
0: Right. 이 스윗 자체가 사실 좋은 느낌을 다 담은 단어예요.
1: 진짜.
0: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다정뿐만이 아니라 막 친절하고 뭔가 의리도 있고 뭐 모든 게다 들어갔습니다. 스윗한
1: 특히나
0: 거에.
1: 이제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0: Right.
1: 주변에 다정한 남편, 다정한 남자 분들한테 굉장히 눈이 가더라고요.
0: Right.
1: 특히나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
0: 아.
1: 그러면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Oh, so
0: 맞아요.
1: sweet! 이렇게 가는 것
0: 그게
1: 같아요.
0: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 있는 게
1: 예.
0: 모든 게막다 들어가다
1: 다
0: 보니까.
1: 표현이 돼요.
0: That's right. So
1: 예.
0: sweet하다. 이거는 사람한테도 sweet하다라고 쓸수 있고 어떤 행위도 sweet하다라고 oh, that was sweet했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1: 그쵸. 오.
0: 자, 이거 달콤한 맛이 나온 김에 조금 뻔한 거 말고 맛이 좀신 거는 어떻게 하죠?
1: 신 거.
0: 아, 요거는 gummy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1: 아, 저 알죠?
0: 거예요.
1: Sour.
0: 이거는 아,
1: Sour.
0: 이거는 붙어 있거든요. 써 있거든요.
1: 엄청 크게 써 있어요.
0: Right.
1: 왜냐면
0: 자.
1: 그걸,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사거든요.
0: 맞아요. 그거에
1: 에이.
0: 또 빠진 분들이 있죠.
1: 맞습니다. 저요.
0: 하지만 아쉽게도
1: 아우, 뭐야?
0: 스펠링 하나.
1: A 아니에요?
0: 네, A가 아니라
1: 언제 바꿨지? 내 허락도 없이?
0: 원래 바꿨습니다. 네. So sour인데 sour가 아니라 sour는 여전히 그렇게
1: Sour.
0: 아우어처럼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발음 때문에 제가 조금 헷갈렸나 보네요.
0: Right.
1: Sour.
0: 그래서 실제로요. sweet하고 sour를 섞어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sweet and sour. 이렇게 하면
1: 아,
0: 뭔가 달콤하고
1: 시고.
0: 새콤하기도 하고 이런
1: 네.
0: 느낌. 그렇죠? 자, 여기서 주인공 패턴 나왔습니다.
1: 응?
0: 이거는 단순하게 표현이 아니라 이병작 프레임 패턴 중에 하나예요.
1: 예.
0: 바로 I hope.
1: I hope.
0: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1: 네.
0: I hope는 아, 바란다. 아, 벌어지면 좋겠어라고
1: 네.
0: 하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I wish랑은 좀 다르다고 했었죠.
1: 그쵸.
0: I wish. 이거는 바라는 거지만 아니어서 너무 아쉽네라는 느낌이 있는데 I
1: 네.
0: hope 뒤에 평소문을 쓰면 아직 가능성이 살아 있는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아, 꼭 그렇게 되면 좋겠어. So 여전히 스윗할 수 있잖아요.
1: 그럼요.
0: 그렇기 때문에 그러길 바라는 겁니다.
1: 예.
0: So, I hope 뒤에 평소문 뭐뭐이길 바라, 뭐뭐이면 좋겠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뭐요? 평소문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1: 네네.
0: 예를 들어서 매운 게 뭐죠? 매운 거?
1: Spicy.
0: Spicy.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매운 걸잘못 먹는 외국인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게 너무 맵진 않으면 좋겠네. 그럼 일단은 바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1: I
0: I
1: hope
0: hope it's
1: it is not
0: no
1: spicy.
0: not too spicy.
1: It is not too spicy.
0: 왜냐면 어느 정도는 스파이시 가능한데 너무 매우 나 감당 안 된다. So I hope it's not too spicy.
1: 네.
0: How about this? 성공하다라는 동사 뭐죠? 동사?
1: Success.
0: 아, 그거는 명사입니다.
1: 아,
0: 많은
1: 그래요?
0: 분들이 헷갈려하는데 success는 성공이란
1: 아,
0: 명사고요.
1: succeed.
0: succeed. 그러면 저는요, 당신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1: I hope you will
0: Okay, I
1: succeed.
0: hope you will succeed. 괜찮고요.
1: 예.
0: 더 많이 쓰는 거는 I hope you succeed.
1: You
0: will
1: succeed.
0: 넣지 않고 쓰는 게더
1: 아.
0: 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때가 있는데요. I hope 뒤에 아직 안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굳이 will 쓸 필요가 없어요.
1: 오.
0: Will 쓰는 경우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간절히 바라는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1: 예.
0: 꼭 써야 되는
1: 굳이?
0: 게 아니에요. Yeah. So, 요 정도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I hope it's not too spicy.
1: I hope it's not too spicy.
0: I hope you succeed.

0: I help you succeed.
1: Very, very nice. 또두 문장 했습니다. 이거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I hope they're still sweet.
0: I hope they're still sweet.
1: 이거 gummies인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0: 그쵸?
1: Okay,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1: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0: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1: 아하, 두 번째는요. 나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0: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2: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3: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2: I hope they're still sweet. I hope they're still sweet.
1: 네,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명사 free.
0: 네.
1: 명사가 안 들어간 명사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건 우유가 아니 그냥 우유가 아니에요. 무지방 우유야.
0: It's
1: 아, 이건
0: 아, this is fat free milk.
1: 그렇죠? fat으로부터 free 한 거예요.
0: 네.
1: How about this? 난 무가당 음료를 안 좋아해. 음료들이라고 해 볼게요.
0: I don't like sugar free drinks.
1: Alright. 자, 세 번째.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자, 너는 시도해봤니? 일단 어떡할까요?
0: Did you try?
1: 한번 먹어봤냐는 질문이에요.
0: 네.
1: Did you try 그 새로 나온 무가당 gummy들을?
0: The new sugar-free gummies.
1: 그렇죠. There you go. 같이 읽어볼게요. This is fat-free milk.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네, 다음 한번 볼게요.
0: 네.
1: 아, 그죠. can't 아니라 couldn't.
0: couldn't.
1: 이왕이면 읽을 때도 couldn't처럼 여기 부드럽게, 리을 비슷하게 읽어주면 더 부드럽게 갈 수 있습니다. So couldn't do something.
0: 네.
1: 자, 가볼게요. 난 눈을 뜰 수 없었어. 나의 눈들을 뜰 수 없었다고.
0: I couldn't open my eyes.
1: 그쵸? I couldn't open my eyes. 이거는 뭐 아침에 너무 졸려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1: 네, 꼭 예. 로맨틱할 필요 없겠네요.
0: 네.
1: 자, how about this? 걔는, 그녀는 목을 움직일 수 없었어. 그녀의 목을 움직일 수 없었겠죠.
0: She couldn't move her neck.
1: 그렇죠. She couldn't move her neck.
0: Yes.
1: 하나 더 해볼게요. 나는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자, 식별하는 게 뭐였죠?
0: 식별하다 tell.
1: Tell. So 나는 tell 할 수가 없어서 그 차이를.
0: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1: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똑같아 보였어. 이 색, 저 색, 색 둘 다 똑같아 보였어. 막 이런 식으로.
0: 네.
1: 그렇죠? Alright,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couldn't open my eyes. She couldn't move her neck.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5: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4: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5: I hope they're still sweet.
1: 미션 해결할게요.
0: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0: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2: Oh,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0: Oh, I tried one, but I couldn't.

0: tell the difference.
1: I hope they're still sweet. I want to try one.
2: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내가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should have helped you.
2: 네, I should have helped you 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Couldn't 동사 원형 이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우린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 오. 우린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2: 네, 여러분들 이 명작 하실 때 감정을 실어서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네. 기억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문이 하나 있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음의 방으로 향하는 길이 나와. 그곳에서 오늘은 어떤 마음을 만나게 될까?
1: 착해야 해, 착하니.
2: 안녕, 난 윤이야. 난 유치원 친구들이 좋아. 그리고 선생님도 좋아.
3: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4: 어머, 윤이야 고마워.
2: 선생님을 도우면 마음이 즐거워.
4: 자자, 간식 먹자. 장난감 정리하고 책상 앞에 앉으세요.
5: 아싸, 네. 샌드위치.
6: 맛있는 냄새.
7: 윤이야, 네가 갖고 온 장난감도 아닌데 왜 네가 정리해?
3: 아, 뭐 어때. 아무나 정리하면 되지.
7: 같이 하자.
3: 고마워.
7: 빨리 하고 간식 먹자.
3: 좋아.
4: 다 모였어요?
8: 네!
3: 얍, 얍. 이렇게 타야지. 이렇게 하지. 됐다.
9: 나도 그네 타고 싶은데. 내가 먼저 왔는데.
10: 근데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시우가 실망하겠지?
9: 자, 나 먼저 타.
11: 우와, 너 진짜 착해. 나 딱 50번만 탈게.
9: 그래.
7: 윤이, 저 머리핀 예쁘지?
9: 응, 처음 보는 것 같은데?
3: 아, 이거? 이모가 사준 거야. 어때? 이쁘지?
7: 응. 윤이야, 나 그 머리핀 해봐도 돼?
10: 어떡하지? 나도 좋아하는 머리핀이라 빌려주기 싫은데. 하지만 빌려주지 않으면 지아가 섭섭할 거야.
3: 자, 해봐. 고마워.
7: 어때?
11: 엄청 예쁘다. 얘들아, 우리 잡기놀이 할래?
3: 그래, 가자 윤이야.

0: 난 잡귀놀이 말고 그네 타고 싶은데.
1: 윤희야, 뭐해? 얼른 와. 같이 가. 49, 50. 나 다 탔는데.
2: 자, 우리 어제 인어공주 책 읽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은 인어공주 동국의 역할을 정할 거예요.
3: 와! 선생님, 저 인어공주 하고 싶어요.
2: 인어공주?
1: 야, 남자공주가 어딨냐?
3: 여기 있는데?
2: 자자, 역할은 제비뽑기로 정할 거예요. 자, 친구들이 여기서 종이를 한 장씩 뽑을 건데 종이에 적혀있는 역할이 우리 친구들이 맡은 역할이에요. 알았지?
4: 네!
2: 자, 우리 지아부터. 자, 하나씩. 그 다음에 하나씩 보지 않고 뽑으면 돼요. 좋아요. 자, 하나씩 순전히. 선생님은 적을 거 가져올게.
0: 제발 제발 인어공주 나와라.
1: 신이시여, 제발 인어공주가 나오기를.
0: 제발 제발 주머니만 살려주세요. 인어공주. 나 인어공주야.
1: 나 마녀야. 인어공주 누구야?
5: 나.
1: 좋겠다. 나 마녀 싫은데.
5: 근데 마녀도 엄청 중요한 역할이야.
1: 그래? 그럼 윤희, 너가 마녀 역할 할래? 나 인어공주 하고 싶어. 그리고 너 영부 엄청 잘하잖아.
0: 응? 응? 야, 제비뽑기를 정한 걸 왜 바꿔?
1: 왜만 바꿔? 이렇게 바꾸면 되지.
0: 아니, 그래도 규칙상 그렇게 바꾸면 안 되니까.
6: 어떡하지?
1: 내 맘인다?
6: 나도 인어공주 하고 싶은데 혜민이랑 바꾸기 싫은데.

0: 윤희야, 착한 아이는 친구를 속상하게 하면 안 돼. 우리 윤희 착한 아이지? 그러니까 윤희는 할 수 있어. 친구한테 인어공주 역할 양보할 수 있어.
1: 혜민아.
2: 비상! 비상! 친구 마음만 소중한 줄 아는 윤희의 마음이 위험해! 윤희의 마음의 방으로! 응! 댕댕구리구리 댕댕구리구리 뾰로롱!

0: 윤희를 위해서 마녀 옷을 준비해야지.
1: 마녀 옷?
0: 어? 윤희 왔구나. 나 지금 윤희 너의 마녀 옷을 손질하고 있었어. 인어공주에서 마녀도 정말 중요한 역할이니까.
1: 아, 근데 너 누구야?
0: 나? 착하니. 윤희 너의 착한 마음. 윤희가 친구한테 양보도 잘하고 선생님도 잘 돕는 거.

0: 이 착하니 때문이지. 아, 네가 희민이한테 인어공주 양보한 것도 나, 이 착하니가 시켰어.
1: 아, 근데 나 아직 인어공주 양보 안 했는데.
0: 허, 뭐? 아, 윤희야, 왜 그랬어? 너 착한 아이잖아. 착한 아이가 양보 안 하고 욕심 부리면 안 되지.
1: 아니, 나도 양보하려고 했어. 했는데 갑자기 여기로 오게 됐어.
0: 그럼 빨리 가. 가서 친구한테 인어공주 양보해, 빨리.
1: 아, 알았어.
2: 잠깐!
1: 아, 깜짝아.
2: 윤희야, 솔직하게 말해봐. 너도 인어공주 역할 하고 싶지? 아, 그치?
1: 하고 싶어.
0: 아니야, 아니야. 욕심내지 마. 윤희, 너 친구가 속상해해도 괜찮아?
1: 안 괜찮아. 친구가 속상하면 나도 마음 불편해.
0: 들었지? 우리 윤희는 이런 아이라고. 자. 친구 좋아하라고 그네도 양보하고, 친구 좋아하라고 머리핀도 빌려주고, 친구들을 위해 잡기놀이도 같이 하는. 그렇게 친구들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가 바로 윤희라고.
2: 맞아, 윤희 정말 멋져. 최고야.
0: 그렇다니까.
2: 근데 윤희 마음은? 윤희 마음은 누가 알아주는 거야?
1: 어? 내 마음?
2: 그네 타고 싶어서 제일 먼저 뛰어갔던 윤희 마음.
1: 나도 그네 타고 싶은데.
2: 오늘 처음 하고 온 머리핀이라 빌려주기 싫었던 윤희 마음. 인어공주 역할 뽑아서 기뻤던 윤희 마음은 누가 알아줘?
0: 그건 딴 친구들 마음 생각하느라 윤희의 마음은 생각 못했네.
2: 그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내 마음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진짜 진짜 착한 마음이야.
0: 맞아, 윤희야, 미안. 나 착하니 내 주인 윤희의 마음은 돌보지 못했어. 그래, 인어공주 하고 싶은 윤희의 마음도 정말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인어공주 역할 희민이한테 양보하지 않아도 돼. 알았지?
3: 불안한 마음.
2: 불안이 네가 갑자기 왜 나와? 지금 얘기 다 잘돼가고 있는데.
3: 나 불안해서 왔지. 윤희가 친구한테 나도 인어공주 하고 싶어, 그래서 양보 못해 라고 했다가 친구가 윤희를 싫어하게 될까봐 불안하다.
0: 그럼 안 되는데. 안 되겠다. 윤희야, 그냥 친구한테 양보해.
4: 양보해, 양보해.
2: 자자자자, 착하니 불안이 둘 다 그대로 멈춰라. 아휴, 이제 좀 조용해졌네.
1: 근데 댕댕아, 나 어떡해? 불안이 말대로 내가 인어공주 양보 안 해서 희민이가 나 싫어하면?
2: 그래서 희민이가 윤희를 싫어하게 되면 그건 할 수 없지 뭐.
1: 할 수 없다고?
2: 그래, 희민이가 윤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희민이 마음이니까 윤희가 다른 사람 마음까지 어떻게 할 순 없는 거거든.
1: 그래도...
2: 희민이가 진짜 진짜 좋은 친구라면 아마 윤희 마음을 잘 이해해 줄 거야. 그러니까 희민이한테 가서 네 마음을 잘 이야기해봐. 어때? 할 수 있겠어?
0: 할 수 있지?
1: 해볼게.
2: 이야! 윤희 파이팅!
1: 파이팅!
5: 파이팅! 파이팅!
1: 나 이거 진짜 주는 거야?
0: 주는 거야?
2: 불안해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불안아, 자, 착하니.
1: 나 이거 정말 주는 거야? 그럼 너 마녀해?
6: 아, 저 희민아.
0: 응?
3: 어떡해?
0: 아, 불안아, 좀.
6: 사실 나도 인어공주 하고 싶어. 그래서 못 바꿔줘. 미안.
1: 아, 그래? 그럼 뭐 할 수도 없지. 내가 마녀하지 뭐. 괜찮아. 나도 연기 좀 되거든.
7: 나는 마녀다!
8: 와, 와, 진짜 마녀 같아.
9: 와, 마녀랑 똑같이 생겼어.
1: 와, 진짜 마녀 같다.
10: 그니까.
1: 맞아, 지아야. 그 머리핀 이제 돌려줄래?
10: 맞다, 깜빡했어.
1: 자, 고마워.
11: 미안하다, 우리 이제 역할 한번.

0: 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크크의 최종 목표다. 수천 년을 내려 요정들의 모든 마법이 담긴 책, 요정 백서. 짠! 요정 백서를 훔쳐 모든 마법을 다 내 거로 만들어야겠어. 뭐야? 이거 왜 이래?
2: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1: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불타 불타 뿅크크!
3: 이게 무슨 일이야?
4: 캐캐!
5: 댕댕!
1: 하지만 이미 요정 백서는 불타버렸지. 둘, 셋, 뿅!
6: 예스가!
5: 요정 백서!
6: 용서 못해!
7: 요정 백서의 훼손이 생각보다 심각하네.
6: 크크! 하다하다 이런 짓까지!
7: 다행히 요정 백서를 새 것으로 만들어줄 아주 특별한 재료를 찾았지.
8: 특별한 재료요?
7: 그건 바로 천년을 견디는 종이, 한지.
8: 한지?
7: 우리나라엔 예로부터 당나무로 만든 특별한 종이 한지가 전해오지. 한지로 만든 신라시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신라 백지 묵서 대방광굴 화엄경은 1300년이 더 지난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네.

0: 1300년이나요? 우와!
1: 이렇게 오래가는 한지의 특성 때문에 세계적인 예술품의 복원에도 한지가 쓰이고 있지.
2: 이야, 그렇게 훌륭한 종이가 있다니!
1: 이런 한지를 주목하는 곳이 또 있다. 그곳은 바로 인류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국제기구 1번 유네스코, 2번 유네스입.
0: 갑자기 문제?
3: 좋은 문화재가 있으면 어디든 냄새를 잘 맡는다. 그래서 입이 아니라 코, 유네스 코?
1: 그 코가 아닐세. 응? 하지만 정답!
4: 예!
1: 피라미드, 종묘, 석굴암 같은 건축물은 물론 훈민정음 같은 기록유산, 판소리와 같은 전통까지 인류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곳이 바로 유네스코. 그런 유네스코가 우리의 전통종이 한지도 주목하고 있지. 8000년의 세월도 견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우수한 종이 한지. 우리만의 전통을 넘어 이제 온 인류가 지켜 후세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한지. 크크가 훼손한 요정백서를 복구하기 위해 바로 이 한지가 필요하다. 딩동댕 삼총사!
4: 네!
1: 천년을 견디는 종이 한지를 찾아오게!
4: 네, 대우정님!
0: 각자 흩어져
2: 한지를
3: 찾아보자!
4: 출동!
0: 응? 여기가 한지가 있는 곳? 이곳에서 한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응? 응? 응? 이게 한지인가? 이건가? 이건가? 이건 그냥 실 같은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건 한지가 아니라 갑옷 같은데? 한지는 어딨지? 아, 여기 맞아. 한지는 없는데?
5: 한지를 찾고 있나요?
0: 깜짝아. 네, 한지 어디 있는지 아세요?
5: 당연히 알죠. 그 전에 문제!
0: 문제?
5: 방금 본 갑옷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1번 철, 2번 한지.
0: 아, 그 갑옷. 갑옷이니까 당연히 철로 만들었겠죠. 1번 철.
5: 땡! 2번 한지.
0: 말도 안 돼. 한지는 종이인데 어떻게 갑옷을 만들어요?
5: 한지는 아주 특별한 종이니까요.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한지. 한지는 빛을 은은하게 비추고 바람도 통과시키는 숨쉬는 종이라 창문에 바르기도 하고 벽지나 장판으로도 이용하죠. 게다가 한지는 아주아주 질겨서 겹쳐 바르면 철만큼이나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옷을 만들기도 했죠.
0: 우와! 이게 한지로 만들었다니!
5: 강하고 질긴 한지의 특성 덕분에 옷은 물론 그릇, 가구 같은 다양한 생활용품도 만들 수 있지요.
0: 우와! 한지로 별

0: 꺼베고 다 만드는구나. 신기해요.
1: 그렇습니다. 우리 종이 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0: 대유정님이 복구 재료로 한지를 선택한 이유가 다 있었어. 그 훌륭한 한지 어서 주세요.
1: 그 귀한 걸 그냥 줄 순 없지.
0: 네?
1: 한지 장인을 만나 직접 만들어서 가져가세요.
0: 직접요?
1: 한지를 직접 만들다 보면 한지가 질긴 이유도 알 수 있을 거예요.
0: 네. 그럼 그 한지 장인은 어디 계시죠?
1: 아, 그게 바로... 나이스!
2: 딩딩! 만드는 건?
3: 우리에게 맡겨! 여기서 만드는 건가?
1: 한 장의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번의 손길이 필요하지.
2: 100번의 손길?
1: 한지를 뭐로 만드는지 알고 왔는가? 바로 저 당나무로 만들지.
3: 당나무?
1: 섬유가 길고 질긴 당나무는 한지 만들기에 최고의 재료. 제일 먼저 당나무를 푹푹 쪄서 부드럽게 만들고 껍질을 벗기지요.
3: 우와, 이게 바로 당나무에서 벗기는 닭 껍질이구나.
1: 이제 이 껍질을 칼로 긁어 하얀 부분, 백피만 골라내야 합니다.
2: 백피만?
1: 이름하여 닭 껍질 긁기! 어서 긁으세요.
3: 네.
1: 하얀 부분만 남기고 긁으세요. 백피만
3: 그러세요. 백피만 쑥쑥
1: 더 팍팍 긁으세요. 팍팍.

0: 그렇게 긁어낸 백피는 잿물에 팍팍 삶아 섬유질을 더 부드럽고 깨끗하게 만들지요. 이렇게 삶아낸 뒤엔 두드려야 합니다.
1: 두드려요?
0: 바로 이 닭방망이로.
1: 닭방망이?
0: 닭방망이로 두드려야 섬유질이 살아있는 천년을 견디는 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탁탁탁탁! 더 열정적으로! 아직 멀었습니다! 탁탁탁탁!
1: 열정적으로!
0: 천년을 견디는 한지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탁탁탁탁! 다음은 이렇게 두드려서 죽처럼 고아진 재료를 물에 섞기. 이때 황촉규라는 풀의 뿌리로 만든 풀, 닭풀을 넣으면 섬유질이 골고루 잘 풀어지죠. 자, 이제 천년을 견디는 한지에 가장 중요한 비법이 남았습니다.
1: 가장 중요한 비법? 빠밤!
0: 그건 바로 흘림뜨기!
1: 흘림뜨기?
0: 여러분이 만든 이 재료를 이 팔틀로 아주 얇게 떠내는 것이지요. 이렇게 팔틀로 재료를 흘리며 종이를 떠서 흘림뜨기라고 하는 거죠. 위아래로 흘리면서 뜨고 또 오른쪽 왼쪽 옆으로 흘리면서 뜨고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흘리면서 뜨기 때문에 섬유질도 여러 방향으로 얽히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질긴 종이가 되는 것이죠.

0: 자, 이렇게 정성껏 만든 한지를 마지막으로 잘 말리면
1: 천년을 견디는
2: 한지 완성!
1: 자, 그럼 이 한지가 얼마나 질긴지 당겨보자.
2: 좋아!
1: 자, 예!
2: 와, 진짜 안 찢어져!
1: 진짜 질기다!
3: 와, 선생님! 한지 진짜 질겨요!
2: 이제 한지가 질긴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0: 여러분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1: 알고 있다고요?
0: 한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2: 자세히? 아! 핫! 용기리송송! 한지 확대! 우와, 부드러운 종이 같은데 확대해서 보니 당나무의 섬유질이 엄청 많아.
4: 아하! 닭방망이로 두드려 섬유질이 끊기지 않고 잘 살아있고,
2: 흘림뜨기 덕분에 섬유질이 여러 방향으로 잘 엮여있어. 탁! 탁! 닭방망이!
1: 영치기 영차 흘림뜨기!
3: 이게 바로 한지가 질긴 이유였어!
0: 훌륭합니다! 비밀을 알아낸 여러분에게 반지를 선물하지요.
5: 우와! 감사합니다, 선생님!
3: 이걸로 이제 요정백서를 고칠 수 있겠어!
6: 반지로 요정백서를 복구했네.
5: 우와! 다행이야!
3: 반지로 복구해서 더 즐기고
2: 변하지 않고
7: 더 오래 갈 거야.
6: 한지로 복구한 덕에 요정 백서는 아주 오래오래 후세에 전해질 걸세.
3: 우와, 오히려 잘 됐네요.
8: 오히려 잘 됐다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에이, 두고 보자. 둘, 셋, 뿅. 예!
2: 한지는 정말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이어주는 종이네요.
3: 소중한 우리 한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7: 더 널리 인정받기를 기원하며!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우리 아이 튼튼하게 쑥쑥 한동 녹용 연구소에서 어린이 녹용 칼슘 스틱을 드립니다.
2: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0: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0: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2: 저는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비.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조심조심 아기 앉기.
3: 페파와 조지가 아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갓난아기 이비를 돌보고 있고요.
2: 우리 곰돌이 분유 먹을 시간이네.
4: 라라라라.
5: 조지가 불러주는 공룡자 장가 너무 좋다.
6: 내가 안을 게 줘봐요. 우주주주주.
5: 오, 안경 까꿍놀이 해봐요.
6: 오, 맞다.
5: 항상 통한다니까.
2: 아빠, 저도 아기 이비 안아봐도 될까요?
6: 물론 되지, 페파. 이리 와서 엄마 옆에 앉아볼래?
2: 됐어요.
5: 아기는 조심히 안아야 해, 페파. 아직 약하니까.
2: 아기가 많이 약해요?
6: 맞아. 예를 들면 달걀 같다고 할까?
2: 그럼 먼저 연습을 해야겠어요. 보세요, 조지도 이렇게 잘 안고 다녀요.
5: 우리 딸 정말 대단한데.
2: 근데 조지는 이비보다 훨씬 커서 연습하기 힘들어요. 곰돌이가 더 비슷하지 않을까요?
6: 얼추 비슷하겠는데. 이제 이비를 안아줄 준비가 된 거니?
2: 그럼요. 미안해 곰돌아. 한번 더 해볼게요. 아기처럼 약한 게 뭘까? 달걀 같다고 했지? 엄마, 아빠 보세요. 저 이런 것도 엄청 잘 들어요. 아주 약해요. 약한 것도.
5: 괜찮아. 우리 딸 엄마랑 같이 치우자.
2: 아빠, 전 아무것도 들면 안 될 것 같아요.
6: 괜찮아, 페파. 달걀 깨진 것 같고 뭘.
2: 이비를 안았다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됐어요, 아빠. 이제 아무것도 안 들 거예요.
5: 속상할 땐 배부르면 낫던데. 와서 점심 먹을래? 토마토를 왜 그렇게 먹어? 새로 개발한 거야?
2: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7: 페파 어머니, 안녕하세요.
5: 어서 오세요, 레베카 이모.
7: 갓난아기랑 산모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이비가 잠은 잘 자는 편인가요?
5: 네, 통나무 인형인가 싶게요.
7: 그럼 산모는 잠이 부족하진 않나요?
5: 밤에 좀 깨기는 하는데요. 가능하면 낮잠을 많이 자요. 페파가 많이 도와주고요. 우리 조지.
4: 조지도 아기예요.
5: 차차 적응하겠죠?
7: 그럼요. 이비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재볼까요? 미안, 이비. 딱딱하고 불편해서 우나 보네요.
2: 이비 달래는 방법 하나 아는데.
7: 역시 언니가 최고네. 엄마 말대로 네가 많이 돕는구나.
2: 네, 많이 도와요.
7: 아기 앉는 방법도 배워볼래?
2: 아니요, 됐어요. 이비는 너무 약해서 안 돼요.
7: 아기를 안전하게 앉는 방법도 있는데 아주 부드러운 곳에서 안아주면 된단다, 페파.
6: 이비 준다고 만든 조각 이불이 딱이네.
2: 맞다! 지금 가져올게요. 보세요! 이비 주려고 만든 거예요. 추억이 잔뜩 담긴 이불이에요.
7: 와, 정말 멋지다. 딱 하나뿐인 이불이네. 게다가 이불도 잘 들고 있는데.
2: 진짜?
7: 이 정도면 이비를 안아줘도 되겠어, 페파.
2: 네!
7: 갓난아기를 안을 때 좋은 방법은 어른들이 봐주실 때 안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안 다치게 쿠션이나 조각이...

0: 번째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갑니다.
1: 이비, 네 이름 뭔지 말할 수 있어? 이비.
2: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1: 방금 말했어. 야호! 야!
2: 와우, 발음도 정말 비슷했어.
1: 조지, 너도 해볼래? 이비라고 불러봐. 군영. 아니야, 조지. 이비. 군영. 알았어. 내 이름부터 한번 해봐. 페파. 뭐해? 내 이름 말해야지. 페파.
3: 젠다.
1: 페파.
3: 젠다, 젠다, 젠다.
2: 여보, 병원 아직 멀었어요?
4: 아니요, 다 와가요.
0: 아, 조금만 더 늦었으면 힘들었을 텐데 딱 맞게 병원에 왔군요.
4: 안녕, 페파, 조지. 오늘 병원에 어떻게 왔니?
1: 차 타고요.
4: 오, 오늘 병원엔 왜 온 거니?
2: 이비가 소리를 잘 듣는지 검사받으러 왔어요.
4: 아, 그러니까 오늘은 잘 들리나 보려고 들르셨네요.
2: 아우, 네.
4: 좋아요.
1: 선생님, 조지가 내 이름 안 불러줘요.
4: 오, 조지가 안 불러줬어?
1: 그냥.
4: 이름 어떨까? 온 김에 셋 다 귀 검사를 해보자꾸나.
1: 네! 네!
4: 좋아, 그럼 이쪽으로.
0: 여기는 청각검사실입니다. 소리를 잘 듣게 도와주는 곳이죠. 이분은 귀검사 선생님이에요.
4: 이비랑 페파 조지가 소리를 잘 듣는지 검사 좀 해주실래요?
5: 네, 맡겨만 주세요. 제가 늘 하는 말인데 귀를 잘 챙겨야 맑은 소리가 들려요. 자, 검사는 이비부터 해볼까요? 이걸 이비 귀에 하나씩 넣을 거예요. 그럼 재미있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에 반응하는지 보는 거예요.
1: 네, 선생님.
5: 단, 검사할 때는 방해 안 되게 모두 조용.
1: 어?
5: 이비 언니랑 오빠 고마워. 됐다. 아기 귀는 다 정상이에요.
2: 어, 감사합니다.
5: 좋아, 다음 페파랑 조지 저기 앉아서 머리에 헤드폰을 써볼래?
6: 좋아, 페파랑 조지. 지금부터 삐 소리가 들리면 앞에 있는 블록을 바구니에 넣는 거다. 알았지?
1: 알았어요. 네.
6: 아주 좋아. 시작한다. 좋아, 잘했어. 이제 삐 소리가 더 작게 날 거야.
1: 됐다!
6: 수고했다. 헤드폰 벗고 나와도 돼.
4: 검사는 잘들 받았나요?
5: 네, 말을 워낙 잘 따라서요. 근데요, 조지가 작은 소리는 듣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4: 진짜요? 아기 때 청력 검사 받았을 땐 괜찮다고 하던데.
5: 그게요,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2: 그렇군요.
5: 근데 걱정할 정도까진 아니에요. 조지, 검사를 해봤는데 어떤 소리는 듣기에 어려울 수도 있거든. 하지만 이걸 쓰면 소리가 더 잘 들릴 거야. 보청기인데 써볼래?
1: 나네.
5: 말랑말랑한 반죽을 귀에 쏙 넣어서 네 귀에 맞는 보청기를 만들 거야.
1: 반지다워.
5: 이걸로 너만의 특별한 보청기를 만들어줄게. 오! 다 됐다. 처음엔 좀 낯설어도 쓰다 보면 익숙해져. 미리 말하는데 조지, 소리가 크게 들려도 놀라지 마.
1: 오!
0: 조지는 자기 웃음소리를 이렇게 크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2: 조지, 지금 네 웃음소리를 듣고 웃는 거니?
1: 네!
0: 조지는 자기 웃음소리가 좋았어요. 조지 웃음소리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단단하게 이기.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좋아하는 소리.
1: 페파 가족이 욕실에 다 모여 있습니다. 엄마는 조지가 사로 맞춘 보청기 넣는 걸 도와주네요.
2: 조지, 보청기는 귀에 쏙 집어넣는 거야.
0: 코에 쏙 넣는 게 아니라 코에 끼면 냄새를 더 잘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3: 간단하게 옆에서 냄새 잘 맡으면 손해지. 오늘만 벌써 세 번째 가는데.
0: 좋아, 켰어.
2: 조지는 누나가 있어서 좋겠네. 잘했어, 페파.
0: 잘했다, 공룡. 조지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날이 올까요?
2: 우리 딸,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잖아. 조지가 말을 더 많이 알아듣는 게 어디야. 안 그래, 조지?
0: 네! 오, 맞다. 조지한테 제가 좋아하는 소리 들려줘도 돼요?
2: 정말 좋은 생각이야, 페파.
0: 만세! 너도 좋아하는 소리가 생길지도 몰라. 이야!
2: 좋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0: 하나 있어요.
1: 페파랑 조지가 엄마랑 공원에 도착했어요.
0: 가만히 잘 들어봐, 조지. 저 소리 들려, 조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 중 하나인데. 아이스크림! 어디?
2: 보청기 선생님이 그러는데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헷갈릴 수도 있대.
0: 어디에 있다? 걱정 마, 조지. 누나가 찾게 해줄게. 이쪽으로 쭉 가. 잘한다, 조지. 점점 가까워지지.
2: 우리 탐험가들은 어떤 보물을 찾아냈나요?
4: 아이스크림 주세요.
2: 우리 보물은 아이스크림이었구나. 엄마도 하나 먹을까?
0: 만세! 아이스크림 3개만 주실래요?
5: 그래, 페파, 잠깐만.
1: 페파랑 조지가 엄마랑 집에 오자마자 비가 주룩주룩 내리네요.
0: 좋아, 조지. 지금까지는 아주 잘했다. 이번엔 세상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소리를 들으러 가자. 안녕, 이비. 안녕, 아빠.
3: 페파랑 조지 왔니?
0: 아빠 부탁 있는데 지금 주무시면 안 돼요?
3: 아니, 왜?
0: 주무셔야 코를 고우니까요. 조지한테 세상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소리 들려주기로 했거든요.
3: 굳이 앉아도 돼. 바로 나와. 코골이는 내가 최고지.
0: 조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진짜 좋은 소리 들려줄게. 오.
1: 비가 그치자 여기저기 생긴 진흙탕이 어서 뛰어들라고 손짓하는 것만 같습니다.
0: 좋아, 조지. 준비됐지? 진흙탕 풍덩! 이 소리 진짜 좋지?
4: 나비!
2: 표정이 왜 그래, 페파?
0: 조지한테 제가 좋아하는 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는데요. 조지가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2: 기운내, 페파. 조지가 보청기를 낀 지 얼마나 됐다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많이 듣게 될 거야. 어떤 소리는 아예 못 알아들을 수도 있대.
0: 저도 알아요.
2: 조지도 너처럼 좋아하는 소리가 생길 거야.
4: 페파. 왜?
0: 방금 내 이름 불렀어!
4: 맞아! 페파! 페파! 페파! 페파!
0: 맞아!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야!
4: 나도 페파!
1: 조지는 페파의 이름을 부르는 게 좋았어요. 페파가 좋아하는 소리가 또 하나 생겼네요.
4: 페파!
0: 병원에서 하룻밤 자기.
1: 페파랑 데니는 오늘 할아버지들을 도와서 배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0: 옳지, 깨끗이 닦으려.
1: 알겠습니다, 선장님.
2: 이제야 진짜 배답네, 배다워.
3: 배답다는 게 뭔데요?
1: 지저분한 걸 치우면 원래 모습이 잘 보인다는 뜻이지.
2: 맞아, 청소는 그래서 하는 거란다. 여기 이 닷도 치워야겠지.
0: 잠깐, 그 닷은 자네 혼자 들기엔 많이 무거울 텐데 나랑 같이 들자고.
2: 이 정도쯤이야, 혼자서도 충분히 들지.
0: 어떻게 된 거야?
3: 닷을 놓쳐서요, 발등을 찌우셨어요.
0: 그러게 조심 좀 하지.
2: 내가 뭐 일부러 그런 건가? 이제 못 걷는데 어쩌지?
0: 불곰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는 게 좋겠어.
4: 뭐라고요? 발을 다치셨다고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환자는 어디 있나요?
2: 야, 바로 저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4: 그건 직접 봐야 알죠. 어쩌다 이렇게 되셨나요?
1: 닷을 놓쳐서 발등에 떨어졌어요.
4: 아유, 조심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2: 내가 뭐 다치고 싶어서 다쳤나요?
4: 그건 그렇습니다만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는지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오!
0: 페파 할머니한테 연락할게.
5: 페파 할머니는 집에 계십니다.
6: 여보세요? 페파 할머니입니다.
0: 여보세요? 페파 할머니? 큰일은 아니고 일이 있어서요. 아이고, 미안 미안. 페파 할아버지가 다쳐서 지금 병원에 가고 있어요.
6: 아니, 어쩌다가요?
0: 닷을 놓쳐서 발등을 찧었어요.
6: 어쩌다 그렇게 무리하셨대요?
2: 내가 다치고 싶어서 다쳤나요?
6: 어쨌든 병원에 있는 게 제일 나을 테니까 제가 갈게요.
0: 어떻게 오셨나요?
4: 닷을 놓쳐서 발등을 찧으셨답니다.
0: 아이고, 조심 좀 하시지 왜 그러셨대요?
3: 이제 절대로 안 그러실 거예요. 그쵸, 할아버지?
6: 안녕하세요, 페파 할아버지.
1: 어쩐 일로 오셨어요?
2: 닷을 옮기다 발등에 떨어뜨렸어요. 다치고 싶어서 다친 거 아니고 사고였어요. 두 번 다시 안 그럴 거예요. 이제 됐나요?
1: 됐어요. 어디를 다치셨다고요?
2: 제 발등이요.
1: 어디 한번 볼게요.
6: 아유, 저런, 발등에 아주 큰 멍이 들겠어요.
1: 움직일 순 있어요?
2: 아파서 그건 좀.
6: 엑스레이로 뼈에 이상은 없는지 한번 볼게요.
1: 그게 뭐예요? 몸속에 있는 뼈를 보여주는 신기한 마법의 장치야. 신기하다.
6: 정말 다행이네요. 발등 뼈가 부러지진 않은 것 같아요.
2: 이제 집에 가도 될까요?
1: 걸을 수 있으세요?
2: 아니요.
1: 오늘은 여기서 꼼짝 못하시죠?
2: 네?
1: 그냥 농담한 거예요. 몇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6: 최근에 머리를 부딪힌 적이 있나요?
2: 아니요. 아니, 있어요. 아마도요.
6: 기억이 좀 헷갈리시나요?
7: 저희는 늘 저래요.
5: 할머니가 왔습니다.
3: 할머니다!
6: 오늘은 병원에 하룻밤 계시는 게 좋겠어요. 선생님도 그렇죠?
4: 예. 아무래도 그게 안전하고 좋죠.
2: 집 놔두고 내가 왜 여기서 자요?
1: 저녁 왔습니다. 오늘 메뉴는 토마토 수프에 구운 감자, 끈적 시럽 푸딩이에요.
2: 오, 잠깐. 그렇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4: 여기는 저희한테 맡기세요.
6: 정말 여기서 자도 괜찮겠어요?
2: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가요.
6: 저희가 잘 돌볼게요.
3: 그럼 할아버지 병원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오는 거네?
2: 그래, 아무래도 그럴 것 같구나.
4: 집에 갔다가 내일 오세요.
6: 내일은 발이 좀 나았으면 좋겠네요.
2: 네, 알았어요. 아침에 봅시다.
3: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5: 팔팔 할아버지는 오늘 병원에서 하룻밤 자기로 했어요. 팔팔은 할머니랑 내일 아침에 다시 올 거예요.